0: 에 요금을 다시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을 마련하고 고농축 우라늄은 국제원자력기구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머리 한가운데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에비앙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SNS를 통해 부부가 골프를 함께 하기로 해 아내가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받았는데 만찬 후 헤어지며 다시 골프를 꼭 함께 하자고 하셨다며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찰청 간부가 국민의힘 보좌진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정부 서울청장이 개표소 봉쇄 시위대에 대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청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관형 서울청 경비부장이 국민의힘 보좌진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폭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멕시코와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를 앞둔 축구대표팀이 승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한낮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강원, 충청, 대구, 경북 등에서 5에서 30mm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3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뉴스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쇼핑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지난주 집 앞으로 배달된 물건은 몇 개인가요?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뭐든 살 수 있다 보니 쉽게 버리는 물건도 정말 많은데요.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기 위해서 유행이 지난 의류를 새롭게 고쳐 입거나 새 제품 대신 중고 물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물건을 살 당시에 가졌던 마음, 또 그 물건의 장점을 잊지 않는다면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버리기 아까울 땐 나눠 쓰는 마음. 이런 재사용 마음들이 모일 때 지구도 지켜질 겁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대한민국 2,500만 남성 여러분, 해외에 계신 350만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 남성시대 김일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양희은입니다.

0: 님들, 아우님들, 오늘도 꽤 더울 것 같은데 체력 관리하면서 일해 주십시오. 세상에 중요한 일이 많고도 많지만 우리의 건강을 맨 앞에 최우선으로 놔야 되겠죠.
1: 아유, 물론이죠. 특히 우리 남성시대 가족의 건강은 가족의 건강이자 사회의 건강 아니겠어요?
0: 그런 의미에서 그저께 열린 대한비뇨기종양학회의 발표에

0: 하고 싶습니다. 전립선 암이 국내 남성 암 발생에서 1위로 올라섰는데요. 소득과 지역에 따라서 진단과 치료의 격차가 크다고 합니다.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50세 이상, 70세 미만 남성을 대상으로 4년에서 5년 주기로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이제 검진을 하게 하자 하는 제안입니다. 남성시대 가족들은 잘 아시겠지만 관심 높은 로봇 수술 같은 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네, 학회에 따르면 그동안 전립선 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기 검진 체계가 없었다 그럽니다.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값싸고 쉬운 혈액검사인 PSA 검사, PSA 혈액검사를 건강검진에 도입하자 이렇게 촉구했군요. 이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이상 생존율이 95% 이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0: 우리 남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인들과 국가가 더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랍니다. 국가검진과 관련해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사안으로는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문제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해달라고 반대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탈모 문제 역시 중대하다고 했고요. 우리 형님들과 아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처럼 경청과 조율, 균형이 필요한 오늘입니다. 우주의 중심, 한 주일의 중심,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알약효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목요일 아침 남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올품, 우리 ENL 하루틴, 휴원스 글로벌,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빅토스, 저축은행 중앙회, 브람산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와 함께합니다.
2: 차차차!
1: 예.
2: 하던 일을 멈추고 건강부터 챙겨주세요. 양손 머리 위로 만세! 손끝부터 발끝까지 몸을 길게 늘려주시고요. 숨을 코로 깊게 들이마시면서 양 어깨를 귀까지 한껏 끌어올립니다.
1: 네.
2: 귀랑 어깨가 만난다는 느낌으로 으쓱! 이번엔 귀랑 어깨가 만난 채로 3초 버티기. 하나, 둘, 셋.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어깨도 툭 떨어뜨리세요.
1: 자, 뭉친 것도 어깨, 목도 한 바퀴 크게 천천히 돌려주시면서 마음속 답답한 이야기는 저희한테 보내세요. 문자 샵 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정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창에 쓰시면 무료입니다.
2: 오늘도 시원한 수박 주스 달달하게 준비했어요. 1, 2부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립니다.
1: 8176님의 문자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배달일을 하는데요. 아침부터 무거운 물건을 들고 움직였더니 얼마나 더운지 땀이 주르르륵. 아침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린 거 있죠? 아유, 원래 대구가 대프리카라고 해서
2: 그렇죠.
1: 항상 덥다 그랬는데 요새는 싫은

0: 뭐 전국 곳곳이 다 더운 것 같아요.
1: 아유, 어젯밤에는 저는 막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0: 어제는 너무. 약간 열대야처럼도 있었죠.
1: 그랬죠.
0: 네.
1: 에어컨은 아직 안 트니까 힘들더라고. 있는 창이란 창은 죄 열어놓고 선풍기 제일 약하게 틀고 잠이 들만한데 아이고 선풍기 꺼야지.
0: 또 그 생각이 들고.
1: 그렇죠. 그래서 끄고 잤어요.
0: 맞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아유 뭐 여름 견딜만하네 했는데 이게 습도와 함께
1: 네.
0: 기온이 같이 올라오니까
1: 그렇습니다.
0: 아 한국의 여름이 시작됐구나. 좋습니다. 네. 우리 8176님도 네. 체력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1: 그렇죠.
0: 수분 섭취 그렇죠. 많이 해주시고.
1: 수분과 소금.
0: 네네.
1: 소금은 항상 조그만 통에 덜어서 이렇게 조금 기운이 없다 그러면 톡 털어놓으세요.
0: 예.
1: 네.
0: 자,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도 오락가락 하고요. 소나기처럼 온다고 합니다. 올 여름엔 정말 우산 겸 양산, 요 하이브리드.
1: 네네.
0: 예,
1: 네,
0: 언제나 쓸 수 있는 거.
1: 네.
0: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6542님, 오늘 딸아이 선우의 19번째 생일이에요. 고3이라서 생일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지만 엄마의 생일 밥상으로 힘내라고 응원합니다 하면서 미역국에,
0: 우와.
1: 달걀말이에, 김치에.
0: 저 불고기죠?
1: 불고기죠?
0: 예. 네. 거기에 과일도 그냥. 와. 방울토마토에
1: 수박,
0: 키위에
1: 참외 키위 방울토마토 와.
0: 근데
1: 방울토마토가 아니라
0: 아니에요? 방울토마토 맞아요.
1: 아, 거기다가 뭘 장식을 예, 하셨구나. 야, 참.
0: 엄마의 사랑이 담긴 생일 밥상이네. 예. 소중하다. 내년에는 이제 올해가 고3이니까 내년에는 또 조금 더 홀가분하게
1: 그렇죠.
0: 예, 네. 생일 맞이할 수 있겠죠? 예. 선우 양의 생일을 이 남성시대에서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자, 남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죠.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에서 두영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따뜻한 사람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많이 쑥스럽지만 평생 처음으로 라디오에 이벤트 사연을 보냅니다. 이 사연이 전파를 타고 흘러가 제 아내의 남은 인생에 큰 힘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6월 27일 꿈나무 어린이집 이전 개원을 축하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영 엄마이자 꿈나무 어린이집의 전태순 원장님, 30년 넘게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 이번에 송탄 가재지구 풍경채 아파트에서 새롭게 꿈나무 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한때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동네가 점점 조용해지면서 어린이집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나는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잖아. 빈 교실을 바라보며 밤마다 남몰래 걱정하던 당신 모습에 나 역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사랑 하나로 다시 용기를 냈고 새로운 곳에서 또 한 번 아이들의 웃음꽃을 피워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0년의 시간을 떠올리면 나는 아직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유방암이라는 큰 아픔으로 수술까지 받으면서도 당신은 단 한 번도 가족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혹시나 재발하진 않을까 늘 걱정이 많으니 건강 체크 잘 해주면 좋겠어요. 그 아픈 몸으로 어린이집 시작할 때 내가 그렇게 말려도 할 수 있다며 씩씩하게 운영해온 당신. 각자 개성 강한 우리 삼남매 나영이, 현균이, 현주를 사랑으로 바르게 키워낸 것도 모자라 거동이 불편해 누워계시는 어머님 기저귀를 수시로 갈아주면서도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지금까지 집에서 정성껏 모시는 당신을 보면서 나는 당신이 큰 거인이 아닌가 생각했어. 너무도 고맙고 참 많이 미안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보, 3년 전 아버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많이 울던 당신 모습을 보며 나 또한 참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홀로 계신 어머님께서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며 살뜰히 보살피는 당신을 보면

0: 후손으로 돌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꿈나무 어린이집도 아이들의 예쁜 웃음소리와 행복으로 오래오래 사랑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남은 인생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재미나고 건강하게 살자. 너무 고맙고 많이 사랑합니다. 두서없는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태순 원장 남편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 가족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1: 네, 네, 네.
0: 예, 맨 오른쪽에 사연 주신 우리 두영배님.
1: 네.
0: 그리고 바로 옆에 우리 원장님이신가요?
1: 원장님. 네. 네, 그다음에 자제분들 세 분하고.
0: 예, 삼남매가. 그,
1: 위에는 이제 모시는 모친.
0: 네,
1: 모친을
0: 네.
1: 지금 수발 들고 계시잖아요.
0: 그러네요.
1: 모친께서 누워 계시고 그다음에 또 위에는
0: 그
1: 모두가
0: 꿈나무
1: 행복한
0: 어린이집.
1: 꿈나무 어린이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런 초대장입니다.
0: 네네. 네. 이제 새롭게 자리를 옮겨서 개원하시나 봐요.
1: 그렇죠.
0: 예. 아, 근데 두영배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1: 그렇죠.
0: 예, 그것도 아내분을 향한 이 마음을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1: 보통 용기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보세요. 이 정말 30년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서 이제 이전을 해서 새로 여는데
0: 네.
1: 그래도 어린이집을 여실 때 유방암이란 큰 아픔을 겪고 그 아픈 몸으로 또 어린이집을 시작하신 거니까 보통 용기 있는 분이 아니셔. 할 수 있다고. 나는 할 거라고.
0: 그러니까.
1: 네.
0: 그러기에 옆에서 남편분이 보기에도 야, 내 아내는 정말 큰 사람이다.
1: 강하다.
0: 네, 강하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저렇게.
1: 거인이다. 심지어.
0: 아, 거기에 그 어머님까지 이렇게 참 모신다는 건 정말 네. 쉽지 않은데 말이죠.
1: 그렇죠. 그렇죠.
0: 대단하십니다. 우리 전태순 원장님. 0337님이 전태순 원장님. 행복하시겠어요. 남편분이 이렇게 이벤트도 해주시고
1: 세 남매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첫째와 둘째 나이 차이는 5살, 둘째와 막내 나이 차이는 6살. 그래서 첫째와 막내의 나이 차가 11살이나 납니다. 첫째는 뭐 다 커서 분가해 직장을 다니고 있고 둘째는 자취하면서 대학교에 다니며 알바를 하고 셋째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렇게 아이들 셋을 키우며 저는 양극성 장애와 그 외 정신질환을 여러 가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이들 때문에 생긴 질환은 아니지만 오늘은 정말 나란 존재에 대한 하찮음을 너무나도 심하게 느껴 우울함이 발바닥까지 내려오는 날이었어요. 그럼 두 분 제 하소연 좀 들어봐 주세요. 저는 매일 직장까지 왕복 70km를 운행합니다. 쉬는 날엔 장거리 단거리 할 것 없이 운전해 줄 사람이 없어 또 오롯이 제가 운전을 다 합니다. 보통 여행을 가거나 할 땐 1000km가 넘게도 혼자 운전을 하고 모두들 편히 자고 가지요. 참고로 저희 집은 교통이 안 좋아서 대중교통만으로 살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오늘은 막내 녀석이 자격증 시험과 치과 치료가 있는 날이라 오늘도 운전대를 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이가 시험 보는 동안 저는 짬뽕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집사람에게 아이 치료 후에 아이가 먹을 수 있다면 짬뽕을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의 치료가 끝나고 집사람이 아이에게
0: 아빠가 짬뽕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그거 먹으러 갈래?
1: 물었더니 아이가
0: 아니 오늘은 면은 싫고 다른 거 먹어요
1: 이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서운하든지요. 속이 너무나도 많이 상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제 월급날이면 항상 외식을 하곤 하는데 그날 먹는 메뉴도 거의 제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아이들 위주의 메뉴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제 용돈은 한 달에 22만 원인데 제 월급이 아무리 올라도 10년 넘도록 동결입니다. 그나마 제가 재직 중에 자격증을 따서 자격증 수당을 11만 원 받기에 그 정도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 용돈은 11만 원인 셈이죠. 50대 중반 나이에 그 정도 용돈으로

0: 회식 자리에 가도 그래 내가 한번 살게 라는 말조차 못하고 다닙니다. 그 용돈 모아 아이들 생일이란 아내 생일 챙기고 나면 모아지질 않아요. 꾸준히 올려주는 아이들 용돈이 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따로 챙겨줄 때도 있고 가끔씩 또 제가 주기도 하고 아내가 조금씩 더 챙겨줄 때도 있고요. 물론 아내는 자신의 용돈도 따로 없다고 하지만 모든 금전 관리를 아내가 다 하기에 용돈이 따로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내가 우리 집에 운전기사인 건지 돈 버는 머슴인 건지 가장으로서 나의 발언권은 있는 건지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 보이는 것에서 그간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몰려드네요. 대한민국의 가장은 모두가 저와 같은 게 맞는 걸까요? 아무쪼록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의 가장님들 항상 힘내시고 파이팅 하셔요.
1: 야 이거 서운해. 이건
0: 서운하지.
1: 이거는 안 돼.
0: 아니 어쩌다가 짬뽕을 한번 먹겠다는데.
1: 예.
0: 오늘 국수는 면은 싫고요.
1: 아니 뭐 본인 입들도 뭐 중요하겠지만.
0: 야 그래도 아빠가 잡수고 싶다는데. 예. 잔소리 말어. 그냥 오늘은 짬뽕으로 통일이야. 면으로 통일이야.
1: 오늘은 아빠 의견대로 간다.
0: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내가.
1: 그러니까 지금 운전은 운전대로 맨날 나만 장거리 운전하지. 뭐 이제 선택권도 없지, 발언권도 없지. 거기다 용돈은 지금 20만 원, 22만 원이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예. 10년 넘도록 동결되고.
0: 이건 아니지.
1: 예? 야 내가 동료들이나 내가 후배들한테 밥 한번 사기도 내가 눈치 보이고 이 돈이면.
0: 그렇지. 아. 눈치 보이는 액수죠. 예. 누구한테 그렇게 못하지. 내가 샀게. 내가 오늘은 쏜다. 선뜻 말 못하는 용돈의 범위입니다.
1: 네. 어떻게 우리 아빠들 한번 저 파업에 돌입할까요? 예? 우리끼리 한번 힘을 뭉쳐?
0: 아니 장남이 직장 생활하니까 어떻게 장남 운전면허를 좀 따게 해서.
1: 그러니까 가족끼리
0: 아빠랑 교대로 좀 운전하시면 어떻겠어요? 집안일 있을 때.
1: 일단 무엇보다 저는 용돈이 좀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시급합니다.
1: 예. 9766님이 저랑 똑같네요.
0: 김영수님도 저도 운전기사 겸 머슴입니다.
1: 정말 공감하는 우리 남편분들이
0: 너무 예, 많으셔요.
1: 남편분들이 많습니다.
0: 그러네. 아,
1: 그렇구나. 참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이 가족 안에서.
0: 그러게.
1: 예. 먹는 것도 맘대로 못 먹고 말이야. 노래 듣겠습니다. 박상민의 중년.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4: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야, 지라시 광고 뒤에 감정을 못 잡겠는데요. 자, 그래도 아침 잠깐 시작해야죠. 월드컵 축구 열기가 뜨겁습니다. 우리 선수들 내일 멕시코와 결전을 치러야 하는데 그쪽 날씨가 우기인데다가 폭풍우도 예측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선수들 컨디션 조절 잘해서 멋진 경기 보여주기 바랍니다. 최근에 형님들께서는 어느 경기가 인상 깊었습니까? 아우님은 어느 선수를 최고로 꼽으십니까? 그 가운데는 메시 선수도 빠질 수 없겠죠. 심지어 첫 경기에서 해트트릭 세 골을 넣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메시 선수는 성호를 긋고 두 팔을 하늘 위로 올리는 골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기리는 의미라고 하죠. 메시 선수는 체격 작고 수줍음도 많은 소년이었는데 할머니가 유소년 축구팀 감독에게 빈자리에 손자를 좀 넣어달라고 부탁했고 그 일로 축구 세계가 열렸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메시라는 이름이 장차 유명해질 거라고 격려도 하셨답니다. 골 세리머니 하면 호날두 선수도 생각납니다. 첫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서 이번 월드컵에서는 아직 못 봤는데 호날두 선수는 막 달리다가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점프하면서 반바퀴 돌아서 착지하며 팔을 아래로 쭉 뻗고 스페인어로 예스, 그래, 내가 해냈어 라는 뜻으로 씨를 외치죠. 멋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주목받고 있는 음바페 선수, 거만하게 팔짱 끼기도 유명하고요. 노르웨이의 홀란 선수는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마치 명상하는 듯한 세레머니로 유명합니다.

또 우리의 손흥민 선수 그 체크아웃 세레머니도 이번에 꼭 보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2002 한일 월드컵에서 공중제비를 돌던 클로제 선수도 생각나고요. 박지성 선수의 그 쉿 하는 골 세레머니, 히딩크 감독의 어퍼컷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기 까다로우신 재수 씨께서는 골 세레머니라는 말이 이상하다고 하시는데, 골 세레머니든 골 퍼포먼스든 골 셀리브레이션이든 골을 넣고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형님과 아우님은 골 넣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잔디부장이 보통 아니니까 무릎 슬라이딩은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남성시대 남자의 물건은 형님과 아우님이 하시는 바로 그 골 세레머니로 하겠습니다. 남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준입니다.

0: 네,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1: 네.
0: 듣고 왔습니다. 0622님, 새벽에 포르투갈과 콩고 민주공화국 경기 어쩜 그렇게 재밌는지 계속 보다가 밤새서 피곤해요.
1: 그러시죠. 피곤하시죠.
0: 경기의 시간대가 아무래도 좀 이른 시간이다 보니
1: 네.
0: 쉽진 않습니다.
1: 내일은 또 우리나라 경기가 있죠. 멕시코와 붙습니다.
0: 예.
1: 근데 여성시대 시간에 해요.
0: 어허.
1: 10시쯤 아마? 네. 네.

0: 그럴 거예요. 아유, 곤란하네요.
1: 하지만 뭐, 저희는 저희대로 하던 것도 성실히 저희 자리에서 해야죠.
0: 그렇죠, 뭐.
1: 예, 내일은 또 금요일이니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상담 열심히 저희는 하도록 하고.
0: 그렇죠.
1: 응원도 또 함께 보내며 가겠습니다. 그렇죠.
0: 어쩔 수 없죠.
1: 네. 네.
0: 자, 5105님, 메시 선수 올해 우리 나이로 40살. 만 38세. 축구선수로는 노장이라 저번 월드컵이 마지막일 거라 했다죠? 근데 어제 해트트릭 하는 거 보고 클라스는 영원하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손흥민 선수도 이번 월드컵 눈부신 활약하고 찰칵 세레머니 보고 싶네요. 4년 후 다음 월드컵까지도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뭐, 라스트 댄스.
0: 예.
1: 라는 표현이 메시 선수 때문에 생겼는데.
0: 네.
1: 이번에는 마지막인가 했는데, 어우, 올해도 나와가지고, 멋지게 골을 넣고 있습니다.
0: 참. 그게 관리겠죠. 물론 타고난 것도 있지만.
1: 네.
0: 자기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는 얘기겠죠.
1: 선수로서의 자기 관리.
0: 네.
1: 대단합니다.
0: 네.
1: 김희숙님, 저도 우리 아이에게 메시 선수 이야기를 해주곤 하는데, 작은 키로 큰 선수들 사이에서 참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키가 작다고 해서 예. 몸집이 작다고 해서
0: 그게
1: 불리하다?
0: 한계가 아닌 거죠. 그게 아닌 한계가 거죠. 아닌 거지.
1: 예. 오히려 그런 게 장점이 됐어요. 볼이 몸에서 떨어지질 않아. 메시 선수 보면.
0: 그래도 희한한 사람이야 진짜. 그렇게
1: 예.
0: 그런 이들의 플레이를 보면 야 진짜 신기반기 묘기 막 이래요.
1: 본인들의 노력으로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멋진 선수들이죠.
0: 근데 내가 옛날 지금은 이제 타계했지만 나르는 작은 새 조혜정 배구 선수
1: 네.
0: 우리 시대 양반인데
1: 예.
0: 어떻게 그렇게 원하는 데다가 공을 꽂냐 아, 제가 응?
1: 예.
0: 그랬더니 그래 자기 마음을 실어서 보낸대요 공에
1: 그쵸.
0: 내 마음이다 빡 그러면 원하는 데 꽂힌다는 거야
1: 마음을 실어 보낸
0: 마음을 실 마음이래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뭐랄까 장풍 같은 건가
1: 일종의
0: 뭐 그런 생각도 해요
1: 네? 그 배구 선수
0: 배구 선수
1: 그러니까
0: 나르는 작은 새
1: 네,
0: 스파이크를 할 때 그 상대방이 고기를 못 이기잖아요 그 꽂는 자리를
1: 예.
0: 그런데 자기 마음이라 그러더라고. 마음을.
1: 공 하나 내 마음.
0: 그게 기, 기운, 마음 다 통하는 얘기겠죠.
1: 메시 선수도 네, 또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했죠. 축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0: 그러니까. 키로 먹는 거 아니다.
1: 맞아요.
0: 마음이다. 그러니까 메시 선수도 아마 축구공에다가 심장을 이렇게 이식해놓고 움직이나 봐.
1: 매 경기마다 정말 진심을 다해 뛰는 거겠죠.
0: 그렇죠. 그 간절함.
1: 예. 본받아야 돼요.
0: 대단들 해요.
1: 본받아야 돼요.
0: 네.
1: 맞습니다.
0: 자, 오늘의 세 번째 사연은 경기도 광명시의 박양종님 사연입니다. 어느새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습니다. 아이고, 덥다. 하면서 구멍가게 앞에서 3355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더위를 식히고 거리에는 양산을 쓰거나 챙 넓은 모자를 눌러 쓴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이런 모습들을 보며 가슴이 설렙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여름이라는 계절 속에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름이 오면 저는 늘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 앞에는 아름드리 동구나무가 있었어요. 100년은 좋게 넘었을 법한 큰 나무였습니다. 전기불도 흔치 않던 시절 그 나무 아래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었죠. 점심 무렵이면 어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자식 이야기, 농사 이야기, 동네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 이번에 그 큰아들이 다녀갔다지? 아유 보약도 한 제 지어주고 갔다더구만. 아들 하나는 잘 뒀어.
0: 어른들은 부채질을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아이들은 그 곁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놀다가 어느새 스르르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매미 소리에 눈을 떴는데 아주머니들이 표주박을 들고 무언가를 맛있게 들고 계셨어요. 제가 눈을 비비며 쳐다보자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1: 아유, 우리 아들 깼네.
0: 그러시더니 제 입에 기다란 면발 몇 가닥을 넣어주셨어요.
1: 자, 한번 먹어봐봐.
0: 뭔지도 모르고 받아 먹었는데 어찌나 시원하고 맛있던지 금세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0: 엄마 이거 맛있다.
1: 어 그래? 더 먹을래?
0: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만 보면 졸랐습니다. 엄마 둥그나무 아래서 먹던 그거 해줘. 어머니는 웃으며 종종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음식의 이름이 메밀국수라는 걸 알게 된 건 한참 뒤였습니다. 지금도 매미 소리만 들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머니의 손입니다. 잠에서 깬 아들 입에 조심스레 국수를 넣어주시던 그 손길.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그날 먹었던 메밀국수의 맛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여름은 또 다른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친구 둘과 함께 밤이면 냇가로 철렵을 나갔습니다. 횃불은 네가 들어.
1: 깡통은 그럼 내가 듣게.
0: 좋아 좋아 내가 앞장설게. 따라와. 낡은 러닝셔츠를 말아 만든 횃불에 불을 붙이고 냇가를 누비면 마치 세상을 탐험하는 모험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물속에 불빛을 비추면 붕어와 피라미가 슬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저기 있다, 야!
1: 야, 빨리, 빨리!
0: 잡았다! 환호성을 지르며 물고기를 잡다 보면 깡통은 금세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매운탕을 끓였습니다.
1: 와.
0: 돌 두 개를 주워 아궁이를 만들고 냄비를 올렸죠. 장작 좀 갖고 와, 좀 더 갖고 와. 불이 약하다니까. 누구네 밭인지도 모르고 애호박을 하나 슬쩍 따다가 넣고 고추장을 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엉성하기 짝이 없는 요리였지만 그때 우리에게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깔깔 웃고 떠들며 먹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달이 중천에 떠 있곤 했습니다. 어야 큰일 났다. 집에 가야겠어.
1: 아 오늘은 혼나겠다.
0: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가면서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쌀인문을 살며시 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회초리. 그때는 무섭고 억울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마저도 그 시절 여름 풍경에 한 장면입니다. 돌아보면 제 기억 속의 여름은 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둥그나무 아래에서 웃고 떠들던 이웃들, 밤 냇가에서 모험을 함께하던 친구들, 그리고 잠결에 깬 아들의 입에 메밀국수를 넣어주시던 어머니. 서로 더위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던 사람들. 이제는 둥그나무도 사라졌고 함께 철렵하던 친구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손길 또한 추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오면 그들은 모두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옵니다. 매미소리 속에서, 뜨거운 더위 속에서, 어린 날의 웃음소리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더위를 걱정하지만 저는 여름이 오면 가슴이 설렙니다. 이 계절이 그리운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1: 이야, 제가 겪어보지도 않았지만 왜 이 시절이 그립죠? 우와, 사연으로만 접했는데. 저도 물론 어린 시절이야 여름방학이나 이럴 때 뭐 산에서 예. 뭐 바다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아주면 이렇게 철렵까지 해가면서
2: 그러게.
1: 동네에서 이렇게 놀아본 기억은 잘 없거든요.
2: 맑은 시내가 흘러야 철렵이 가능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쵸? 그땐 진짜 이렇게 와. 뭐 잡아서 끓여 먹었어. 애들도 다 할 줄 알았어.
1: 아, 초등학생이라고
2: 그 초등학생들이 아궁이를 만들고 보세요. 돌을 갖다가 이렇게 아궁이를 만들고 야 불을 약해 더 갖고 와. 그럼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들. 아니 근데 성냥은 어디서 또 갖고 온 거래. 네. 위험하게.
1: 그러니까 아유. 아마 집에 들어가면 이제 아버님들한테 이렇게 회초리도 맞고 하셨겠지만.
2: 걱정하지 식구들은. 네.
1: 그것조차도 그냥 여름의 추억 낭만.
2: 아니 근데 그게 이쁠 것 같아. 횃불처럼 이렇게 들고 가면 네. 자박자박 그 냇가에. 그 불이 비치잖아요, 냇가에. 아,
1: 그렇죠.
2: 그럼 두 배로 환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피렘이나 이렇게 작은 생선들이
1: 냇가에서 잡는
2: 물고기들이
1: 거죠?

0: 올라오면 그걸 잡는 그 맛, 그거.
1: 이야.
0: 잡았다. 얼마나 재빠르면 물고기를 잡을까요?
1: 요즘은 느껴볼 수 없네. 예.
0: 요즘도 아직 있대요.
1: 그래요?
0: 네, 시골 가면.
1: 시골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으려나?
0: 그래서 그건 뭐죠? 고동? 그죠. 그런 걸 잡기도 하고.
1: 네, 다슬기나
0: 다슬기, 다슬기 잡아가지고, 그것도 다슬기 잡게, 이렇게 물안경처럼 된 거 아세요?
1: 장비처럼 있죠?
0: 네, 있죠. 네, 투명한 거. 그리고 그걸 이렇게 대고 훑으면서.
1: 그 재미 또 시간 가는 줄 모르지.
0: 그렇게 해서 또 고향 친구한테 보내주고 그럽디다. 저도 그거 얻어먹은 적 있어요.
1: 아, 요즘도요?
0: 네, 다슬기탕.
1: 오,
0: 그럼. 그렇게 한대. 야. 그게 몸에 그렇게 좋다고. 그걸.
1: 약주 드시는 분들 참 좋아하시죠.
0: 아, 그게 해장에 좋군요.
1: 네네.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2941님, 저희도 어릴 때 촌에서 많이 끓여 먹었어요. 민물 매운탕. 일명 거지탕이라고 불렸던. 아, 옛 생각 나네요.
0: 오, 그렇군요. 김범철님, 저의 여름 소울푸드는 메밀소바.
1: 그렇죠. 시원하게.
0: 메밀국수. 네, 네.
1: 해가지고 먹는 메밀국수도 좋고. 8434님. 그렇다면 오늘 점심은 메밀국수?
0: 김범철 씨네는 진짜 메밀국수를 자주 해 드시나 보다. 우리는 메밀이 없어서 어저께 그거 비빔국수 해 먹었어요. 비빔. 김치 쫑쫑쫑쫑 쓸어넣고 고기 집에 있는 거 그냥 조금 작은 조각들을 이렇게 불고기 양념처럼 해가지고
1: 네.
0: 김치를 많이 해야지 맛있어.
1: 아, 그래요?
0: 포기 김치를 쫙 잘게 쳐갖고.
1: 아, 이런 얘기 나누니까 여름이 점점 좋아지려고 그러네. 아무리 더워도. 어린 시절엔 더운 줄 모르고 놀았는데.
0: 그러면 그냥 국수를 많이 삶아도 죄 없어져요.
1: 아우, 여름에 맛있는 것도 많고. 자, 일단 저희 진심을 담아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체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아!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9: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2: 강력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1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와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1: 에어렉스.
13: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4: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3: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4: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3: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14: 수산식품 명인 김명

0: 청술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0: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0: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1: 가을 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0: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1: 자, 1, 2부 사연 주신 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첫 번째 편지 두 영배님과 박양종님의 사연에는 건강 튼튼 꾸러미가 가고 경기도의 당당히 가장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를 보내드리겠는데 이게 종합선물 세트가 되겠습니다.
1: 예.
0: 광고 넘길 때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해야 될 걸 여성시대라 했다며 게시판에 당당히님들이 일종시 정신 차려! 이러면서 그렇게.
1: 저도 해놓고, 아, 오늘 남성시대인데. 이걸 또 놓치지 않으시는군요.
0: 네.
1: 최은주님이 일중님에게 이렇게나 관심들이 많아요. 조금만 실수도 안 봐줄 거예요. 크크크 해주셨는데.
0: 실수를 해야 또 재밌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에이그,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1: 그러니까.
0: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1: 이렇게 또 한 번씩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합니다. 자, 2부 끝곡으로요. 시원한 여름 노래.
0: 네.
1: 들어야죠.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유재석, 이효리, 비가 함께한 노래 맞죠? 네. 이 노래 들으시고 3, 4부에는 우리 백이성 씨 대신 달려온 의리남과 함께하겠습니다. 보라 켜고 확인해 주세요.

0: 정말 죄송해요. 정신 바짝 차린다 그랬는데.
1: 바짝 차리라고.
0: 노래 제목을 또 틀리게 얘기했네. 싹쓸이의 그 여름을 틀어줘 듣겠습니다. 죄송해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않습니다.

0: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상주 문경 32도, 안동 의성 31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고 예천에는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오후부터 저녁까지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까지 곳에 따라 소나기가 이어지겠고 모레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위기 단계별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냉방 설비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단축 수업 등 학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개편된 기상청의 폭염특보 기준에 맞춰 야외활동 자제 등 학생들의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추진해온 안동댐 취수원 이전 사업인 맑은 물 하이웨이가 사실상 중단되고 대신 대구 문산 매곡 취수장 인근 낙동강의 복류수와 강변 여과수를 활용하는 대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주부터 문산 정수장에서 실증 실험을 시작해 한 달간 수질과 수량을 검증할 예정이며 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오는 2029년부터 취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안동댐 방류량 감소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등을 우려해온 경북 북부권은 사실상 취수원 이전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수년간 이어진 취수원 갈등도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어촌 지역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특별법은

0: 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자체,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5년 단위 빈집 정비 계획 수립과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 빈집 은행 운영,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정비사업 참여 확대 등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인허가 특례와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방치된 빈집을 주거, 문화,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지방소멸과 농촌 정주여건 악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가 도정과 의정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제 인사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부터 교류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안동 현재 기온 23도, 습도 86%, 미세먼지 보통 수준입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최근 국내 곳곳에 특별한 체육시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수영장이죠. 방수 기능이 있는 수중 휠체어를 갖춘 데다가 진입로가 넓고 완만해서 수영장에 드나들기 쉽습니다. 또한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수영장보다 레인의 폭이 넓고요. 계단과 문턱을 없애서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체육시설,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3: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사성입니다.
1: 우리 혜리 같이 좀 축하해주세요.
3: 아, 그럼요. 같이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성 일중이가 모십니다.
4: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둘째, 보물같은 저희 딸의 초등학교 입학한 지 100일 되는 날입니다. 집안 사정상 학교 입학 전까지 부족한 제가 가정보육을 해서 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바람에 아이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친구 사귀는 걸 가장 많이 걱정했는데 스스로 친구에게 너 나랑 친구할래? 라고 용기 있게 먼저 손도 내밀 줄 알고 또 아이들에게 지쳐지기 싫어서 힘이 겨워도 이 악물고 열심히 하는 저희 둘째 백일을 축하해 주세요. 언제나 예쁘고 보물같은 내 편 우리 둘째 이혜리 백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고 너무 힘들게 애쓰지는 마.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3: 아유, 초등학교 입학한 지 100일 되는 날을 네. 기념하며 음성을 남겨주셨네요.
1: 무슨 연인들 사이에 우리 100일 되는 날, 우리 200일 되는 날 그렇듯이 네. 엄마가 혜리의 초등학교 입학한 지 100일을 축하해 오셨습니다.
3: 네.
1: 이 어머님께는, 당당이님께는 남성시대표 쌀 20kg 부지시.

0: 번호로 이제 전화를 해서 음성을 남겨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 쭉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저는 김일중이고요. 제 연락처는 몇 번에 몇 번입니다. 네. 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1: 선물 드리고 싶어요.
0: 네.
1: 그러니까 꼭 필요한 연락처와 성함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 지금 듣고 계시면 문자 미니로 알려주세요. 저 그 네. 사소함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네네. 자, 아, 말씀드렸죠? 열린 사소함 참여번호 02789-1000, 02789-1004번입니다.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다시 돌아온 1일 충전맨 가수 홍경민 씨와 함께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겠습니다.
0: 남성시대 3, 4부는 고향가구 박람회,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KB국민은행, 데이팩, 청원아이스, 유니베라, 안 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롯데렌탈, 모빌코리아 윤활유, 농업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0: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12: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0: 운동은 하는 것보다 보는 게 좋은 남자.
1: 술 먹고 들어와서 자는 애들 다 깨우는 남자.
0: 알쏭달쏭 남자의 속마음 오늘도 들키기 전에
1: 털어놓을 거야. 여자는 모른다 시즌 2.
0: 자, 뱅갈호랑이 백이성의 친구 다정한 강아지남 가수 홍경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반갑습니다. 홍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별명이 바로 생겼네요. 네. 예, 6313님이 와 오늘은 뱅갈 고양이 홍경민님 오시는 날이네요.
2: 아, 뱅갈 고양이 괜찮네요.
0: 느낌 예, 괜찮은데요.
2: 예, 예, 예. 네. 상당히 귀엽고.
0: 네. 좀 전에 외쳐주신 그 으라차차도 네네. 아, 굉장히 앙증맞으면서도
1: 네 그랬어요. 네,
2: 백혜성 씨는 단전에서부터
0: 완전히 후려하시거든요.
2: 그렇죠. 예. 예. 저는 약간 좀 축소해서
0: 아, 네.
2: 요, 흉성으로다가
1: 네, 아, 네.
2: 예, 예, 목에서만 예, 살짝 여기서만 올라와 아, 이걸로
0: 예, 전 가수분들 이렇게 예. 부위별로 소리내는 거 나 너무 신기해 진짜. 복식호, 흉성, 막 두성 뭐 막 이렇게 다 내잖아요.
2: 말로 그냥. 좀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0: 그죠?
2: 예, 예.
0: 예.
2: 그 몸으로 이게 익히는 거기 때문에.
0: 그걸 부위별로 이렇게 활용해서 소리를 내는 게, 아, 역시.
2: 자전거 가끔. 타는 거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렵잖아요. 아,
0: 왼발, 오른발, 이렇게.
2: 예, 뭐,
0: 균형 잡고 이런 게 어렵지.
2: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돌려. 뭐 이렇게 왜? 하면 위에가 무슨 얘기야. 이러잖아요.
1: 그렇죠.
2: 예. 예, 노래도 비슷합니다.
1: 자, 아, 그래요? 의리남 홍경민 씨, 환영합니다.
0: 아, 환영합니다. 아, 실은 우리 백이성 네. 형님이 이제 부친상으로.
2: 네, 그렇죠. 제가 다녀왔습니다.
1: 예. 네.
0: 저희도 다녀왔습니다만 이번 한 주는 좀, 예. 부친상으로 인해 쉬시고 역시 우리의 의리남 홍경민 씨가 네네. 함께 와주셨고요. 백이성 형님이 바로 아, 홍경민 씨라면

0: 믿고 맡긴다고. 자료도 해주셨습니다.
1: 그럼요.
0: 근데 우리 홍경민 씨도 공연 준비로 지금 바쁘시잖아요, 또.
2: 공연 준비는 아침에 안 합니다.
1: 네. 점심 먹고 나서 2시쯤 이제
2: 공연 준비를 아침에 하는 가수분 못 본 것 같아요.
0: 보통 이렇게 인사치레로 말씀드리면 아, 예, 그럼에도 저희가 예, 근데 아침에 안 하시는구나.
2: 아침에 안 합니다.
0: 예. 어, 그러면 굉장히 좀 여유 있는 시간에 나와주셔서 네, 네, 네. 저희도 덜 고맙네요. 네. 이건 아니잖아요.
2: 아니 뭐 적당히 고마워도 됩니다.
0: 아, 적당히 고마워. 예. 어, 공연 소식 말씀드려야죠.
2: 아, 저 메달리스트라는 공연을 예. 말 그대로 매달 해서 메달리스트거든요.
0: 네네.
2: 그래서 뭐 당연히 뭐 6월에도 했고 5월에도 했고 4월에도 했고 7월에도 예, 제가 첫 번째 토요일에 공연을 해요.
0: 아, 첫 번째 토요일. 첫 번째 토요일.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2: 네네, 이해하시기 쉽게. 근데 요번 달에만 사실 토요일이 현충일이어서.
0: 아.
1: 그렇죠. 맞아요. 예,
2: 그래서 요번 달만 제가 7일에 했고.
0: 예.
2: 계속 그 첫 번째 토요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7월 4일 토요일.
1: 토요일 몇 시?
2: 5시로.
1: 아, 딱 좋아요.
0: 예. 오후 5시.
2: 원래 6시에 하다가.
0: 예.
2: 아, 조금 늦게 끝나는 느낌이 있어서.
1: 그렇죠.
2: 그러니까 예, 예, 예.
1: 공연을 몇 시간 하시는데 늦게 끝나? 두세 시간 하세요?
2: 두 시간 반에서 세 시간 정도
1: 아,
2: 하는데,
1: 그렇구나.
2: 예, 예, 여섯 시에 하니까 이게 끝나는 시간이 9시
1: 맞아요.
2: 가까워지면 이제 요즘에는
0: 네.
2: 그 시간이 조금 늦다고 많이 생각들을 하셨습니다.
0: 다섯 시로 땡기셨고,
2: 네네.
0: 장소는 홍대 구름 아래 소극장.
2: 네네.
1: 어, 구름 아래 소극장. 예.
0: 홍대에 위치한
1: 이쁘다 이름도.
0: 소극장.
1: 네.
0: 그래서 7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우리 홍경민 형님의 메달리스트 콘서트 꼭 기억해 주시고요.
2: 뭐 이번에 아쉬워서 뭐 이번에 뭐 좀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셔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1: 네.
2: 다음 달에 오셔도 돼요.
1: 메달, 그렇죠. 메달리스트
0: 메달
1: 첫 번째 토요일 오후 5시에 네.
0: 메달리스트.
1: 좋다.
0: 멋집니다. 자, 이렇게 쿨한 남자, 우리 쿨한 벵갈 고양이.
2: 쿨 고양이.
0: 쿨 고양이. 우리 홍경민 씨와 함께 합니다. 자, 남성시대 여자는 모른다. 오늘의 사연 이제 소개해 주실까요?
2: 자, 아, 이게 참, 예, 이게 월드컵 시즌에 마침 또.
1: 네.
2: 예, 눈높이가 딱 맞는. 닉네임 발로차. 유명한 월드컵송이죠. 발로차. 발로차. 사커. 네. 네. 축구를 좋아하는 남성분의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늘 제게 묻습니다.
1: 아유, 도대체 축구가 뭐라 그래?
2: 저도 설명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설명하다 보면 저 스스로도 좀 이상하긴 해요. 축구 때문에 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번 2026 월드컵만 해도 그렇습니다. 직장인에게 연차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황금 같은 귀한 연차를 저는 가족여행도 병원 진료도 아닌 대한민국 대표팀 축구 경기 시청을 위해 썼습니다. 아, 오전에 하니까 이제. 예. 연차 신청서를 내밀자 팀장님이 묻더군요.
0: 홍대리, 무슨 중요한.

0: 월드컵 때만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1: 아하.
0: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열리는 날도 새벽 4시 알람을 총 3개 맞춰놓습니다. 첫 번째 알람이 울리면 끄고, 두 번째 알람이 울리면 뒤척이고,
1: 아우.
0: 세 번째 알람이 울리면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나 관전을 시작합니다. 경기가 끝나면 잠을 설친 채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고 졸리고 피곤해서 정신은 반쯤 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날도 회사에 출근은 해야 한다는 거죠. 출근해서도 동료들과 경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 야, 어제 그 장면 봤어? 아니, 그 감독이 교체를 왜 그따구로 해?
0: 내 말이 전술이 완전 잘못됐어. 오전 회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새벽에 본 경기 장면은 1분 1초 단위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 아내는 저에게 늘 말합니다.
2: 아유, 그 열정으로 승진시험 공부를 했어봐. 당신 벌써 임원 됐지.
0: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TV를 보면서 최선을 다해 몸과 마음을 맞춰 온갖 전술 분석을 다 합니다. 마치 국대 감독이랑 직통 전화라도 하는 사람처럼 쉴 새 없이 떠들고 상대팀 감독 인터뷰까지 다 찾아보며 전략을 구상합니다. 친구들 단톡방에서도 난리가 나요.
1: 오늘 우리 팀이 2-1 승리라고 본다.
2: 무슨 소리야? 3-0 간다.
0: 손흥민이 두 골 넣는다에 내 손목을 걸지. 경기 하루 전부터 예상 스코어가 수십 개씩 올라오고, 당일엔 각자 응원하는 모습 찍어서 올리고, 골이 들어가면 채팅창 폭발. 회사 프로젝트 회의방에선 찾아볼 수 없는 활기입니다. 50주를 바라보는 아저씨들이 마치 고등학생처럼 흥분하는 모습에 아내는 또 고개를 절레절레. 얼마 전엔 아파트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춘 날이 있습니다. 9층 집까지 걸어서 올라오는데 5층부터 숨이 턱까지 차올라 헉헉대기 시작했습니다. 10살 아들은 쌩쌩한 얼굴로 저보다 반층쯤 앞서 올라가다가 저를 휙 내려다보면서 말하더군요. 어?
3: 아빠, 축구감독은 잘하더니 절대 선수는 못하겠다.
0: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찔리고 창피해서 대충 웃음으로 때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요일 아침 조기 축구만큼은 절대 포기 못합니다. 새벽 5시 축구화 챙기고 유니폼 입고 경기장으로 갑니다. 마치 20살 청춘이 된 것처럼 필드를 미친 듯이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고, 아이고, 무릎에 파스 두 장, 허리에 찜질 팩 하나, 소파에 쓰러지듯 누우며 다시 TV를 켭니다. 왜? 축구 하이라이트 경기를 봐야 하니까요.
2: 아니, 어때 축구하다 온 거 아니야. 근데 오자마자 또 축구를 봐?
0: 뛰는 건 뛰는 거고 보는 건 보는 건데 아내는 그런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친구들 단톡방에 또 시끄럽네요.
1: 야야, 오늘 경기 흐름은 내가 다 바꿨다.
2: 야, 웃기고 있네. 후반에 내가 수비 다 제치고 때린 골 기억 안 나냐, 야?
1: 나는 우리 흥민이 마음이 너무 이해되더라. 팀을 하드캐리한다는 거, 이거 진짜 너무 힘든 일이야.
0: 현실은 헛발질하다 자빠지고 햄스트링 올라와서 허벅지 붙잡고 쓰러진 우리였지만, 이 축구 하나만큼은 다들 프리미엄 MVP입니다. 우리 세대 남자들이 절대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기억, 그건 2002년 월드컵이죠. 필승코리 짝짝.
2: 필승코리아 짝짝.
0: 필승코리아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 이탈리아전 승리, 시청 앞 거리 응원. 그 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아직도 가슴이 뛵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였잖아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깨동무하고 골 들어가면 얼싸안고 다같이 울던 기억. 그 시절의 함성과 열정이 아직도 제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습니다. 지난 체코전은 아들과 함께 봤습니다. 골이 터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녀석과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평소엔 각자 휴대폰만 보느라 대화도 길지 않았던 우리인데 그 순간만큼은 둘 다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웃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아들이 그러더군요.
1: 아빠, 나 아빠가 왜 축구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0: 그 말 한마디에 괜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좋아하는 건 단순히 저 둥근 축구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축구에 미쳐버린 건 2002년 거리에서 느꼈던 벅찬 감정, 친구들과 밤새 떠들던 추억, 그리고 어느새 아빠를 이해할 만큼 커버린 아들과 같은 경기를 보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경기가 있는 전날엔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선수들 컨디션은 어떤지, 상대팀 전력은 어떤지, 예상 스코어는 몇 대 몇일지 친구들과 끝없는 토론을 합니다.
2: 당신이 감독이야? 아우, 그냥 자. 내일 출근 안 해.
0: 맞습니다. 저는 감독도 아니고 선수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40대 가장이죠. 하지만 축구공이 굴러가는 그 90분 동안만큼은 힘든 직장 생활도 늘어나는 흰머리도 어깨 위에 무거운 책임감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들도 친구들과 월드컵 이야기를 하며 밤을 새울 날이 오겠죠. 그때 아마 저처럼 혼잣말을 할 겁니다. 아, 축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설레냐. 그 질문에

0: 합을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설렘 덕분에 우리 남자들은 팍팍한 일상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습니다.
1: 코리아 빠빠이 필승 코리아 빠빠이 필승 코리아
2: 야, 대단합니다. 이분 오늘도 잠 못 이루시겠네.
3: 그러네.
2: 야. 예, 내일 또 경기가 있으니까
3: 그렇죠.
2: 말이죠.
3: 아니, 설레시겠다.
4: 실제로 이런 분들이 뭐 아무래도 비율상 네. 남자분들이 정말 예 아, 많죠.
2: 그러니까 그렇죠? 뭐 월드컵 때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해외 축구도 늘 네, 챙겨 네, 보시는 네. 분들.
4: 제 주변에 제 주변에도 꽤 있습니다. 그거 챔피언스리그 기다리는.
2: 와.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4: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2: 이게 시차 때문에 다 새벽이잖아요.
4: 맞습니다.
3: 그렇죠. 예. 그렇죠.
4: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 월드컵은 너무 좋던데요.
2: 오, 그래요?
3: 오전에 했어요?
4: 네.
2: 아, 오전에 한가하다고 아니, 오전에 공연 준비도 안 하시는데.
4: 예전에 언제, 대부분 뭐 그랬지만 아무튼 네. 새벽에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2: 예. 네, 그런 경우 있었죠. 맞아. 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 하면은 월드컵을. 그때 카타르 때도 새벽 아니었나요?
4: 예전에 그, 어떤 가수분이 방송 나와서 이렇게
2: 예.
4: 아 근데 월드컵은 왜 이렇게 맨날 새벽에 해요? 이렇게 얘기해갖고 많이 아야 웃기려고
2: 아, 순수하다.
4: 예예.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아니 무슨 소리냐고 막.
2: 예. 왜 월드컵은 전 세계 축제라는데 왜 이렇게 새벽에 해요?
4: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었죠. 예예. 예.
2: 아 근데 이번 시간은 이제 저희 여성 시대 또 남성 시대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3: 조금,
2: 시간은
3: 네.
2: 아닌데.
3: 조금 네. 그렇습니다.
2: 예. 근데 뭐 띄엄띄엄하니까. 네. 아 진짜 0735님께서 어른들 말씀 생각나네요.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3: 아유,
2: 뭐가
3: 그럼,
2: 돼도 됐다.
3: 그럼.
2: 근데 어디 하나에 그렇게 열정적일 수 있다는 건 참 부럽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3: 저도 그래요.
4: 맞아요.
3: 그렇게 열정적으로 뭔가에 몰입할 수 있다는 건 맞아. 너무 부러워요.
2: 그렇죠.
4: 다른 맞아. 것들을 버티게 해주는 약간 원동력이 될 겁니다.
3: 그렇죠.
4: 네, 네. 근데 뭐 사실 지나치면 사실 좋은 건 아닌데.
2: 너무 지나치면.
4: 저는 저거는 좀 반대예요.
2: 어떤 거요?
4: 내일도 뭐 중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야, 자, 저 위에 거기 아주 아, 고기를 줬어야지, 그거 안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2: 그럼요, 그럼요.
4: 그럼 전 옆에 있다 꼭 얘기해요.
2: 뭐라고요?
4: 안 보였겠지. 보였으면 안 좋겠냐? 내가 근데. 아니, 갑자기 너무 다 감독이 되니까.
3: 그렇죠.
4: 사실 그, 예. 코칭 스텝이나 우리 선수분들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4: 너무 또 그러면.
2: 이게 실제 경기장에서 뛰면 그렇게 우리가 TV에서 한눈에 보듯이
3: 한눈에
2: 안 보듯이 보일 거라고.
3: 보이겠어요? 안 예. 보이지.
4: 그게 뜻대로 되면 그게.
2: 예. 근데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야, 철로 줬어야지. 저기가 빼 비었는데. 하실 수는 있죠.
4: 네. 네.
3: 축구 좋아하십니까?
4: 저는 사실은 야구를 좀 더 좋아하는
3: 아, 좀 야구 좋아하는데,
4: 예, 예. 뭐 월드컵 때 축구 응원하는 건 좋아하죠, 같이.
2: 아, 네, 맞습니다.
3: 연예인 축구팀도 있어요.
4: 많죠.
3: 야구도
4: 예,
3: 연예인
4: 예.
3: 야구팀 있어요?
4: 연예인 야구팀
3: 다 있죠.
4: 예, 하고 있고요.
2: 스포츠마다 다 있을 것
4: 연예인
2: 같아요.
4: 연예인 축구팀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서경석 씨가 하도 나오라 그래가지고,
3: 네, 오, 예, 네. 맞아.
4: 한번 갔었죠.
3: 예.
2: 단장으로 계시죠?
4: 예, 예,
2: 서경석
4: 예.
2: 형님이.
4: 예, 엄청 좋아하셔서.
2: 오.
3: 예, 엄청 좋아해.
4: 야. 되게 잘하시진 않나요?
2: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와 잘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 예,
4: 대부분의 그 예. 연예인 야구단을 이끄시는 분들이 꼭 다 잘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3: 아, 그렇죠.
2: 예,
3: 그럼요.
2: 하시고 또 동호회 차원에서.
4: 라이브 카페 사장님이 뭐 다 노래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거야, 그거.
2: 좋아하는 거.
3: 예. 좋아하는 것과. 그래도 아, 좋아하는 마음이 큰 예. 거죠. 그건 아, 큰 거야. 예. 무엇보다 우선이야.
2: 통찰력이 굉장히 좀.
4: 나, 이거 너무 웃기다. 3627님이 그나저나 와 일중씨 중계 잘하시네요. 근데
3: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4: 아나운서 공채 정식으로 시험 보고 들어가는 아나운서 출신인 걸 지금 잊고 계시는 것 같아요.
2: 아 제가 이른바 예. 남아공 또 월드컵 또 그렇지, 브라질 월드컵
4: 그렇지, 예, 그렇지.
2: 캐스터로 제가
3: 다녀왔었지
4: 했었지
3: 네.
4: 예.
2: 했었습니다.
4: 아,
2: 했었어요.
4: 네. 새삼 놀래시네요.
3: 근데 이거 저기 잘못하면 진짜 혈압이 너무 올라가겠어요.
2: 아, 그쵸, 함께
3: 순간
2: 흥분하니까.
3: 혈압이
4: 아, 네.
3: 얼굴이 시뻘개지는데 옆에서 보니까
2: 좀 안면 홍조가 좀 있긴 한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아나운서여가지고 당시에 캐스터로 이렇게 시켜준다기에 해외 갈 수 있는 기회니까 했습니다만
3: 일도 하고
4: 너무 힘들지
2: 이제 준비하는 건 좀
4: 그럼
2: 왜냐면 그때는 진짜 그 일부러라도 주말에 그 해외 축구 중계를 시켰어요.
4: 아, 연습하라고.
2: 연습하라고. 근데 그 토요일 밤, 일요일 밤 새벽 3, 4시에.
4: 아, 그렇지.
2: 유럽 축구를 중계하러 가는 길이 저는.
4: 이름도 다.
3: 외워야 돼. 이름이 힘들 것 같아요?
2: 저에겐 너무 일이었어요.
3: 그렇지.
2: 아, 그래서 제일 고마운 선수들이 이름 잘 모르잖아요, 저는.
4: 짧은 잘 몰랐으니까. 선수들.
2: 머리, 린머리나.
4: 그렇지.
2: 염색머리나.
4: 특징 좋고.
2: 네 개 머리나.
4: 그렇지.
2: 이러면 너무 아.

0: 아유, 호나우딩요 너무 예. 좋아했겠다, 옛날에.
1: 한눈에 다 띄어, 그냥. 예. 아, 그랬구나. 그렇지 않은 선수들, 좀, 에, 이런 예. 선수들은 헤어스타일 비슷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0: 맞아요.
1: 예. 그런 고충이 좀 있었죠.
2: 자, 사연 주신 발로차님, 녹용 홍삼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자, 여자는 모른다. 광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남성 시대입니다.

0: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재입대하는 꿈꿨을 때,
1: 더워서 냉동실 문 벽컥 열었는데 까만 봉다리 발등으로 뚝 떨어질 때,
0: 남자는 울지 않고 노래합니다. 늑대의 노래.
1: 2245님의 선곡입니다. 월드컵 재미나죠. 근데 2002년 월드컵 때는 못 따라가죠.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노래 하나 갑시다. 미나의 전화받아.
0: 당시 이 노래가 미나의 전화받아.
1: 이 노래가 그때 히트했던 건 아닙니다.
2: 아니에요? 아, 그래요.
0: 일단 한번 듣고 한번 말씀
1: 나눠. 일단 듣고 제가 후토크 해드릴게요. 예, 정확한 후토크.
0: 궁금한데? 네. 자, 미나의 전화받아. 오케이, 렛츠고!
3: 지금 저희 고객의 사상으로 연결 중입니다.

0: 누르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십시오.
1: 아,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네. 노래였습니다. 미나의 전화받어. 근데 네, 이게 네. 무슨 얘기를 이제 해주신다고요?
2: 아니, 그러니까 월드컵 당시에 이 노래가 히트곡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 맞아.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1: 예.
2: 미나 씨가 주목을, 그러니까 이슈가 되고 유명해진 게 월드컵 응원하는 모습이 아~ 사진이
3: 네네.
2: 찍히면서,
3: 누구냐?
1: 누구냐?
2: 와, 저 사람 누구야? 막 이렇게 이슈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게 나온 노래야.
1: 아, 알고 네. 보니 이런 가수였더라. 예, 네,
2: 그거였죠. 근데 지금 저도 정확하지 않은 게 이제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는데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응원하는 모습이 유명해진 건지 뭐 그 이후에
1: 유명해져서 앨범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2: 정확하지 않은데 노래 자체는 어쨌든 월드컵 이후에.
3: 예. 네.
2: 된 겁니다. 미스 월드컵
1: 생각이 확 났어요 진짜.
2: 예,
1: 아, 그 응원 복장하며 이런 것들이
3: 맞아, 태극.
2: 네 맞아요. 예. 미나 씨 정말 대단했죠. 제가 2002년 10월 군번인데 제가
3: 아~
1: 어머나.
2: 예, 월드컵 끝나고 이제 몇 개월 뒤에 군대를 갔는데 제가 2등병으로 처음 자대 배치 받으러 갔을 때 저희 사수가
1: 예.
2: 그 관물 때
1: 네.
2: 미나 씨 사진 붙여놨어요.
1: 오, 팬이 예, 예. 엄청 났죠, 당시에.
2: 그, 예. 예, 그 시절에 아주 최고의 인기였어요.
1: 화제의 네. 월드컵녀라고 불리며.
3: 그러네.
1: 아, 근데 2002년 10월에 군대 가셨어요?
2: 네네.
1: 2002년 3월에 제대했는데, 내가.
2: 뭔가
3: 아, 뭐야? 선배인 척 하는 거야?
2: 룬산 조교 아니었어?
1: 아유, 맞습니다.
3: 맞아요. 예.
2: 아, 예. 만날 뻔 했네. 아유,
1: 잘 해드렸을 텐데.
2: 깎아갈 뻔 했다, 분위기.
1: 자, 이 사원님께는 저희가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3: 남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늑대의 노래, 문자 또는 미니로 신청해주세요. 문자, 샵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예, 우리 홍경민 병장이 소개해볼까요?
2: 네네, 닉님. 네. 프레시맨, 네, 프레시맨으로 네,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딸아이 4학년 2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은행 문을 들어섰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마지막으로 내야 하는 등록금 고지서다. 입출금기에 가상계좌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다. 학교 이름, 딸아이의 이름이 뜬다. 금액을 입력하고 또 한 번 확인 버튼을 눌렀다.
4: 입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 비록 기계음이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나를 뿌듯하게 만드는 소리. 이제 내 자식들이 학비가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은 없다. 깊은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동안 부단히 노력했다.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 고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0: 한 번 또 한 번 한 학기씩 채우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이 왔다. 스스로 다짐했던 약속을 지켜낸 것과 다 뿌듯하다. 나 자신에게 상을 주고 싶다. 나의 눈가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다. 온 나라가 올림픽 열풍으로 뜨거웠던 88년의 봄이었다. 세상은 온통 기대와 희망으로 들떠 있는데 군대에서 막 제대를 한 나는 평화상가 앞 육교 위에서 고개를 떨군 채 울고 있었다. 이 거대한 도시는 언제쯤이나 나를 받아줄까? 내 몸 하나 누일 곳 없는 무일푼의 고학생에게 서울은 잔인할 정도로 혹독했다. 뒤주머니에서 흰 종이를 꺼내 발기발기 찢어 공중에 흩뿌렸다. 그건 나의 대학 등록금 고지서였다. 그날은 두 뺨 위로 서러움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1: 경민아, 너 또 휴학하는 거야?
0: 그러게, 6개월 일해서 학비 마련하고 또 휴학하고 일하고 내 나이 25인데 이렇게 죽어라 뛰어도 30 넘기기 전에 대학 졸업 못할 것 같다. 이제 진짜 그만할까 봐.
1: 아, 그래도 여기까지 네가 어떻게 버텼는데 아깝지 않냐?
0: 아깝지. 근데 내가 분수도 모르고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 무일푼의 고학생이 대학을 다닌다는 것이 허망한 욕심 같았다. 영영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봐 두려웠던 나는 이제부터 돈을 벌자, 무엇이든 하자. 대학을 포기하고 짐발이 자전거에 철물을 가득 실은 채 청계천을 내달렸다. 그렇게 청계천을 내달리던 청년이 이제는 중년이 되어 딸내미의 마지막 학비를 납부하고 다시 여기 서 있다. 오늘은 그 시절 돈이 아까워서 먹고 싶어도 꾹 참았던 을지로 설렁탕을 꼭 먹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다. 나의 바람은 내 집 마련의 꿈도 부자도 아니었다. 오로지 내 자식들 하고 싶은 공부, 돈 걱정 없이 끝까지 할 수 있게 뒷바라지하는 것. 내가 돈이 없어 중단해야 했던 아픔을 내 자식들에게는 주고 싶지 않아서 몸이 가루가 되도록 일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던가. 기회는 절대로 균등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이미 경험으로 알았다. 청계천 평화상가 육교 위에서 울던 25살 청년의 마음을 나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2: 아빠, 내가 잠깐 보여줄 게 있어.
0: 딸아이가 노트북을 들고 왔다. 가끔 영화를 같이 보자길래 이번에도 그런 건가 했는데. 어? 영화가 아니네. 이게 뭐야? 딸아이가 펼쳐 보인 건 한 대학교 홈페이지.
3: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0: 라디오 광고로 많이 들었던 그 학교였다.
2: 아빠,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었던 공부하셔.
0: 뭐? 그게 무슨 말이야?
2: 나는 아빠가 하고 싶었던 공부 지금이라도 다시 꼭 했으면 좋겠어.
0: 야, 이놈아,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
2: 아니, 아빠 나이가 뭐가 어때서?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0: 딸 아이는 추임새를 넣으며 뭐 몸까지 들썩였다. 내 또래 만학도들의 사례까지 이미 검색해서 보여주었다.
2: 아빠, 책 좋아하잖아. 아빠가 책 볼 때마다 나는 늘 안타까웠다고. 아빠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끝까지 다 못한 게.
0: 느닷없는 딸 아이의 제안이 나는 당황스러웠다. 이 나이에 대학? 그것도 사이버대학? 나는 컴맹인데 그게 가능한가? 엄두가 나질 않았다. 하지만 딸 아이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2: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 테니까 일단 시작해봐. 코로나 때 온라인 수업 들어보니까 오프라인보다 집중이 훨씬 더 잘 되더라고. 아빠는 똑똑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0: 야, 그래도 저 갑자기 그 무슨 저... 아이고.
2: 아니, 여기 학비도 일반 대학보다 저렴해. 내가 그동안 알바해서 용돈 모아놓은 걸로 첫 학기 등록금 쏠 테니까 아빠는 걱정 말고 공부만 해.
0: 와,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 아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리고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다. 해보라고. 할 수 있다고. 이제 당신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 수가 없었다. 서름이 복받쳐 눈물이 났다. 아니,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다.
3: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0: 근데 가고 싶다고 무조건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다. 소정의 시험을 치른다고 하니, 아, 이거요,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저 창피해서 저기 애들 얼굴

0: 어떻게 봐. 그냥 한때 공부 좀 했었고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한 비련의 청춘으로 끝나는 게 이게 훨씬 모양이 서는 거 아닐까.
1: 나는 아내와 아이들 몰래 전형 방법을 검색해봤다. 자기소개서랑 학업계획서 그리고 기초학력검사. 아, 이게 시험이구나. 이게 성적순으로 뽑는 거네. 막막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전전긍긍이 따로 없었다. 시험 당일 컴퓨터를 켜고 학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시험지를 받았다.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은 나의 철학대로 쓰면 되니까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문제는 학력검사. 3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야 했다. 째깍째깍 초침 가는 소리에 83년 겨울 학력고사장에서 가슴 졸이며 시험지를 봤던 그때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때의 심장이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은행 ATM 기계에 카드를 밀어넣고 가상계좌를 눌렀다. 이번엔 내 이름이 떴다. 합격! 30년이 훨씬 더 흘러 마주한 등록금 고지서였다. 평화상가 6교 위에서 하늘로 찢어버렸던 고지서가 세월의 바람을 타고 다시 나에게 왔다. 입금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2: 아빠 파이팅!
1: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제 사이버 세상에 산다. 이곳은 내 세상. 이곳에서 나는 다시 25 청년이 된다. 떠난 줄 알았던 나의 꿈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돈이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갖고 싶었던 내 공부방도 만들었다. 이제부터 나는 나의 세상에서 잠시 미뤘던 25 청년의 삶을 살 것이다. 두려울 것이 없다. 맞은편 문만 열면 사랑하는 가족인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보, 얘들아, 25살의 아빠를, 남편을 기대하시라. 다시 날아온 남자의 봄날을.
2: 이래서
3: 웬일이야?
2: 저는 그 생각했어.
3: 아, 진짜.
2: 내가 알바해서 열심히 모아둔 돈으로 아빠 첫 등록금 쏠 테니까.
3: 아빠의 꿈을 한번 다시 찾아가봐. 도전해봐, 아빠.
2: 그게 그 가슴 속에 너무 너무 너무 정말 가슴 저미도록 그 찢어버린 그 등록금
3: 아이고,
2: 용지의 추억을 다시 또 이렇게 되살려주면서 가슴이 뛰게 했어. 아빠의 가슴이.
3: 그러니까 본인 때는 그렇게 다 못 맞추셨지만 우리 자녀들 교육을 다
2: 그렇지,
3: 이제 보내,
2: 다 마치고
3: 거잖아요.
2: 이제 마지막 등록금까지 해내고 이야, 다시 25 청년으로 돌아.
1: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이나 어떤 본인의 부족함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런 당시에, 주변 환경 네. 때문에 이 꿈을 포기할 때는 진짜 아, 상실감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그렇죠. 예.
3: 그런데 다 큰 자녀가 이렇게 응원과 더불어
2: 기가 막히잖아.
3: 등록금까지 아빠 내가 지원해.
2: 너무 기가 막혀.
3: 야,
1: 진짜. 우리 애들이 이럴까?
2: 라임이, 라원이.
1: 예. 얘네가, 아, 얘네가
3: 워낙에 똑부러지는 또
1: 자기 용돈을 모아서 그런 엄마 생일 때 케이크를 사오긴 하더라고요.
2: 자기 용돈 모아서.
3: 예. 야, 그게 어디예요?
2: 그럼.
1: 아, 그럴 수 있네요.
3: 그럼요.
2: 아빠를 좀 챙기는 편입니까? 말로라도?
1: 저한테는 오히려 잔소리를 많이 했죠.
2: 어, 무슨 잔소리?
3: 아빠한테 무슨 잔소리?
1: 아니, 얼마 전에 제가 밥을 먹으러, 밖에 그 삼계탕을 한 그릇 먹으러 갔어요. 근데 다 안 먹는다 그래서. 근데 둘째가 안에 뭐 짜증, 뭐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울면서 엄마 전화로 전화가 온 거거든.
2: 아빠, 뭐야, 언제 와, 뭐해, 막.
1: 아니, 아빠 지금 저기 삼계탕 한 그릇 먹었는데 지금 바로 들어갈게. 했더니,
2: 아, 왜 밥을 밖에서 먹어, 좀.
1: 아니, 내가. 저기 자기가 안 먹는다고 좀. 아, 난 삼계탕도 못 먹어. 아니, 잔소리를 아우
2: 어찌나 밖에서 밥 먹고 다닌다고 세상에.
3: 야, 이거 갑자기 오늘 남성시대 저희 두 번째 사연이었나요?
2: 네.
3: 우리 남편 우리 가장분 나는 밥 먹을
1: 삼계탕 집에서 어떻게 일일이 어떻게 먹어
3: 선택권도 없고 운전만 하고 용돈 저 22만 원 받고 사시는 우리 남편분이 계셨고
1: 예. 아이고
3: 그래서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아, 내가 먹고 싶은 거 맘대로도 못 먹어.
1: 아니, 22만, 뒤에 그건 뭐야? 2는 뭐야?
3: 모르겠어.
1: 30만 원도 아니고 22만 원.
2: 아니, 11만 원이었는데 자격증 딴 걸로 회사에서 이제 받는 게 11만 원이 있는 거야.
3: 아, 그래요?
2: 예, 네, 네. 자격증 값으로. 그래서 그것
1: 세다.
2: 때문에 22만 원인 거야.
1: 세다, 세다. 네.
3: 어쨌든 우리 홍경민 님도 밖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2: 그래.
1: 참나 애 때문에 내가 밥을 왜 밖에서 먹냐. 아, 나 진짜.

0: 그래도 우리 두 딸 덕분에 또 힘이 나시죠. 예.
1: 어쨌든 뭐 예. 우리 사연 주신 우리 프레시맨님 네, 정말 너무 응원합니다. 진짜 제가 학업을 등한시 해봤던 사람으로서 네. 저는
0: 학업을 등한시 해본 사람으로서
1: 예, 여건이 예. 되는데 여건이 되는데 제가 등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굉장히 반성하게 되는 그런 사연이었고. 진짜 학교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다녀야
2: 돼. 진짜. 맞아.
1: 예, 예, 예. 이런 분들이 다녔으면 더 큰 인물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어. 지금도 훌륭하시지만 예. 진짜 더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더 큰 일도 얼마든지 하셨을 거예요.
0: 아니 근데 등한시 하셨다는 표현을 쓰시길래 그러면 뭐 스물다섯이나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1: 아니 스물다섯 때 뭘 바꾸면 안 되는 게 흔들린 우정 한 게 스물다섯이어서
0: 아 그때는 아니다. 아,
1: 그때는 바꾸면 안 돼요.
0: 안 된다.
1: 안 되는데
0: 그때는 그대로 가야 된다.
1: 예, 제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갔는데 오~ 대학생이 되자마자 가수 준비를 하고 바로 에이. 데뷔하는 바람에 응. 대학교도 그만뒀거든요.
2: 등록금 아까워.
1: 네, 저는 다행인 건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는 등록금이 좀 쌌어요. 국립이어가지고.
0: 아, 예예.
1: 그나마 좀 다행이었는데 어쨌든 등록금도 너무 아까웠고 저는 한 가지 문제는 고등학교도 그랬고 대학교도 그랬기 때문에 졸업식이라는 거를
2: 해본 적이
1: 중학교 때 해보고 안 해봐갖고
0: 예.
1: 얼마 전에 조카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갔는데 아, 그 풍경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아, 나 이거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그래서 근데도 또
0: 예.
1: 지금 사연 주신 분처럼 다시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이렇게
0: 사이버 대학이나
1: 아, 그럴 열정은 없어.
0: 아, 또 없어. 네,
2: 그렇죠.
1: 아, 그건 또 없어요.
2: 나는 네. 이분하고 거의 같은. 그러니까 돈 모아서 학교 가고 또 휴학하고 돈 없으면 또 돈 모아서 학교 가고 그래서 8년 만에 대학 졸업했어요.
0: 아,
2: 이분하고 비슷해.
1: 이미 대학생활 하실 때도
2: 그 출발과 동시에
1: 하셨잖아요.
2: 1학년과 동시에 가수였는데
1: 그러니까.
2: 이미
1: 아, 그렇죠, 그렇죠.
2: 예, 좀 그런 편이었어요. 이분의 쓰라림을 압니다.
0: 야.
2: 난 뭐 학교가 뭘 가르쳐 날 밥을 먹여주나 뭐 이랬는데 선배들이
1: 그래도
2: 나중에
1: 예, 예, 예.
2: 맞춰야지 나중에 그렇죠, 좀 후회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 말을 들었어요.
1: 가급적이면 그런 선배들 얘기는 면허 딸 때도 가급적이면 일종 따라 그래갖고
2: 아,
1: 아 이거 그런 게 있었어. 하여튼 그 당시에 선배들이 그래. 해주는 얘기들이 있는데
0: 졸업장 대학 얘기하던 일종부터
1: 아니
0: 요새 뭐 수동도 없어요. 근데
1: 아니 옛날에는
0: 아, 옛날에 그랬지.
1: 예예 예, 나쁘지 않아요.
2: 잘하셨어.
0: 예,
2: 잘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예쁜 딸 덕분에 스물다섯에 청춘으로 돌아간 프레시맨 이분께도 녹용 홍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자 이제 기운 충전 에너지 충전 마지막 응원만이 남아 있습니다.
1: 예, 갑니다. 예, 대한민국의 태국천사 그리고 붉은 악마 우리 모두 아 이거 백예성 씨 정도 하려면 진짜
2: 아니야 괜찮아.
1: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행복하자 오라 짜자자자자자자자
0: 우후
2: 좋다
0: 좋았어. 역시 옥경민 최고
2: 최고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녕 잘가요.
0: 고맙습니다.
2: 콘서트 기대할게요.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7: 백조싱크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해야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0: 전문 1544-7575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주방의 꽃 남양 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1: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2: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1: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2: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2: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2: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2: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을 드립니다.
3: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2: 자, 남성시대 오늘 마지막 곡은요, 정한영님 외에 많은 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벵갈 고양이 홍경민 씨의 라디오 지정곡, 신나는 인투 더 파이어 갑시다.
1: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진화는 늘 발전하는 쪽으로 이루어질까요? 수의사 박종물 씨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결코 현명하지도 종족 번식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다양한 진화를 소개합니다. 포식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공작의 화려한 꼬리, 자기 알도 못 지키는 부비새,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알바트로스, 지나치게 넓은 영역에 집착하는 코뿔소를 예로 들죠.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진화의 목적은 진보가 아니다. 생명 진화의 방향은 다양성이다. 우리 모두는 존재만으로 소중합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

0: 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앱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인천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의료용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이 판단했습니다. 연수경찰서는 지난 10일에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가 의료용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임 시에 갔던 세 번의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태학 전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2024년 11월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습니다. 항공료와 철도 운임, 체재비, 준비금 등 모두 7,194만 원의 선관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모두 9,053만 원의 예산을 들여 8박 10일 일정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찾았는데 이 출장 역시 부부 동반으로 진행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도 배우자가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간부가 국민의힘 보좌진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정보 서울청장이 개표소 봉쇄 시위대에 대해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자 청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관영 서울청 경비부장이 국민의힘 보좌진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폭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자유센터 부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배임 혐의 등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수사당국에 넘겼습니다. 행안부는 자유총연맹을 특별검사한 결과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의심정황을 확인해 관계자들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2024년 8월 공고했던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특정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뽑아 업무 협약을 맺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현지 시간으로 17일 서명했다는 보도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양해각서 서명이 이루어졌고 발효됐다고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베르사유 궁에서 저녁을 먹다가 서명했고 서명 문서 촬영본이 이란과 중재국에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양국 대통령이 원격 전자 방식으로 양해각서에 서명해 공식적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즉각 발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측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60일간 협상 기간이 지나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요금을 다시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을 마련하고 고농축 우라늄은 국제원자력기구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강원, 충청, 대구, 경북 등에서 5에서 30mm로 예보됐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3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지 기온 영상 29.4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요즘 장 건강 때문에 유산균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유산균을 사려고 보면 종류도 너무 많고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또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과학조각에서 정재훈 약사와 함께 유산균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UN의 파도 듣겠습니다.

0: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백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팀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팀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팀.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팀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전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증치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 주제는 유산균이에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유산균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들 사연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질문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약사님 모셔볼게요. 복잡하고 어려운 약학 정보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정재훈 약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건강은 요즘 괜찮으세요?
2: 약간 안 좋습니다.
1: 배탈이 나셨었다고.
2: 뭘 잘못 먹었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1: 아, 약사님도 네. 그러실 때가 있구나 하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2: 아마도 제 생각엔 조개를 잘못 먹은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장염이 좀 심하게 와서.
1: 네, 그렇군요.
2: 며칠째 고생 중입니다.
1: 네. 좀 이제 나아가실 때가 되신 거죠?
2: 네.
1: 빨리 나오세요.
2: 병원도 다녀왔고요.
1: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겠지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약사님도 아프실 때가 있구나.
2: 아, 예.
1: 그러면, 우리도 좀 몸이 안 좋더라도, 아, 그래. 내가 정보는 없지만, 금방 또 나아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죄송해요.
2: 아닙니다.
1: 유산균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유산균 참 많이 흔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김치에 유산균이 있다 하면서 막 유산균 요구르트 정도가 우리가 아는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필수 영양제처럼 다뤄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당류를 분해해서 젖산을 만드는 균의 하나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오더라고요.
2: 네.
1: 어려워요.
2: 그래서 이제 맞는 설명인데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맞는 설명은 어렵습니다.
1: 약사님께서 네. 좀 쉽게 설명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일단은 거기에서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가 정확히 맞는 설명인데요. 김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1: 네.
2: 김치를 이제 우리가 절였다가 이제 양념해가지고 두면
1: 네.
2: 뭐 사실은 다른 양념 필요 없이 그냥 소금물에다가 절인 거를 잘 보관만 해도 발효가 일어나잖아요.
1: 발효되죠.
2: 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배추 속에
1: 네.
2: 또는 무 속에 들어있었던 당분 같은 것들이
1: 네.
2: 물에 녹아나오면요.
1: 예.
2: 그러면 이제 그 소금물 속에서도 살아있었던 유산균들이 들어가가지고
1: 예.
2: 그 당을 자기들이 먹고 그 다음에 부산물로 젖산 또는 유산이라고 하는 시큼한 이제 유기산을 내놓습니다.
1: 아.
2: 그래서 유산 또는 젖산을 만들어내는 균이다 해서 유산균인 거죠.
1: 아.
2: 네.
1: 그렇군요. 당류를 먹어서.
2: 네.
1: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소금물 같은 데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유산균은 어디에나 있는 균이다라고 볼 수 있나요?
2: 유산균도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요.
1: 네.
2: 이제 유산균이 그 얘들이 좀 잘 살려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려면
1: 예.
2: 다른 균들의 방해가 없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저온으로 해주면서 염장을 소금으로 이렇게 좀 소금물로 이렇게 절여 놓으면 다른 균들은 활동을 잘 못하는데 얘들이
1: 소금물에서는 죽는데 네. 활동을 못하거나
2: 얘들이 이제 다른 균들보다 다른 잡균들보다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되니까
1: 소금물이 오히려
2: 네.
1: 좋은 환경인 거예요.
2: 얘들한테 유산균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유 속에도 유산균이 있잖아요.
1: 네네.
2: 그럼 이제 우유 속에 있는 유산균은 우유 속에 있는 당을 먹고
1: 네.
2: 그걸 가지고 부산물로 또 마찬가지로 젖산 또는 유산을 만들어내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하나 정리하면 예전부터 유산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산균이란 네. 말을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유라는 말은 한자어니까 또 젖이라는 말로 쓰다 보니까 이제 젖산균이라고 하기도 하고 둘은 같은 겁니다.
1: 우유 할 때 유자.
2: 네.
1: 네. 근데 우리가 이걸 처음 먹고 이용하게 된 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2: 사실 이제 이거는 항상 뭐 좀 유명한 거는 유명한 그 과학자 또는
1: 네.
2: 이제 박사님.

0: 여기에 대한 걸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1: 네.
0: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이런 유익균에 대한 연구는 유산균부터 우유에 살고 있었던 요거트에 살고 있었던 그쪽부터 연구가 시작이 돼가지고 범위가 점점점 넓어졌죠.
1: 네.
0: 그래서 요즘에는 유산균이 다가 아니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맞아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1: 프로바이오틱스가 더 넓은 범위예요.
0: 네. 그러니까 네. 이제
1: 프리바이오틱스도 있고 프로바이오틱스도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일단 프로바이오틱스는 균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1: 예.
0: 이제 살아서 생균인 상태에서 사람의 어떤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균들을 얘기하는데요.
1: 네.
0: 여기에는 유산균 말고 다른 균들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세균이 아닌 효모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1: 네.
0: 뭐 사카로마이세스 보울라디라고 이것도 뭐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효모인데
1: 네.
0: 이런 것들은 균은 아니거든요. 효모인데 그렇지만 인간의 건강에 유익하다 해서 이제 또 쓰는 거죠.
1: 그렇군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네. 있군요. 유산균이라는 거는 사실 뭐라 그럴까 우리 장내에서 사는 미생물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에서 처음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사람에게 먹여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0: 일단 장에서 채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장에서 채취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네, 장에서도 채취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이나 신생아나 영아의 변에서 많이 찾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아기들은 엄마 모유를 먹고
1: 네.
0: 자라니까 이제 모유 속에는 사실은 모유를 먹느냐 아니면 모유를 안 먹고 분유를 먹고 크느냐
1: 네.
0: 여기에서 이제 하나 중요한 차이가 나오는 게 이제 태어나면서도 태어나는 과정에서 엄마한테 있었던 유산균, 유익균 이런 것들을 이제 아기가 먹으면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1: 예.
0: 태어나가지고 또 모유를 먹게 되면 그 안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프리바이오틱스가
1: 네.
0: 들어있어요. 올리고당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건 뭐냐면
1: 네.
0: 장에 유익한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거야.
1: 아,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거야.
0: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먹게 되고 또 엄마 젖을 통해서 유익균도 좀 들어오고
1: 네.
0: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단서들이 있었는데 일단 아기의 장이나 아기의 장을 또 그렇다고 이제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기가
1: 변을
0: 네, 변을 보면 거기서 균을 찾아내기도 하고
1: 예.
0: 또 아까 그 결국은 신생아의 변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어디서 왔느냐? 엄마 젖을 빨 때 왔을 테니,
1: 네.
0: 엄마 젖을 줄 때 이제 엄마의 그 모유 속에,
1: 네네.
0: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륜 주변,
1: 네네.
0: 이런 데에서 또 찾아냅니다.
1: 예. 네.
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효식품 있잖아요.
1: 네.
0: 요거트라든지,
1: 뭐
0: 김치라든지 이런 데서 찾아내요. 그러면 이제 찾아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건강에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건지
1: 네.
0: 아닌지 이걸 또 이제 임상시험을 해야지 되겠죠.
1: 사람에게 먹여서.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면 제품이 되겠죠. 재밌어요. 장을 위해서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 유산균을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0: 아주 변화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아무 변화도 안 느껴질 때도 있고요.
1: 네네.
0: 아무 변화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거는 사람마다 그냥 다른 거죠?
0: 네,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서 그런 것도 있고,
1: 네.
0: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그런 뭐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들어있는 균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또 생각만큼 기능성이나 효과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1: 예.
0: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유산균이 예를 들면 우유 속에서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유산균인데
1: 네.
0: 사람의 장 속에서는 잘 살 수 없는 균이다. 그럼 뭐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겠죠.
1: 그렇죠. 장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네. 살아서 간다.
0: 그렇죠.
1: 뭐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0: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100억, 1000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런 균이 많아 보이지만 우리 몸 속에 우리랑 함께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숫자는
1: 네.
0: 뭐 조 단위거든요. 수십 조 단위니까.
1: 하나의 종류가? 아니면
0: 여러 전체, 가지
1: 여러 가지 합쳐서요.
0: 네. 그래서 뭐 사실 100억을 넣어줘도 들어와가지고 흔적도 없이 아.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네. 네. 아, 조 단위로 존재하는데 뭐 억 단위로 넣어봐야 얼마 못 사는 거는 맞죠. 네. 0.02%고 뭐 이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산균

0: 사람마다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유산균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절대 먹으면 안 돼, 나는. 막 설사를 너무 많이 해.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먹는 게 좋은 건지 안 먹는 게 좋은 건지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좀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1: 너무나도 궁금하죠.
0: 네.
1: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떤 건 없냐면,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한 유산균이 됐건 프로바이오틱스가 됐건
0: 네.
1: 제품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저한테 잘 맞는지 또는 뭐 아나운서님한테 잘 맞는지 이거를 직접 먹어서 테스트해보는 방법 말고는
0: 네.
1: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딱히 알아낼 수 있을 정도의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되게 커요.
0: 그렇죠.
1: 말씀하신 것처럼.
0: 그 장내에 사람마다 사는 미생물의 분포가 되게 많이 다르다면서요.
1: 네,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이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먹어봤을 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똑같은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굉장히 적은 양이잖아요.
0: 네.
1: 100억이라고 해봤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 먹으면 어떤 분들은 바로 배가 아프다거나
0: 네.
1: 화장실을 가야 되는 분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경우는 먹으면 변이 좀 딱딱해지는 듯 하면서
0: 네.
1: 화장실 가는 횟수가 또 확 줄어들어 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적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차가 상당히 큰데, 일단은 그래서 뭐 비싼 돈 주고 어떤 경우는 구입을 했는데,
0: 예.
1: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가족 중에 다른 분한테
0: 드려요.
1: 네, 그렇게 하는 것도
0: 네.
1: 뭐 돈은 좀 덜 아깝죠.
0: 네. 그러면 변 잘 보시고 뭐 특별히 장에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안 먹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유산균이라는 걸 따로.
1: 이걸 딱 뭐 예를 들어가지고 유산균을 먹어야지 장 건강이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닙니다.
0: 네,
1: 다만 이제 어떤 걸 먹었더니
0: 예.
1: 나는 확실히 뭐 화장실 갈 때도 더 편하고 뭔가 좀 나아진 것 같다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진다면 그때는 드셔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거트 같은 그런 발효식품 있잖아요.
0: 네.
1: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어느 날 요거트를 평소에 먹던 것보다 두 배, 세 배로 먹으면
0: 그렇죠.
1: 그게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화장실 예. 갈 때 아주 뭐 부드럽게 편안하게. 네, 그런데 이거 좋은 것 같다
0: 예.
1: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0: 네.
1: 바로 또 배가 아프죠.
0: 네, 아플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여섯 개 먹었더니 아프더라고요.
1: 네, 세 개까지는 오히려 좋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이 안 될 수 있고요. 뭐 봄나물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봄나물을 안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좀 드시면은 처음에 좀 드셨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0: 네.
1: 속에도 좋고 화장실 가서도 좋고. 근데 아 이게 이렇게 좋구나 하고 계속 드시면은 또 배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균형점인가 찾아내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0: 유산균뿐만 아니라 나물도 비유를 해주셨는데 모든 음식이 다 그럴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1: 네.
0: 근데 요즘은 기능성 유산균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유산균마다 각각 어떤 효과를 어떤 목적을 달리 두고 만들어낸 건지. 그러니까 효과가 각각 다른 건지 아니면 그게 비슷한 건데 그냥 종류만 다양한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1: 이게 이제 실제로
0: 네.
1: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뭐 균종이라는 게 있고 균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균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0: 네.
1: 그 안에서도 또 누가 발견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다 또 균주라고 이건 또 더 다양해지거든요. 그렇게 종류가 굉장히 뭐 다양한데
0: 네, 네.
1: 그런데 각각의 그런 그 균주에 대해서 또 이제 그걸 개발을 하고 찾아낸 회사들에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를 해서 뭐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장 쪽에 기능성이 있다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피부 쪽을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각각의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제시를 하는 건데
0: 네네.
1: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장 건강에 대한 부분 말고 나머지는 효과가 그렇게 아주 막 드라마틱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0: 네.
1: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맞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뭐 드시고 싶어서 드시고 좀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거를 이렇게 먹어보고 테스트하는 건 꼭 필요하겠군요. 그러면
1: 네 그렇게 해서 진짜 맞는 걸 찾으면 뭐 그건 너무 좋죠. 네.
0: 찾는 과정이 좀 지난하긴 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이것저것. 그 성분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나한테 맞는 걸 좀 구분을 해가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
1: 네.
0: 성분표에 보면은 나옵니까? 그런 건?
1: 성분표에 보면은
0: 네.
1: 어떤 제품은요, 어떤 어떤 균들을 투입했는지 종류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각각을 얼마큼씩을 넣는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0: 있거든요. 네. 그 각각을 얼마큼씩 넣는지 표시한 제품들이 자신이 좀 있는 제품들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정재훈 약사와 함께 유산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안 어렵다 안 어려워 수학화학 안 어렵다
2: 아하 그래 그리 된 거구만 물리화학 안 어렵지
1: 알고 싶다 알고 쉬워 우주공학 알고 싶다
2: 깨우쳤다 달았네 AI
1: 평일낮엔 오승훈의 이각 저각
2: 몇 시인지 알려다오
3: 11시 5분
4: 예, 이과학 저과학 정재훈 약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산균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5528님이 이런 질문 보내주셨어요. 그럼 유산균은 아침이나 저녁 언제 먹어야 효과가 좋은지요? 하셨는데 이게 유산균 아침 저녁도 그렇고 식전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식후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언제 먹어야 될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5: 네, 이건 그냥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이나 추측이 존재하는데요.
4: 아, 그럴 것 같아요.
5: 네, 그런데 일단 아침, 점심, 저녁에 언제 드시냐에 따라서 효과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봐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사실 원래 자연스럽게 이런 유산균이 됐건 어떤 뭐 유익균이 됐건 섭취하는 방법은 음식을 통해서잖아요.
4: 네네.
5: 네. 근데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드시니까.
4: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5: 그렇죠.
4: 김치를 아침에 먹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 먹는 게 좋을까요? 김치 네. 속에 유산균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렇죠. 질문하는 거랑 비슷한.
5: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4: 네.
5: 아침하고 저녁을 조금 그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4: 네네.
5: 이런 경우죠. 이제 아까 우리가 예로 들었지만 어떤 경우는 유산균을 먹고 났더니 배가 아프다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4: 네.
5: 그러면 아침에 드시면 아침에는 장이 훨씬 더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가 더 아플 수도 있어요.
4: 예.
5: 그리고 대체로 이제 아침에는 빈속에 먹게 되거나 식사를 하더라도 적은 양을 먹게 되기 때문에
4: 예.
5: 그래서 이거는 뭐 유산균뿐만 아니고요.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는 어떤 음식이든지 아침에 드시면 배가 더 아픕니다.
4: 아침에 장이 예민한 상태가
5: 그렇죠.
4: 되는군요.
5: 음식이 아직 위장을 채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4: 예.
5: 예를 들어서 우유 먹으면 배 아프다 하는 분들은 우유 아침에 드시면 더 배 아프고 사과 먹으면 배 아프다. 마찬가지로 사과 아침에 빈속에 드시면 배가 더 아프거든요.
4: 예.
5: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산균도 샀는데 이게 좀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때는 저녁에 드시는 게 낫고 네. 반대로 이제 저녁에 드시면 아침에 화장실 갈 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드셔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4: 알겠습니다. 식전, 식후도 마찬가지겠죠?
5: 식전하고 식후는요. 네. 보통 이제 관련해서 연구를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4: 네.
5: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안 하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본

0: 그래가지고 인공위, 인공창 예. 이거를 이제 실험실 내서 만들어가지고 네. 그 조건에 이제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을 투입을 한 다음에 얘들이 얼마나 살아서 나오는지를 보는 식으로 하거든요.
1: 예.
0: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식사하시기 직전 또는 뭐 밥 먹고 나서 직후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1: 아.
0: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랑 먹느냐 하고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좀 뭐 기름진 음식이랑 먹는 게 뭐 더 잘 살아서 간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1: 네.
0: 그런데 요즘에는 또 애초에 만드는 제품 자체를 뭐 코팅을 하거나 기술을 써서
1: 네.
0: 장까지 언제 먹어도 살아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들도 있으니까
1: 네.
0: 사실 크게 구애받지 않고 드셔도 되고 더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뭐 살아서 가는 걸 확률을 높이겠다고 빈속에 먹었더니 배가 아프다 이런 분들은 아 이제 나 이거 못 먹겠어 하지 마시고 한번 식후에 드셔보시는 걸로
1: 네.
0: 이렇게 돌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냐 안 하냐 그거에 따라서 또 맞춰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들으니까.
0: 그렇죠.
1: 최현 님이요. 저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엄청나게 심하고 오래됐어요. 유산균을 거의 20년 이상 아침마다 공복에 먹는데요. 크게 효과는 못 보지만 안 먹으면 더할 것 같아서 먹거든요.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먹어도 무방할까요? 하셨어요.
0: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하고 관련해가지고는
1: 네.
0: 여러 가지 뭐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연구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는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나오고 어떤 것도 애매하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일단은 20년 동안 드셨는데 효과를 못 봤다고 하시면 안 드신다고 해서 특별히 뭐 증상이 더 심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뭐 특정한 제품만을 드셔보셨다고 한다면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고 관련된 어떤 연구 결과나 이런 걸 봐도 극적으로 좋아지진 않는데 병화에 따라서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1: 네.
0: 뭐 원하신다면 다른 제품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1: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아침에 좀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하신 분들은 저녁쯤에 아침을 피해서 왜냐하면 아침은 좀 장이 예민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20년 이상 아침마다 공복에 드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아침을 피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그런 변화를 주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0: 그것도 좋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궁금해요. 이렇게 배가 좀 불편해요. 어떤 이 특정 유산균을 먹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참고 먹어봐야 되나 아니면은 나한테 진짜 맞는 유산균은 배가 불편한 기색 없이 도움만 되는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소화도 잘 되고 그런 유산균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니면 불편해도 참고 먹다 보면은 좀 도움이 되는 게 있나?
0: 그게 이제 사실 반반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유산균을 먹을 때 어떤
1: 네.
0: 음식이랑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반응이 달라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1: 예.
0: 우유 마셔서 소화 안 된다는 분들도 이제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
1: 네.
0: 아니면 그게 심하진 않지만 또 뭐 마시면 배가 아픈 분들이 있는데
1: 예.
0: 우유를 또 어떤 음식이랑 먹느냐에 따라서 배 아픈 정도 다르거든요.
1: 막 그렇긴 해요. 맞아요.
0: 네.
1: 어.
0: 그래서 유산균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음식이랑 먹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1: 예.
0: 지난번에 먹었을 땐 배가 아팠는데 이번엔 또 괜찮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내가 먹었는지를 적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1: 아.
0: 경우에 따라서는.
1: 네네.
0: 그래서 그런 조합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드셨는데도 계속 배가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니까
1: 예.
0: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후로 한번 돌려본다든지 다른 방법을 해도 여전히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한다면 굳이 너무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신 게 아니라면
1: 네네.
0: 굳이 그걸 다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 다른 걸로 바꿔보거나.
0: 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어야 되는데 제가 넘어간 게 유산균이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냥 배가 아픈 정도는 괜찮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다든지
1: 예.
0: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라든지
1: 예.
0: 이제 이런 분들은 유산균이 자칫 잘못하면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1: 오.
0: 얘들도 균이니까요.
1: 오.
0: 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아주 드물지만
1: 예.
0: 그렇게 면역이 떨어진 분들한테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를 썼다가
1: 예.
0: 폐혈증까지 보고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한테 만인한테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체로 안전하지만 그렇게 면역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1: 네.
0: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쓰시는 게 좋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너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셨습니다. 0019님이요.

0: 유산균을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누던데 기준이 뭘까요? 하셨습니다.
1: 기준은 그냥 멋진 멋진 걸 기준으로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마케팅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약 같은 경우에는 전에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를 다룰 때 예. 1세대, 2세대, 3세대로 가면 좀 덜 졸린 이런 게 있잖아요.
0: 예.
1: 근데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마케팅 차원에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엄밀하지가 않고 돌아다니는 것도 좀 달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일반 그냥 생균이냐 코팅을 했느냐 그걸 뭐 코팅을 두 번을 했느냐 이렇게 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0: 예.
1: 또는 아까 1세대는 뭐 프로바이오틱스, 2세대는 프로바이오틱스 말고 뭐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먹이. 3세대는 두 가지를 넣은 뭐 신바이오틱스, 4세대는 이제 그것들이 만들어낸 생균이 만들어낸 부산물을 해서 포스트바이오틱스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0: 네네.
1: 그러면은 이것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가면 더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0: 부작용도 덜한가 봐, 이렇게.
1: 네. 네.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게 이건 그냥 마케팅이기 때문에.
0: 네. 네. 세대 구분은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1783님이요. 냉장 보관 필수인 유산균을 선물 받았는데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실온 보관과 냉장 보관 유산균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냉장 보관 유산균이 비싸던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1: 일단 냉장 보관 유산균은 유통하는 것 자체를 냉장으로 해야 되니까
0: 네.
1: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비싸지는 것도 있을 거고요.
0: 그 균 자체가 낮은 온도에서 잘 사는 뭐 균일까요?
1: 이제 낮은 온도에 두면은 균이 아무래도 그 죽을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균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니까.
0: 아, 예. 네.
1: 그래서 어떤 유산균이든지 간에 그 제품을 냉장 보관하면 더 오래 버틸 수 있긴 합니다. 그냥 실온에 뒀을 때보다는. 그런데 이제 실온에 보관하는 유산균이라고 해도
0: 네.
1: 그게 막 급속도로 균의 숫자가 줄어들진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냉장 보관이냐 아니면 실온 보관이냐 보다는 거기에 투입이 돼가지고 사용 기한 내에 얼마가 살아있을지 보장균수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
0: 네.
1: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0: 그 보장균수, 특정 균수 보장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일까요?
1: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품을 처음에 만들 때는 천억 마리를 넣어줘도
0: 네.
1: 그게 예를 들면 이 다 먹을 때까지 보장이 되느냐 이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거를 업체들에서
0: 네.
1: 나름의 어떤 시험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거를 섭취 기한 내
0: 네,
1: 섭취 기한이 끝날 때까지는 뭐 최소한 이만큼은 살아 있을 거다라고
0: 예.
1: 표시해 주는 게 이제 보장 균수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우리가 항생제 먹을 때 유산균 같이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같이 처방 받기도 하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항생제 처방 받을 때는 꼭 유산균 같이 처방해 주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1: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0: 네.
1: 그 항생제를 먹으면 항생제로 인해가지고 장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미생물들의 군락이 파괴가 되죠.
0: 네.
1: 다양성이 줄어들 거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원래는 득세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균들이 득세를 하면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조금 막아주려면 이제 유산균 같은 거를 이제 같이 먹어주면 그런 어떤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나타나는 설사라든지 네.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권하는 건데요. 이게 모든 경우에 다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0: 아 그래요?
1: 네, 그렇긴 하지만 뭐 또 특별히 위험하진 않아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할 때 유산균을 또 같이 처방해 주시기도 하고요.
0: 맞아요.
1: 그런 경우에는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정재훈 약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유산균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들 사연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질문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시스타의 So Cool 듣겠습니다. Are you ready?

0: 시스타의 So Cool 듣고 왔습니다. 와, 신나는 노래가 뭔가 유산균이랑 왜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죠? 이런 제 생각은 왜일까요?
1: 아, 근데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유산균이나 이런 걸 찾는 이유가 네. 화장실 잘 가려고 드시니까.
0: 쿨하게. 네.
1: 관련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런 느낌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제 궁금증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영 님이요. 여성 전용 유산균을 남성이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죠? 하셨어요.
1: 네, 절대 아니죠. 이거는 이제 뭐 여성하고 남성하고 사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태어나서 자기가 어떤 원래 없었던 균들을 다 엄마한테 받는 거니까요.
0: 네, 음식 네. 먹는 것도 뭐 남자라고 여자라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닐 거고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가끔은 이제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네. 남성 뭐 종합 비타민, 여성 종합 비타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경우에 맞아요. 따라서는 무슨 뭐 시니어 종합 비타민 그걸 뭐 시니어를 젊은 청년이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여성용을 남성이 먹거나 남성용을 여성이 먹어도 종합 비타민의 경우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어쩌면 그거는 그냥 제품 판매 뭐 량을 늘리기 위한 어떤 그런 기법으로 그냥 보면 될까요?
1: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놔야 남성은 남성을 찾고 여성은 여성을 찾고 그렇거든요. 저도 이렇게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여성용이라고 하면서 주면 괜히 먹어도 될까?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거든요.
0: 그렇군요. 김미영님께서 여성 전용 유산균 남성이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죠 하셨는데 된다고 하십니다. 1443님이요. 유산균을 한 가지로만 계속 먹어도 되나요? 아니면 바꿔줘야 하나요? 이런 거는 좀 뭐라 그럴까? 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은 내성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항생제 같은 거. 근데 이제 유산균 같은 경우도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 이제는 먹어도 몸에 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1: 네, 이건 유산균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몸에 좋다는

0: 그런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보면 항상 처음에는 좀 반짝하는 것 같다가 네. 아, 본인이 느끼기에 느낌이 아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하는 경우가 많죠.
1: 심리적인 요인도 거기에 네. 들어가기도 하겠죠.
0: 맞아요. 심리적인 네. 요인이 크고요. 다만 아, 이제 뭐 한 가지로 드셔서 계속 좋으면 그걸로 드셔도 아무 문제는 없는데 드셨는데 뭐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 싶으면 중간중간에 바꿔주셔도 아무 문제는 없고요.
1: 네.
0: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뭐냐면 유산균은 원래부터 장에 살고 있던 그런 미생물 군락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 놀러 온 여행자들이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었던 서울 시민이 있는 거고
1: 예.
0: 놀러 온 여행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돈도 쓰고 예. 경제를 활성화를 시켜줄 수도 있고
1: 네.
0: 아니면 그냥 뭐 아무 영향 없이 갈 수도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정착은 사실 거의 잘 못합니다.
1: 아 유산균 새로 들어온 것들이 내 네. 장에 정착해가지고 뭔가 미생물의 분포를 장내 미생물 분포를 바꾸거나 하는데 큰 영향은 거의 없다.
0: 그렇죠. 먹는 동안에는 그래도 흔적이 발견이 되는데
1: 예.
0: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뭐 정말 흔적도 없이 거의 사라지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먹었던 프로바이오틱스가 제 뱃속에 뭐 남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높지 않습니다.
1: 네. 그러면 먹는 동안에는 그래도 분포가 좀 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매일 그렇게 섭취를 하면 그게 또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0: 그러니까 드시는 동안에는 만약에 도움이 되는 걸로 드시고 있다면
1: 네. 네.
0: 일시적이나마 효과가 있겠죠.
1: 김향숙님께서요. 티벳 여행 다녀오신 분께서 종균을 주셔서 첨가물 없이 흰 우유로 종균 부어서 발효시켜서 먹습니다. 발효된 종균을 계속 배양해서 먹는데 일반 요거트와 다를까요? 많이 배양시키면 유산균이 점점 줄어드나요? 하셨어요. 오, 이런 것도 있군요. 종균.
0: 네. 일단은 제일 뭐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발효유를 만들어 먹는 그런 방법인데
1: 네.
0: 다만 이제 관련해가지고 전에도 뉴스 보도나 이런 게 된 걸 보면
1: 네.
0: 저런 식으로 종균을 이제 받아서 드실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균이 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1: 아 유산균 외에도.
0: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안전 면에서
1: 네.
0: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만든 발효유가
1: 네.
0: 시판되는 발효유보다 과연 더 건강에 유익한가 하는 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1: 네네.
0: 그래서 저거는 네, 일단 있는 거 다 드시고 네, 굳이 뭐 맛 때문에 드시는 게 아니라면 좀 안전하게 발효가 된 발효를 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1421님은요. 유산균 먹을 때 수분 섭취 중요하다고 하던데 맞는 말일까요? 제가 평소 물을 잘 안 마셔서요. 이 부분 좀 의미 있는 질문 같긴 한데요.
0: 유산균 때문에 수분 섭취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1: 네.
0: 유산균이 뭐 사실 수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1: 아, 그래요? 별로 네. 관계가 없나요?
0: 네, 큰 관계는 없고 다만 이제 유산균을 먹을 때 유산균만 드셔가지고 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생기기는 어렵고
1: 네.
0: 음식도 좀 잘 챙겨 드셔야지 되겠죠. 뭐 유산균들이 내려가는데 먹을 먹이가 하나도 없으면.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음식 섭취도 좀 잘 해주시는 게 좋고
1: 네.
0: 물은 뭐 요즘 같은 더운 그런 계절에는 물은 충분히
1: 네.
0: 마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딱히 안 먹어도 괜찮다면 안 먹어도 상관없는 거겠죠?
0: 네.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보면 발효식품을 드시는 걸로도 장내 그 미생물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식품 드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정재훈 약사님과 함께했는데요. 늘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유익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뵙도록 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전 상품 전용성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소.
6: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친구 밥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유산균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유산균도 나에게 맞는 게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나를 잘 살펴보는 것, 특히 건강에 있어서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김범수의 보고 싶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과학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0: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의 효력이 즉시 발효됐습니다. 공개된 종전 양해각서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수료를 60일 동안만 받지 않는 것으로 명시됐는데 이란은 60일 이후 통행료를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이상됩니다.
2: 청와대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만찬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란 재건기금 조성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는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의 자유로운 통항 원칙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노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와 역량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1: 케빈 워시 신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여전히 상회한다는 게 이유였는데 금리 인하를 촉구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향후 연준이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 기조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국채금리는 급등한 반면에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2: 코스피가 사상 첫 9,000포인트 선 달성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 연준의 금리 동결과 향후 금리 인상 시사로 인한 뉴욕 증시의 하락 마감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코스피는 장중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뒤 9,000 고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니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전 상품 전용서는 여권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과 스파이어는 금호 KTS로.
1: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는 하는데 양해각서에는 60일 동안만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명시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만약 합의를 안 지키면 다시 폭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용 특파원입니다.
2: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을 갖고 14개 항으로 이뤄진 종전 양해각서를 구두로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치는 제4항과 5항에 들어갔는데 특히 5항엔 호르무즈 통행료가 60일 동안만 면제된다고 명시됐습니다. 비록 협상 시한은 향후 60일에서 더 연장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이 같은 문구는 통행료가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두 달 동안만 면제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1항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영구적인 군사작전 종료가 명시됐고 제8항엔 핵무기 금지와 고농축 우라늄의 폐기 관련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양해각서를 공개한 미국 고위당국자는 이란이 우라늄 비축분을 희석 처리를 통해 폐기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는 걸 최소한의 방법으로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다시 폭격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는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453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투자 펀드도 이란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가능하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트럼프 합의라고 부르면서 이란의 핵무기를 금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양해각서 사본은 이스라엘에 전달했으며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중립을 지켜줘 감사하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작전 종료라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지 시간 17일 레바논 남부 지역에선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에 대응하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이어지면서 레바논 지역의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1: 이란 외무부의 이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현지 시간 18일 이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페지스키안 대통령도 양해각서의 전자서명을 마쳤다며 양해각서 효력은 즉각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다만 양해각서가 이미 서명됐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별도의 공식 대면 서명식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스위스에서의 회담은 합의서 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 측 협상대표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60일간의 협상기간이 지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요금을 다시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8박 10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출국길과 달리 귀국길 환영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이었던 G7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4: 성남 서울공항,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벨기에, 유럽연합, 이탈리아 교황청에 이어 프랑스 G7 정상회의를 끝으로 8박 10일 순방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지난 이 대통령의 출국 행사에 여당 지도부가 모두 불참했던 것과 달리 오늘 이 대통령의 환영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앞서 순방 마지막 일정이었던 G7 정상회의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약 2시간 동안 환담을 나눴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심과 관여를 당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로 평가하는 등 양 정상이 함께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3: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입니다.
4: 두 정상은 조선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만찬 이후 이 대통령은 SNS에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약 90분간 한반도 평화와 한미 관계를 놓고 속깊은 이야기를 나눴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부부 동반 골프 제안을 받았다고도 밝힌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 됐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1: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처음으로 연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전망을 대폭 상향하면서 올해 안에 금리를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한 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2: 미국 기준금리가 만장일치로 연 3.5에서 3.75%로 동결됐습니다. 지난 1월 이후 4번 연속입니다. 연준은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를 언급하며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보다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3: 지속해서 높은 물가는 미국 국민에게 부담됩니다. 연준은 물가 안정을 가져올 겁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입니다.
2: 금리 동결은 예상됐던 만큼 워시 의장이 처음 주재한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에너지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모아졌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전망은 3월 2.7%에서 크게 오른 3.6%로 예상했습니다. 연준 위원 금리 전망을 모아 공개된 점도표에선 올해 말 금리 중간값이 3.8%로 제시됐습니다. 3월 전망치 3.4%에서 크게 오른 수치로 현재 기준금리 상단보다도 높습니다. 9명이 금리 인상을, 8명은 동결을 예측했고 인하 예상은 1명뿐이었습니다. 석 달 전 금리 인상을 예상한 위원이 1명도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플레이션 전망이 얼마나 급격하게 바뀐 건지 보여줍니다. 완화 편향 문구도 삭제됐습니다. 2024년 9월 이후 다음 금리 결정 때 인하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미리 통화 정책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너무 많이 제공하는 것에 부정적인 워시 의장의 신념을 반영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자신의 금리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고 성명서 분량도 절반 정도로 줄인 데다 기자회견도 생략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4.18%로 오르는 등 미 국채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1%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1: 한국은행이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와 관련해 주요국 통화정책의 기저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는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앞서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이 차례로 금리를 인상한 점을 언급하며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연준의 소통 방식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연준 통화정책 경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3: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기조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오히려 상승 출발하며 장중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어느덧 9,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4: 코스피는 어제보다 0.23% 오른 8,884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개장 7분 만에 8,975를 찍고 역대 최고가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오전 9시 40분쯤 264만 2천 원을 돌파하며 역시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 주도주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 불확실성들이 있는 상태 속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식에 몸을 묶고 있자라는 게 기본으로 실적이 제일 잘 나오는데 반도체가 네. 대표적이고
3: 한지영 키움증권 책임연구원입니다.
4: 미국이 연내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이면서 채권 금리는 상승하고 뉴욕 증시는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1%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코스피는 예상보다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는 데다 내년부터 다시 금리가 내리면 버틸만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란 기대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6: 물가지표는 연준이 목표한 것보다 높게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실업률도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종전으로 인해서 유가가 더 떨어지면 그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나 시장의 기대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
3: 정용택 IBK 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입니다.
4: 종전 소식에 1,510원대로 떨어졌던 환율은 금리 인상 우려가 불거지자 다시 1,52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11원 넘게 올라 1,525원으로 출발해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1: 축구대표팀이 내일 북중미 월드컵 공동개최국 멕시코와 조별예선 2차전을 치릅니다. 멕시코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이 예상되지만 홍명보 감독은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7: 체코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

0: 두며 첫 걸음을 기분 좋게 시작한 대표팀. 내일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 나섭니다. 피파 랭킹 12위로 A조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갖춘 데다 월드컵에서 두 차례 만나 아직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는 상대지만 이번 대회 유일한 역전승을 거둔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1: 저희 나름대로 또 지금 강한 자신감들이 우리 선수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일 경기장에 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2: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입니다.
0: 개인기와 진출 능력이 뛰어난 멕시코를 상대로 일주일간 맞춤 전술을 연마한 대표팀은 그동안 조별 예선 2차전에서 승리가 없는 징크스도 이번에 털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3: 두 번째 경기에 모든 집중을 해서 잘 준비를 했다라고 믿고 있어서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결과까지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2: 황인범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입니다.
0: 멕시코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이 예상되는 상황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 많은 관중들 앞에서 많이 뛰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의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믿음을 어느 시점에 찾아오느냐가
0: 두 팀이 나란히 1승씩을 거두고 있어 내일 경기 결과에 따라 조별 예선 통과를 조기에 확정할 수도 있는 상황. 32강 통과를 1차 목표로 내걸었던 대표팀은 그 이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2002년 월드컵에 4강에 들었었는데 저는 우리 선수들이 그 기록을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0: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4: 계속해서 경북권 소식입니다. 영덕군이 대형 신규 원전 2기의 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이철우 도지사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이 지사는 국내 원전 26기 중 절반인 13기가 자리한 경북에 영덕 신규 원전 2기까지 더해지면 경북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거점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유치전에서 경주가 부산에 밀린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가 입지 선정 과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상주 문경 32도, 안동 의성 31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고 예천에는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부터 저녁까지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까지 곳에 따라 소나기가 이어지겠고 모레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 온열질환자는 1140여 명으로 지난해에만 12명이 숨졌고 올해 첫 환자는 지난해보다 5일 빠른 지난 5월 15일 경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도내 147개 구급대에 폭염 대응 물품을 비치하고 소방펌프차 10대를 예비 출동대로 지정하는 등 구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4분쯤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 8시 45분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두 대와 진화인력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며 오후 8시 44분 산불 대응 단계도 해제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국유림 0.4헥타르가 소실됐으며 산불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8시 50분 기준 영양 지역에는 3.8mm의 비가 내린 가운데 영양군청 직원들이 밤사이 현장에서 뒷불 감시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경북 구미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구미 LG 이노텍 공장을 찾아 기업혁신지원 민관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구미를 남북권 반도체 혁신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반도체 소재 부품 시험평가센터를 2030년까지 반도체 장비용 소재 부품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며 구미 씨는 대기업 반도체 생산 공장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여름이 좋은 이유, 확실한 계절 과일이 있기 때문이죠. 첫째는 수박, 그리고 또 하나가 노랗고 아삭한 참외. 얘기 들으셨나요? 우리나라 참외가 요즘 일본에서 엄청 인기랍니다. 50년대에 일본에서 온 참외 품종을 우리식으로 훨씬 맛나게 개량해서 역수출. 요즘 아주 난리라네요. 케이라면, 케이과자, 케이김, 케이딸기에 이어서 케이참외까지. 근데 이러다 우리 먹을 것도 모자라면 어쩌죠? 올여름에 참외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0: 맴맴매미 울음소리와 함께 참외 한입 깨물고 원두막에 누워서 들으면 더 좋을 노래 안치환의 난 여름이 좋아가 첫 곡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꼭 먹어야 할 걸로 참외가 꼽히고 SNS에 참외 먹는 영상물, 사진이 가득하고 일본은 참외보다 멜론이 주류인데 이게 또 1인 가구에는 너무 커서 맞지가 않다네요. 근데 참외는 혼자 먹기에도 딱이다. 아삭하고 달달한 맛, 물론 이게 제일 큰 인기 비결이고요. 우리 5505님께서 계곡물에다가 수박 담가놓고 실컷 놀다가 계곡물에 발 담그고 먹는 수박은 꿀맛. 어우 정말 그렇죠. 아 근데 요새 계곡물이 그렇게 차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찰 때 무조건 통합니다. 이건 5505님께서는 참외와 수박 흰 부분 김치로 먹어도 맞나요? 시원하고. 아 그거를 김치를 해 먹는다고요? 아, 대단하다. 그건 한 번도 안 먹어봤네요. 김정란님께서 우리 동네 화성 송산면 7곡리에 참외 많이 나온대요. 정말 맛있어요 하면서 와 정말 K참외라니 이게 일본에서 엄청 인기라니 여러분 많은 농법 쪽에 계신 분들에게는 참외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희소식 모르고 계셨다면 한번 또 이제 수출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시겠어요. 우리 9267님께서 여름에는 제철 과일들이 풍성해서 더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 포도도 얼른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름하면 또 계절 과일이 확실히 더 땡기게 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나오니까 아주 좀 그 무더위보다는 또 이런 좋은 점도 즐거운 점도 바라보고 하면 좋겠네요. 수박, 참외를 디저트로 먹으면서 듣기 또 딱 좋은 손트라. 오늘도 달달하고 시원하게 가봐야죠. 참여하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사연이랑 듣고 싶은 노래도 주시고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오늘 또 함께 달리거든요. 하고 싶은 분들 미리미리 신청 달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름 느낌 물씬 나는 손트라 유튜브도 지금 활짝 열려있어요. 마치 지금 뭐 해수욕장 한가운데 와있는 듯한 느낌인데 시원하게 보면서 들으면 재미가 배가 된다. 얘기 전하면서 바로 시작해보시죠.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하이퍼 세라하임, 한월 사이언스 타타타, 빅토스, 환인제약, 신젠타 코리아, 삼성증권, 성원 에드피아, 도드람 한돈, 휴온스 글로벌, 현대해상 화재보험, 우리 ENL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유니베라, 백조싱크, 롯데렌탈, 이동식 에어컨 에렉스, 주식회사 두드림 SNC, 고향 가구 박람회, 탄탄 방수와 함께합니다.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잔뼈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안전화 사진.
1: 지금 제 앞에는 알록달록 예쁜 편지들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앞으로 정성스러운 또 손편지들이 도착했어요. 아, 먼저 창원시 의창구에서 보내주신 이혜숙님의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6월 29일은 엄마의 69번째 생신입니다. 15년 넘게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면서 영어도 배우고 헬스장도 다니고 하루를 부지런히 보내는 엄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어느덧 제 나이도 49, 애교도 없고 표현도 못하는 무뚝뚝한 딸이지만 마음만큼은 최고로 사랑합니다. 늘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챙기지 못해 죄송해요. 엄마는 늘 괜찮다고 하지만 그 말이 더 속상하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또 편지지 두 장에 어머니 생신 축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편지 봉투에 깨알같이 6월 제철 음식 감자, 참외, 복분자, 매실, 병어, 장어 많이 드세요 라고 따뜻한 당부까지 적혀있네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어머니 69번째 생신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생신 선물로 타월 세트 그리고 또 오리 스테이크까지 좀 보내드릴게요. 우리 또 분홍색 봉투에 담긴 두 번째 편지는요, 경기도 화성시에서 이기영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작년 8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결혼한 지 4년째 되는 제 딸이 4살, 2살 딸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공무원 시험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걱정도 됐지만 딸의 미래를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 가까운 노력 끝에 시험이 6월 20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딸 아름아, 1년 동안 아이를 데리고 살림하며 시험 준비하느라 너무 애썼어. 시험 끝나면 예원이, 예빈이랑 시간 많이 보내고 그동안 너무 애쓴 예원 아빠에게도 특별한 휴가를 하루쯤은 주면 좋겠네. 엄마 아빠는 항상 네가 든든하고 자랑스럽다. 엄마 아빠가 아름이 많이 많이 사랑해. 아, 이렇게 또 육아 뭐 어느 정도 좀 손을 어린이집에 갔으니 뗄 수 있다 보니 또 이렇게 갑자기 새롭게 또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마음을 먹으셨나 봅니다. 이런 딸이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아우 너무 힘들 텐데 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 또 부모 입장에서는 응원뿐인 아, 그런 마음 너무 따뜻하게 잘 받았습니다. 우리 이기영님의 따님 아름씨도 정말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응원과 함께 치킨 두 마리 그리고 타월 세트도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이 시험날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편지 끝에 또 손태진 나문희의 사랑하리를 신청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 노래 사실 신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8225님도 오늘 제 둘째 딸 32번째 생일이라서 좀 특별한 생일을 축하해주고자 손트라에 문자 드려요. 94년도 여름 그 해의 무더위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무더위였다고들 했어요. 오늘 생일인 우리 딸 잘 자라줘서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넌 늘 빛나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딸이라 얘기해주고 싶어요. 신청곡 손태진 나문희 사랑하리. 제 얼마 전 리메이크 앨범 여름향수 발매를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가수가 아니고 배우 나문희 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듀엣으로 이번에 사랑하리라는 노래 수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3: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손트라에서 한잔해.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통에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근심, 걱정과 피곤까지 싹다 타월 세트로 닦아드릴게요. 아, 우리 1부 끝으로 나간 사랑아리 듣고 3536님께서 남은희 선생님 노랫소리가 소녀 같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라면서. 그러니까요. 저도 선생님께서 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노래 부르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가지고, 아, 이 노랫말을 누가 좀 잘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 했는데, 아, 어떤 뭐 가창력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냥 말하듯이 딱 내뱉었을 때 그 말 한마디에서 그냥 오는 그 힘 있잖아요. 아, 근데 네, 역시 너무 아름다운 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말로 하긴 좀, 제 입으로 하긴 그렇지만, 우리 0854님께서 노래가 왜 이리 슬픈가요? 제가 돌보던 어르신 오늘까지만 방문하고 내일부터는 요양원에 가십니다. 인사하고 나오다가 노래 듣고 펑펑 웁니다 하면서, 가사를 잘 살피시면 또 그 우리 별이 빛난 밤에 우리 DJ이신 김이나 작사가님께서 또 써줬거든요. 근데 자, 그 작은 일에 우리가 놓치는 것들에 그런 거에 더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다루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본인만의 또 해석이 있을 테니 한번 뭐 가사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손편지 주신 이기영님의 따님이 20일에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6012님께서 우리 딸도 20일에 시험 봅니다. 혜빈아 수고했어 라면서 오, 아 그렇구나. 같은 공무원 시험이 딱 그날 있나 봅니다. 에,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 진심으로 아, 진짜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짧은 응원 문자가 들어왔어요. 4523님께서 분만실에 있는 은지야 힘내 이러면서, 아, 우리 은지님 힘내세요. 예, 잘 낳길, 아, 순산하길. 예. 그리고 또 이제 왜 우리 제작진 분들이 약간 좀 감정이입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예, 진짜 유유 거리면서 다 지나가요 이러면서 우리 제작진분들이 우리 5882님께서 덤프트럭 기사입니다. 늘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MBC 라디오가 나오는데 하루 종일

친구의 친구가 되는 방송입니다. 몇십 년 동안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문자 보내려니 떨립니다. 늘 새로운 방송을 청취하는 마음으로 잘 듣겠습니다. 손태진 씨도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방송 부탁드립니다. 몇십 년 동안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를 보내셨다고요? 와, 근데 왜 내가 기분이 이렇게 좋지? 이제 드디어 용기를 내셨군요. 한번 하셨다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매번 보내실 때마다 모든 분들의 사연들 다 소개는 못하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분들, 물론 사정 때문에 뭐 일정 때문에 매일매일 못할 때도 있지만, 있다 보면 또 그때, 주말에도 소개될 때도 있고, 차트쇼에 반영될 때도 있고, 다양하게 저희가 최대한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 네, 제가 타월 세트 챙겨드릴게요. 그러면 이 타월 세트도 지금 뭐 어떤 선물을 처음 받아보시는 걸까? 이분께는 좀 10년 만에 보내셨으니까 그래도 치킨 두 마리 정도는 뭐 이렇게 같이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치킨 두 마리까지 콜! 우리 8725님께서, 태진님, 저희 집 우체통에 새가 둥지를 틀어. 귀여운 아기 새가 짹짹 노래해요. 얘들아, 박 씨는 괜찮으니 복권 좀 물어다 다오. 진짜 우체통 안에 있지? 아유, 둥지가 아니,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요? 와, 이건 옆에서 안 도와줬죠? 진짜 어미 새가 엄청 노력해서 이거 시간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꽤나 큰 우체통이 이제 완전 그냥 숲이에요. 숲이 됐어요. 그리고 아기 새네 마리가 밥 달라고 입을 열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정말 좋은 행운 물어다 줬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아기 새는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남진의 둥지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노래 갑니다!

0: 손태라의 둥지를 틀어봐. 남진의 노래였습니다. 아, 갑자기 저희가 또 공무원 시험 그 관련해서 화이팅을 외쳐드렸는데 덩달아 화이팅 외치는 응원 사연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대요. 6742님께서 우리 딸도 시험 봐요. 6월 20일 토요일날 공무원 시험 보는 우리 딸램도 화이팅! 하면서 7531님 시험 보는 우리 딸도 있습니다. 배은지! 은지야! 화이팅! 이러면서 아우 우리 9492님 저희 딸도 공무원 5년 준비해서 작년에 합격해서 근무 중인데 딸 경제적으로 독립해줘서 고맙고 전국의 공시생들 지치지 말고 화이팅 하세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그 지방직 9급 시험이 이번 주 6월 20일 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딱 이제 시험 있다라고 얘기하니 여기저기서 듣는 분들께서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네요. 예, 아마 좋은 기운 받으실 거예요. 특히 손틀어 들으시는 모든 분들, 아, 시험 보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를 또 응원하는 분도 계시네요. 8046님께서 엄마가 1년 반 전 고관절 수술 후 휠체어 생활만 하시다가 실버카 연습을 시작하셨어요. 엄마 화이팅! 했는데, 이 실버카가 그 노인 그 보행 보조기 있잖아요. 그 밑에 바퀴 달려가지고 뭔가 기대면서 조금 의지하면서 걸을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게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예, 휠체어로 생활하다 보면 근육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다시 재활하기까지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또 다시 일어나기까지. 근데 이렇게 또 보조기를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재활하면서 금방 회복해서 다시 원래대로 더 좋은 상태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아, 여기까지 오늘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요. 저는 잠시 광고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이제 나방엔 인식피요.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식피요.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서명서는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2904님, 우리 손자도 공무원 시험 꼭 합격하길. 정태령 화이팅. 8833님도 우리 딸도 20일에 공무원 시험 봅니다. 이지 화이팅. 이야 진짜 정말 많으시다. 아니 이게 어떤 우연일까. 그만큼 손트라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렇게 들어주신다. 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합격 기운, 뭔가 그 1등 기운을 제가 다 끌어모아서 오늘만큼은 다 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합격되라! 자, 우리 8770님의 노래로 2부 마칠게요. 여든 대신 엄마와 친구분들 모시고 울진 출발해서 속초 들렀다 집에 갔는데 엄청 막히네요. 효도한 김에 서울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려야겠어요. 홍지윤의 울 엄마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 노래 홍지윤의 울 엄마 2부 끝곡으로

듣고요. 우리 뉴스 듣고 1시 5분에 또 그 남자가 옵니다. 박구윤 씨요. 그렇죠.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로 한번 달려볼 테니 여러분 예열하시고 잠시 후에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라디오.
5: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에 묶여 꿈조차 꾸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한시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등 부당행위로 조사를 받아온 배달앱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에 제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 측이 신청한 일종의 합의 절차, 동의 의결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 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검토를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과징금 등 제재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 2024년부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타 배달앱 대비 낮은 가격 설정을 강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임시 갔던 세 번의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태학 전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2024년 11월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습니다. 항공료와 철도 운임, 체재비, 준비금 등 모두 7,194만 원의 선관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모두 9,053만 원의 예산을 들여 8박 10일 일정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찾았는데 이 출장 역시 부부 동반으로 진행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도 배우자가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6.3 지방선거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의한 전 후보의 피습 자작극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중대 선거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실관계에 따라 최고 강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의한 후보 선거대책위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구선아들목 인근에서 정 후보가 지나가던 승용차에서 남성이 뿌린 음료수를 맞고 넘어져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정 후보는 목에 깁스를 한 채 경찰서를 방문했고 음료 테러를 한 남성에 대해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간부가 국민의힘 보좌진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정보 서울청장이 개표소 봉쇄 시위대에 대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청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관영 서울청 경비부장이 국민의힘 보좌진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폭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방부가 올해 말 발간 예정인 2026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을 적이라 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방백서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상품권 업체를 가장해

0: 네, 피싱 범죄 수익금 35억 원을 상품권으로 바꾼 뒤 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 11명을 붙잡아 8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강원, 충청, 대구, 경북 등에서 5에서 30mm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3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30도입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아, 땡긴다 땡겨!
2: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이거 참말로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송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부 이제 시작합니다. 아, 오늘따라 손트라 엄마와 딸의 응원의 장이 되었는데요. 2428님께서 목포 사는 딸이 울며 전화 왔네요. 오늘 손트라 너무 눈물 난다고요. 엄마 사랑한다네요. 가슴 뭉클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 응원이 닿았길 바라면서 좀 응원의 말씀 보내드리고요. 뭐라 그럴까, 지금 그 우는 모습에서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웃을 텐데 이제 큰일 났네. 우리 지금 이게 그 같은 응원의 장이지만 지금 오늘만큼은 약간 월드컵 경기만큼이나 아주 쫄깃한 그런 긴장감 계속 끌고 나갈 것 같습니다.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로 함께하는데요. 경기를 이끄는 플레이어, 선수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참가만 해도 선물 나가고요. 추억과 재미는 덤입니다. 지금부터 노래 이어부르기 퀴즈 신청받는데요. 말머리에 참여 달고 참여하고 싶은 이유까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광고 듣고 우리 바로 시작합니다.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0: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기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지금 자는 사람도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3: 모르는 사람 둘이 만나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아 파티도 하고
2: 모든 사람이 트로트로 대동단결된 시간 랜덤 매치 노래 퀴즈 아 모르는 사람들에서 마태. 수요일엔 장미를 선물하고 목요일엔 이분을 만나야죠. 손트라 목요일의 남자 나무꾼 뿌디고 두바퀴 인생면허증 박훈 씨 어서오세요.
3: 인생면허증을 뺏기기 전에 안녕하세요. 한부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아, 2주 만에 인사를
2: 그러니까
3: 드리는데
2: 2주 만이에요.
3: 아이고 너무 뵙고 싶었고 진짜 오랜만인 느낌이 좀 듭니다.
2: 맞아요. 아니 예. 지난주에 정말 놀라신 분들이 많아요. 네. 같은 코너긴 한데 갑자기 네. 너무 굵은 목소리가 나오니까
3: 나름 뭐 유지강 씨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2: 예. 열심히 달렸습니다.
3: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2: 그때 또 이제 문자가 8381님 예. 와 오늘 박구현 나온 날이다 좋다. 어 뭐지 안 나왔네.
3: 1784님 유지강 씨 목소리도 좋지만 구윤 씨 목소리가 그립다고 보내주셨습니다.
2: 그러니까.
3: 감사합니다.
2: 아, 우리, 네. 박구윤 씨가 또 좋아하는 에코 한번 넣어주시면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3: 예. 비었던 자리만큼, 예.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 이야. 뭔가 면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우리 오늘도 한번 힘껏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에 네. 월드컵 그 첫 경기 혹시 보셨나요?
3: 봤죠?
2: 아, 예.
3: 와, 2-1.
2: 아, 이게 야. 요새 기세가.
3: 내일 또 하죠?
2: 내일 또 합니다. 와, 내일 이제 멕시코전. 예, 네, 멕시코전인데.
3: 너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2: 아, 그만큼 오늘 좀 더 파이팅 넘치게.
3: 아.
2: 마치 한 골 한 골 넣는 것처럼. 네. 한번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좋습니다.
2: 함께하는 이 코너 제목이 뭐라고요?
3: 모르는 사람들이서 파티!
2: 네, 모르는 사람 둘을 전화 연결을 할 겁니다. 저희가 부르는 노래를 그 두 분이 동시에 이어서 불러야지 성공입니다.
3: 네. 연습퀴즈 드립니다. 찰랑 찰랑
2: 찰랑 대네. 아, 여기서 대네까지만
3: 대는 대고 이러면 안 됩니다.
2: 아 틀려버립니다.
3: 맞습니다.
2: 자 예를 들면 뭐 나이트 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3: 다음 두 번째 다음 세 번째 네, 남자를
2: 그렇게
3: 사실 뭐 경험담을 담아서 솔직하게 부르시는 건 참 좋지만
2: 네.
3: 원곡 가사가 아니면 저희는 이제 땡을 드리는 점. 저희는 뭐 이제 사실 최첨단 손트라 AI 시스템 우리 네. 기술 감독님께서 정확하게 찍어냅니다.
2: 맞습니다.
3: 아, 난 우리 감독님 좋아.
2: 아, 우리 기다리 네. 감독님.
3: 우리 풍성 감독님.
2: 풍성 감독님. 네. 아, 진짜 뭔가 인자하신데.
3: 아우 예.
2: 아, 근데 이거 네. 귀가 좀 남다르세요.
3: 아우 예.
2: 저희가 못 듣는 부분을 네. 캐치를 해서 그때 몇 분. 네. 그냥 끊기셨거든요.
3: 그렇습니다.
2: 저 아쉽게 그냥 간 적이
3: 예.
2: 있는데
3: 예.
2: 그래도 오늘도 잘 부탁드리기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문제는 총 세 문제고요. 틀리면 바로 오토 굿바이. 전화가 네. 끊기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하지만 선물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참가만 해도 치킨 상품권 나가고요.
2: 한 곡 성공하면 치킨의 타월 세트까지 받고
3: 두 곡 성공하면 치킨의 타월 세트 매운 실비 김치까지 받고
2: 세 곡 다 성공하면 치킨 타월 김치의 진공 쌀통 다
3: 바꿔 팍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팍팍

0: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네. 말머리에 참여 달고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저 설거지하면서 이 하도 네. 이제 오늘 가야 되니까 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네. 이걸 외우고 있더라고요. 네. 얼마나 맞아요. 했으면
1: 그러니까요.
0: 그만큼 우리 손치라는 예. 우리 또 산소다. 산소다. 예, 산소다. 예.
1: 아, 진짜 이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사연 보낼 때 자동으로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문자 샵 8001번 손트라 방송 때 네. 시간대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네. 1320님께서 받고 있는 거 없으니까 왠지 삼겹살 먹을 때 쌈장 안 먹은 느낌이었어요. 심심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습니다.
1: 아, 뭐 쌈장이 됐든 예. 뭐 소금도 좋고 와사비도 네. 좋고 오늘 많은 맛 내주시길 네. 바라고요. 이 노래 또 보내주셨네요. 야,
0: 5070님께서 두 분 텔레파시 통하셨네요. 검정색 반팔티. 아 그러네요. 오늘 아파트 신청하신 분들 모두 성공하시길 응원하면서 박구인의 인생면허증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야, 감사합니다.
1: 저희가 막 네. 맞추려고 한 거 아니어도 막 네. 옷 맞춰질 때 되게 많았잖아요.
0: 많았습니다.
1: 딱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박구인의 인생면허증 대공개. 나갑니다.

0: 박구인의 인생 면허증. 정말 인생 면허증을 뺏기기 전에.
1: 아, 참.
0: 아, 우리 할 거 다 하고.
1: 제 노래인데 참 좋네요.

0: 나오셨어요? 너무
1: 아니요,
0: 자연스럽게.
2: 자자 다이프라 내 능감
1: 침착할수록 좋은 칼날을 얻는다라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저 방송으로 들 때는 하 아쉽네 아쉽네라고 할 수 있지만 막상 전화 연결이 되면 떨려요. 그죠?
0: 이게 진짜 떨려요.
1: 또 전국 방송의 부담감도 있고 생방송의 앞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긴장하고 조급해지면은 오히려 틀리기가 쉽다. 네. 침착하게 마음 편안하게 먹어야 한다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각자 어디에 계시든 뭐 차 안일 수도 있고 네. 집일 수도 있고 뭐 잠시 공원 옆에 뭐 어디 앉아서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있잖아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다 귀에다가 모든 신경을 다 줘야 돼요.
1: 맞아요.
0: 못 들으면 끝이에요.
1: 맞아요.
0: 그러니 참가하시는 분들 네. 팁으로는 이어폰을 꼭 예. 꼽아서 다 양쪽 쫙 해서 마치 우리랑 같이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다시피 네. 함께 하셔야지.
1: 이어폰으로 전화 받으면 안 된대요.
0: 아 그래요?
1: 예.
0: 왜요?
1: 이럴 때는 이제 바로 연결해봐야 됩니다.
0: 아.
1: 수화기로 받아야 깨끗하다는 점 다시 한번 정정 드리면서
0: 예.
1: 저희는 첫 번째 아무런 사람 나오세요 모십니다.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홍성에 사는 진희석입니다.
1: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시니 저는 시니어 숟가락 난타 강사 진희석입니다.
3: 전이 아니라 저기 진.
0: 에?
1: 진.
3: 제 성이 진 씨예요.
1: 예, 아, 알고 진희성님이요.
3: 네, 진.
1: 예, 예.
3: 네,
1: 맞습니다.
3: 어려워.
1: 아, 저는 시니어 숟가락 난타 강사 진희석입니다.
3: 네.
1: 아, 모르는 사람 신청하고 싶습니다. 꼭 뽑아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3: 아, 네, 네.
1: 아, 사실 성에 민감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아니, 진이라고 저희, 말씀드렸는데.
0: 저희 어머니랑 같이 네. 같은 성이세요.
1: 충청도라.
3: 아, 그러세요?
1: 지읒 발음이 네. 좀 천천히 갔나 봅니다.
3: 아, 그러시구나. 예.
1: 그렇습니다. 아니, 혹시 어디서 강의하세요?
3: 아, 저는 여기 요양원이나
1: 네.
3: 주간보호센터에서 네, 강사를 하고 있어요.
1: 아니, 근데 저기 시니어 숟가락 난타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
0: 아하.
3: 시니어 강사는 어르신들 상대로
1: 네.
3: 많이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0: 네네.
3: 인기가 떨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서 노래도 해드리고
0: 네.
3: 또 때로는 춤도 추고 그러면서 같이 장단을 맞추는 거예요. 숟가락을 가지고.
0: 아니 이게 네. 제가 전에 한번 숟가락 난타 하는 거를 네. 본 적이 있는데.
1: 아 진짜로요?
0: 이 손에다가 이제 약간 나무로 된 그 숟가락
3: 네.
0: 두 개를 이렇게
1: 네.
0: 딱 해가지고 한 손으로 흔들고 아 한 손에다가 이렇게 치는 거 맞죠?
3: 네네 맞아요.
1: 옛날에 캐스터네처.
0: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1: 아 진짜요?
0: 막 딱딱딱딱딱 네. 막 이렇게 하는데.
3: 네.
0: 혹시 좀 지금 옆에 있으면 네. 살짝 네. 그 맛배기로 좀 들려줄 수 있으세요?
1: 궁금해요.
3: 아, 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1: 네. 네.
0: 또 이렇게 즉석에서.
3: 혹시 들리시나요?
0: 아 조금 그 수화기 쪽으로 나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3: 아 이게 제 전화라.
1: 이게
3: 들리시나요?
0: 이제 네, 들려요.
3: 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장단을 하는데. 아,
0: 네.
1: 근데 정말 네, 잘 모르겠네요.
3: 아, 그쵸.
1: 이게 너무 소리가 작게 들려요.
0: 네, 잠깐만요. 한번 들어볼게요. 아, 네. 한번 해보세요.
1: 자,
0: 하나, 네. 둘, 셋, 넷.
3: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식으로.
1: 지금 화면을 보고 네. 이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아,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3: 아, 네.
1: 야, 우리 스타 강사님이라고 또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성 선생님을.
3: 아, 감사합니다.
0: 네. 언니, 이렇게 해야지 약간 또 박자도 잘 맞추고,
1: 네.
0: 또 박자 감각도 생기게 되겠네요.
3: 네, 어르신들한테,
1: 네.
3: 제가 이 손바닥 정 가운데에,
0: 네.
3: 저희, 장기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0: 네.
3: 그러면 요걸 두드리면은, 이 몸이 혈액이 돌아서 따뜻해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건강이 좋아진다고
1: 네.
3: 말씀을 드려요. 그럼 어르신들이 열심히 두드리셔요.
1: 네. 이 손바닥에 오장육부가 다 있다 그러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모든
3: 그렇죠.
1: 신경이 이렇게 말초 신경이 이렇게 다 자극이 되니까 건강
3: 네.
1: 박수같이
0: 그러니까.
1: 효과가
3: 네,
1: 좋겠습니다.
3: 네.
1: 우리 스타 강사 진 선생님.
3: 네.
1: 오늘 연결되신 김에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각오 부탁드립니다.
3: 각오요. 저는 어르신들한테 이 기쁨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기 연결했거든요.
1: 네.
3: 네. 네, 오늘 제가 꼭 우승해서 기쁨의 저기를 날리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파이팅! 잠시만 기다리시면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아무런 사람
0: 나오세요.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4: 네, 경남 진주의 김현숙.

0: 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오늘 독감으로 손주바주로 못 가고 억지휴가 쓰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참여하고 싶어요. 아니, 독감 걸리셨어요?
0: 피곤하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1: 이게 면역이 떨어지면 그래요.
2: 맞아.
1: 잠도 많이 못 주무시고 그렇죠.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편이세요?
0: 네, 아무래도 그 손님들 보러 가면 우리 집처럼 변하지가 않으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면역성도 그 밸런스가 맞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한 몇 달 갔다 오니까 이렇게 병이 났습니다.
1: 야, 우리 스태프들이 우리 작가님들이 특히나 이제 효녀입니다.
2: 왜요?
1: 그래서 이 사연을 딱 보니까 아 이분을 이게 연결을 해야 되겠다. 아. 그래야 빨리 낫겠다.
2: 그러네요.
1: 또 전국에 또 할머니들이 또 힘이 많이 들거든요.
2: 아 근데 반대로
1: 대표로 뽑아주신 것 같은데
2: 그 와중에 컨디션이 이렇게 안 좋은데 참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0: 제가 평소에 손트라 이걸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 보러 가기 전에는 제가 항상 아침에 등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핸드폰을 키워놓고 계속 이 손톱을 들으면서 가는데 제가 몇 분 이걸 보냈는데 다 아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애들 보러 가면서는 통 이게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 있으니까 그 애들 집에 가면 요즘 TV 이런 거 라디오를 아예 안 켜잖아요.
2: 맞아요.
0: 그러니 이제 집에 이제 며칠 쉬고 있으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는 겁니다.
2: 아오.
0: 그래서 이제 오늘 손토다를 마침 또 오늘 박구현 씨하고 하는 이 프로 오늘 너무 제가 반갑게 신청하고 왔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우리가 중간에 끊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말씀하실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지금
1: 얼마나 반가우실까.
2: 걸리셨는데도 이렇게 컨디션이 좋으세요.
1: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요 노래를 엄청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원래는 한 소절 들어봐야 되는데. 독감에 걸리셔서 그래도 부르신다고 하셨다고요?
0: 아니 안 부르고
1: 안 부르고 싶으시답니다.
2: 아 그래요.
1: 그러면 저희가 좀 아껴드리죠.
2: 예, 아껴드리겠습니다.
1: 우리 저 앞에 또 텐션 또 기가 막히 우리 시니어 숟가락 스타 강사님이 계세요. 안타 강사님. 우리 진 선생님 두 분 인사 나누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자, 저희가 우선 두 분이 그 대답하는 속도를 좀 확인할 겸 밸런스 게임 한번 가봐야죠.
1: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갑니다. 초침 큐.
2: 여름 과일 중 더 좋아하는 것. 참외, 복숭아. 하나, 둘, 셋.
3: 복숭아.
1: 복권이 당첨된다면 가족, 형제들에게 말한다, 안 한다. 하나,
3: 말한다.
1: 둘, 셋.
3: 말한다.
2: 말한단지 안 한단지 모르지만 약간 애매했어요.
1: 섞였어요.
2: 자, 밖에 나갈 때 나는 선크림을 바른다, 안 바른다. 하나, 둘, 셋.
3: 바른다.
2: 우리 진 선생님이 박자 감각이 좋으신데 좀 더 빨라요. 박자가 빨라요.
1: 보니까 급해.
2: 빨라요. 빨리 가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어서 불러주세요. 노래 시작합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0: 그 사람.
2: 오케이.
1: 안개 속에서
0: 너는 나는 울었네.
1: 아하. 아하. 우리도 틀린 걸 알아.
2: 알아. 본인도.
1: 나는 울어. 너는 울었어. 한 분은 나는 울었네.
2: 정답은 나는 울었어 였습니다.
1: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건 느낌이 안 좋아. 진짜
2: 아이고,
1: 아쉽다.
2: 진짜 이게.
1: 너무 아쉽습니다.
2: 그래 서로 미안할 거 없이 둘 다 틀리셔가지고.
1: 한 곡 성공하셔서 치킨 두 마리에 타월 세트 드립니다.
2: 4부에서 함께요.
1: 어디 가지 마세요.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박군 씨와 함께하고 있는 이 코너 제목이 뭐라고요?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그렇습니다. 아, 너무 아쉽게 오늘 첫 번째 커플, 아, 문제 한 곡만 성공하고, 아, 심지어 우리, 아유, 너무 아쉬워요. 네. 독감 걸리셔가지고.
1: 이게 이제 안개 속에서 들었는데, 제가 아랠 것 같게요.
0: 네. 나는 너는 울었네.
1: 아하!
0: 아하하. 아하하.
1: 이렇게 틀린 겁니다.
0: 두 분 본인 다 딱 예. 얘기해놓고, 예. 아, 틀렸구나. 예. 근데 이게 진짜. 이런 게 어려워요.
1: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0: 이 가사가 이 노래 네. 따라 부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다 따라 부르는데
1: 그렇죠.
0: 이게 정확히 나였는지 너였는지 울었네 울었어 울었지 뭐 정확히 모를 때도 많거든요. 특히나 네. 이렇게 방송 연결돼서 갑자기 퀴즈로 하면 더 긴장하죠.
1: 맞습니다.
0: 아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용기 내서 함께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 감사드립니다.
0: 네, 제가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이때까지 뭐 계속 신청을 했는데 조금 약간 서운했다, 속상했다 그래서 약간 좀 마음 아파하셨는데
1: 네.
0: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1,500건에서 한 2,000건 오나요? 매일매일.
1: 아, 진짜.
0: 그 정도.
1: 많이 오네요.
0: 예, 더 많이 와요.
1: 와.
0: 더 많이 오는데, 그 중에, 그날 소개할 수 있는 게 많아봤자 10개에서 15개란 말이죠.
1: 맞습니다.
0: 그러면 한 0.1% 정도 확률을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1: 아.
0: 예, 그렇게 좀 얘기를 네. 드리고 싶고, 네. 네, 할 때 다음에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달라.
1: 아쉬워서 그래요. 네, 우리 태진 씨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네. 예.
0: 자, 우리 이 시간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두뇌 풀가동 뮤직 퀴즈 박구윤 퀴즈.
1: 채널의 멜로디에 다른 노래 가사를 얹을 겁니다. 이 가사를 잘 들으시고 제목 그리고 원곡 가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자, 과연 오늘 또 어떤 눈비를, 어떤 네. 노래를 특별히 네. 또 준비를 하셨을지.
1: 제가 이제 지난주에 부재로 인해서 2주 만에 왔으니까요. 이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0: 네. 어떤 노래죠? 2주 만에 왔어요.
1: 두 말하면 입 아픕니다.
0: 아파요?
1: 예, 뿐이고.
0: 아파요. 아파요. 자, 여러분. 가사에 집중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다섯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부르는 노래 가사를 들으시고 원곡 제목과 가수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0: 같이 할까요?
1: 오직 하나뿐인 그대. 예.
0: 이 노래입니다.
2: 이야,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예. 근데 오늘 진짜 폭풍처럼 몰아치는 랩 같은 거 대단했습니다.
0: 예, 이게 하다 보면 이제 글자 수만 봐도 아, 요 정도 템포로 가야 되겠다. 사실 제가 사전에 급하게 오다 보면 대본을 못 봅니다. 이 노래인지 지금 처음 봤어요. 그래도 이제 세월이 있잖아요.
2: 당연하죠.
0: 아파티에. 예.
2: 그리고 괜히 또 알고 하면 막 그렇게 하려고 하고
0: 재미없어요.
2: 그렇죠. 자, 과연 여러분은 알아채셨을까요? 이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아, 힌트 드릴게요, 힌트.
2: 힌트.
0: 아, 야, 참 손틀어. 안 들으면 하루가 심심해.
2: 아, 심심해요?
0: 네.
2: 자, 이 노래입니다.

0: 쌍권총을 막 흔들어야 될것
1: 야,
0: 같은
1: 현실 기억나죠?
0: 아,
1: 딱,
0: 이
1: 딱.
0: 안정현님께서 쌍권총을 휘두르던
1: 예.
0: 심신 생각나요. 오늘 박구의 퀴즈 정답은 심신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였습니다.
1: 커피 쿠폰 당첨자 발표합니다. 8859님, 2548님, 0022님, 정재수님, 신규미님 축하드립니다.
0: 자, 우리 두 번째 커플 이제 모셔봐야 될 텐데요.
1: 네.
0: 아, 그래도 오늘 첫 번째 커플, 아, 시작은 좀 그랬으나,
1: 네.
0: 우리는 늘 포기하지 않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1: 아무리 사람, 나오세요!
2: 장원내세에 사는 조명호라고 합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아니, 혹시 어떤 일 하세요?
2: 예, 양꼬치집을 얼마 전에 개업을 했어요.
0: 이야, 아, 정말요? 오, 잠깐만.
1: 진짜 좋아하는데.
0: 잠깐만, 이게 체인점이어서 상호를 언급을 못하겠지만, 혹시 이자로 시작하나요?
2: 초자로 시작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오, 아,
1: 제가. 아, 내가 생각하는 그 이자.
0: 아, 네, 맞아요. 아니,
1: 초자인데.
0: 어, 초자. 아,
1: 개업을 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양꼬치집도 초자입니다.
0: 어, 그러네요.
1: 하지만 베테랑처럼 네. 장사를 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0: 아니요, 얼마 되셨어요?
2: 이제 3개월 가까이 되어가고 있어요.
1: 야, 우리 가게에서 제일 맛있는 메뉴. 물론 뭐 양꼬치지만.
2: 어, 사이드 메뉴가 있는데, 저희는
1: 예.
2: 이제 꺼바오나, 이제 그런 게,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 조금 맛있다고 해요. 너무 달지도 않고, 새콤하지도 않고.
1: 꺼바로, 그 다음에, 아, 가지요리.
0: 가지요리도 있어야
1: 예.
0: 되고,
1: 오이요리도 있어야 되고.
0: 온면 있나요, 온면?
2: 있어요.
0: 옥수수면으로,
1: 와,
0: 아, 그것도 있고.
1: 아, 맛있겠다.
0: 아, 그리고 혹시 토마토 계란탕도 있나요?
2: 예, 있습니다.
0: 아! 아, 또 이제 다 있네, 다 있어.
1: 아, 오늘 저녁은 양꼬치를 먹었고 어, 해야 되나?
0: 아, 근데
1: 예.
0: 이 양꼬치 집들이 이제 양고기가 원래 그 전에는
1: 네.
0: 그 특유 향 때문에
1: 네.
0: 사람들의 호불호가 좀 확실히 있었는데
1: 네.
0: 요새는 이 양고기의 그
1: 네.
0: 관리나 이런 게 너무 수질 차이가
1: 네.
0: 너무 좋아져가지고
1: 많이 좋아져요.
0: 많이 이제. 좋아요.
1: 매니아들이 많아요.
0: 네, 매니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만큼
1: 네.
0: 또 할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꼬치도 일일이 다 하셔야 되잖아요.
2: 예, 저희는 그냥 전부 다 이제 생고기를 써서
0: 네,
2: 너무 힘들어요. 근데
0: 아, 네.
2: 손님들이 좋아하시니까 잡내도 이제 거의 안 난다고 하시고 소고기처럼
0: 네.
2: 그냥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2: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희가 기분이 좋아요.
0: 아유, 그만큼 그 노력이
1: 네.
0: 이렇게 돌아옵니다. 아니,
2: 아, 예, 감사합니다.
0: 근데 양꼬치
2: 예.
0: 가게면
1: 네.
0: 아마 운영 시간이 꽤나 기실 텐데.
1: 새벽까지 장사하지 예. 않을까요?
0: 새벽까지 가지 않을까요?
2: 예, 저희는 이제 원래 점심 때부터 해야 되는데,
1: 네.
2: 이제 2시부터 오픈을 해서,
0: 네.
2: 이제 새벽 2시까지 한다고는 적어놨는데,
0: 네.
2: 이제 손님 없으면 12시쯤 돼서,
0: 아, 끝내시고요.
2: 그래요.
1: 그래도 늦게까지
2: 예.
1: 하시는 거죠?
0: 어, 진짜 힘드신 거예요. 오늘 오전 내내 그거
1: 네.
0: 식재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오후 내내 일하고, 아우.
1: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 하시고 이 장사하시는 분들 참 힘든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많이 좀 팔아주시고 많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
2: 네,
1: 연결 방송
2: 네.
1: 연결된 김에 우리 조 선생님 아내분께
2: 네.
1: 한 말씀 하고 싶으시다고
0: 어.
1: 들었거든요.
2: 네, 와이프가 이제 오픈하기 전부터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1: 네.
2: 지금 현재 손님들한테 너무 잘해서 손님들이 반응이 엄청 좋아요.
0: 아~
2: 네. 너무 친절하다고 반응이
1: 아~
2: 너무 좋아서
1: 정말 좋죠.
2: 이제 적성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0: 아~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네. 같이 일할 때 너무 행복하죠.
2: 예.
0: 네. 아, 그러면
2: 그리고,
0: 우리
2: 네.
0: 이렇게 된거 방송 탄 김에 한마디 좀 영상 아니 음성 편지 네. 한번 남겨주세요.
1: 여보 하면서 좀 말씀해 주세요.
2: 예. 이수장 예. 못난 서방 만나서 이제 내 나름 열심히 하는데 못해준 것도 많고 고생이 많아 이제 와이프가 또 외국 사람이에요.
1: 네.
0: 어, 네네.
2: 네. 이제 베트남 자랐는데
0: 네.
2: 이제 와서 적응도 잘하고 이제 진짜 잘하고 있어요.
0: 오.
2: 그래서 너무 사랑하고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1: 네.
2: 이제 저희 이제 본사 사장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0: 아,
2: 네.
0: 또 이제 네. 아, 아내뿐만이 아니고 또 네. 감사한 네. 분들에게 또 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 실례가 안 되면 그 베트남어로 사랑합니다.

0: 피하나요?
1: 몰라요.
2: 갱상도나보다 아니니까 알아도 모르는 거지.
0: 그래도 한번 다음에 네. 또 슬쩍 배워가지고 네. 한번 하시면 네.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1: 아이고. 와이프가 저보고 외국 사람이라고 해요.
0: 아, 본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2: 그래요. 아이고.
0: 알겠습니다.
2: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다음 분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무르르 사람
0: 나오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실까요?
3: 정복.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 사는 김보경입니다.
0: 아,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2: 곶감이 유명한 상주에서 연락이 됐습니다. 네.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 치킨 도전해보래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밝으신 분이 연결이 됐는데.
3: 지금 네, 감사합니다.
0: 어떤 일을 하시죠?
3: 아, 저희 지금 샤인머스켓 농장에서 같이 알토끼를 언니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0: 아하, 방금 곶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 곶감도 유명하고, 샤인머스켓.
3: 곶감도 유명하고, 유명하고 예. 샤인머스켓도 유명한데, 맞습니다. 곶감도 같이 하고, 여름에는 같이 네. 샤인머스켓, 알토끼 이런 거 하세요? 하고 같이.
0: 네네. 이야, 아니, 그러면 지금 일하는 언니들까지 포함해서 몇 분 계세요?
3: 지금 19명이요.
0: 와. 19명이요?
3: 네네.
2: 샤인머스켓이 지금 이렇게 하면 언제쯤 이제 저희가 먹을 수 있죠?
3: 저희 추석 앞이나 아니면 추석 지나고 수확할 수 있습니다.
2: 근데 19분 계신다는데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 다들 어디 계세요?
3: 옆에 다 있어요. 소리 한번 질러줘요, 언니들.
0: 이야.
3: 훌륭하죠?
0: 와,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3: 네네네.
0: 아니, 근데 진짜, 아유, 너무 가족 같고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한 지 얼마 되셨어요?
3: 같이 이제 샤인머스켓 농사 진 거는 혼자 제가 했을 때 한 10년 정도 했고 네. 언니들이랑 같이 이제 어울려서 한 건 5, 6년 이상 된 것 같아요.
0: 이야, 진짜 끈끈하겠다. 네. 아니 근데 그러면 그 밭이 한 뭐 평수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3: 그냥 뭐 저희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제 다른 분들 것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건 한 2,000평 정도 하고 그 옆에 이제 뭐
0: 2,000평이면 몇 그루 정도라고 몇 그루 정도 되는 거예요?
3: 그루 수는 몰라요.
0: 근데 진짜
3: 워낙 많아서
2: 맞아요.
0: 그렇죠.
2: 네. 연결되신 김에 우리 상주 포도 자랑 한번 해주세요.
3: 예전에는 상주 포도가 그냥 뭐 방도도 없이 나가고 이런 조금 안 좋은 소문도 많았는데 지금은 물건도 좋고 네. 장도도 좋고 여러 농가에서도 열심히 해서 네. 좋은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좋습니다. 자,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상주 포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왕 연결된 김에 우리 또 응원 한마디 좀 들어볼게요. 우리 19분의 네. 누님들.
3: 자, 언니들 응원. 자, 언니들 응원 한번 해줘요.
4: 네. 상주 포도
2: 좋다, 좋다. 아니, 호흡은 좀 안 맞는데, 그 에너지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0: 뭐라고 그쵸? 할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3: 상주 포도 김보경 화이팅!
2: 좋습니다. 아, 우리 저기, 저 앞에,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저기 언니들에게 한 말씀 해 주세요.
0: 언니들 앞에 있지만,
2: 맞아.
0: 이제 딱 등 돌리고 하고 네. 싶은 얘기 딱 하세요.
3: 사랑하는 언니들, 나를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이 모든 게 다 같이 말이 떨려서 안 되네.
0: 아유.
3: 그냥 영원히 같이 갑시다!
0: 이야.
2: 좋다!
0: 아니, 근데 어떻게 하나같이 다 목소리가 이렇게 밝고 에너지 넘치실까요?
2: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0: 네, 아니, 오늘 선물을 다 가져가도 네. 19명이 같이 하기에는 좀 적거든요. 네. 네. 좀. 네. 그래도 다 성공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3: 네, 잘 부탁드립니다.
2: 우리 창원의 조명호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분 인사 나누세요.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네. 노래하는 도중에 우리 언니들은 네. 절대 옆에서 잘못 불렀다가 네. 오히려 틀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
2: 네.
0: 예, 뭐 옆에서 손짓으로 힌트를 줘도 뭐 상관없지만 예, 뭔가 옆에서 왜 그러냐면 전에 네. 옆에 있는 분이 먼저 불러버려가지고 네. 틀렸던 경우가
2: 맞습니다,
0: 있었어요.
2: 맞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의 호흡, 케미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우리 밸런스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골라주세요. 초침 큐.
0: 우리 집 벽에 가족 사진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5: 없다.
2: 냉면에 딱 하나를 넣어 먹는다면 식초 겨자. 하나 둘 셋.
5: 겨자.
0: 올 여름 수박을 사 먹었다 안 먹었다. 하나 둘 셋.
5: 먹었다.
2: 와, 호흡이
0: 좋아요.
2: 끝내줍니다.
0: 자, 갑니다. 갑니다. 오늘 기대됩니다.
2: 두 번째 커플을 봐요. 몇 문제 성공할지 다 맞추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0: 근심을 털어.

0: 놓고 다 함께
1: 차차차
0: 제
2: 성은 김이요
3: 이름은
2: 드레스로 들렸죠. 아니 이름이 드레스일 수도 있는 거지. 드레스 킴, 드레스 황.
4: 아 우리 드레스 킴.
2: 드레스 송, 드레스 팡.
4: 원래 DS가 빠르면 드레스예요.
2: DS.
4: DS가 드레스.
2: 아 야.
4: 드레스.
2: 이게 DS로 들린 것 같기도 하면서 드레스도.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AI 우리 기술 감독님께서 정확히 밖에서 크게 듣고 계시기 때문에 드레스로 들으셨나요? 아, 맞다고 하십니다.
4: 우리 기술 감독님 아, 배꼽을 잡으시면서 아, 아, 하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2: 한국 성우에서 치킨 두 마리에 타월 세트 드립니다. 야, 야. 이 아쉬운 마음에는 어떤 걸 가야 될까요?
4: 아 포도 말고
2: 광고.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0: 에어렉스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13: 키 성장의 나이클타임
14: 키가 크고 싶다면
15: 키 성장의 나이클타임
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7: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17: 탄탄방수
10: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8: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핸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4: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아주 신명나게 또 달려보았습니다. 참 이거 할 때마다 재밌는 게
2: 네.
4: 아 이런저런 일들이 네. 매번 신선하게 신선해요.
2: 네. 네,
4: 신선해요. 아 성은 김이요 이름은
2: 드레스.
4: 드레스. 네.
2: 원래 DS인데.
4: 네.
2: 근데 이제 저희 우리 손트라 앞으로 문자가 많이 오는데 6월 20일 날
4: 네.
2: 시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응시하네요.
4: 아 그러니까
2: 끊임없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4: 이게 제가 1부 때
2: 예.
4: 편시에 이제
2: 예.
4: 따님이 이제 공무원 시험 본다고
2: 네.
4: 6월 20일 날 그 지방직 구급 시험이 있더라고요.
2: 아,
4: 전국적으로.
2: 네. 아.
4: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2: 예.
4: 벌써 한 대여섯 분이 또 추가로
2: 예.
4: 본인 딸 아들 이 시험 본다.
2: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6030님께서 우리 딸도 이번 주 공무원 시험 봐요. 딸내미 철옹 화이팅하자. 엄마가 지켜줄게. 1128님께서 경북 상주에 사는 방정숙입니다. 아들 장동혁 요번 토요일 날 공무원 9급 시험치입니다. 합격을 빌어주세요.
4: 진짜 오늘만큼은 예. 이 손트라 아 예. 제가 또 DJ로서 매우 뿌듯합니다. 여기 예. 손트라가 마치 네. 우리 공무원 시험 네. 학부모 대기실이 된 것 같아요.
2: 맞아요.
4: 다 기다려주고 있고
2: 우리 앞에 지금 다들 지금 영혼을 담아서 빌고 있습니다.
4: 진짜 합격 후기 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운 받으시고

0: 그렇게 바라고요.
1: 태진 씨 오늘 한마디.
0: 이름은 드레스. 이름은 드레스가 베스트였습니다.
1: 야.
0: 자, 그래서 오늘 네. 끝곡 이걸로 골라주셨네요.
1: 네.
0: 김자옥의 공주는 외로워.
1: 네.
0: 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1: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하지만 물리화학은 어렵지. 물리화학은 어렵지.
1: 알고 싶다. 알고 싶어. 우주공학. 알고 싶다. 우주공학. 알고 싶다.

0: 사쟁 오승훈의 이가 저가
1: 몇 시인지 알려다오. 11시 5분
2: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3: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2: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2시 뉴스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10일간 유럽을 순방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귀국 환영 행사에는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위원장이 재임 시 갔던 세 번의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태학 전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2024년 11월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습니다. 항공료와 철도 운임, 체재비, 준비금 등 모두 7,194만 원의 선관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모두 9,053만 원의 예산을 들여 8박 10일 일정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찾았는데 이 출장 역시 부부 동반으로 진행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도 배우자가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6.3 지방선거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의한 전 후보의 피습 자작극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중대 선거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사실관계에 따라 최고 강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의한 후보 선거대책위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구선 아들목 인근에서 정 후보가 지나가던 승용차에서 남성이 뿌린 음료수를 맞고 넘어져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정 후보는 목에 깁스를 한 채 경찰서를 방문했고 음료 테러를 한 남성에 대해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9,000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8,000피를 돌파한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52분 코스피는 9,000.68을 기록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왼쪽 다리가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신체 일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경로로 신체 일부가 재활용품 처리시설에 들어갈 수 없다며 환자 다리로 확인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현직 경찰관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 북부경찰청 관내 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경찰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특정인의 수배 정보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10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뒤 외부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대구, 경북 등에서 5에서 30mm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3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32도입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박준영
1: 박경진의
0: 2시 만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갈이 박준영이에요.
1: 안녕하세요. 진이 진이 영진이 박경진입니다.
0: 지난주 직업 대 직업 시간이 기억나시는지요? 박경진 씨가
1: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0: 만에서 섭섭하다며 돼지 키우는 분들의 사연이 왔는데 한 번은 2,500도 한 번은 아유 고생하십니다. 아유 저는 3,000도 뭐 이렇게 네. 해서 또 어떤 분 3,500도였네요. 그때 한 번.
1: 조카가 뭐 자기 뭐 네. 친척이 또 5,000도
2: 뭐 갔었거든요. 네.
1: 아무튼 뭐 3,000도 키우시는 돼지 엄마의 통화에서 우리 7576님이 그걸 들으시고 저는 30만 평 땅에 사료용 옥수수를 심고 있습니다. 사료용 곡물을 전부 수입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랍니다. 어쩌면 우리 두중이 돼지들도 저희가 수확한 옥수수를 먹었을 수도 있겠네요. 트랙터에서 항상 신나게 잘 듣고 있습니다.
0: 아니 이분도 연락이 왔는데 8800님 저는 그 돼지들이 싼 똥 오줌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근무합니다. 양돈 농가에서 수거한 분뇨를 농업용 퇴비나 액비, 액체 비료로 만드는 일을 하지요.
1: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전부 연결되어 있다니 참으로도 신기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고요.
0: 자 오늘도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신 두중이 분들을 모십니다. 보교대기의 직업 대 직업 지금부터 내 직업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직업 소개와 더불어 몇 년째 이 일을 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개되신 분들 중에 다섯 분을 뽑아서 헤어 터닉 보내드리고요. 통화해서 퀴즈까지 푸시면 모둠 순대 세트 25만원 상당의 구두 교환권까지 드립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샷8001번 짧은 걸 오시면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자 소중한 내 직업 기다리면서 6월 18일 목요일 이 노래로 출발할게요. 써니힐
1: 그해 여름

0: 박준영, 박영진의 두 시만세, 써니 힐, 그해 여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1: 네, 여기입니다.
0: 예, 함께 해주시고요. 세상에 정말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직업과 연결고리가 참 많이 예, 되어 있는 직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수적으로 함께 했는데, 박영진 씨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0: 예, 무슨 생각을 해볼까요?
1: 한우 자조금이랑, 한우 협회에서, 예. 박영진 씨와 뭐 함께 한 뭐가 있습니까?
0: 아, 좀.
1: 자, 이제는 돼지 쪽으로 가십시오.
0: 그래도 저는 일단, 소년문학교에서 좀 더 기다려보고요. 에, 없더라도.
1: 아니, 15년 기다린 거 아닙니까?
0: 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혹시 제 이런 간절한 목소리가 닿지 않는 것 같은데요.
1: 사실은 계속 안 알려졌다가 김천 쪽에서도 결국은 계속 두드려서 된 거거든요.
0: 두드려서 다 두드려서 됐어요. 김천 사람인데 김천 사람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가 그 라이온즈 그 제가 시구하러 간 것도 계속 두드렸다가 어느 순간 딱 캐치하시고
1: 지금 소를 그럼 계속 기다리고 거야. 있는 겁니까?
0: 소는 계속 지금 기다리고
1: 돼지도 동시에 둘. 자, 돼지는 누가 키워 한번 부탁드립니다.
0: 돼지는 누가 키울 거야?
1: 아 그건 약간 그렇게 변신이 되는군요. 닭도 되나요 닭?
0: 닭은 누가 키울 거야? 돼지, 소, 돼지, 닭, 네, 가축 정도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양돈, 예, 네, 우리도 뭐 한우 협회, 양돈 협회, 양계 협회, 뭐 다 가능합니다.
1: 낭농.
0: 낭농? 낭농, 유구. 뭐 다 가능.
1: 유구는 뭐지?
0: 유구는.
1: 유구. 아, 유구.
0: 예, 유구.
1: 계란 뭐라 그러지? 계란?
0: 어, 난계.
1: 난계 옆에.
0: 어쨌든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1: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조심하세요. 옆에. 오늘도 함께 하세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만세스 드리는 선물입니다.
2: 와, 역시 국내 생산이야. 국내 생산 브랜드 아름순에서 남녀 성인용 기적 귀.
1: 자,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3: 저는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실 기장 박영진입니다. 부모님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변기 의자.
1: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물걸레 신내 옥장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다 클리너.
3: Yeah, Roger that, Roger that. 탈모, 탈모 비상, 탈모 비상, 탈모케 첫걸음 리셀브에서 헤어 토닉.
1: 아, 토마스, 널 항상 여기에 모아두렴. 토마스 풀에서 날짜 표시 다이얼 스탠 용기.
3: Yeah. 오늘의 목적지는 대전 선화동.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 최고의 권보이 테디 컬렉션 미션에서 구두 상품권.
3: 비행 실력이 아주 굿굿굿. 판촉물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1: 깨끗하게 빨게 깔끔하게 처리해라. 갈갈이 박지중의 싱크피어에서 음식물 본세 차리.
3: 자, 오늘 기내 선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부모님께 너무나 좋습니다. 굿즈 판촉물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1: 내가 잡을 거야. 급발진 잡는 진에서 삼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4: 박준영, 박영진, 모나코, 못난 놈,
5: 모나코,
4: 모라코, 못난 놈, 그래도 웃긴 놈, 2시 만세, 계속 들어주세요.
1: 요, MC 갈갈,
6: 아, MC 지미.
1: 요, 나는 돼지 키워.
6: 나는 그 돼지가 먹을 사료 수화.
1: 나는 그 돼지가 배출한 분유 초이.
6: 요, 준영이와 영진인 한돈을 냠냠 짭짭 맛있게 먹어.
1: 연락 주세요, 한돈 자조금. 우리 모두 믿음의 벨트로 연결. Let's form this body.
6: 요, 목요일은 열심히도 일하시는 두중이를 만납니다. 에이요.
1: 목요 돼지
6: 세.
1: 치고 요. 월급쟁이들의 성토대회이자 소상공인들의 응원의 장목요 대기획. 직업 대 직업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에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3: 욕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어떤 직업을 가지셨습니까? 1453님.
7: 아, 30대 목공예 사업을 실패하고 40대 육류 사업에 실패하고 50대 다단계에 빠져 망가지고 그렇게 60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종로 3가에서 귀금속 관련 배송을 하며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인생은 어떻게든 살아치더군요.
3: 인생이란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7: 물론 이분의 와이프 입장은 또 들어봐야 됩니다.
3: 1453님의 지금 저희가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7: 예.
3: 예. 본인의 삶을 제대로 봤을 때 30대, 40대, 50대를 또 이렇게 사시다가 60대는
7: 그렇습니다.
3: 그래도 본인 스스로 아직 뭐 아내분의 의견은 제가 못 들었지만 본인 스스로는 그래도 이제 재밌게 살고 있다고 하니
7: 그 예. 뮤지컬 서편제 그 차지현 씨가 부르는 부분이 있어. 살다 보면
3: 살다 보면 거기
7: 사라지. 살다 보면 사라진다.
3: 근데 그게 약간 저는 약간 중의적인 느낌이에요. 살 아진다도 있지만
7: 사라진다
3: 느낌.
7: 살다 보면 결국은 한 줌의 재가 그러니까 된다는.
3: 잘 살면 사라지는데 싹쓱 사라지면.
7: 이런 염세주의 넘어가게.
3: 염세라니요.
7: 공구구사님.
3: 영진 씨, 요즘 집 때문에 여기저기 대출 받으러 다닌다면서요? 어, 예, 맞습니다.
7: 어떻게 알았지?
3: 저는요, 은행에 근무를 하는데요. 대출 업무상 분기에 한 번씩 대출 물건 확인차 외근을 합니다. 담보가 되는 부동산이나 사업장, 담보물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현장 조사하러 가는 거지. 오늘도 사진 찍으러 나왔다가 문자 보냅니다. 영진 씨. 화이팅!

0: 만나는.
1: 그래서 또 위쪽으로 해서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사생활이 이제 너무 정면이면 사생활이니까 약간 위쪽으로.
0: 왜? 그럼 지금 다 지금.
1: 그 위쪽만 봐도 이제 나오니까 어느 정도. 여기 이제 주거 형태가 나오니까.
0: 특이하네.
1: 예. 그래서 좀 신기했었어요. 좀.
0: 그러네. 별게 다 있네.
1: 공구구사님.
0: 3698님. 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원입니다.
1: 필요하죠.
0: 안전검사원.
1: 필요해요. 필요해요.
0: 전국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는 데가 없으니 하루 운전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아파트, 공원, 키즈카페, 식당 등등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2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원으로 8년째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새 차는 3년 반이 지나니 30만 킬로가 넘어갑니다. 야, 이분은 운전을 진짜 많이 하셨는데 30만 킬로면. 아이들 안전을 책임지다는 사명감 하나로 열심히 다닙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1: 일단은 뭐 저희가 뭐 응원은 해드리는데 야. 3698님도 안전에 만전 좀 기여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에이. 이제 그 어린이 놀이시설이니까 놀이터나 놀이터는 다 가시는 분 같은데.
1: 그 이게 어떤 그 지역별로 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다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0: 진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직업들이 있네요.
1: 네. 네. 근데 꼭 필요한, 특히 안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신 분.
0: 저희 어렸을 때는 동네에 네. 해티 놀이터가 있었어요.
1: 아.
0: 그래서 제과점에,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여튼 그 제과에서 지어준 것 같은데, 네. 그 상이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놀이터가 진짜 동네에 뭐 한 개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강서구 쪽에. 그래서 뭐 그 놀이터에서 만나 그러면 다 그 놀이터 가가지고 그렇게 놀았던 것 같은데, 그때도 예, 생각을 해보면, 네. 검사하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내는 아무래도
0: 왜냐하면 누가 우리가 그네를
1: 인력이 부족하지 못해.
0: 그네를 이렇게 타다가 어떤 놈이 360도 돌리겠다 그래서 막 끝까지 올렸다가 내리고 막 그래가지고 거의 위험해요. 뭐 난리가 날. 그래서 한번 툭 끊어진 적이 있는데 거의 한 6개월을 그 누구도 고치지 않았었어요.
1: 예전에 저기 시소가
0: 예
1: 녹이 쓸어서.
0: 오.
1: 유물처럼.
0: 오.
1: 유물이야. 누가 봐도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런 느낌이에요.
0: 아하.
1: 근데도 이제 아이들이 타고 놀고 그 녹을 그냥 몸에 피부에 닦고 그래도.
0: 야.
1: 그래도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안전에 대해서.
0: 그렇지.
1: 예. 크게 생각 안
0: 했어요. 저희 이제 그 시소 밑에 예. 그 이 충격 흡수용으로 타이어가 있었는데 그 길 가던 어떤 아저씨가 그 타이어를 뽑아서 자기 리어카에 붙여서 가는 걸 봤습니다.
1: 아, 예전에는. 예전에는 조금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지금은 없어. 지금은 전혀 그 그러면 안 되고.
0: 타이어를 뽑아서 자기 리어카에
1: 예전에는 붙였어요, 예전에는 있잖아 저기 그 하수도 그 뚜껑을 맨홀 뚜껑. 그 몇 번 있었어. 근데 이제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이제 없죠 이제는. 예, CCTV가 하도 이제 많으니까. 예, 많이 참 그렇게 뽑아가셨어요.
0: 넘어갑니다.
1: 예. 1959님, 아 저는 아침 저녁으로 어르신을 노치원이라고 하죠. 노인 유치원으로 모시는 운전원입니다.
0: 노치원 있어?
1: 집에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노치원으로 모시고 와서 춤과 노래 그리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참여하시게 하죠. 식사를 마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모셔다 드릴 때는 먼저 가신 부모님을 아이고 이렇게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한답니다. 예. 아 그래도 또 좋은 일 하십니다. 예, 1959님. 그러면서 또 부모님 생각도 나실 테고. 예. 예, 참, 그래서 우리 또.
0: 이 노치원 프로그램이 네. 좀 더 이렇게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1: 아, 프로그램이.
0: 이게 보면 이렇게 막 그림 그리고 막 그런 거 하시잖아요.
1: 예, 예. 보통 이제.
0: 근데 뭐 사실은 뭐 유아도 아닌데 무슨 그림을 그립니까?
1: 참여형.
0: 다 같이 모여서 뭐, 뭘.
1: 박수 치고.
0: 친다든, 아니. 그러니까 네 명이서 모여서.
1: 아니,
0: 한 명은 뭘 팔고.
1: 그런 거는.
0: 그런 걸 훨씬 좋아하실 텐데.
1: 그런 거는 아마 335.
0: 아, 넘어갑니다.
1: 335 하실 거예요. 예.
0: 6018님.
1: 저는 30년 동안 재래시장에서 김치 장사를 하고 있는 67세 나홀로 사장입니다.
0: 아하.
1: 가게를 나오며 늘 MBC와 함께하고 있어요. 울 아들 속마음보다 두 분 속마음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0: 이거 웃기다.
1: 저희는 좀.
0: 예, 오래됐으니까 우리도. 예.
1: 저희는 사실. 읽기 쉬운 마음이죠.
0: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1: 예.
0: 그냥 머물다 가셔요.
1: 너무 다 드러내잖아요. 특히 우리 박주영 씨는 그날 너무 다 드러냅니다. 예, 속마음.
0: 예.
1: 아드님 속마음을 왜 잘 모르시나 봐요. 예, 아드님 우리가 전화 좀 해드리세요.
0: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도. 그래서 아, 이제, 계속 최대한 남은 날짜까지 속마음을 내 보내드려드립니다.
1: 예. 속마음. 저희 속마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예.

0: 0098님.
1: 예. 예. 아, 저는 평일엔 회사 구내 식당에서 출근을 하고 주말엔 한정식집에 10시간 알바하고 간간이 보험 설계 일도 하고 있어요. 조금 지치긴 해도 아직 몇 년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뭐든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0: 아, 화이팅 하십시오.
1: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 화이팅 해주시고요.
0: 예, 힘내십시오.
1: 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0: 하라의 판도라 준비했어요.

0: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2: 들으러 오시는 건 자유지만 나가시는 길은 없습니다. 굳이 나가셔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두통, 부족등본, 중목별 과세 현황표를 제출하시고 추가로 지인 10명을 데려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1: 도시만세 목요 대기획 직업대 직업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103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 저는 사회복지관 실무노래 강사이자 10년차 민요강사랍니다. 직업 이야기도 이야기인데 저는 갈갈님이랑 인연이 있답니다. 오! 그 얘기도 하고 싶어요.
1: 아, 궁금합니다.
3: 뭐 저랑 인연이 있어요.
1: 예,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도시만세예요.
4: 네, 반갑습니다.
3: 자기소개를 좀 잠깐 해주세요.
4: 네,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면 동서남북 어디든 달려가는 앞보를 해도 이분이, 뒤로 해도 이분입니다. 반갑습니다.
3: 예, 이분이님.
1: 네.
3: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네, 이분이님.
1: 그러네요.
4: 네. 네.
3: 예. 예.
1: 자, 우리 그러면 이분이님은 민요 강사이시자 실버 노래 강사이시군요.
3: 근데 노래 네, 교실을 맞습니다. 다니시는 거죠?
4: 그렇죠.
3: 아, 그러시구나.
1: 이제 각 저기 지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네. 있으면 연락이 와서 이제 가시는군요.
3: 근데 실버 노래는 네, 좀 달라요? 뭐하고? 다른 노래하고? 예.
4: 실버 노래 강사는 이제 복지관이나 뭐 데이케어나 요양원 같은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1: 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4: 예, 그래서 그 시절 그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 또 민요 이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면 약간 어르신들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그 약간 좋아하시는
4: 예전 노래 같으면은 뭐 손마을 선생님,
3: 손마을
4: 대동강, 뭐 예. 맞습니다.
1: 아니 그러면 이제 강사이시니까 먼저 우리 선생님께서 이분이 선생님께서 부르실 거 아닙니까?
4: 네네.
1: 그 한 소절 이제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선마을 선생님 어떨까요?
4: 선마을 선생님요. 네, 알겠습니다.
1: 예, 갑니다.
3: 예예. 예.

0: 예.
1: 예. 아, 이게 좀 특별한 부분에서 자르시네요.
2: 예. 이게 또 전화로 연결하고 그리고 약간의 저희가 좀, 들어가니까
1: 좀 있었어요.
0: 예.
2: 이게 진짜 그 당시에서 진짜 임시에서 생긴 부른
1: 아니 그리고 약간 전화 연결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예. 아니 근데 저하고 예. 인연이 있다 그러셨는데 예. 그 어떤 인연이 있는지 좀 여쭤볼까요? 예.
0: 네, 2015년 11월 달에 제가 박준현 씨 그 장인어른 그 7주년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나 11년 전이에요.
2: 11년 전에 아니 무슨 네네. 인연으로 오셨을까요?
0: 그 선배분이 네. 그 여의도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가서 민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섭외가 와서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박준현 씨 장인은 어르신인 거는 모르고 갔는데 너무도 영광스럽게도 많은 예. 연예인분들도 뵀고요. 박준현 씨, 김지혜 씨를 뵀습니다.
2: 아, 우리 또.
1: 예, 기억납니다. 예, 예, 예.
2: 실순잔치.
1: 그래서 민요 불러주셨구나.
2: 민요죠? 네. 실순잔치는 민요예요.
0: 그렇죠. 이제 예.
1: 또 복장 딱 하고 오셔가지고 예. 기억이 나요.
0: 그렇죠.
1: 아. 예, 예. 또 아유 감사합니다.
2: 그때는 어떤 민요를 부르셨을까요?
1: 아이고.
0: 경기민요요.
2: 경기민요.
0: 네.
2: 예.
1: 그래 아니 그래서 저렇게 딱 봤더니 어떻게 좀 실물이 또 잘생기고 뭐 좀 그렇지 않았었나요?
0: 엄청 잘생겼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사실은 갈갈이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완전 달랐어요.
1: 그리고 막 이제 덩치도 훨씬 크고 그래서
0: 그렇죠. 키가 크셔서 더 멋있었어요.
1: 도대체 제가 어떻게 나오길래
2: TV에는 정말 형편없는 거
0: 약간 뭐라 그럴까 아무튼 많이 달랐어요.
1: 얼마나 내가 형편없게 나오면 예. 아니 진짜 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2: 그러니까 이게 TV 하시는 분들이 저기 대중 연예인분들이 손해보는 분들이 또 꽤 많으세요.
1: 아, 나 왜 이렇게 손해보는 거야. 저 하여튼 정말 감사드리고 경기민요를 네. 불렀다고 하셨잖아요. 네.

0: 우리 민요 강사님이니까 우리 경기 민요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경기 민요.
1: 예. 네, 알겠습니다.
0: 예.
1: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0: 벌써.
1: 통화는 내어서 무엇하나.
0: 벌써.
1: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요.
0: 어허!

0: 이저리 흐르고 꽃을 찾아 떠나라 든다.
1: 야, 엎이세요. 준영석 선배님, 여기 엎이세요.
2: 한 바퀴 돌아라, 영재나. 아이고야,
1: 잔치네요. 잔치입니다.
2: 아이고, 좋다.
1: 앞으로 해도 2분이, 뒤로 해도 2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2: 네. 아이고, 그냥 우리 집에 계속 모시고 싶네. 이게, 계속 노래 들었고. 2분만 계시면 잔치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2분이님, 그냥 가지 마시고, 네. 식사하고 가세요.
2: 2분이님, 네. 네. 음악 퀴즈 풀어볼게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1: 네. 자, 네. 노래를 들으시고요. 네. 예,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네. 음악 주세요.
2: 이 노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노래 제목은
1: 그러나 남희의 노래인데요.
2: 약간 이런 거야. 약간 그 어떤 뭔가 사람과 나의 어떤 연분이 있어. 인연이 있어.
1: 그때
2: 근데 이게 어떤 인연이야 이게. 에이.
3: 기쁜, 모르겠는데.
2: 아니, 기쁘지 않아. 기쁜 인연이 아니야. 아니, 그럼 무슨 뭐 인연이에요?
1: 아니에요.
3: 뭐. 슬픈 인연.
2: 자,
1: 슬픈 인연.
2: 슬픈 인연.
1: 정답입니다. 야! 잘 맞춰주셨습니다.
2: 왜냐면, 이분이님한테 남이의 슬픈 인연은 최신곡이에요. 왜냐면 이분은 이제 선마을 선생님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 한마는 대동만. 아,
2: 거기보다 한 20년 뒷노래기 때문에.
1: 예, 예, 신곡이죠, 아, 신곡.
2: 신곡이에요.
1: 그래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푸드 컨테이너 일단 확보하셨고요.
2: 네.
1: 이분이님 잠시 기다리세요. 저 퀴즈 대결 하셔야 되니까요.
2: 예. 네. 노래 한번 듣고 갈게요. 버즈예요.
1: 남자를 몰라.

0: 네, 두시만세 함께하고 계십니다. 버즈 남자를 몰라 듣고 왔고요. 그래서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780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 나무가 아프거나 다치면은요 치료를 해주는 나무병원에서 4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나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또 상처를 치료하고 저희 수술도 한답니다.
0: 어머나. 야, 오, 이런 직업이 있어요.
1: 나무병원.
0: 나무병원.
1: 야, 이거 여기 응급실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0: 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충남 서서에서 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진영창이라고 합니다.
0: 아, 예, 영창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예, 원장님이시네요.
1: 그럼 우리 진영창님은 영창님은 군대 있을 때 말 안 들으니 영창이야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겠어요?
2: 군대도 그렇고 학창 시절도 많이 들었습니다.
1: 지나가다가 야 피아노 그러면 바로 본인 나와가지고 그죠?
2: 맞아요.
0: 예. 말고운 소리
1: 나를 울리는 말고운 소리.
0: 아, 진짜. 예.
1: 아니 근데 나무병원이에요? 이름이 그냥 나무병원이에요?
2: 이름은 상호는 따로 있고요. 아무도 치료하는 그 병원이 나무병원이라고 돼 있어서
1: 나무 허스피탈. 뭐.
0: 그러면 저기 출장 많이 다니시겠는데요?
2: 그렇죠. 산디나 네. 네. 공원. 뭐 아파트 그렇죠. 단지들 이런 고목들 오래된 나무들이 있는 데를 많이 출장을
1: 아니 다니죠. 그분들이 뿌리채 뽑혀 오셔가지고 누워서 수술 받으실 순 없잖아요. 그래서
2: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가서
1: 다 왕진이네 하고. 다 왕진이야 네. 이거는
2: 가서 네, 100%입니다 100%
0: 저희들도 한번 길게 돌아다니다 보면 나무에 뭐 꽂혀져 있는 거 봤거든요.
1: 주사기
0: 네.
1: 같은 거
0: 네, 뭐 수액 같은 거 그런 걸 네, 이제 맞습니다. 놓기도 하고 또 어떤
2: 그러니까 나무 예. 아무도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예. 돼요. 움직이지는 못할 뿐이지 아프면 치료도 해야 되고 병에 걸리면 약도 줘야 되고 아프면 수술도 해줘야 되고
1: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렇게 딱 볼 때 그 네. 제일 많이 이 나무병원에 오는 나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고치는 나무는 어떤 종류가 제일 많습니까?
2: 소나무 종류가 제일 많고요.
1: 소나무 종류 환자가 많구나.
0: 소나무도 저기 무슨 충 뭐 걸리면은
1: 예, 재선충 뭐 이런 거.
2: 네, 재선충이 많이 있어서
0: 전염이 되니까 또 다.
2: 네, 이거는 걸리면은 바로 100% 고사를 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0: 예방이 중요한. 아니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수술?
2: 수술은 이제 나무가 예. 이제 그 손톱이가 생기면. 예. 그쪽으로 이제 균이나 병균 같은 게 이제 침입을 하면 썩게 돼 있거든요.
1: 썩지.
0: 괴사. 감염이 되네, 감염이 되네.
2: 예, 감염이 되네.
1: 그건 잘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 그렇죠. 그러면 그 썩은 부분을 네. 깨끗이 청결하게 긁어내서 다 제거를 해주고, 그 안에 이제 살균하고 소독, 손첩 치료를 다 해준 다음에, 인공습기라고 해서 나무와 비슷한 그 습기를 만들어서, 나무와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치료를 해주는 거거든요.
0: 더 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2: 그렇죠. 이제 그 안으로 균이 다시는 침입 못하게 막아주는 방어막을 형성해주는
0: 거예요. 똑같아요.
1: 근데 나무병원을 하신 지 4년 됐잖아요.
2: 네네.
1: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2: 원래는 제 직업이 네. 아파트 관리사무 소장을 했었습니다.
0: 소장님에서?
1: 아니, 근데 나무 쪽은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2: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전공이 조경 쪽에 이제
1: 전공이었어.
2: 예, 그래서 관련 직종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 병원을 찾게 됐어요.
0: 그럼 저기 관리소

0: 사장님 하시면서도 그 아파트의 그 조경 같은 것도 좀 보시고.
1: 그러네. 나무도 많이 고치셨겠어, 치료도.
2: 예, 많이 해봤습니다.
0: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 나무에, 그 겨울철 크리스마스쯤 되면 막 전구들 막 휘감잖아요. 그건 나무한테 괜찮습니까?
2: 괜찮다고 할 수는 없고요.
0: 아, 이것도 인간의 욕심이네요.
2: 네, 근데 뭐... 나무도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거든요.
0: 아, 나무도 잠을 자요?
2: 네, 쉬어야죠. 쉬어야죠, 나무도. 근데 불을 켜놓으면 나무들이 계속 낮인 줄 알고, 네, 잠을 잘 못 잘. 그래서 이제 속력이 별로 좋지 않죠.
0: 저희 아파트 관리소장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금 한 번씩 크리스마스쯤 되면 둘러대거든요.
1: 겨울에 그거 해가지고 지금 서로 분위기가 좀 좋게 괜찮은데 그 갑자기 와가지고
0: 나무가 자야 된다잖아요.
1: 뭐, 나무 옆에서 나오셨어요? 아니,
0: 나무 병원 원장님 그냥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1: 나무의 목관을 수호를 잘하시네 보니까.
0: 아, 나무도 같이 살아야죠.
1: 네.
0: 아, 그런
2: 짧은 기간은 괜찮습니다. 짧은 기간.
1: 그, 어렸을 때 그러면 왜 저기 시 쓰지 그래요? 나무야 나무야 누워서 자라 이런 거 쓰시지 그래요? 서서 자는 너무 힘들게.
0: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1: 나무 책장 위에서 책상 쓰지 마세요. 나무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의자 앉지 마시라고. 알겠습니까?
0: 아, 이거 테이블 빼세요, 네. 이거. 이거 지금 나무네, 이거 원목인데, 이거 지금.
1: 오, 예. 정말 제가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0: 예.
1: 나무세요. 예.
0: 나무 그렇게 치료하면은, 그 네. 치료비 같은 거는 한 어느 정도 선입니까? 형성되어 있습니다.
2: 뭐, 이제 나무의 이제 상태에 따라서,
0: 예.
2: 뭐 치료 기간이나, 이런 그, 치료 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이제 다 별도로 책정이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국가 표준 품샘이라는 게 있어서, 그 국가 표준 품샘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0: 아, 품샘액이 아무래도 이게 비싼, 뭐,
1: 그 선생님.
0: 예. 너무 비싸고 하니까.
1: 하나만 더 먼저 죽겠습니다. 그럼 소나무가 예. 제일 많이 환자로 오고,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야, 얜 진짜 튼튼하다. 이게 뭐 아프질 않아. 이런 나무는 뭐가 있습니까?
2: 은행나무.
0: 아, 그래서 많이 심으면
1: 병충해 가로수로.
2: 예, 은행나무는 자체적으로 그 은행에서 이제 방어막을 형성해주는
1: 뭐가 있어서
2: 약품이 나오기 때문에
0: 스스로 면역체계가 진코민이 네, 역시 대단한 진코 쪽.
2: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0: 고무나무도 참 물 안 줘도 잘 자라던데 고무나무.
1: 고무나무? 고무나무.
2: 그런데 고무나무는 우리나라 이제 토종나무가 아니고 외래종이기 때문에.
0: 네, 아 그렇군요.
2: 뭐, 아, 그건 환경에 따라 이제 영향이 좀 많이 있겠죠.
0: 선생님, 그 조경으로 소나무보다 더 비싼 나무가 있습니까? 소나무 막 몇 억대 하잖아요.
1: 막 그렇죠. 가지가 예쁜 거는 막 몇 억대 하잖아요. 1억짜리 막 나무도 있고 그러던데.
2: 나무는 나무를 가치를 이제 그 측정하는 거는. 그 나무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이 나무에 대한 얼마나 그의 애정과 그 사랑이 있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0: 아, 이게 시세가 있는 게 아니고.
2: 그렇죠.
0: 갖고 네. 싶어 하는 사람이 부르는 게 이제 호가가 값이군요. 네. 가장 비싼 나무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치료한 나무 중에.
2: 제가, 1억짜리 소나무를 한번 치료해 본 적이 있어요.
1: 이야, 이때니까. 멋있는 나무 있어. 그 막 점수가 있던데? 뭐 100점짜리라고 막 점수가 있던데? 무슨 뭐뭐 해서.
2: 네, 맞습니다.
0: 예, 500년 된 나무.
1: 아니, 자, 그, 어떤 본인들끼리 하시는 점수가 있더라고요. 소나무 점수가 있어요.
0: 예, 국가에서 정해진 점수가 있대요, 국가에서.
2: 네. 예. 국가, 그 소나무는 이제, 수령이 오래될수록, 그 지자체나 국가에서,
0: 예.
2: 뭐, 예를 들어서 정일품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년 기념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0: 그렇죠, 정일품.
2: 예, 그런 나무도 있고, 지자체에서 오래돼서 보호가 필요하다 하는 나무들은, 보호소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특별 관리하는 나무들이 또 있거든요.
0: 야, 나무가 또
1: 어쨌든 진영창님과 함께합니다. 자, 음악 네. 퀴즈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푸드 컨테이너가 걸려있습니다. 음악 퀴즈 노래 들려주세요. 노래 제목이요.
3: 이제 모두 다 일어나.
0: 자,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코리아나. 자, 88 올림픽. 뭘 잡아야 돼? 네. 뭐에 뭘 잡아?
0: 서로서로. 서로서로.
2: 손에 손 잡고.
1: 자, 정답입니다.
0: 손에 손 잡고.
1: 코리아나의
0: 손에 손 잡고 정답이었고요. 푸드 컨테이너를 확보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분희님과 진영창님 퀴즈 대결이 있을 텐데요. 우리 서로 인사부터 나누실게요.
2: 자, 안녕하세요.
4: 네. 반갑습니다.
2: 네.
0: 자, 우리 민요 강사 이분희님께서 진영창님에게 뭐 응원이나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4: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무를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역시 우리 어르신들께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노래 강사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힘내서 열심히 봉사해요.
2: 아,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유, 또 따라 부를 뻔 했어요. 예. 우리 진영창님도 이분이님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0: 네. 이분이님은 그 실버 노래 강사라고 들었는데요. 그 어르신들에게 위로가 많이 되는 노래를 즐겁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불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1: 아주 훈훈합니다. 아주 훈훈해요. 예. 자, 여기서 훈훈하게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퀴즈 대결을 해야 됩니다. 자, 맞히신 분께는
3: 25만원 상당의 구두 교환권. 네. 못 맞춰도 모든 순대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아, 구호를 맞히지. 구호 뭘로 할까요? 우리 민요 강사 이분이님 구호 뭐예요?
2: 콤미.
3: 예?
2: 콤미.
1: 콤미가 뭐예요?
3: 콤미가 뭐예요?
2: 우리 제 딸 이름이 선미인데. 네. 그 아들이 아기 때 선미가 발음이 안 돼서 콤미 했어요.
3: 콤미 하세요. 자, 진영창님 구호 뭐 하시래요?
0: 나무.
3: 나무. 콤미와 나무 구호 버리십니다. 하나 둘 셋.
0: 나무.
2: 콤미.
1: 네. 자, 이제 저희 신수 처음 그 느낌처럼 듣고 와서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잠시만요.

0: 써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0: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 혹시 TBX 멤버십?
0: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0: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한 총물 주문 간단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0: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나 2시 만세 직업대 직업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본희님과 진영창님이 퀴즈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두 분 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콧미와 나무 하나 둘 셋.
3: 나무.
2: 자, 문제 주세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각 분야의 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대한민국 이것으로
3: 나무.
2: 나무. 나무 정답.
3: 명자루.
2: 명장.
4: 명장.
2: 정답입니다.
4: 명장.
2: 정답. 정답입니다. 자, 우리 진경장님 25만 원 상당의 구두 교환권을 확보하셨고요. 자, 우리 이분희님은 모든 순대 세트를 가져가십니다. 예. 우리 이분희님.
5: 네.
2: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2: 예. 자, 우리 진영창님 기분 어떠신지요?
3: 기분 좋습니다, 아주.
2: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예, 3, 4부 에피가 내린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6: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7: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6: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8: MBC
9: MBC
10: MBC
9: 라디오
8: MBC 라디오.
6: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에

0: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안동 MBC의 3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참정권 훼손과 관련해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11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전남, 울산, 경기, 충북 등 7개 지역에 대해 소청 마감 시한인 어젯밤 10시쯤 국민의힘 중앙당 명의로 선거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대전과 충남, 세종, 전북 4개 지역에는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직접 선거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와 경남 등은 이길 선거에 소청을 제기하는데 반대 여론이 많아 제외됐습니다. 영덕군이 대형 신규 원전 2기의 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이철우 도지사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이 지사는 국내 원전 26기 중 절반인 13기가 자리한 경북에 영덕 신규 원전 2기까지 더해지면 경북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거점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유치전에서 경주가 부산에 밀린 것과 관련해선 앞으로 추가 입지 선정 과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경북 구미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구미 LG 이노텍 공장을 찾아 기업혁신지원 민관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구미를 남북권 반도체 혁신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반도체 소재 부품 시험 평가센터를, 2030년까지 반도체 장비용 소재 부품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며 구미시는 대기업 반도체 생산 공장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소방청이 경북소방본부의 경북형 산불 대응 체계를 올해 상반기 우수 정책으로 선정하고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북형 산불 대응 체계는 119 산불 신속 대응팀과 의용소방대 산불 지원팀 등 2,588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산불 초기 진화와 민가 방어, 주민 대피에 집중하는 소방 중심 대응 체계입니다. 소방청은 해당 체계가 올해 초 발생한 의성과 경주 산불 현장에서 인명피해 없이 조기 진화하는 데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33회 안동 기란 단오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안동시 기란면 천지리 단오문화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첫날 풍년 고유제를 시작으로 둘째 날에는 줄다리기와 씨름, 그네뛰기 등 다양한 민속 경기가 마련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30.7도입니다. 안동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안 무서운 치과의사 주기훈입니다. 아이들이 치과를 무서워하는 건 자기 입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서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죠. 어른들도 차갑습니다, 바람 들어갑니다 하는 말에 안심하듯 아이들에게도 다음에 무엇을 할지, 얼마나 불편할지 친절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견디지 못해서가 아니라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더 겁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소통하는 게 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반갑습니다.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1: 네, 상훈 씨. 네, 오셨습니다.
2: 아, 원래는 이제 저희가 한 주를 더 가긴 하는데.
0: 네네네. 네, 네.
2: 한 주를 더 갈 때. 또 아마 저희들끼리 또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0: 그렇죠. 아유, 네.
2: 게스트분들과는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또 미리 조금 제가 예. 빠져드려야죠.
2: 예. 미리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1: 예. 아, 우리도 상우 씨도
2: 상우 씨 빠지고 우리 다음 주에 빠져요. 혼자만 빠지는 건 아니니까요.
0: 예.
2: 혼자만 외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0: 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 뭐.
1: 그냥 뭐. 낭만을 잊은 그대에게부터 해서 네. 함께 해주셨는데
0: 제가 거의 5년을 했습니다. 예, 그 전에 뭐 같이 잠깐씩 나왔던 것까지 합치면은 거의 7년을 했고요.
1: 꽤 오래
2: 하셨네.
0: 저는 네, 거의 뭐 두시만세
2: 아니 우리 두시만세를 하다가 낭만을 잊은 그대에게 하다가 살짝 좀 빠지셨다가 다시 또 들어오셔서
0: 맞아요.
2: 예, 예. 맞아.
1: 아,
2: 진짜 오래됐네요.
1: 뭐 10년인데 그동안 뭐 어쨌든 고생도 많으셨고 또 재미있는 일들도 좀 많았었고요.
0: 예, 그 MBC 인때 아니면 또 언제 한 번씩 와보겠습니까?
2: 맞습니다.
0: 제가. 예, 매주
2: MBC가 사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0: 행복했는데.
2: 아, 이게 K쪽 여의도는 이제 매주 한 번씩은 가는데.
0: 네.
2: 여기 이제 언제 오나.
0: 예.
2: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이제 여기 C쪽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2: 사실 이제 제가.
0: C쪽도 있고.
2: DJ는 죄송합니다. 이제 이게 전기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0: 아.
2: 언제든지 정기주차가 됐었는데.
0: 오, 정기주차 돼요? 저는 올 때마다 이제 네. 등록을 했었어야 되는데.
2: 아, DJ까지만.
0: 야, 이 특혜네, 또. DJ 특혜가 있어.
2: 다음
0: 있었네요.
2: 주에 끝나요.
1: 이제는 없어지고.
2: 다음 네. 주에 올 수가 없어요. 아, 들어오고 싶어도 문을 닫아 놓습니다.
0: 예. 네,
2: 그래서.
1: 아, 또 다른 일로 또 오실 수
0: 네, 좋은 일로 또 와야죠.
2: 제가 근데 이 10층도.
0: 네.
2: 이 출입증이 있어요. 근데 그거.
0: 저 작가님이 문 열어주셔야 되는데. 예. 네.
2: 아, 그거까지는. 아직 안 뺏어가지 않을까.
0: 아, 다음 주에 문제는 바로 만나봐요.
2: 반납이 아니더라도.
0: 예.
1: 정지.
2: 자기들이 바꾼 거.
1: 정지예요, 정지.
0: 띡 했는데 안 열리면 더 슬프죠. 그냥 주고 가세요.
1: 그건 또 보안팀에서 또 이렇게.
2: 아, 그렇죠. 하는 거니까. 뭐,
0: 예. 예.
2: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다.
1: 지금 뭐 에피소드 시작하기 전에 벌써 인사를 나눠 가지고.
2: 아, 그럼
1: 뭐
2: 들어가세요.
1: 에피소드 한 다음에.
2: 아, 이제 너무 즐거웠습니다.
1: 마무리 인사를 좀 했어야 되는데.
0: 예.
1: 예,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예,
0: 맞아요, 맞아요.
2: 아, 아직 남았어요?
1: 예, 예.
2: 아직 안 갔어요?
1: 아유, 함께 해야죠.
2: 알겠습니다.
1: 자, 오늘도 여행 이야기 좀 해볼 거고요.
2: 지금 이런 분위기에 여행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1: 저희들도 이제 다른 또 다른 여행을 떠나는 잖아요. 또 다른 여행을 또 떠나는 거니까.
2: 알퐁스 도태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있어요.
0: 아,
2: 그 애가 이제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날 오후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마지막 라디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좀 묘하네요. 저는 생각을 못 하고 왔다가
2: 사실 우리가 매주 이상훈 씨 이렇게 만나가지고 장난감 가게는 어때? 잘 돼요.
0: 맞아요.
2: 왜 그런 취미를 그걸 왜 하게 됐어요? 그래서부터 후회는 없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맛이 있었는데
0: 아...
2: 이걸 이제 물어볼 때가.

0: 없네요, 이제.
1: 네, 이제 아.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하시면은, 네, 그, 인별그램에서 예, 저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예.
2: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유태원 있고. 씨는 네. 전참시에 그래도 뭐 몇 번 나오지 않았어요?
3: 채널도 있고. 뭐
2: 전참시?
1: 예, 예, 예, 예. 거기서.
2: 맞잖아요?
1: 네네. 또 그래도 활약상들이 있으니까.
2: 예. 연락이 계속 옵니까? 아니면 살짝살짝 오는 겁니까?
1: 아.
2: 좀 강력하게 얘기 좀 하세요. 너무 그렇게 사탕 뽑아 먹듯이 자기도 필요한 아이템 있을 때만 쓰지 말고.
1: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2: 써달라.
1: 이게 또 제가.
2: 방송쟁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어필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1: 이제, 다음 주 마지막이라고 이제 방송쟁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네요.
2: 더 심한 표현이 앞으로 더 많이 나갈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뭐. 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1: 아, 네. 네.
3: 아니, 그래서 뭐. 다음 주는 다 녹음을 지금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생방송.
2: 담당 그 PD가 위험해서 그런지.
3: 위태위태합니다.
2: 엄청 녹음을 많이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3: 예, 다음 주 최다 녹음으로.
2: 게다가 박영진도 바빠가지고. 아, 지금.
3: 바쁘지는 않은데.
2: 생방 날짜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
3: 아직, 예, 시작도 못 했는데, 지금.
2: 아, 시작 아직 안 했어요.
3: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네. 아, 뭐 할 건 또 해야 되니까 에피소드도 만나보겠습니다.
2: 이상은 씨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삶은 계란.
3: 삶은 여행.
2: 아, 참.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8: 제조리 바이오 판매율이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1: 네, 이상은 삶은 여행 듣고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에피소드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볼게요.
2: 네.
1: 첫 번째 사연은 하남에서 최모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2: 네네.
1: 오늘도 혹여나 상훈 씨가 주인공인 두 번째 사연을 못할까봐 상훈 씨가 주인공인 사연을 제가 먼저 보냅니다.
2: 네. 최근에 계속 사연을 하나씩밖에 못해가지고 제가 먼저 하겠다고. 네. 네.
1: 먼저 하시죠, 그러면.
2: 네, 알겠습니다. 네.
3: 제목, 맛집의 옆집.
2: 아내와 국내 소도시 여행을 갔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관광지 말고 근처에 호수가 있는 작은 도시였다. 시장 구경을 하고 현지인들만 간다는 맛집을 갔는데, 야, 길게 줄이 서 있었다. 꽤나 기다려야 할 기세다. 줄이 또아리를 틀었는데 맞은편 식당엔 손님이 한 명도 없이 썰렁했다. 나는 참 이상했다. 유리창 안으로 나이 지긋한 사장님이 혼자 TV를 보고 있는 그런 식당을 보면 뭔가 마음이 울렁울렁한다. 사실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백반집을 했었다. 손님이 없으면 가게 안에 TV 소리만 나고 엄마는 파리채로 파리를 잡곤 했다. 그 모습이 기억에 남아서 그랬을까?
4: 당신 또 어머니 생각나서 그러지.
2: 어? 어,
4: 어차피 이 집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저기 갈래?
2: 아, 그럴까? 사실 와이프나 나나 맛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남이 해주는 음식 그냥 뭐 어지간하면 다 맛있어 한다. 그리고 나의 이런 아련한 마음 때문에 맛집의 옆집에 가서 의외로 맛있는 음식점을 발견한 적도 꽤 된다. 유명해서 유명한 집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 옆집도 간판 걸고 하는 밥집인데 뭐 어지간하면 괜찮지 않겠는가? 아,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영업하시죠?
5: 예, 예. 해요.
2: 예. 아니 저기 여기는 저기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사장님?
5: 뭐 제일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뭐? 아니 뭐 한 사람이 만드는데 뭐 다 똑같지 뭐.
4: 아니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5: 제일 잘 나가? 어, 좀 뭐 코다림. 코다리 저기 조림 뭐 괜찮고 뭐 제육도 뭐 괜찮고 뭐 양념은 뭐 거의 똑같다고 봐야지.
4: 그럼 코다리? 코다리 먹을까? 코다리 2인분 주세요.
5: 야야. 아니 근데 저 코다리는 부드럽게 하려면 좀 걸려요 시간이.
4: 아니 괜찮아요. 맛있게만 해주세요. 시간 걸린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맛있나 봐.
2: 어, 그러게. 그렇게 한참 뒤에 서너 가지 반찬과 함께 코다리 조림이 나왔고.
5: 응. 아니 밥이랑 시래기국은 저...

0: 난 밥을 먹고 있는데 안돼 안돼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다.
1: 아유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 여기서 먹자. 아 좀 못 기다리겠어. 아 저분들도 맛있게 먹고 계시네.
2: 김치만 먹고 있어.
3: 에이 저 뭘로 드릴까?
1: 아 저분들 드시는 걸로 주세요.
3: 아니 저기는 저 코다리 조림이.
2: 코다리 먹지 마.
3: 시간이 좀 걸려요.
1: 아니 시간 상관없어요 이모님.
2: 먹지 마.
0: 아내랑 저랑은 눈으로
4: 안돼. 안 돼, 먹으면 코다리 조림은 안 돼.
0: 그냥 제육 먹어, 제육. 이라고 했지만 뭐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요?
5: 에, 예, 사장님 이 집 참 맞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6: 안녕하세요.
7: 네, 네, 네. 코다리 조림 맛있겠다.
6: 아, 여기 맛집인가 봐.
0: 그렇게 우리 때문에 그 집은 벅적벅적해졌다는 사실. 저희는요 그냥 김치에 대충 밥 먹고 그 가게를 나왔었는데요. 근데요 저희는 봤습니다. 우리 다음에 들어온 그 손님들의 눈빛을요.
3: 맛이 어때?
7: 아, 이게 뭐야?
3: 코다리 조림이요? 먹인 뭐야?
7: 이게 뭐야?
3: 어 괜찮아?
0: 그냥 그날만 주인 아주머니의 컨디션 난조로 간이 안 맞았던 것이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맛집의 옆집들도요. 화이팅입니다.

0: 사연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 더 너츠 사랑의 바보였습니다. 자, 참. 어때요 우리 상우 씨는 줄이 좀 길면 기다리시는 편입니까?
1: 저는 뭐 와이프가 좀 기다리자고 하면 기다리지. 아. 저 혼자서는 절대로 웨이팅 있는 집은 가지 않습니다.
0: 가지 않아요. 예. 만약에 줄이 뭐 그 집을 맛있다고 소문 나서 갔어. 네. 줄이 길어. 그럼 네. 그냥 옆집으로 갑니다.
1: 옆집 갑니다.

0: 시간 기다립니까?
1: 저는 딱 마지노선이
0: 1시간?
1: 1시간까지는
2: 기다리고
0: 겨우 봐주는 느낌.
1: 사실 왜냐면 저는 잘 안 기다려요. 저도 그냥 차를 그냥 옆에
0: 남자들이 원래 다 그렇지.
1: 다른 집 가고 있는데
0: 저도 안 기다려요. 근데 네. 줄 서 있으라 그러면 줄 서 있어야지.
2: 아, 그렇죠. 다들 그렇지 않아요? 네.
0: 모든 뭐 아빠들이 다 똑같은 네. 거 아닙니까?
2: 아내나 뭐 자식들이 이거 먹자고 하면 또 기다려야죠.
1: 근데 이렇게 말을 잘 듣잖아요? 네. 그럼 강아지는 간식이라도 받아 먹습니다.
0: 아. 네? 근데, 지금 박영희 씨가 잘 못 느껴서 그런 건데, 네. 잘 생각해보면 네. 박영희 씨도 받아 먹는 게 뭔가 있을 겁니다.
1: 있죠.
0: 예. 네. 사랑을 받을 겁니다.
2: 아,
0: 그럼.
1: 강아지, 우리 강아지도 사랑을 받습니다.
2: 네. 아,
1: 근데
2: 기다려.
1: 거기에 강아지를.
0: 말하지 마. 에이, 기다려. 허벅지, 허벅지. 손.
1: 거기 줄 서 있어.
0: 혹시 이러면은 강영욱 씨한테 보낼 거야.
2: 아, 근데 코다리 조림은 사실 또 맛있게 하기가 쉽진 않는 음식이잖아요, 또.
0: 요것도 잘하는 집은 맞아요. 정말 있습니다.
2: 진짜 잘하는 집 가야 돼요.
1: 제가 코다리 조림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0: 어, 네. 좋아요.
1: 당산역 근처에.
2: 어머.
1: 기가 막힌 코다리 조림집이 있어요.
2: 주소 보내세요, 일단.
1: 거기 한번 가보세요. 와,
0: 기가 막혀요.
1: 맛집이에요.
2: 아니, 박영진 씨가.
1: 맛집이야.
2: 서울 근교, 뭐, 진짜.
0: 잘 된 길이에요.
2: 맛집을. 진짜
0: 따릉이
2: 많이
0: 황제, 따릉이 황제. 따릉이 네. 타고 여기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1: 저 채널 하나 팔라고요.
0: 괜찮네, 그거.
1: 따릉이 맛집.
0: 따릉이 맛집.
2: 오, 너무 좋은데요?
0: 따릉이 타고 다니는 거. 괜찮네.
2: 그때, 최근에 또 데려가 주신 그, 문어. 집? 아, 그 낙지집.
0: 그거는.
2: 거기도 기가 막혔고. 예.
0: 어, 데리고 갔어요? 그 집?
1: 아, 그 집은 또 아니에요.
0: 아, 집?
1: 와. 우리 국장님이 또 저희 또 한 번 쓱.
0: 우리 MBC에 또.
1: 영등포 국장님이.
0: 와. 자기 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2: 어머.
0: MBC하고 집이 강동구 쪽 아니에요?
1: 멀죠.
2: 근데 강서 쪽.
0: 아니, 가운데 아니야.
2: 네.
0: 갑자기 뜬금없이.
2: 네.
0: 그, 저기 영등포 쪽에.
1: 영등포 구청 쪽에.
0: 오. 구청 쪽에.
1: 강동과.
0: 맛집을 거의 하나를.
1: 가시는 길이라면서 불러가야 돼.
0: 중간에 거기 내려서 맛집에 갔다가 다시 가기도 힘들겠다.
1: 그러니까. 아, 진짜 맛집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0: 저는 사실 코다리 엄청 좋아합니다.
2: 아,
0: 다섯 마리도 먹어요.
2: 와,
0: 모자라. 한 2-3인분 시키면.
1: 근데 뭐든 다섯 마리.
0: 그렇지만 계란도 오늘 제가 다섯.
1: 계란도 한 일곱 알씩 드시고요.
0: 일곱 가지는 안 먹고 한 다섯 알 정도.
2: 체격이 많이 드셔야 되는 또 체격이어서.
1: 아무튼 이렇게 맛집 이야기도 나눠봤어요.
0: 계란은 여러분 완벽한 식품입니다. 계란 많이
2: 완전 식품 맞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자, 저희 여러분 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박준영 배영진의 도시만 새에 비가 내린다. 우리 개그맨 이상훈 씨와 함께 여행 떠나고 있는데요.
1: 네.
0: 자, 또 계속해서 우리 두중이 분들의 실시간 사연을 또 만나볼게요.
1: 네.
2: 윤수연님, 저는 시댁에서는 작은 며느리이고 네. 시누이가 한 분 계시는데

0: 얼마 전에 시어머님이 1,000만 원을 주시면서
1: 어머.
0: 여행을 가자고 하셔서 제가 13명 비행기를 예약하고 숙소도 위치 좋고 깔끔한 곳 잡느라 진짜 일주일을 생고생했거든요. 거기에 15인승 렌트카까지 알아보느라 신경이 곤두섰거든요. 제가 초등학생 아들이 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2: 엄마, 우리는 왜 제주도를 2박 3일밖에 안 가요?
0: 물었는데 우리 큰아들이 말하길
3: 야, 시댁이랑 여행 길게 가면 엄마 스트레스 받아.
0: 이래서 빵 터졌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2: 아유, 엄마 할머니 불편해.
3: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앞에서는
1: 아 진짜
3: 말 조심해야 돼요.
1: 냉수도 네, 마시면 안 돼요.
0: 네, 아이들이 알아요.
3: 아, 눈, 요즘에 좀.
0: 아, 그럼.
3: 에,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0: 알아요, 다 알아요.
3: 아, 근데 이것도 계획 세우고 이런 것도 좀 힘들긴 한데, 야.
0: 시어머니가 탁 1,000만 원.
3: 1,000만 원을 턱?
0: 내시면서.
1: 멋지다.
0: 우리 가족들하고 여행 한번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또 이렇게 가족들 모아서 한번 딴 데 가보고 싶으셨겠어요?
3: 저기 상우 씨는 전체 가족 여행 간 적 있습니까? 여동생, 뭐, 식구들이랑.
1: 전체요?
3: 부모님 모시고.
1: 뭐 국내 여행은 간 적이 있어요.
3: 아, 전체?
1: 네네.
3: 우리 그러면
1: 저희가 식구가 많지 않으니까.
3: 처가댁 전체.
1: 처가댁 전 저희
3: 처형분들이 많잖아요.
1: 그 저기 오남매셔요.
3: 다 모시고 가셔야죠.
1: 다 모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아, 네.
3: 친가는 가고.
1: 어?
3: 처가는.
1: 아, 우리는 둘이고.
0: 친가는 다 해결하고 처가는 안 가고.
1: 각각 다닌 적은 있죠. 각각. 예. 저도 횟수로 갑니다. 횟수.
0: 사실 이제 생각을.
1: 예.
0: 친가.
3: 친가.
0: 처가. 예. 다 모아서 가려고 했었어요.
1: 그런데요.
0: 누가 반대하더라고요.
3: 아니 왜?
1: 아유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3: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1: 아 누군지
3: 추측이 되잖아요.
0: 추측이 되잖아요.
1: 어?
0: 친가한테 한번 가고.
3: 아니 왜 자꾸 그렇게?
1: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 타깃을 자꾸 이렇게 주시는 네? 거예요.
1: 아유
3: 불필요한.
0: 아니 그 내가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내가 지금 흉을 나는 게 아니라
1: 상상이 되잖아요.
0: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3: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마세요. 어?
0: 왜? 이게 논란의 거리인가?
3: 아니, 왜? 그분이라고 하니까 또.
1: 아, 둘째?
3: 에이, 뭐.
0: 우리 둘째 딸이 반대하더라고.
1: 그렇게.
3: 옆집.
0: 아니, 근데 그것도 사실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3: 그럴 수 있죠.
1: 맞아요, 맞죠.
0: 아니, 근데 네. 따로 떠났다니까, 친가 한 번.
1: 근데 그게 맞아요.
3: 네. 아, 따로? 그쵸.
0: 아, 그렇게 따로 간 게 맞죠.
3: 따로 가는 거. 네. 따로 가죠.
0: 그렇게 갔어요. 근데 다 가는 거 이제 너무 번잡하다. 너무 힘들다, 이거.
3: 식구가 많으면.
0: 예. 네. 네.
3: 저도 한 팀 이렇게는 가죠. 한 팀.
0: 근데 요게.
1: 네.
0: 또 보니까 제가 또 살면서 느낀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 그 뒤에는 또 힘들어요.
3: 또 모이기 힘들어요.
0: 아,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그 나이대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하는 나이대가.
3: 나이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기도 있고
0: 우리가 보면 군대 가면 군대 가는 나이대가 있지 않습니까?
3: 네,
0: 아, 그런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1: 예.
3: 아무튼 윤수연님 좀 잘 다녀오셨고요.
0: 네?
3: 3515님은요.
4: 해외여행 갈 때마다 비행기 타면 부부끼리 옆자리 앉는 게 당연하다 여겼는데요.
1: 네.
4: 지난번에 동남아 갈 때 미리 체크인을 안 해가지고 남편이랑 좀 아예 떨어져서 가게 됐어요.
1: 네.
4: 근데 웬걸?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쓸데없는 말 안 해서 좋고 남편 화장실 갈 때 안 깨도 되고 근데 또 남편도 그랬는지 저희는 이제 장거리 비행기 탈 때요 떨어져서 갑니다.
3: 아 이것도 사실 근데 노하우예요. 조금 멀리 가잖아요.
1: 네.
3: 근데 이제 저희가 좌석을 미리 이제 확인하잖아요.
1: 네.
3: 근데 붙어 있는 자리도 물론 좋지만 두 자리만 딱 있으면
1: 네.
3: 그게 아니라 막 네 자리인데 뭐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이러면 저는 좀 약간 복도 쪽 좋아하거든요.
0: 그렇지.
1: 네, 복도 쪽.
0: 남하고 좀 안 닿는 곳.
3: 네. 한쪽 다리는 약간 조금 편해야 되는. 그럼 제가 복도 자리 잡으면 아내도 복도 자리 이제 앉고 싶어 하니까
0: 앞뒤로
3: 앉으면 됩니다.
0: 네.
1: 아. 네.
3: 왜냐하면 사실 처음에 거의 이륙 직전만 아 여보 뭐 이렇게 하죠. 그 다음부터는 다 기구멍 그냥 끼고 바로 안에는 이어플러그랑 수면 안 대달라고 해서 그냥 눕습니다.
1: 아,
3: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0: 그렇습니다.
3: 편하게 가는
0: 게 근데 좀 약간 다르긴 하네요. 저희는 만약에 자리가 다르잖아요.
3: 네.
0: 그러면 김지 씨가 저를 시킵니다.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희가 부부인데 자리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3: 붙여달라고.
0: 그러면 대부분 바꿔줘요. 아니 그 분이. 그래서 또 바꿔서 또 앉고.
3: 기차에서는 한 번씩 해본 적 있는데
0: 저는 이렇게도 한 적 있어요. 근데 이분이 좀 약간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그 옆에 분이랑 바꿔달라고 해서 그 옆에 분을 다른 분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내가 꼭
3: 장기 두세요?
1: 장기 두시는 것도
0: 아니고 그런 적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3: 체스 두세요? 이렇게 말을 옮기고 말을 옮기고
1: 아, 근데 꼭 붙어서 가셔야 되는구나.
0: 네. 아니 꼭 그건 아닌데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따로 가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1: 그게 상관없는
0: 그런 짓을 왜 했죠?
1: 네.
3: 만약에 부부가 둘 다 창가를 좋아해요. 그럼 어깨 창가 있는 자리로 각자 가서 이렇게 앉아도.
1: 네. 아, 저는 그렇지 않죠. 저는 어떤 자리를 제일 좋아하냐면 네. 와이프 옆자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3: 그래요?
1: 예.

0: 그렇게 요즘에 집에 잘 안 들어가고
1: 밖에 지금 작가들이 단체로 밖으로 나가는데요.
2: 어떤 네. 자리도 상관없습니다. 서 있어도 됩니다. 와이프 옆에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1: 특이하네.
2: 여보 사랑해.
0: 예. 또 이렇게 또
1: 마지막으로 사랑꾼. 어필이란 어필은 다 하고 싶군요. 다음 네. 주부터는 어필하고 싶어도
0: 또 이렇게 사랑꾼
1: 어필할 수가 없기 때문에
0: 맞아요. 세탁을 또 한번 하고요.
1: 예, 잘했습니다.
0: 1124님이 충북 충주에 살고 있는데요. 4년 전 결혼 예물을 하러 종로의 예물 상가에 방문을 했거든요. 저희 예물을 해주셨던 사장님과 한 달 뒤에 신혼여행지인 푸켓에서 그것도 뭐. 스노클링을 위해 방문한 섬 배 안에서 만났지 뭐예요. 근데 금은방 사장님답게 스노클링 하실 때도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주렁주렁하고
2: 아유,
0: 계셨어요.
2: 아유, 이런 거리 어떠신 하실라.
0: 아주 분해가 나시더라고요. 예.
1: 역시 금은방은.
0: 아, 금이죠. 아니, 근데
1: 이거. 부유한 느낌이 들어요.
0: 빠지지 않아요. 이거 스노클링 하다가. 안 빠지나?
1: 또 오. 그런 것들이 본인만의 어떤 뭐 자랑거리 아닐까요? 그렇게 바다에도 금 이렇게 차고 다니는 훌륭한 사람이다.
2: 전에 그 사연 하나가 생각이 나네요. 그 금팔찌 하나 하셨는데 그 이제 손녀랑 손자랑 이렇게 물놀이 하다가
0: 빠뜨렸다.
2: 빠뜨려 가지고 아 금팔찌 잃어버려 가지고 하루 종일 찾고 그 하루를 날렸는데 이제 목욕하려고 들어갔더니 팔뚝에 올라가 있더라.
1: 아하.
2: 그래서 네, 말려 올라가가지고.
0: 다행히
2: 찾았다.
1: 야하.
2: 네. 요것도 저희 에피소드가 내린다의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 더 생각이 나네요.
2: 네.
1: 저 예전에 그 사이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2: 네.
1: 김지혜 씨하고. 딱 그런데. 거기 가이드 선생님이. 거의 첫 해외의 느낌이에요. 따뜻해. 여러분들이 가이판에서 가장 수영을 잘하는 가이드를 만나신 겁니다.
2: 천연백서요.
1: 아니 지금. 가이드가 진짜 같이 바다에 들어왔어.
2: 오.
1: 수영을 가르쳐 줘서.
0: 직접적으로.
1: 그때 내가 이게 가이드가.
2: 네.
1: 아니 그때 잘 몰라가지고 가이드가 이렇게 수영도 같이 해주고.
0: 보통은 이제 장소만 딱 소개하고 잠깐 그래, 빠져 계시는.
1: 놀다 오세요. 그랬더니 처음부터까지 우리랑 같이 놀았어.
2: 천직이네 천직.
0: 아, 그래서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는.
1: 아, 그런가 보다.
0: 아,
1: 그랬던 생각이랍니다.
0: 네. 그리고 우리가 저도 예전에 이제 가족이랑 첫 여행.
2: 네.
0: 부모님 모시고. 네. 오라카이를 갔는데.
1: 아.
0: 거기 이제 가이드 하시면 저는 이제 형이랑 이제 있었는데. 네. 가이드 분이 그 해변에. 저랑 형을 나이트를 데리고 가서.
1: 그렇지.
0: 나이트가 오라카이에서 가장 핫하다. 근데 모래사장이야? 그럼 모래사장 바닥이 모래사장이야?
1: 알아. 문이 대나무 같은 걸로 지어져 있어.
0: 대나무 같은 데고.
1: 나 가봤어, 거기.
0: 반대쪽은 그냥 나갈 수 있어.
1: 어머머머. 음악은 계속 틀어져 있어.
0: 음악은 계속 틀어지고. 여기가.
1: 그 안에 휘황찬란해. 불빛이 막 돌아.
0: 영진 씨. 여기가 가장 핫하면서. 아유, 가이드님이.
2: 어머머.
0: 저희. 사주시더라고요.
2: 아, 진짜요?
1: 진짜.
0: 너무 고마웠어.
2: 야
0: 아,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가이드님. 가이드님이 좋은 가이드님이 많은 계세요.
2: 아, 그렇습니다. 예.
1: 아이고, 재밌다. 예.
0: 예, 1241님.
2: 아, 남편이랑 신혼여행을 못 가서 결혼하고 첫여행을 뉴욕으로 잡았었거든요.
1: 우와.
2: 쇼핑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각자 트렁크 말고 야심차게 각자 거 말고 여분의 트렁크를 하나 더 가져갔어요.
0: 아, 빈 거를.
2: 네. 오. 근데 그 빈 트렁크 열쇠를 안 들고 간 거예요.
0: 음?
2: 그래서 그냥 빈 트렁크 그대로 가져갔다가 그대로 들고 온 적이 있어요. 쇼핑도 제대로 못하고요. 수하물 돈만 추가로 더 내고요. 아 이게 뭐냐고요.
0: 아,
1: 열쇠가 트렁크. 있어야 되는 뭐 강력한 트렁크인가 보네요.
2: 그 캐리어를 3개를 가져가신 거네. 그죠.
0: 아, 근데
2: 쇼핑하려고.
0: 잠그면은 열 수 없는 아 이거 지퍼를 따닥따닥 하는 그
1: 번호로 하는.
2: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열쇠를 이렇게 꽂아야 네, 뭐 열리는 것도 있잖아요.
0: 아,
2: 그런 걸 하셨나 보다.
0: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2: 그래도 뭐
0: 또 이런 게 또 추억이 되니까 또 이렇게 또 사연을 또 보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 여행에서 뭐 즐거운 것도 있지만
1: 네.
0: 조금 힘든 점이 있어요. 그게 여행이지요.
1: 자 소개되신 분들께 모두 크림 에센스 저희들이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0: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1: 김한선이요.
0: 기분 좋은 날.

0: 네, 에피소드가 내린다. 개그맨 이상우 씨 오늘 마지막 날. 기분 좋은 날.
1: 네.
0: 김한선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2: 좋게 생각해야죠.
0: 예, 다른 예. 노래.
1: 왜 그렇게 일부러 붙였어요?
0: 아, 저도 모르게 아, 이렇게 예. 붙여 죄송합니다. 예. 예. 자, 이제 또 다음 에피소드 만나볼게요.
2: 네, 경기도 수원에서 신모 씨가
1: 야, 오늘 주신 에피소드가 내린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2: 네. 마지막 사연이요. 네.
3: 마지막 사연입니다.
1: 음악 주세요.
0: 네.
2: 제목 마라톤 플러스 여행.
1: 남편은 취미로 10년 넘게 마라톤을 합니다. 이제 좀 그만 뛰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봄, 가을 꽃이 피고 낙엽이 지는 놀기 딱 좋은 계절에 남편은 전국의 방방곳곳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면서 저를 꼭 데리고 다닙니다.
4: 아유, 괜히 저기 혼자 기분 내기 미안하니까 나까지 데리고 다니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뭐 겸사겸사 여행도 하고. 아유, 가만 보면은 말이야, 당신 머리 참 비상해. 아유, 아주 비상해.
1: 마라톤 대회에 따라 나설 때마다 드는 생각은,
4: 아이고, 뭔 놈의 자기와의 싸움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 거야. 아유, 연골 다 닳겠네, 다 닳겠어 정말.
1: 마라톤 무리를 보면 아주 칠색팔색을 하게 돼요. 남편은 이런 저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5: 아이 저기 여보, 이번에 그 임진각에서 마라톤 대회 있는데 갈 거지? 그 장어구이 잘하는지 내가 알아뒀는데 그 대회 마치고 그 영양 보충 좀 하고 뭐 그러면 좋잖아.
4: 좋기는 개뿔. 아유, 그렇게 뛰고 장어가 들어가 정말. 아유.
5: 아니 저 이번에는 저기 코스가 좋아요. 어? 임진각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민통선 통일대교 있지, 거기를 쫙 지나는데 그게 저 민통선 내에 위치를 하고 있단 말이지. 어? 내가 거기 그 군복무 시절 그 거기서 했잖아. 추억 삼아 또 가보면 좋지 뭐.
4: 아이고, 어때? 아이고. 아니 응? 당신 저게 어떻게 된 냄새가 그래. 전국 방방곡곡에 추억이 없는 곳이 없어. 어? 당신도 이제 뭐 저기 시인이 넘었어. 좀 줄여. 어? 에휴, 그나저나 저기 무릎 보호대 챙겼어?
5: 챙겼어. 챙겼어.
4: 저 뭐 파워젤인가 뭔가 하는 그런 거는 좀 넉넉히 넣었어?
5: 아, 두 개 넣었어.
4: 에이구, 아이고.
1: 하지 마라 하면서도 이것저것 또 챙겨줍니다.

0: 한 번은 화성 효마라톤 하프코스에 참가를 했는데 들어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안 들어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남편이 동료의 부축을 받고 들어옵니다. 아니 그 감동적인 모습에 고린지점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는데 나는 그걸 보는데 어찌나 열불이 터지던지.
1: 아유. 아니 여기 17km 지점부터 그 다리 지나가지고 도저히 이게 못 뛰겠더라고. 회사 형님이 그 부축해 주셔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다 왔네.
2: 정말 아이고 뭐 하시기자 뭐 효 마라톤이라도고 뭐 하더만 뭐 노인네를 잡을 뻔했네 아주 그냥 아유 김 이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냥 길바닥에 냅두고 오지 그랬어요 아이고 이이가 정말 저 마라톤을 다시는 좀 못하게 좀 그렇게 좀 버리고 오시지 정말 당신이 정말
1: 왜 아유
2: 김 이사님
0: 그 일로 다시는 마라톤을 못한다 했음 했거늘 어떻게 된 게 그 대회를 계기로 연습량이 부족해서 그렇다면서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이 연습을 합니다.
2: 어디가 또 새벽에.
0: 아우 속 터져 진짜. 새벽에 이 남자 광교산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주말이면 산 타러 다니고 자전거 타기도 게을리하지 않는 남편을 보고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근데 이게 저도 점점 젖어드는 것이
1: 여보 저 이번에는 금산의 그 인삼축제 마라톤이야
0: 라고 하면은
2: 그거는 그래도 좀 마음에 드네 어? 인삼 그거 저 싸게 살 수 있잖아
1: 그렇지
2: 그 수삼을 그 우유랑 이렇게 갈아가지고 꿀을 좀 타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또 그게 그렇게 맛있어
0: 맛있지 이렇게 되면서
1: 그 이번에는요 그 괴산 고추축제 마라톤이야 거기도 갈 거야
2: 어? 고추축제 마라톤이라는 게 있어? 거긴 가야지. 그래, 거긴 가야 돼. 작년에 갔었구나, 우리가. 거기서 저기, 태양초 그, 사가지고, 김장을 얼마나 맛깔나게 담았는지 몰라. 이번에는 한 근 더 사야 되겠어. 가루를 곱게 빻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렇게 이제 두고두고 써야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이번에는 옥천에서 열리는 포도 마라톤 축제야. 그런데, 옥천은 뭐 별거 없지
2: 아 뭔 소리야 옥천 하면 저기 내 고향 아니야 마이 홈타운 저기 친척분들 뭐 물론 뭐 저 다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래도 고향은 고향이지 아이고 옥천은 뭔가 좀 푸근한 느낌이 있어 내 고향 옥천
0: 마라톤에 빠져있는 남편을 욕하다가도 대회를 나갈 때마다 같이 가자는 것이 싫지는 않은 아니 기대가 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얼마 전에는
1: 여보 저기 내년쯤에 그 우리 울릉도 한번 가볼까?
2: 울릉도?
1: 거기 저 마라톤도 참가하고 울릉도 관광도 하는 그 패키지가 있다는데 아 근데 이게 조금 고민되는 게 이게 참가비가 조금 비싸요.
2: 아유 뭐 비싸봐야 뭐 거기서 거기겠지 뭐 울릉도는 가야지 레츠고 해야지.
1: 가격이 조금 있는 거.
2: 아유 내가 될게 얼마인데 내가 쏠게.
0: 했더니 엄청 좋아합니다. 거기 말고도 거창의 사과 마라톤, 남원의 춘향 마라톤, 통영의 이순신 마라톤 대회 등 전국에 가보고 싶은 곳을 뽑아놨던데 그곳에서 특산물 사올 생각을 하니까 은근히 또 기다려지고 그러네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에이야, 에이야, 때리게. 에이야.
2: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상북도 구미에서 여러 어르신이 부르는 보리타작 소리입니다.
1: 보리타작, 에이야, 하기에, 에이야, 쓱 좋다, 에이야, 때리라, 에이야, 짜지마치, 에이야, 넘어간다, 에이야, 때리라.
2: 열무김치, 고추장 넣고 쓱쓱 비빈 보리밥 한 그릇. 이보다 좋은 여름 별미도 또 없겠지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3: 도심하세 에피소드가 내린다. 우리 이상훈 씨 함께하고 있고요.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는 데이식스의 해피였습니다.
4: 네.
3: 와, 마라톤 해보신 적 있나요, 상훈 씨?
4: 마라톤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저 와이프를 지금 여기 아내분처럼 예. 예, 또 응원차 따라간 적은 있죠. 매니저로.
3: 엄청 좋아하죠. 예. 아내분이. 예. 우리 저기 박준영 씨는 마라톤 하신 적이 좀 있으십니까?
5: 그런 말을 하지 마라톤!
3: 그거 하시려고 저보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질문 좀 해달라고. 아, 그 말씀을 하시려고.
4: 아, 그랬어요. 예,
5: 하지 마라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3: 질문을 유도하셨군요.
5: 고맙습니다.
3: 예. 예.
4: 아, 영진 씨는 하세요, 마라톤?
3: 5km 한번 한 적 있어요.
4: 어떠셨어요?
3: 힘들더라고요.
4: 쉽잖아요.
3: 근데 5km인데 제가 또 참가했던 마라톤은 평지가 아니라 여기 하늘공원이잖아요. 아,
5: 올라가는 거야?
3: 올라가는 코스였어. 그래서 체감상으로는 거의 한 15km였어요. 아, 힘들더라고.
5: 아무리 그래도 그래 집에서 5km 걸으면서 체감상 15km예요.
3: 근데 언덕
5: 3배는 좀 그렇다.
3: 언덕 꼭대기 올라갔다.
5: 그냥 뭐 7km, 8km였습니다.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이야기인데.
3: 아니 근데 진짜 15km라고. 마라톤을 끝나고 보쌈을 먹는데, 야, 이게 한 4배는 맛있는 거야.
4: 아, 죄송한데요. 그래서? 5km 가지고 마라톤이라는 표현은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3: 아, 5km는 왜 마라톤?
4: 하프 마라톤까지죠.
3: 하프.
4: 네. 42.195, 21km까지는 마라톤이고, 5km는 그냥 러닝 대회라고 해야죠. 러닝.
3: 쿼터.
4: 쿼터. 알겠습니다. 5, 8에 40이니까.
5: 예. 저기 일단 그렇게 됐고.
4: 쿼터도 안 되네요.
5: 저 죄송한데, 이제 예. 끝인사를 하셔야 돼요.
4: 아, 벌써요?
5: 예. 이상훈 씨?
3: 앞에서 했지만 예. 이제 또 합니다.
5: 자, 이제 오늘 이제 저희 마지막 게스트 또 함께 해주셨는데.
4: 네.
5: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아니, 진짜 뭐 5년 동안에 너무나 행복했고, 매주 오는 이, 아유, 이 음악까지 깔아주시는데. 청취자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 뭐,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네. 또 여러분들 곁에서 계속해서 웃음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5: 네, 이상훈 씨 항상 건강하시고.
4: 특히 우리 박준영 씨, 박영진 씨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중이 분들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5: 맨 마지막 멘트가 너무 좋다.
4: 네.
5: 상훈 씨 추천곡을 마지막 곡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한번 띄워드릴까요?
4: 뭐 마음 같아서는 제 노래를 듣고 싶지만 청취율이 떨어지시고.
5: 아니 괜찮아요. 드세요.
3: 억지조지?
4: 예. 예?
5: 예. 한 곡 들어요. 예. 억지 주지?
4: 아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예. 다비처의. 아,
5: 다비처로 하실래요?
4: 핫쿨 섹시로 한번 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다비처의 핫쿨 섹시는 있을 거예요. 예.
4: 요게 이제 우리 예. 정용돈 선배,
5: 예.
4: 데프콘이
5: 예.
4: 네, 요거를 지금 메이킹을 해주고
3: 만들어 예. 프로듀싱 해주셨고.
4: 맞아요.
5: 그걸로.
3: 상훈 씨, 정말 지난 5년 이상의 시간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0: 수고했어요.
1: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2: 여러분도 만나요.
1: 또 만납시다.
0: 핫하고 쿨하고 섹시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3: 이상훈 씨 고맙습니다.
4: 안녕히 계세요.
2: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몇주 받으세요. 1등이.
2: 고맙습니다.
3: 조심하세요.
2: 포레버
3: 이상. Get out of the door.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6의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MBC 딱 틀면 나온 노래들 있잖아요.
5: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요.
4: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5: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4: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5: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4: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2: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내신 뉴스입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낸 뒤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재판부는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0: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 단독은 오늘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8월 초부터 4개월가량 경기 용인에 있는 아내의 어린이집 교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교사 등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받는 전 SBS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사들여 8억 3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직 SBS 재무팀 공시 담당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미공개 정보를 부친에게도 제공해 2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체구가 작은 여성을 상습폭행한 의혹을 받는 남성의 가족이 경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서울중부경찰서는 지하철 4호선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린 혐의로 한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해자 가족은 온라인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고 내 가족과 인상착의가 같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SNS에는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 방면 열차에서 한 남성이 체구가 작은 여성만 골라 폭행한다는 글과 함께 해당 남성의 얼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최저임금을 숙박업과 식당 등에서는 낮게 책정하는 등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두고 노사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계속 논의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 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많은 곳은 25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실제로는 90점 맞았는데 100점이었다. 한 명한테 고백받았는데 인기 엄청 많았다.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많이 부풀리죠. 그런데 반대로 예전의 자신을 기꺼이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결혼 뒤 배우자가 늦잠 좀 자지 말라고 하면 지금 완전 일찍 일어나는 거야. 예전엔 눈도 못 떴어. 실제 실험도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공부 기술 훈련을 시켰더니 실제로 달라진 게 없는데도 훈련 전이 지금보다 엉망이었다고 기억하더라. 셀프 평가, 셀프 기억은 믿을 게 못 된다. 요겁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엔진 수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일급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북은 의상 방향이네. 054-858-2526
0: 엔진은 그린 일급 보링 공장이 돼.

0: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뭐 열대야까지는 아니어도 어젯밤도 막 덥다 덥다 하면서 주무신 분들 많이 계시죠
0: 그렇죠
1: 밤이 더울 때 사람도 좀 달라져요

0: 인데요.
1: 어떻게 해달라 하시는데요?
0: 일단 더운 밤이 사람을 좀 조급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발표를 한 건데 참가자들한테 물어봤대요. 네. 지금 10만 원 받을래? 한 달 뒤에 15만 원 받을래?
1: 저 같으면 한 달 뒤에 받을 것 같은데요.
0: 근데 밤 기온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당장 받을 수 있는 작은 보상을 원했고 인내심이 떨어지고 막 충동성은 증가하고 그 장기적인 판단 자체를 잘 안 했대요.
1: 아 미래 같은 건 모르겠다 이런 자세네요, 그죠?
0: 근데 너무 와닿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 당장 내가 잠을 못 자고 덥고 막 죽었는데 맞아, 맞아. 무슨 미래냐 싶을 것 같아요. 밤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수학 점수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아무래도 더운 밤에 잠 설치고 잠 설치니까 또 이 집중력이나 계산력 떨어지고.
1: 어, 우리 아들 예. 방에 에어컨 놔줘야겠네.
0: 아, 갑자기 그 얘기가 들리니까 네. 정신 버쩍?
1: 그러게요. 정리하면 밤에 1도만 더워져도 미래 생각도 안 하시고 조급해지시고 충동적이고 계산 잘 안 된다.
0: 맞아요.
1: 그 1도 2도 차이가 생활해주는 파장이 크네요.
0: 그럼요. 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더운 날 우리가 왜 자꾸 나와서 한강 둔치로 가겠어요.
1: 그러네.
0: 벌레 물려도 나는. 일단 이걸 벗어나고 싶다라는 충동. 아, 그 충동에 굴복하는 거죠.
1: 물을 자주 드시고 자주 그늘 같은 데 좀 가서 쉬시고.
0: 아, 몰라 나갈 거야.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1: 예. 그리고 그 농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미룰 수 있으면 오후나 저녁에 하시는 것도.
0: 어, 그건 진짜 중요해요.
1: 그죠?
0: 왜냐면 이게 아 몹시 덥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될 문제일
1: 그러니까요.
0: 수 있으니까 예. 예. 반드시 그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1: 정선우 씨는 날이 덥다. 그럼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뭘까요? 운동을 포기하십니까?
0: 외출을
1: 잘 원래도 잘 안 하잖아요.
0: 예예.
1: 예.
0: 이제 곧 칩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 집에서 거의 드라마만 보시는 거예요?
0: 아이 그러더니 영화도 봅니다.
1: 아니 주말에 김준수 아나운서랑 그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네. 와 대단하시네요.
0: 죄송해요.
1: 네.
0: 너무 더워요.
1: 알겠습니다. 서곡 소개해 주죠.
0: B1A4의 노래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0: 알겠지?
1: 네, B1A4의 이게 무슨 일이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셨고요. 김명자님, 어젯밤 논산은 비가 쏟아져가지고 잠을 설쳤어요.
2: 아이고.
1: 지금은 또 푹푹 찌네요.
2: 하, 그러니까 이게 비를 앞뒤로는 정말 무덥고 습하고
1: 습해요.
2: 장난 아니거든요.
1: 난 습한 게 싫더라고요. 네,
2: 후텁지근한 그 느낌. 네. 박지호님, 아 농사짓는데 해도 해도 일이고 초저녁에다가 일하면 또 모기가 나와서 많이 물리고 아주 힘이 듭니다.
1: 아 박지원님 힘들어서 그렇죠. 어떡해요.
2: 이게 네. 모기가 또 짜증이 나요.
1: 그러니까요.
2: 아니 모기가 아주 그냥 예전부터 더 극성스러워져가지고
1: 또 긁으면 더 부어올라가지고 또
2: 그렇죠. 아, 긁으면 정말. 긁을수록 악순환이니까
1: 네.
2: 아, 어쨌든 농사지는데 해도 해도 일이라는 이 한 구절로 이미 설명이 다 됐습니다.
1: 3170님 이어 부산입니다. 덥습니다.
2: 아하.
1: 사직 수영장으로 수영 갔다 왔습니다.
2: 아, 진짜예요.
1: 50m 길이가 흑흑 하지만 12바퀴 돕니다.
2: 아.
1: 수고하십시오.
2: 아, 멋지다, 멋져요.
1: 와.
2: 저희 오늘 저도 화목이 항상 아침에 2시간씩 수영하는 날인데.
1: 아, 대단합니다.
2: 선생님. 주차할 데가 없어요.
1: 그렇게 인기 많아요?
2: 왜냐면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오. 이런 계절에는 샤워 시설도 꽉꽉 차고 줄 서야 되고
1: 그렇구나.
2: 주차할 때도 힘들고 아이들의 또 수영 강습이 시작이 되거든요.
1: 아 그러네. 방학이죠. 네. 방학신.
2: 그러니까 확실히 근데 살 것 같더라고요. 열대야에는 더 하겠죠. 네.
1: 더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예.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부탁드릴게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라드 미니 무료예요.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1: 하이퍼스 세라하임.
2: 한얼 사이언스 타타타
1: 신젠타 코리아
2: 우리 ENL 하루틴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2: 성원 에드피아
1: 키움증권
2: 람스 안마의자
1: SK 케미칼
2: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2: 올품
1: IS 동물성
2: 백조싱크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레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 지우개 모뉴먼트.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율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8: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쓰기만 하시면 웃음을 얹어드립니다.
7: 예를 들어 고라니, 매미, 그리고 달들 만났어요. 이 한 문장을 쓰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8: 오!
4: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7: 무엇을 쓰시건 상상 그 이상의 연기. 여러분은 쓰기만 하세요.
8: 월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
7: 사연은 지라시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8: 어떤 사연도 웃음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0: 재밌는 얘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제목, 사연 많은 전화 옴니버스. 네. 오늘은 전화 때문에 생긴 사연 두 편을 묶어봤어요. 먼저 서울에서 전성희님.
2: 그리고 역시 서울에서 보내주신 김민경님 주셨습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나눠서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가 되셨으며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도 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써니언니 천식오빠.
2: 예.
1: 저는 첫 직장생활 중 사내 연애를 하게 됐어요. 사실 직장 안에서는 알려줘도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문제는 집이었죠. 남자친구 얘기를 들으면 분명 가족들이 호구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냐, 몇 살이냐.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철저히 숨기고 남친 없다고 딱 잡아댔어요. 그러다가 명절에 집에 갔을 때였죠. 제가 가족들한테 안 들키려고 남자친구 번호를 문선생님이라고 저장해놨거든요. 그때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3: 야, 오징어, 너 전화 왔어.
4: 내가 오징어냐? 누군데?
3: 뭐야, 문선생님? 야, 내가 대신 받아줘?
4: 아니야, 받지 마. 절대 받지 마. 아니야, 아니야.
3: 아, 왜 이래? 문선생님이 누군데 그래?
4: 아니, 우리 병원에 미친 불독.
3: 못됐어?
4: 아우, 장난 아니야. 받는 순간 막 일폭탄 맞는 거야.
3: 하긴, 명절 예식하려고 전화하는 상사는 걸러야지.
4: 그럼, 그렇지. 그렇게 1차 발각 위기를 넘겼어요.
3: 어허.
4: 그런데 바로 2차 위기가 발생했죠. 친오빠랑 같이 전을 붙이고 있었거든요. 제가 뇌를 빼고 붙였나 봐요. 아니, 친오빠한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자기야, 이거면 뒤집어.
3: 뭐?
4: 어? 뭐?
3: 너 지금 나한테 뭐 자기야라고 그랬냐?
4: 내가? 어? 내가 언제?
3: 야, 오징어, 너 나한테 자기야 그랬잖아.
4: 아닌데? 아닌데?
3: 미친 거야?
4: 아니야. 나 저기요라고 그랬는데? 어?
3: 그런가?
4: 저기요. 뭐 이거면 뒤집어 이렇게. 저기요.
3: 그것도 좀 그래. 야, 가족한테 저기요가 뭐냐? 너 오빠한테.
4: 여기요라 그래?
3: 어? 아, 참.
4: 미안해. 어쨌든 됐어. 아... 가.
3: 야.
4: 스릴 있다. 저는 오빠에게 욕은 냅다 먹었지만 연애를 안 들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6년 뒤 남친과는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됐고 명절에 본가에 가는 날이었어요.
3: 6년을 그러면 속이신 거예요?
4: 네. 야. 굉장하죠? 친오빠 차를 타고 같이 내려가게 돼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오빠, 나 남친이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싶대.
3: 뭐라고? 남친? 네가 남자친구가 있어?
4: 응.
3: 언제부터?
4: 6년 됐는데.
3: 뭐? 야, 뭐 하는 사람이야?
4: 치과의사. 병원에서 일하다 만났어. 오빠는 생각보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잠시 침묵하더니 진심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 진짜 의사인지 확인해봤어?
4: 뭐?
3: 사기 아니야?
4: 미친 거야?
3: 너 잘 생각해봐라. 어? 잘 생각해봐. 치과의사가 널 왜 만나?
4: 야이씨. 그렇습니다. 저희는 친남에 맞아요. 서로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찐 남매입니다. 그래서 올해 오빠가 여친을 데려왔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3: 아, 만난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 유치원 선생님이야.
4: 잠깐만,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3: 응.
4: 진짠지 확인해봤어?
3: 뭐를?
4: 아니, 유치원 교사가 오빠 너를 왜 만나?
3: 아, 뭐래 이게 진짜.
4: 내년에 결혼하는 오빠 결혼 축하하고. 어휴, 진짜 결혼하면 잘 좀 해라, 잘 좀 해. 근데 혹시 저처럼 전화 때문에 조마조마했던 분 또 계실까요?
5: 여기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요. 사촌 언니 사연인데요. 우리 사촌 언니는 카드사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불경기로 인해가지고 카드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대요.
4: 그렇죠.
5: 일단 전화 자체를 안 받는 분들이 많고요. 회사 내에서 실적에 대한 압박도 상당한가 봐요. 사촌 언니가 진짜 많이 힘들어했어요.
6: 안녕하세요. 지라시 카드 회사... 또 끊으셨네. 안녕하세요, 지라시 카드입니다.
5: 그러던 어느 날 누구든 제발 받기만 해라 하면서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받으신 거예요.
6: 안녕하세요, 고객님. 지라시 카드사 상담원 정선희입니다.
7: 근데요, 나 지금 바빠요. 끊어요.
6: 네, 고객님. 바쁘시더라도 딱 1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안 될까요?
7: 아, 나 바빠요. 나 지금 신호가 와서 가야 된다니까.
6: 아, 네, 고객님. 신호 기다릴 동안이면 됩니다.
7: 아, 내가 지금 이게 일주일 만에 온 신호거든.
6: 예?
7: 예.
6: 아, 고객님. 신호는 항상 횡단보도에 있는데 왜 일주일 동안 못 건너셨어?
7: 장난하나 지금. 아, 지금 배에 신호가 왔다고 똥 싸러 가야 된다고.
6: 아, 네.
5: 평소 같으면 사천 원이도 그냥 끊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이렇게 전화를 받아

0: 네, 연회비는 2만 원이시지만 발급 후 조건을 충족하시려면 첫 해 연회비를 전액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여보세요?
1: 네.
0: 아, 네. 커피 전문점의 경우 최대 5%까지 포인트 적립 혜택이 제공됩니다. 여보세요?
1: 아, 듣고 있으니까 나 신경 쓰지 마요. 얘기해.
0: 진짜 너무 아유 지금. 예, 또한 고객님께서는 현재 신규 대원 대상 그 프로모션에도 해당이 되시는데요. 고객님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고객님 무슨 일 있으세요?
1: 아, 너무 오래 먹겠다.
0: 여보세요 고객님?
1: 다 됐어요. 아정
0: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프로모션은
1: 아, 죽을 뻔했네. 예, 가입합시다.
0: 네? 예. 진짜요?
1: 아, 내가 아가씨 좀 절박하게 상담하는 사람을 처음 봐서 그래요. 우리 와이프 것도 뭐 저 하나 혜택 많은 거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예.
0: 진짜요, 고객님?
2: 예, 고마워서 그래요, 내가.
0: 고객님 예. 정말 감사합니다.
3: 그날 그렇게 성공적으로 상담을 마친 언니는 감사한 마음에 이런 인사로 마무리 지었대요.
0: 그러면 고객님 항상 쾌변하세요.
2: 그래요, 고마워요. 예.
3: 그 고객님께 4,000원을 대신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날 언니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항상 선생님의 장 건강을 응원할게요. 파이팅!
4: 아, 6710님. 예. 천식 씨 진짜 싼 거 아니죠?
2: 아, 선생님, 저도.
4: 그, 저기, 잔말 말고 팬티 한번 확인해봐요.
2: 저도 개념하게.
4: 라고, 예, 주셨습니다.
2: 사람입니다, 저도.
4: 살짝 먹직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예. 예. 0365님. 아, 천식님 응가 연기 대박. 아우, 나도 나오려고 했네. 유상균이 뭐가 필요 있나.
2: 0365님, 개발하십시오.
4: 지금 네. 문천식 씨는 온 국민의 프로바이오틱스로 거듭나셨습니다.
2: 여러분, 장 건강에 면역세포의 80%가 살고 있어요.
4: 네, 지금 문천식 씨 이 사연으로 100억 마리 보충되셨습니다. 네,
2: 장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4: 아, 진짜 네. 이게 오래된 숙변이 나오려면은 정말 뭔가 굉장히 뜯고 찢고 나오는 듯한 고통.
2: 그렇죠. 아, 일주일 만에 화장실 가신다는 건 얼마나 큰 고통일지는 상상도 안 합니다.
4: 그럼요. 네. 돌덩어리가 하나 나오는 거니까.
2: 아, 고생 많으십니다.
4: 근데 진짜. 그 과정을 오롯이 함께 해준, 외롭지 네. 않게 지켜준.
2: 그쵸.
4: 이 상담원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2: 얼마나 감동받았으면 와이프 것까지 신용카드를 만들어 그래. 네.
4: 그 2979님. 네.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자음을 네. 널어주셨어요. 첫 번째 사연 들으시고. 배꼽 잡겄네. 우리 오빠랑 내 이야기 하는 줄 서로를 위하는데 디스하듯 위하는 현실 남매 이렇게
2: 그죠
4: 예 저희 오빠도 뭐 저희 동생도 그렇고 다 찐 네. 남매 바이브는 다 그렇죠 뭐
2: 근데 또 주변에서 누가 괴롭히면 또 편 들어주잖아요 그죠
4: 그렇죠
2: 내 동생은 나만 괴롭힌다
4: 근데 요새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남이 안 괴롭히면 나라도 괴롭힐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2: 그렇군요 현실 남매
4: 예
2: 네.
4: 어쨌든 아 오늘 사연 옴니버스로 두 개 묶었는데 어 네. 이게 단독 사연으로 해도 될 만큼 웃음 여지가 아주 충분히 있었어요
2: 그죠 앞에 것도 재밌고 뒤에 네. 거는 더 재밌었습니다
4: 나는 뒤에 거는 진짜 실로 감동적이었어 왜냐면 그 숙변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분들은 또 모르겠지만 이 잘 아는 분들은요 굉장히 외로운 여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리듬을 같이 타줘야 돼요
2: 아 이 대단한 네. 직업 정신 입니다. 아, 화장실 가시는 분까지 잘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4: 그렇죠. 그렇죠. 이게 손잡고 친구랑 화장실 같이 가는 느낌인 거예요.
2: 네. 저는 변비가 없어서 다행히 이 사연을 아, 살렸는데.
4: 근데 화장실 한번 가봐요.
2: 그래요?
4: 지금 내가 봤을 땐 묵직해. 묵직합니다.
2: 소리 지르는 묵직한. 분들이 가끔 있는 거 알죠? 정선이 화장실에서. 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못 가시고 집에서만 하신 분들. 나는 소리를 질러야 되는 분들 계십니다.
4: 어떤 식으로 질러요? 과하다. 과해. 아니 그건 좀 상처가 났을 때 비명 아니에요? 상처가 나나? 실제로?
2: 굵은 게 나면 사실 상처 날 수 있죠.
4: 숙변은 무서운 겁니다.
2: 그럼요. 진짜. 조심하십시오 네, 여러분.
4: 정말. 네.
2: 노래 한곡 들을까요?
4: 김영철 씨의 노래 준비했어요.
2: 누나가 좋아 영철이 형.
4: 네. 그럼요. 사랑하죠.
2: 네.
4: 따르릉.

0: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아, 땡기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2: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타월,
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세트,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1: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고객님의 연회비는 2만 원이시지만 달급 후 조건을 충족하시면 첫 해 연회비를 전액 지원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보세요? 예. 커피 전문점의 경우 최대 5%까지 포인트 적립 혜택이 제공됩니다. 여보세요?
2: 예.
1: 괜찮으세요, 고객님?
3: 누나가 왜 소리 질러?
1: 상상이
3: 내가 싸는데.
1: 상상이 됐어.
3: 공감 능력이 대단하시군요.
1: 정말, 예. 정말 굵고 그냥 정말 힘찬 무엇이.
3: 정선 씨 뭐

0: 일요일 코너 할 때 일단 신심 씨 만나면 매주 우시잖아요.
1: 네, 그런 느낌이에요.
0: 참 공감이 대단하십니다.
1: 고객님의 쾌변에 길라잡이가 되드리고 싶습니다. 전화 통화하다가 생긴 에피소드 들려드렸으니까 오늘 이 주제로 한번 또 쭉 가봐야죠. 전화의 추억.
0: 그렇죠. 전화 이렇게 다양한 에피소드 받겠습니다. 뭐 방금 사연처럼 볼일 보는데 전화 와서 민망했다든지 아니면 술 먹고 전 여친 전 남친한테 연락했다든지. 많이 했죠 옛날에 그죠?
1: 그렇죠. 네. 예전에 한창 공중전화 썼을 때 동전 없어가지고 전화가 끊긴 사연도 있었겠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좀 그런 낭만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결핍이 좀 많을 때 그 사이로 낭만이 숨을 쉬잖아요.
0: 전에 그 사연 있었잖아요. 왜 회식 때 노래방 갔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바로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서 집에 가는 척했다.
1: 순발력. 이건 생존의 본능 아니에요?
0: 살려고. 네. 살려고.
1: 이게 느슨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사는 분들은 이런 기민하고 민첩한 행동이 안 나와요.
0: 모를 거예요.
1: 항상 절박해야 됩니다.
0: 전화랑 관련된 에피소드 추억담
1: 그렇습니다.
0: 보내주십시오.
1: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에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문자가 소개되시면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문어크림 얹을게요.
1: 문자 보내주신 동안 유진의 노래 들을까요?
0: 이 노래 중독성 있는데.
1: 맞아. 차차.

0: 자, 오늘 주제 전화의 추억 볼게요. 4832님. 어릴 때 전화로 치킨 주문하는 게 너무 떨려서 늘 대본을 쓰고 읽었거든요.
1: 아, 귀여워.
2: 안녕하세요. 몇 동 몇 호인데요. 후라이드 반이랑 양념 반 주세요.
0: 근데 어느 날 가게 사장님이 갑자기 무가 없는데 그 양배추 샐러드랑 콜라 줄까? 라고 물어보셔서
2: 예상치 못한 대본인데.
0: 그래서 전화를 그냥 끊었던 기억.
3: 사장님이 애드립 치시네.
4: 이러면서. 아이고, 아 너무 귀엽다. 예전에 노사연 씨 아드님이 그 노사연 씨 속

0: 꽃 주문한다고 네. 아, 엄마한테 선물해 준다고 홈쇼핑에 어. 전화를 한 거야.
1: 어이구 어이구.
0: 지금 나오는 거 주세요.
2: 어, 귀엽다.
0: 우리 엄마 사이즈를 물어봤나
2: 봐. 고객님 사이즈는요?
0: 됐다 거.
2: 됐다 주세요. 네.
0: 귀여워. 아, 어린 마음에 그 귀엽다. 디자인이 엄마한테 어울린다 생각해서 선물하고 싶었나 봐. 아,
1: 너무
0: 진짜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2: 됐다 큰 거 어, 주세요.
0: 됐다 커요. 제일 큰 거 주세요. 그 상담원도 네. 얼마나 귀여우면 그걸 받아줬을까.
1: 그러니까요.
0: 아, 강연경님. 예전에 휴대폰 처음 쓸 때 쌍자음을 못 써가지고 짜장을 자장, 짬뽕을 잠봉이라고. 이거 이런 점 많아. 아. 잠봉이라고 보낸 적 있어요. 창피하네요. 여러분 처음에 짜장면 자장면으로 쓰자고 쫙 그 지령 같은 게 내려왔잖아요. 그쵸, 우리 방송국에도. 그쵸. 그때 모두가 모여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거였어요. 그럼 짬뽕은 잠봉이야?
1: 그렇죠. <그쵸. 웃음>
0: 우리가 다 혼란스러워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1: 지금 짜장 자장 두 개 다 쓰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0: 예. 언어라는 게 사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쵸. 많이 쓰면서 그게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1: 물적으로 하면 그렇죠. 진짜 에피소드 많죠.
0: 사전에 등재되는 것도 거의 그렇잖아요.
1: 맞습니다. 3일 내가 제일 화날 때 전화하면서 열변을 펴면서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이미 끊었다는 거.
0: 어...
1: 이거 참 열받구만.
0: 그러니까 끊는다라고 얘기를 했겠지?
1: 그냥 끊는 끊을까? 사람도 있어요. 그냥 끊는 사람이 있어요.
0: 그 이게 좀 안 좋게 그런 것도 있지만 왜 그런 어떤 군기지 같은 데 지날 때 전화가 일시적으로 끊겨요.
1: 네.
0: 그때 열변을 토하면 되게 민망하지 않아요?
1: 요즘은 뚜뚜 이것도 없어요.
0: 없어요. 그냥 끊겨요.
1: 네.
0: 역시 우리가 퀴즈 못 맞추면 그냥 끊기는 네. 것처럼.
1: 맞아요.
0: 에이. 맞아. 아, 황당하셨겠다. 3542님. 17년 전 큰아이 4개월 때쯤인가? 대화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1: 네.
0: 때마침 음식물 분쇄기 광고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네. 상담사분하고 30분 이상 통화했어요.
1: 아, 말이 고프셨구나.
0: 네. 네. 근데 상담사분이 되려 끊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대화가 너무 고파가지고 끝까지 붙잡았네요. 아마 그때가 산후 우울증이 왔을 때 아닐까 싶어요.
1: 어, 아이고.
0: 진짜 이거 너무 짠하면서도 약간 우픈?
1: 옛날 얘기지만 그래도 그죠?
0: 그치, 얼마나 네. 대화가 고프면.
1: 맞아, 사람이 없으니까.
0: 근데 되려 상담사분이 30, 근데 원래 보험 설명도 15분 이상 못하는데.
1: 아, 30분?
0: 그러니까 구매 의사를 밝혀주셔야 되거든요. 아, 이쯤 되면, 30분이면.
1: 그렇죠. 아,
0: 네, 계속 질문하시니까.
2: 박혜정님은요, 네. 남자친구가 전화하다가 끊긴 줄 알고서 방귀도 끼고 화장실 가서 큰일도 봤습니다. 전화가 안 끊긴 거예요. 알고 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입을 킥했네요.
0: 썸탈 때 아니라 남친이면 뭐 괜찮지 뭐.
1: 안 괜찮죠.
0: 진짜?
1: 예.
0: 아니, 이게 뽕, 이 정도는 괜찮잖아.
1: 뽕이 아니겠죠.
0: 아! 자기야, 나 불렀어? 누가 달아! 뭐 이런 건가?
1: 그러니까요.
0: 헝헝헝. 아. 에,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지나간 인연이 된 사연이 많습니다. 저희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로.
1: 그쵸.
0: 구체적인 상황 좀 연락 주세요.
2: 2350님. 예전에 사무실 경매 업무를 할 때였는데요. 한 거래처 사장님이 말씀이 너무 빠른 거예요. 거의 뭐 래퍼 아웃사이더급으로 말이 빨라요.
0: 아.
2: 주문을 다 받아듣지 못해서 네네 네네 이거 대답만 하고 녹음을 한 다음에
0: 아.
2: 속도 느리게 하기로 들어서 아. 주문을 받았던 적이 있네요.
0: 아, 지혜롭다.
2: 다들 저보고 잔머리 하나 끝내준다고 했어요.
0: 와,
1: 이야.
0: 대박이다. 아, 저희도 건강 프로 제가 아침에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네. 전문가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한 분이 성격이 되게 급하세요. 말씀이 아웃사이더.
1: 아, 엄청 빠르시구나.
0: 와, 정말 그리고 오, 진짜 저 선생님은 성격이 되게 급하신가 보다 해서 여쭤보려고 아, 선생님 성격까지 말했는데 이미 뛰어가셨더라고.
1: 저런.
0: 나가셨어.
1: 아.
0: 어, 그래서 야, 이게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 말씀도 빨리 하시잖아요. 우리도 좀 급하긴
1: 조금 빠른 하지만. 편이죠, 저희도. 네.
0: 하여튼 2350님 지혜로운 전략이었습니다.
1: 김태환님께서는요. 아, 서울에 전화를 한다는 게 제가 공을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일본 도쿄에 연결됐습니다.
0: 모시모시.
1: 여보세요?
0: 모시모시.
1: 모시.
0: 고치라 데스까? 모시모시.
1: 아, 서울 아닌가요?
0: 모시모시. 고치라와 니혼 데스.
2: 뚜뚜.
0: 국제전화 거셨네.
1: 아이고야. 뭘 누르신 거지?
0: 그렇죠. 이게 공을 하나 잘못 누른다는 게 이제 국제전화번호
1: 아, 뭐
0: 예전에 요즘은 이제
1: 거.
0: 이게 무료전화가 좀 통상되지만
1: 네.
0: 그때는
1: 맞아요.
0: 공을 여러 개 이렇게 넣고 뭐
1: 맞아,
0: 앞뒤로
1: 국제전화.
0: 넣고 이래서 국제전화가 됐었잖아요.
1: 그랬구나.
0: 그렇게 된 거죠.
1: 이렇게 모시모시 웬 말이야.
0: 안진희님.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앞사람이 방귀 끼고 나가가지고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코 막고 숨 참으면서 전화 통화하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1: 어이구.
0: 결국 으읏 하면서 나와서 구역질했어요. 아, 이게 어떤 종류의 냄새일까? 어떤 종류일까요? 그러니까 한 4일 5일 정도 묵힌 냄새일 거예요.
1: 계란...

0: 맞네.
1: 그렇죠.
0: 예, 황하 수소가
1: 아까 돼요. 그거 아니에요? 아까 그 7일 차 숙변.
0: 그렇죠. 아, 그렇죠. 예,
1: 카드 상담
0: 상할 만큼 상해서.
1: 그렇죠. 예. 아, 고생하셨어요, 안녕님. 오죽함. 어, 난데 나 지금 아파라도.
0: 너 목소리 왜 그래?
1: 아, 진짜 내가 잠깐만 도와. 잠깐만. 약간 이런 느낌이죠.
0: 저런, 아유.
1: 욕보셨어요.
0: 9441님. 제가 초6대 밤 9시에 사촌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3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계속 뭔가 이상해서 누구세요? 했더니 거기서 향이 아니니?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언니 남친이었어요. 여친 목소리도 모르는 남자가 지금 형부네요. 아.
1: 근데 사실 통화하면서 자매가 약간 음성이 비슷해요. 전 저희 엄마랑 음성이 비슷하거든요.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
0: 조금 그쵸. 목소리가 비슷할 수
1: 아주 있어요. 섬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말 이상적인 남자친구는 귀신같이 구별하죠. 네. 거의 모르지 않을까? 자매는?
0: 네, 지금 형부래잖아요.
1: 근데 30분 통화면 이건 알아야 된다. 그렇잖아. 30분 그쵸? 통화는.
0: 맞아. 말도 안 돼.
1: 오, 대단한 만취인가?
0: 노래 한번 들을까요?
1: 이참에 아웃사이더의 네. 노래 끌어올렸어요. 네. 외톨이.

0: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주제가 전화의 추억입니다. 익명 요청하신 분입니다. 김정희님으로 할게요.
1: 며칠 전 친정엄마가 발치를 위해 마취주사 맞고 누워계시는 동안 오빠한테 전화가서 화장실로 가서 한참 엄마용을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작은 소리로 통화했거든요. 다 들으셨나 봐요.
0: 어떡해.
1: 2주째 서먹서먹합니다. 어떡해. 아니 잠깐 그냥 왜 남매나 자매 이렇게 같이 아 엄마 왜 그런지 몰라 뭐 이런 그 넋두리

0: 때, 그죠, 사실은. 근데 엄마를.
1: 서운하신가 보다.
0: 그걸 들었네, 엄마가.
1: 어떻게, 한번 연결해볼까요?
0: 어떡해. 진짜. 서먹서먹통신원!
2: 안녕하세요. 광주에 있는 서먹서먹통신원 김정희입니다.
1: 네.
2: 저희 친정엄마가 임플란트 때문에 치아 발치를 하려고 마취를 했는데, 누워 계시는 동안 친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워낙 평소에 병원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려서 오빠한테 넋두리를 했는데 엄마가 들으신 거예요. 저는 좁은 소리를 했는데 그 뒤로 감정이 상하셨는지 지금까지 서먹서먹합니다. 엄마 이제 화 좀 풀면 안 될까? 지금까지 서먹서먹 통신원 김정희였습니다.
1: 네, 김정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아니 오빠랑 네. 근데 이렇게 흉을 보시는 게 어떤 수위 정도로 치면 어떤 수위였어요?
2: 최근에 조금 감정이 엄마랑 네. 워낙 좀 쌓인 게 있어가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는 처음 말한 건데 말하다 보니까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1: 그럴 수 있죠.
2: 네,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이런저런 흉을 봤는데 엄마가 들어오신 거예요.
0: 아이고 어떡해.
1: 김정희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계신 거예요?
2: 아, 네네.
1: 아, 그렇구나.
0: 근데 정희님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알 것 같은 게요.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섭섭했던 게 또 쌓이고 뭐 약간
2: 맞아요. 네.
0: 퇴행을 좀 왜 저렇게 하실까 싶었던 게 또 쌓이고.
2: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0: 네.
2: 딸 그 고생시킨다고 출근하다가 이제 조퇴하고 고생시킨다고 이제 그런 건데 나 가기 싫다고 하는 건데.
0: 맞아.
2: 근데 저는 그게 아니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사랑하는 사이지만 중간중간 그렇게 감정풀이를 하고 가요.
1: 정선혜 씨도 이해하시고.
0: 그럼. 근데 이제 저는 부러운 게 김정희님 어머님은 지금 들켰는데 서먹서먹한 정도잖아요.
2: 네.
0: 전 들켰으면 살아서 이 방송을 못합니다. 어머니 결이 고우시네.
1: 잘못 살면 세시거든요.
2: 그런가요?
1: 어머님.
0: 근데 그 어느 정도 데시벨이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어머니가 들으셨을까 못 들으셨을까 저도 감이 안 오는데 얼마나 작은 목소리였어요. 이제 문천식 씨가 오빠예요.
1: 네.
0: 김정희님 얘기를 해보세요.
2: 오빠.
1: 왜?
2: 아니 오빠 봐봐. 정원 나는 회사 조퇴하고 그렇게 가면은 미안하다고 안 간다고 하는데 오빠 그건 아니잖아.
1: 아, 그렇지.
2: 할 때마다 병원 가기 싫다. 나 앉아서 그냥 죽어버리겠다. 약 안 먹겠다.
1: 아이고.
2: 오빠. 나 진짜 요즘 엄마가 너무 미운 거 있지.
1: 아 엄마 왜 그러시냐
2: 하나
1: 진짜.
2: 하나 미쳐버리겠어.
1: 그러니까.
0: 이 정도 데시벨이에요?
2: 네.
0: 엄마만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면 다 들었다고
1: 해야 돼.
2: 화장실이 아무도 없었어요.
0: 아 그래요? 근데 네네. 수위가 네. 데시벨은 큰데 수위가 네, 괜찮, 그렇게 높지 않아요.
1: 괜찮은데요 저는?
0: 이 정도는 그냥 감정풀이 하신 거지 네. 엄마 뭐 욕한 것도 아니에요.
1: 그러니까.
2: 제가 이 라디오상이라서 그렇지.
0: 아 그런가요?
2: 간단히 감정을
0: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뭐 김정희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거는 네? 어떻게 안 돼요. 저도 늘 엄마랑 싸우면 제가 먼저 들어가요 그냥.
1: 그럼 어떻게.
0: 네, 엄마 좋아하는 음식 뭐 좀.
1: 그렇죠. 좋아하시는 거 좀 사드려야죠 뭐.
2: 아 그래야죠.
0: 그래야지 뭐. 네네. 아니, 그리고 딸하고 엄마 부부싸움만큼이나 칼로 물베개예요.
1: 맞아요.
2: 네. 그럼.
1: 여기 그러면 어머니께 네. 한번 음악 깔아드릴 테니까 네. 사과 한번 하실까요?
0: 마음 전하실 네. 시간 드릴게요.
2: 네. 엄마 저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고생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 가자고 하면 그냥 아무 말 말고 따라다녔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0: 그러니까 엄마도 아세요.
1: 맞아요.
0: 딸 모시는 그러니까 엄마 모시는 딸이 얼마나 진짜
1: 그럼.
0: 보석 같은 존재인지.
1: 아유, 대단한 거예요, 그는.
0: 김정희님, 우리는 네?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2: 감사합니다.
1: 네, 김정희 복 받으실 거예요.
0: 그럼요.
2: 고맙습니다.
1: 네.
0: 아, 우리 8698님이 힘실어 주셨어요. 아니, 우리 엄마도 91세신데 집사람하고 주방에서 쏘근쏘근 때도 다 알아들으세요.
3: 안 들린다.
0: 이렇게요.
3: 안 들려.
0: 정말 깜놀입니다.
2: 네.
0: 자, 오늘 세상 사는 퀴즈 준비해 주셨죠?
2: 네.
1: 퀴즈 주세요.
2: 엄마는 이 음식을 드시면 화가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아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커피 믹스, 2번 오징어, 3번 고구마.
1: 1번 커피 믹스, 2번 오징어, 3번 고구마 중에 어머니의 화가 풀러지신 음악.
0: 네네.
1: 아, 음식.
0: 네, 어쨌든 정답이 발표되면 하여튼 요거 어머니께 대접하고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0: 자,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샵 8001번, 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로 보내주시면 네. 되고요.
1: 김정희님.
0: 오늘 김정희님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항상 네? 잘 듣고 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0: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는 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는 피아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연도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0: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2: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3: 더위에 지친 작업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5: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5: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센저 싱크볼 센저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센저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10: 서먹서먹 통시는 어머니의 화를 풀어지게 하는 음식은요?
11: 1번 믹스커피였습니다. 네. 아, 7304님, 7999님, 이상은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0: 그렇습니다. 2부 끝곡 들어야
11: 아, 제가 지금 큐시트를 지금 갖고 왔어요.
10: 예, 예.
11: 큐시트에 이 끝곡으로 소방관의 통화 중 이렇게 써 있어요.
10: 잘못된 거 아니에요?
11: 저희 그 용 PD가, 네네. 용승우 PD가 소방차의 통화 중을 네. 소방관의 통화 중으로
10: 썼습니다.
11: 절박했겠죠.
10: 어...
11: 정원관 소방차.
10: 아, 그 소방관.
11: 소방관이 됐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증거 자료로 큐시트를 예. 들고 왔습니다.
10: 그렇군요.
11: 사진 찍어놔야지.
10: 네, 예를 들으시고요. 뉴스까지 들으시고 5시 5분에 돌아올게요.
11: 이거 보니까 참 피디한테 정의가.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5: 라디오,
4: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경북 구미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구미 LG이노텍 공장을 찾아 기업혁신지원 민관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구미를 남북권 반도체 혁신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반도체 소재 부품 시험 평가센터를, 2030년까지 반도체 장비용 소재 부품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며, 구미시는 대기업 반도체 생산 공장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영덕군이 대형 신규 원전 2기의 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이철우 도지사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이 지사는 국내 원전 26기 중 절반인 13기가 자리한 경북에 영덕 신규 원전 2기까지 더해지면 경북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거점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유치전에서 경주가 부산에 밀린 것과 관련해선 앞으로 추가 입지 선정 과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핵 경주 시민 공동행동은 오늘 성명을

0: 내고 영덕 신규 핵발전소와 기장 SMR 부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간 유치 경쟁으로 핵 위험을 떠넘기는 부당한 부지 선정 방식을 중단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폐기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과장된 전력수요 전망과 과도한 예비율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3월 발생한 영덕풍력발전기 사고 등의 후속 대책으로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가동 20년을 넘긴 노후 풍력발전기는 앞으로 3년마다 전기 안정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평가 결과 안전 위험 수준인 C등급 판정을 받은 설비는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안에 설비를 철거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은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학예 휴정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또 형사사건 중 불구속사건의 공판기일 등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와 가처분 신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공판기일, 기타 긴급을 요구하는 기일 등은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31도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안 무서운 치과의사 주기훈입니다. 아이들이 치과를 무서워하는 건 자기 입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서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죠. 어른들도 차갑습니다, 바람 들어갑니다 하는 말에 안심하듯 아이들에게도 다음에 무엇을 할지 얼마나 불편할지 친절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견디지 못해서가 아니라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더 겁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소통하는 게 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1: 네, 잠시 후 민담과 만담사 이어질 텐데요. 네. 아, 미니로 우리 박세령 님이요. 이 코너 들을 때 두 분 서프라이즈 배우 같아요. 서프라이즈에 나오는 외국인 배우들. 아. 네. 그리고 진짜 대사 그대로 읽으시는 거 맞아요? 진짜 대본에 엉터리 외국어가 쓰여 있나요? 애드립인가? 아, 이게 제일 궁금함. 크크크크. 섞입니다.
0: 네, 처음에는 그냥 써주셨는데 작가님들이 네. 저희가 막 엉터리 외국어 하니까 이제 막 써주세요.
1: 예. 네. 네. 그 엉터리를 정성을 다해서 써주시고요. 네. 거기에 또 정성을 다해서 헛소리를 덧입힙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네. 그 네. 중간 어디쯤인데 하여튼 서프라이즈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0: 예. 네. 오늘은 네. 어디로 떠납니까?
1: 오늘은 일본입니다.
0: 아, 니뽕이군요. 민담만담 기대해 주시고요.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세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라드 미니 무료입니다.
1: 아, 일본도 민담이 많아 보니까.
0: 그러니까요.
1: 굉장히 하여튼.
0: 사연이 많아, 일본도요. 예. 예.
1: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하이엠솔루틱 주식회사.
0: 주식회사 본 컴퍼니. 인공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레
1: 신젠타 코리아
0: 저축은행 중앙회
1: 환인제약
0: 빅토스
1: 청호 나이스
0: 삼성증권
1: 데이펙
0: 웰템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0: 함께합니다.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내게 기대.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국민당과 만담 사이.
1: 195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본 민담 혀 잘린 참새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2: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3: 고마워. 이루구다사이. 아주 먼 옛날 곱고 여린 마음씨를 가진 할아버지와 욕심 많고 불평불만 가득한 할머니가 살았더랬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들에서 어미를 잃고 미아가 된 참새 새끼를 발견했죠. 그리고는 가여운 마음이 들어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봐주었답니다.
4: 아, 참새가 가와이네. 우리 집 할머니한테 맨날 혼나서 내 쏠쏠했는데 네가 와서 혼돈이 오래시 기뻐. 우린 도모다치다.
3: 다음날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고 할머니는 빨래를 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다 빤 옷에 풀을 먹이려고 쏘놨던 쌀풀을 찾았는데 이게 어디 갔어? 감쪽같이 사라져버려가지고 여기저기 찾기 시작합니다.
5: 와다시노 쌀풀어가 나이 없어졌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6: 쨍쨍. 아나 스미마셍.
5: 에?
6: 내가 배고팠어. 쌀풀을 전부 먹어버렸어요 할머니. 고메네사이 쨍쨍쨍쨍.
5: 에?
6: 쨍쨍.
5: 이거 확실. 엄마에 난다요. 오이 참으세 새끼. 곧 너 홍군이 온 거가 나봐야 정신 차리겠어도 니놈의 부리를 똑딱똑딱 잘라버리겠소.
6: 딱 무서워요 찍찍. 용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고마워요 찍찍.
3: 할머니는 화를 내며 참새의 부리를 엄마 진짜 가위로 싹

0: 뚝 잘랐고.
1: 에?
0: 불쌍한 참새는 그 충격으로 집을 뛰쳐나가고 말았죠. 그날 밤.
2: 왔다네, 왔다네, 내가 왔다네. 에? 오바짱 할멈. 에? 가와이 참새 어디 있어?
0: 아, 따씨가 쫓아붙어 뭐.
2: 에? 왜?
0: 아, 그놈은 참새 새끼가 내 살을 포로 훔쳐서 먹었을게도. 아니, 그놈의 부리 또 혀도 잘라서 쫓아내뿌스.
2: 할멈. 아, 구마다. 아!
0: 어서 주소 들은 건 있으댔어?
2: 아, 고아이 무서워.
0: 아, 이걸 확실히.
2: 아, 불쌍한 참새 새끼 내세네.
0: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득달같이 참새를 찾아 이산 저산을 찾아다니며 애타게 불렀습니다.
2: 참새살! 오갱길 됐다! 왔어요, 갱길은! 보고 싶어다요! 아이스테로, 참새!
1: 에? 참새상?
0: 그때, 아, 아니다.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를 알아들은 참새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둘은 눈물의 재회를 하고, 참새는 할아버지를 참새의 숲으로 안내합니다. 그곳엔 여러 참새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참새들은 할아버지에게 진수성찬이 가득한 상을 대접하며 멋진 춤과 노래로 환영을 했지요.
3: 아니, 할아버지. 우리 참새 또모다치가 선물로 준비했을게도 또 라지 사이즈도 상자랑 스몰 상자랑 두 개 있어요. 둘 중에 한 개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찍찍.
0: 할아버지는 연신 아리가또 아리가또를 외치며 자신은 늙고 힘이 없어 작고 가벼운 상자를 가져가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에이 심술쟁이 할머니에게 또 바가지를 긁혔어요.
2: 할멈, 오갱기 데스까? 왔다셔, 오갱기.
0: 야겠대! 난다요?
2: 어?
0: 지금, 시간가 몇 시다요?
2: 아, 세미마생, 때리지 마세요! 내가 우리 참호세를 만나서, 이렇게 선물을 받아왔어.
0: 혼또?
2: 하이!
0: 빠리빠리 열어보쌤!
2: 하이!
0: 할아버지가 작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기뻐하는 할아버지와 달리 할머니는 뭔가 불만인 표정이었죠.
2: 와, 진짜 24K 골드다요. 오리지널은. 아,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왔다시오. 리치다 리치. 부자 되시오. 무슨 불만 있어?
0: 아, 답부답부 하모니다.
2: 어이? 왜?
0: 안았다가 더 큰 박스를 가져왔으모. 고르도도 시르바도 이빠이 됐을게도 네.
2: 아, 힘이 없어가지고 작은 박스를 왔다. 세미마세, 때리지 마세.
0: 맞댔어요, 고만. 내가 가서 큰 선물로 이빠이 받아오겠어 됐어.
2: 하이, 이기마쇼.
0: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참새의 늪을 찾아갔어요. 착한 참새들은 할머니에게도 똑같이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춤과 노래도 들려주었죠. 그때 할머니에게 혀가 똑 잘린 참새가 나타났어요.
3: 에? 아, 당신은 내 부리를 자른 할머니랬을까?
0: 아, 하이.
3: 그치?
0: 하지만 맛있대, 나야. 와다시 됐어. 아다시도, 선물로 이빠이 받으러 왔을게도?
3: 아, 못 말리는 할머니다요.
0: 응?
3: 이요! 여기 큰 상자, 작은 상자 하나씩 있어요. 또, 둘 중에.
0: 야매때. 무조건, 비사이즈. 큰 거.
3: 큰 거.
0: 큰 거.
3: 아이, 역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시면서도.
0: 브라시브리
3: 약속은 약속이니까, 이따! 큰 선물 드세요.
0: 아리가또. 그래, 가. 할머니는 참새에게 고맙다는 말도 없이 크고 무거운 상자를 등에 지고 숲속을 빠져나와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자가 너무 무거워서 몸이 이리비틀 저리비틀 이제는 그냥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게 됐죠. 할머니는 지고 있던 상자를 내리고 조금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고마 허리 나가겠습니다. 조또마떼. 걷고 여기서 잠깐 쉬면서 선물이나 이빠이 구경해볼까 쓰고. 자 상자 뚜껑을 빠꾸 열으면. 저것이 난다요?
2: 와타시와 도깨비 데스. 공유 닮은 도깨비 데스.
0: 미쳐. 하신 거 아니요? 감정

0: 스미 씨. 나 애들이
1: 아, 죄송합니다. 스미 마생 다시 갈게요. 하이. 돌아서 큐.
0: 다시 웃어.
1: 나는 무시무시한 도깨비데스. 이 욕심만 많은 네? 할망구. 내가 혼쭈로 내주겠습니다.
0: 아, 난 됐을까?
1: 야!
0: 아이씨! 아이씨! 그러자 하늘에선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숲에서 끔찍한 뱀과 큰 개구리와 무시무시한 요괴들이 나와 할머니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1: 험한 것들이 나와.
0: 아, 야, 됐다. 뱀, 아, 고아이. 아, 요괴 고아이. 하루만 살려.
1: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감은 한 번은 내가 봐줄 것이.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하이, 하이, 하이. 아, 다시 와네. 착하게 살겠으면. 어. 스님마생.
1: 아, 요것이 바로 참교육구 됐으네.
0: 아, 참교육구. 아, 재밌어 됐으네. 그렇게 도깨비에게 참교육을 받은 할머니는 겨우겨우 집으로 도망쳐왔고, 사람과 동물들에게 못되게 굴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착하게 살았답니다.

0: 네, 민만사 이어 들으신 노래 크러쉬의 뷰티풀이었습니다.
1: 네. 네. 어, 3417님이 와, 이런데 대화가 다 이해되네.
2: 에?
1: 매직이다.
2: 알아들었어?
1: 맞았고.
2: 어이.

0: 있죠.
1: 호환클럽 보셨잖아요.
0: 맞아. 네. 그리고 우리 1008님도 역시 권선진학. 착한 사람은 언젠간 행운이 따라오고 나쁜 사람 벌받게 돼 있다 하셨고요.
2: 그렇죠. 강종선님. 비싼 물건은 작다. 다이아몬드, 금반지 이런 거. 다 작지만 비싸다.
0: 아, 현실적이네요. 작아요. 작은데 비싸요. 자, 오늘 소개된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네. 코너 마치기 전에 민만사 퀴즈 드립니다.
2: 오늘 일본 민남 들어봤으니까 일본 관련된 퀴즈 드립니다.
0: 우리나라가 체코를 꺾은 데 이어 일본도 피파 랭킹 8위인 강팀 네덜란드와 2대2로 대등한 경기를 하면서 아시아 축구연맹 국가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일본은 피파 랭킹 몇 위일까요?
2: 보기 드립니다. 1번 12위, 2번 17위, 3번 22위.
0: 정답 보내주실 곳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맞힌 분들 중 5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쿠폰 드릴게요.
1: 네, 정답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들을까요? 힌트송이 되겠네요.
0: 정답이죠. 아. 세븐틴의 노래입니다. 세븐틴이. 예, 예. 자,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0: 네, 민만사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네. 현재 일본 피파 랭킹은 2번 17위. 였습니다.
1: 이현님, 4767님, 공모위원님 맞추셨고요. 이분도 포함해서 정답자 다섯 분께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0: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전이 네. 열리죠.
1: 근데 멕시코가 랭킹은 더 높아요. 13위이고 대한민국은 22위. 전문가들은 좀 비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0: 비기는 것만으로도 큰 실적이다. 그렇죠. 9182님이 전 아줌마인데요. 내일 축구 보려고 월차 내고 퇴근 준비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주셨어요.
1: 광화문이나 뭐 여의도 일대에서 거리 응원전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0: 운전식이 어디서 볼 거예요?
1: 저는 여의도에서 또 한번
0: 예, 역시 응원하려고. 또 사진 찍.

0: 아, 네. 전 진짜 보고 싶은데 제가 보면 안 되거든요.
1: 정선희 씨 여러분 징크스가 있대요.
0: 네, 제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참아볼게요. 네. 저는 이제 다시 봐야죠. 네. 참고 있다가.
1: 그렇죠.
0: 다시 보게 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보면 져요.
1: 꼭 진대요. 네. 그래서.
0: 그 저만의 징크스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전 참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수영 다 갔다 오시고 아니 뭐 좀 드시고 좀.
0: 예. 네. 네. 하여튼 띠만 두르고 있을게요. 벽 보고.
1: 알겠습니다.
0: 자, 광고 듣고 마음으로 쓰는 편지로 돌아옵니다. 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나의 인생. 경기도에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10만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남의 집 일을 했습니다. 그때가 6학년이었는데 겨울방학하고 바로, 요즘은 가사도우미라고 하지만 그때는 가정부라고 했죠. 가정부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졸업은 마저 해야겠기에 졸업장을 받으러 다시 학교로 갔다 졸업장만 받고 또 서울로 가서 2년 정도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대요. 옷 만드는 공장에 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래서 가정부 그만두고 의류 쪽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내 나이는 60살이고 아들이 둘 있어요. 큰애는 40살이고 둘째는 37. 둘 다 결혼했고요. 저는 18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혼자 남으니 유난히 더 아픈 데가 많네요. 친구들은 그러죠.
2: 아, 그러니까 일 좀 그만해. 야, 너 애 낳고 쉬지도 못하고 일했잖아. 기억나니?
0: 그랬죠. 아이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20일 만에 다시 출근했으니까요. 그때는 어려서 산후조리 뭐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80년대 서울서 일할 때도 이름은 기숙사지만 아주 작은 다락방에서 생활했고 평일은 뭐 두세 시간.

0: 그것도 새벽 2, 3시까지 일했어요. 토요일은 올라이트 근무를 했답니다. 잠을 제대로 잔 적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그런가 지금 허리디스크에 협착증, 측만증, 목디스크에 회전근개 통증, 갑상선 종양 등등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1: 아, 갑상선 쪽도 치료를 하시고 허리도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0: 근데 이게 혼자 있으니까 엄두가 안 나네요. 게다가 지금 아르바이트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병원비도 그렇고 선뜻 수술을 못하겠어요. 현재는 주사로 버티고 있는 상태랄까. 그런데요, 애들이 지금 또 한참 힘들 때기도 하고 결혼할 때도 양쪽 집안에서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둘이 알아서 한다고 식장 가서 뭐 혼주 자리에만 앉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죠. 시키는 대로 하긴 했는데 그게 항상 미안해요. 뭐라도 보태주질 못해서 말이죠. 애들 아빠는 작은 아들 대학까지 입학시키고 자취방도 얻어줬는데 사고가 났어요. 먼 여행을 떠났죠. 20살에 결혼해 42에 혼자가 됐어요. 그때 생각했죠. 아, 내 인생은 참 평탄하면 안 되게 정해져 있나 보다. 양 부모님이 모두 장애가 있어 저는 돈을 일찍 벌어야 했거든요. 결혼하고도 단칸방에서 시할머니 모시고 10년을 살았답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나 싶으면 꼭 한 번씩 우환이 생겼어요. 작은 아이가 쪽가위에 눈을 다치기도 했고 큰애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고요. 참 지난 날 생각하면 슬프고 또 우울하고 내 인생 지독히도 가혹하단 생각만 드네요. 이 넋두리를 읽어주실지는 몰라도 아유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니 속은 편합니다. 길어서 소개가 안 될 거 알고 채택대기가 뭐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도 알지만 아예 그냥 내가 너무 답답해서요. 좀 털어놔 봤어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는 제가 알바할 때마다 들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좋은 얘기 들려주세요.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0: 네, 마음을 쓴 편지에 들으신 노래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였습니다.
1: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사연에 공감해 주신 게 네. 5470님도 아 사연 듣고 소리 없는 눈물이 나네요. 사연자님 참 열심히 사셨고 힘드신 이 와중에 건강 챙기시라고.
0: 맞아요.
1: 예, 곁에 있다면 한번 꼭 안아드리고 싶다고 응원을 전해주셨습니다.
0: 저도 정선혜 씨랑 그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1: 맞아요.
0: 8091님이 아직 젊으시잖아요. 이제 좋은 일 많이 있을 거예요. 올라이트라고요. 아유 참 가슴 저린 얘기죠. 우리 세대나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두 아드님도 잘 될 겁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응원합니다.
1: 지금 미안해하시면 절대 안 되죠.
0: 그럼요.
1: 지금 이 정말 전쟁 같은 이 삶을 네. 누구 때문에 버티고 견디셨는데요.
0: 맞아요. 열심히 산 게 무슨 죄예요.
1: 그리고 시대가 참 힘들었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통과해온 시대. 지금 한 네. 60, 70대 정도 우리 어머님들은 진짜 개척자세요. 그 덕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0: 네.
1: 아, 그리고 올라이트란 말이에요. 8091님도. 아직 젊으시잖아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하시다가 아이고 올라이트 참 가슴 저린 얘기죠.
0: 소개해드렸습니다.
1: 네. 네. 그러면서 이 올라이트가 저희는 진짜 그 근무 올라이트를 전혀 몰랐거든요.
0: 그렇죠. 대한민국 제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네. 올라이트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희 장인 점원님도 옷을 만드는 일을 하셨었는데 밤샘 작업을 그렇게 하셨대요.
1: 그러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0: 네,
1: 이 시대를 대표해서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자 이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수인 리포터 모시고 함께 할게요.

0: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 목요일의 직업천사 신수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아, 우리 신수임 리포터 오늘 함께할 네. 주인공 또 소개해 주시죠.
4: 네, 오늘 만나뵐 분은요. 하루아침에 마비 증세로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1년째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59세 유선조님의 사연인데요. 네. 유선조님은 1년 전 그날이 닥치기 직전까지만 해도 택배일을 하셨어요. 누구보다 부지런히 생계를 꾸려가던 분이었는데 딱 1년 전인 작년 6월 여느 때처럼 이른 아침에 눈에 뜨셨다고 합니다.
1: 네네.
4: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는데 믿기 힘들었던 당시의 상황 유선조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5: 아니 화장실 가려고 아침에 있는데 다리가 마비가 왔더라고. 다리에 완전히 힘이 빠졌어요. 힘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이래고 불렀어요. 그래서 병을 갔더니 이 뇌졸중이라고.
2: 뇌졸중이요?
5: 예. 놀랬죠, 제 자신도. 놀랬어요, 많이.
1: 놀라죠, 놀라죠. 아침에 아, 눈 떠시니까 하체가 마비가 오신
2: 네,
1: 거잖아요.
2: 네,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다 정말 그냥 아, 힘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1: 네,
2: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힘겨워하시는 것 같아요.
4: 맞아요. 지금 목소리가 언뜻 들어보면 80대 어르신
1: 네,
4: 것 같죠.
1: 네.
2: 이 성대 근육까지도.
4: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뇌경색이었거든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예. 뇌조직이 손상이 되고 아이고. 이로 인해서 오른쪽 반신 근육이 굳어버리면서 아. 보행기능 장애를 얻게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말을 지금 좀 어눌하게 하시잖아요. 예. 구음 장애에다가 아. 또 성대 마비까지 와서 목소리가 이렇게나 쉬어버리고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연하 장애까지 한꺼번에 찾아와서 일상생활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 아, 이 뇌경색 후유증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재활치료는 지금 잘 받고 계신 건가요?
0: 아, 재활 이 부분이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에요. 원래 유선주님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6가지 이상의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초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계속 치료비, 병원비가 미납, 연체되고 결국 치료 대부분을 그냥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보통 재활병원에 계신 분들은 치료 일정이 좀 빡빡하게 잡혀 있어서 제가 인터뷰 시간을 그 사이에 맞추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조율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데 유선주님은 재활 일정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간표가 텅 비어 있더라고요.
1: 아유,
0: 그래서 병실에만 누워 계시는 환자분을 제가 가서 만나 뵌 거였습니다.
2: 예.
0: 환자분의 이런 안타까운 사정은 담당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만나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파주시티병원 김영숙 의료사회복지사입니다.
3: 의료비뿐만 아니라 지금 뭐 통신요금이라든지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미납이 돼서 차상위 계층으로 중간에 이제 선정이 되셨는데 거기서 나오는 생계비도 의료비로 전부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셔가지고 그런데도 지금 충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6개의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 구음장애 있으시고 연하장애도 있으시고 보행기능장애 이렇게 있으셔서 관련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보행치료만 이제 최소한의 기능 유지만 할 수 있도록 치료를 줄였고 지금 하나의 치료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아니 저희가 최근에 들은 환자분의 어떤 그 사연 중에 네. 가장 굉장히 열악한
0: 어렵죠.
1: 상황인 것 같아요.
0: 네, 네네. 맞습니다.
2: 저희 매주 여러분들을 만나 뵙지만 유선조님 역시 진짜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려 계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1: 이렇게 굉장히... 치료를 전혀 못 받는 네. 건 정말
2: 아, 참.
1: 또 드물잖아요, 사실은.
0: 재활치료도 조금 줄였다가 다시 또 시작하셨다가 그러니까. 아, 이렇게 그래요. 완급 조절을 하는 정도로 조절을 하시는데.
1: 6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하시는데.
0: 네, 맞아요. 근데 완전히 다 끊고 지금 딱 하나만 지금 받고 계시는 네. 상황이에요. 사실 재활이 아시다시피 하루만 쉬어도 이게 정말 원점으로 금세 돌아가 버릴 정도로 티가 많이 나는데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재활이지만 지금 환자분은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멍하니 그냥 병상에만 누워 계셔야 하는 상황이라서 아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계실 거예요. 환자분도 이 재활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느끼고 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렇게까지도 말을 할 수 없으셨어요. 그리고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는데 재활 덕분에 지금 이렇게까지 말도 하실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재활을 재개하게 될 수 있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2: 네.
1: 가족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 건가요, 그러면?
0: 네, 환자분이 약 30년 전 가정이 해체되셨는데 그 뒤로 모두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유일한 혈육이 친형님 분 한 분이 계신데요. 일용직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느라 동생 유선조님의 간병이나 뭐 병원비를 도와줄 형편이 전혀 못 됩니다. 그래도 유선조님이 이렇게 쓰러지시기 전에는 택배 일을 하시면서 큰 문제 없이 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2: 네.
0: 그런데 발병 이후 소득이 완전히 끊겨버렸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월세가 또 수개월 밀려서 결국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 당장 갈 곳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1: 아우,
2: 상황이 참 암담한 상황입니다.
1: 네.
2: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어쩌면 그 육체 통증도 통증인데 이 절망감?
0: 아유,
2: 이게
0: 그렇죠.
2: 환자분을 그죠? 더 아프게 할 것 같아요.
1: 너무 암담해 하실 것 같아서 예. 그게 걱정입니다.
0: 아유, 이게 사지 멀쩡하게 일터로 나가서 땀 흘리던 그 평범한 일상이
1: 그러게.
0: 한순간에 식례루처럼 사라진 현실 앞에서
2: 네.
0: 유선조님은 인생에서 가장 깊은 어둠과 마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눈물을 삼키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자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0: 보고 계신데요. 그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단 하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네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거 왜 내가 여기 누워있어야 되나 하고 그게 답답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보니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빨리 가고 싶어요. 일하러요. 내일 따로 가서 그냥 일만 하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은 생각,
2: 아이고, 너무 속상하다. 아니, 너무
3: 오신다.
2: 아이처럼 오신다.
3: 아유,
2: 근데 이분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동안 신수인 리포터가 전해주시는데,
3: 네.
2: 그 병상에서도 한 말씀도 안 하시던 네. 분이셨다고. 근데 신수인 리포터를 보자마자 이렇게 아이처럼 그냥 울음을 터뜨리셨다고 하는, 네. 이 말씀을 들으니까
0: 얼마나 외로운 분이신지
2: 맞아요.
0: 알겠더라고요.
2: 그게 고독이 막 느껴지니까.
3: 그렇죠. 이 평범한 일상이 유선주님에게 다시 돌아와야 될 텐데요.
2: 그럼요. 위에 또 간절한 목표가 됐죠.
3: 예, 예. 예.
2: 자, 그럼 지금 우리 유선주님께서 그 병원비라는 벽에 부딪혀서 지금 좌절하고 계시는데
3: 네.
2: 그거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라디오 시대 앞으로 네. 계좌번호 두 개 있는 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두 개 중에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요.
2: 네.
3: 숫자 2번을 10개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둘둘둘둘둘둘둘둘둘 그리고 하나 조금 긴 계좌는요. 숫자 2번 9개 찍으시고 01037 하면 됩니다.
2: 네, 계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3: 네.
2: 둘 다 기업은행 계좌고요. 2를 10번 찍으면 되는 게 제일 짧은 계좌.
3: 네.
2: 요것만 외워주세요. 비슷한 계좌가 있어서 예금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보내시는 응원, 사랑 잘 모아서 유선조님의 재활치료비로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3: 아, 권영호님께서 매주 목요일마다 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목요일 자동이체를 신청했습니다.
2: 아, 감사해요.
3: 힘내십시오.
0: 예.
3: 제가 더 많이 못 도와서 죄송합니다. 빨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0: 별 말씀을요.
2: 지금 권영호님이 보내주신 이 세 줄의 이 문자 정말 너무 소중하고
3: 네.
2: 그 보내주시는 마음 아마 제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선조님
3: 맞아요.
2: 듣고 계실 거예요.
3: 감사합니다.
2: 네. 이슬오림님도 아이고 지난주 사연도 너무 가슴 아팠는데 이번 사연 역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하셨어요. 그냥 다른 거 다 안 바라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3: 정도가
2: 제일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3: 또 따뜻하게 손잡아주신 분들이 전국에서
2: 네.
3: 많이 계실 거예요.
2: 그렇죠. 예. 좋은 결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숨통을 트일
3: 네.
2: 수 있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3: 네.
2: 자 오늘도 신수인 리포터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3: 네.
0: 네.
2: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 안녕히 가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수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에이야,
2: 에이야,
1: 때리게,
2: 에이야.
3: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상북도 구미에서 여러 어르신이 부르는 보리타작 소리입니다.
1: 보리타작,
2: 에이야,
1: 하지에,
2: 에이야,
1: 썩 좋다,
2: 에이야,
1: 때리라,
2: 에이야,
1: 자지마치,
2: 에이야,
1: 넘어간다,
2: 에이야,
1: 때리라.
3: 열무김치, 고추장 넣고 쓱쓱 비빈 보리밥 한 그릇. 이보다 좋은 여름 별미도 또 없겠지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4: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5: 5297님께서요, 사연자분 꼭 일터로 돌아가서 땀 흘릴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6: 아, 모두가 지금 그렇게 응원하고 계세요.
5: 같은 마음일 거예요.
6: 예, 힘내시길 예.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김조한의 그때로 돌아가는 게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까요?
5: 내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6: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0: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며 소상공인을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6단독은 지난 11일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있는 범죄단체에서 노쇼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0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군부대 병원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노쇼 사기를 벌여 피해자 62명, 피해액은 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자주 가던 옷가게 주인에게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현금 수십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5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제 낮 2시 반쯤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한 옷가게에서 업주인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 마시게 한 뒤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 업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약 3시간 반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락을 보이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자금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하락장에서 손실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은 상장 당시인 지난달 27일 4조 5천억 원에서 지난 12일 9조 6천억 원으로 12거래일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과 인텔의 반도체 협력 합의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SNS를 통해 애플이 미국 내에서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기 위해 인텔과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자체 설계 칩 생산 일부를

0: 인텔에 맡기는 방안을 두고 초기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많은 곳 250mm 이상, 강원 산지와 동해안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에 100mm 이상이 되겠고 수도권은 최대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2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실제로는 90점 맞았는데 100점이었다. 한 명한테 고백받았는데 인기 엄청 많았다.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많이 부풀리죠. 그런데 반대로 예전의 자신을 기꺼이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결혼 뒤 배우자가 늦잠 좀 자지 말라고 하면 지금 완전 일찍 일어나는 거야. 예전엔 눈도 못 떴어. 실제 실험도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공부 기술 훈련을 시켰더니 실제로 달라진 게 없는데도 훈련 전이 지금보다 엉망이었다고 기억하더라. 셀프 평가, 셀프 기억은 믿을 게 못 된다. 요겁니다.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

0: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뚫었습니다. 연초 이후 무려 110% 넘게 오르며 미국 나스닥마저 따돌리고 전 세계 주요 증시 중 압도적인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침없는 질주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쌍두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 무엇보다 73조 원이 넘는 자금을 쏟아부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이 컸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벌써 코스피 만선 돌파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포 이면에는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져 있는데요. 극심한 대형주 솔림 탓에 지수는 신기록을 쓰는데 정작 주가가 떨어진 종목이 더 많은 묘한 화랑장이 연출되고 있죠. 시장 과열을 알리는 공포지수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나만 소외된 건 아닐까 하는 포모 현상도 짙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9000, 우리 경제의 진짜 체력으로 이어져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6월 1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주시 소수서원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인미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인미의 의원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봅니다. 안형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0: 네, 저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이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진화하고 또 조직화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투자를 가장한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 내일 월드컵이 있는데요.
0: 네.
1: 또이꼭 이겨야 된다는 응원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0: 네.
1: 그 마음으로 오늘 또 힘차게 한 방송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우리 경북 북부는 노령 인구가 많습니다.
0: 그렇죠.
1: 다른 지역보다 그 노령 인구의 비율이 많은데,
0: 네.
1: 보이스 피싱범들이 우리 지역에 노령층을 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 사기 범행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피해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0: 네.
1: 아무래도 노령층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가상화폐 등에 대해서 젊은 층보다는 잘 알지 못하시고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노후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이런 점을 이제 그 사기범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0: 네.
1: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서 2023년은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가 무려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세대의 퇴직금과 고연령층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뭐 사기범, 불법 다단계 범죄로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폭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경찰청 발표에서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를 보면은 2019년에는 2700명 정도 되고요. 2020년에는 4,200명 정도 되고
0: 네.
1: 많이 늘었죠. 2021년에는 5,000명으로 또 늘고 2022년에는 약 7,600명 그리고 2023년에는 무려 11,300명 정도까지 와. 이제 계속 이제 한 4배 정도
0: 네.
1: 느는 건데요. 지속적인 증가세에서 이런 증가세가 이 4년, 5년, 6년 계속 될 것으로 일단 추정은 되고요.
0: 네.
1: 뭐 몇 가지 제보된 주요 사례 보면은
0: 네.
1: 뭐 이건 서울 사례지만 불법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고연령층을 상대로 한 다단계 사업 설명회를 열고 거기에서 뭐 가상자산이죠.
0: 네.
1: 코인이나 캐시나 페이 등등이 있는데 이를 지급한다고 이제 꼬드겨서 회원가입과 투자를 권유한 후에 그 투자금을 가로채는 식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0: 네.
1: 좀 더 구체적인 수법을 알아두면은 좀 덜 속을 수가 있어서 제가
0: 네.
1: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요거 잘 들어두시면 한 5천에서 1억 정도 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유명인 사친 단톡방과 다단계적 수법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일단 유명인 사친 단톡방 수법인데요.
0: 이건 어떤 거죠?
1: 예, 이제 우선 좋은 정보가 있다, 투자 정보가 있다면서 텔레그램이나 카톡 또는 전화 등으로 접근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무료 상담 내지 무료 투자 설명이 있으니까 들어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무료니까 일단 들어봐도 손해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니까 아예 뭐 들어만 보고 하면 되잖아 이런
0: 네,
1: 판단이 들어서
0: 들어보지 하고.
1: 예, 일단 들어가서 설명을 듣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톡방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 단톡방에 들어가 보면 진짜 그 TV에

0: 나오는 유명인 내지 경제계 저명 인사가 거기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1: 네.
0: 그래서 투자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매우 논리 정연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뭐 저서도 설명해 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검색창에 그 사람을 쳐보면은 실제로 그 존재하고 TV 출연도 많이 했고 저서도 쓴 것도 드러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신뢰를 나도 모르게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더해서 그 단톡방에 아 내가 이렇게 해서 고수익을 남겼다는 여러 증언들이 연이어 올라옵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온 캡처 사진까지 올라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거의 100%가 이른바 바람잡이입니다. 한패라는 건데요.
1: 네.
0: 그리고 한참이나 좀 이런 이제 그런 설명이라든지 이런 투자 사례들이 올라오고 나서 위와 같은 상황을 많이 보여주고는 실장이나 과장이란 사람이
1: 네.
0: 이제 접촉이 들어옵니다.
1: 아이,
0: 뭐 예를 들면 김 여사님 속는 데는 치고 한 100만 원 정도 넣어보고 실제로 이득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그럼 그래 한 10만 원 넣어볼까 또는 100만 원 넣어볼까 이래서 시작이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처음에는 수익이 따박따박 그리고 고수익으로 들어옵니다.
1: 아 처음에는 주는군요.
0: 예, 수익을. 줍니다. 이게 미끼 상품이라 하죠.
1: 네.
0: 그래서 그걸 주면서 또 신뢰를 또 한번 주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특징적인 수법이 있는데요.
1: 네.
0: 이런 가상화폐 내지 해외 증시 투자 또는 기타 투자의 수익 상황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서 별도로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로그인을 하라고 합니다.
1: 아, 앱도 따로 깔게 하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이런 게 많이 관찰이 되는데 그러니 이제 그것을 일단 깔게 되고 그럼 실시간으로 현재의 잔고와 수익 내용이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보니까 아 매일 들어간 게 보이고 수익이 점점 보이거든요. 아 내 돈이 안전하게 있고 수익이 나고 있는 이런 걸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런데 이게 다 조작된 것이고 허위의 프로그램이라는 점인 거죠.
1: 다 거짓이군요.
0: 예. 문제는 이게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애플리케이션과 매우 유사해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시중 은행이나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니까 거기서 또 신뢰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앱을 깔아라고 안내를 한다면 의심을 무조건 한번 해봐야 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큰 액수를 투입하도록 유도하게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수익금을 돌려달라고 어느 정도 돈이 불었으면 돌려달라고 하거든요.
1: 네.
0: 일부 내지 전부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도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빼면 앞으로 수익이 많이 나올 건데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지금 빼면 수수료가 좀 많이 발생한다든지 환율 차이로 인해서 많은 돈을 떼어야 되니까 좀 이따 하신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지연책을 씁니다.
1: 네.
0: 그렇게 해서 안 주려고 하는데 뭐 그러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아 지금 빼려면 수수료로 예를 들어 뭐 한 2,300 더 넣으세요 이렇게 요구까지 합니다. 뭐 이런 시스템 때문에 여기서 돈을 빼고 드리긴 그렇고 더 넣어주셔야 출금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가 보다 또 넣게 되는
1: 네.
0: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투자를 했으면 그 수수료 제하고 돌려주면 되는데 수수료를 더 요구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회유를 하다가
1: 네.
0: 일관되게 돌려달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연락이 두절되는 것입니다.
1: 아하.
0: 이러한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1: 네.
0: 요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1: 어떡해요?
0: 그 지인을 소개시켜주면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금액을 좀 더 넣으면 또다시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좀 전 잠깐 말씀드린 바 있는 이른바 불법 다단계 방식이 접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0: 참으로 우려할 만한 대목인데요.
1: 네.
0: 그 합법적인 금융 상품은 지인 소개나 더 투자에 떡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1: 네,
0: 사실.
1: 그런 게 어딨어요.
0: 증권에 뭐 1,000만 원 넣는데 1억 넣으면 뭐 더 준다 이게 말이
1: 네.
0: 됩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또 좋은 상품인 줄 알고 주변인에게 소개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1: 네.
0: 이런 경우에 참 주변인에게 피해도 끼치지만 그 소개를 선의를 해준 사람까지도 본인도 모르게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 내지 공동점검으로 재책을 질 수도 있거든요.
1: 위험하네요.
0: 그렇죠. 뭐 자기 돈 날리고 주변 사람 원망 듣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1: 네.
0: 형사처벌까지 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될
1: 그러네요.
0: 대목이고요.
1: 네.
0: 보통 이제 제가 이 사기 범죄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수법입니다.
1: 네.
0: 하나는 달콤한 이익을 제시해서 사람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고수익 투자 알바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하나는 겁박을 해서 이 사람의 사리 판단 능력을 마비시키는

0: 때 이른바 뭐 검찰 사칭이나 금융감독원 사칭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여기에 더해서 좀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1: 어떤 거죠?
0: 어르신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열어서 쇼도 보여드리고 선물도 주고 하면서 환심을 삽니다. 그러면서 좋은 기분 상태를 이제 만들어드리고 아하. 이를 악용해서 마음을 열게 하고 사기에 착수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 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또는 그 이전에 뭐 약을 팔 때 애들은 가라고 그러고 막 쇼 보여주고 기분 좋게 해서 약 딱 팔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게 진화됐다고 볼 수 있죠.
1: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0: 그리고 사실 이제 요즘 자식들이 부모들과 많은 소통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평소에 들떠보지도 않다가 뭐 전세값 오르거나 집값 오를 때 평소 늘릴 때 와서 돈 달라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네. 그래서 참 이 부모들과 자식들 간의 소통이 적고 또 부모가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로움도 맞아요. 많고요. 네. 그 틈을 노려서 이런 사기범들이 평소에 부모님들에게 선물도 하고 대화도 잘해드리고 뭐 일도 도와드리는 등등의 이른바 우정과 애정 공세를 합니다. 그 틈을 타고 네, 드는 거죠.
1: 그 마음이 열리죠.
0: 나 이 사람들이 자식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형성된 인간적인 신뢰 내지 라포를 이용해서 또는 좀 미안한 감정도 있거든요. 이래 잘해주는 내가 믿어야지 네, 이런 게 있거든요.
1: 뭐라도 좀 해야지 뭐 이런
0: 그렇죠.
1: 생각도 들고.
0: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 등을 하게 이른바 꼬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참 심리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접근하니까 참 이게 안 당하는 게 힘듭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이런 걸 좀 어떻게 안 당하냐 참 이 팁 중에 하나는 네. 불법 다단계 판매가 아닌지 의심을 해보고요. 공정거래위원회나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에 이제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광고 마케팅인데요. 블로그 나 인터넷 쇼핑몰 분양 홈페이지 등과 같이 관련한 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영업하는 다단계 업체가 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업체에 대해서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고수익인데 원금을 보장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보시면 정할 겁니다.
1: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0: 네, 공짜 없습니다. 그런데 공짜를 바라니까 사람이 마음이 이래 흘러가거든요. 네. 그래서 고수익인데 원금 보장은 없고 사기가 많다 이런 점은 일단 기억하시기 맞고요. 네. 이걸 좀 아시면은 이제 좀 당할 가능성은 낮아지는데요. 이런 개인 차원의 어떤 인지 노력 주의를 떠나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고독한 노령층을 노린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가족과 국가의 노력이 이제 더 필요해진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말았습니다.
1: 네.
0: 이래 길을 쓰고 달려드는데 노인들 개인의 노력은 안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자식분들은 평소 부모님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이런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식과 상의하도록 하는 관계를 형성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이 관계를 돈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련 사례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0: 그런 점이 가족 차원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되고요.
1: 네, 국가 차원은요?
0: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현재 이제 노령층에 대한 교육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노인회관 기타 노령층 교육에서 이제는 이제 이런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서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반복적인 교육을 체계적,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사기꾼들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다가오니까 우리도 이제 이 공적인 채널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막아야 된다는
1: 맞습니다.
0: 거죠.
1: 맞습니다.
0: 이런 점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한번 강조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1: 이렇게 오늘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잖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0: 있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6시 23분 43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중 한 곳이죠. 영주시 소수서원 최근 야간 개장을 통해 또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다고 합니다. 영주시 소수서원 관리사무소 장덕형 행정지원팀장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소서원 관리사무소 행정지원팀장 장덕형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서원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소수서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익서원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중 한 곳인데요.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어떤 공간으로 소개를 하고 싶으신가요?
1: 네, 소서원은 조선 중국 때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 사익서원입니다. 사익서원이란 임금이 이름을 내려 공인한 서원을 말하는데요. 1871년 서원 철폐 때에도 철폐를 면한 47개 서원 중 하나로 오늘날에도 옛 모습을 상당 부분 간직하고 있고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전 세계가 함께 보존해야 할 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주계청과 학자수림이 어우러져 우수한 자연경관도 함께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0: 소수서원이 한국 서원 문화사에서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1: 네, 소서원은 조선시대 사학의 대표적 형태로 선비들이 스승을 기리며 재앙과 강학을 수행한 교육문화기관으로서 한국 서원 문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지역 지성들이 모여 강론과 학문 토론을 벌이는 교육 교류의 거점이자 지성사적 활동의 장이었습니다. 또한 향촌사회 정치활동의 근거지로서 지역 사림을 양성하고 정계의 인재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사림의 시대를 이끌어낼 핵심 기구로 평가되며 강학뿐 아니라 재향, 도서, 판본, 생산, 유통, 문화예술 등 유교 문화의 자유와 기능을 보존 전달하는 지식의 창고로서 서원 문화사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걸로 평가됩니다.
0: 그렇군요. 예.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게 9개 서원인데 그중에서 소수서원만이 가진 매력 또 정체성은 어떤 건가요?
1: 예, 소서원은 서원 건립의 시작점으로서 국가의 공식 인정과 선영과의 직접 연결, 그리고 철폐령에도 면제된 등 역사적 상징성이 강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서원은 서원 건축의 전형적 배치인 전학 후묘 원칙을 벗어나 고려학자 안양을 배양한 사당과 강학 공간이 조화를 이루며 형식보다 기능과 환경에 맞춘 자유로운 배치가 두드러져 다른 서원과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합니다.
0: 네.
1: 또한 숙수사의 절터를 활용하고 소나무 숲과 은행나무 조경이 어우러져 서원 내부 학문적 분위기와 외부 자연의 연결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0: 그렇군요. 네. 혹시 관람객들이 소수서원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꼭 보고 가야 할 공간이나 추천 동선이 있을까요?
1: 네, 먼저 입구에 들어오시면 이제 서원이 건립되기 전에 이곳이 숙수사의 옛 절터임을 알 수 있는 숙수사지 당간 지주를 보실 수 있고
0: 네.
1: 이와 더불어 오래된 학자 수림, 은행나무가 어우러진 자연 경관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학문 토론과 풍광을 함께 누리던 정자인 겸연정이 있고

0: 지도문을 지나 서원 내부로 들어오시면 서원의 핵심 교육 공간인 강학당 그리고 안양주세풍 등의 위패를 모신 문성공묘, 안양 등 6명의 영정을 모신 영정각 등 전통 한옥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사핵서원의 건의와 건축미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 후문을 지나면 휴식 공간인 탁청지, 치안대 등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백산 비로봉의 동남쪽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오는 두께천을 지나 소수박물관으로 오시면 소서원에서 보관하던 유물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꼭 보고 가야 할 곳도 추천 동선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소수서원을 야간에도 개장을 하던데, 야간 개장을 추진한 배경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어떤 걸까요?
0: 네, 이번 야간 개장은 지난 한국 선비 문화축제 기간에 맞추어 세계유산 소수서원의 색다른 매력을 보여드리고자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야간 조명과 조형물 등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매주 토요일에 펼쳐진 국악, 성악, 전통악기 등의 문화공연은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습니다. 또한 야간 개장을 통해 소수서원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야간 조명을 결합하여 세계유산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1: 혹시 야간 개장을 통해 관람객 반응이나 방문 흐름에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0: 네, 전통과 자연, 빛이 어우러진 소소원의 반풍경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 네.
0: 이번 행사는 영주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인터넷 SNS 검색을 통해 방문하는 사례가 많아서 다시 한번 홍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립산림치유원, 코레일 인재개발원 등 인근 숙박시설 이용객들이 방문하는 사례도 이어지면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체육형 관광으로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1: 그렇군요. 영주의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도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소수 박물관도 둘러보라. 이렇게 추천 동선도 말씀해 주셨는데, 서원 현장과 박물관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한다고 보시나요?
0: 네, 소서원은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자연환경 속에 조성된 초창기 서원 건축의 진수로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는 수백 년 동안의 원생들 이름이 기재된 입원록부터 서원의 재산장부 등 소서원에서 생산된 다양한 기록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장소와 유물이 어우러져 소서원만이 가지는 특별함을 선사합니다.
1: 지금 진행 중인 특별 기획전이나 예정된 전시 혹은 교육 프로그램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0: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 기획전은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소서원에서 보관하던 전력들 중 논어에 초점을 맞춰 전시하여 2500년 전의 공자의 철학이 현대의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담백한 조언임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박물관에 소장된 논어 중 50권을 추려서 관람객들께서도 공감할 만한 50문장을 소개하고 있고, 문장을 필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어 자판기에서 논어 문장을 영수증처럼 뽑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서 전시를 통해 얻은 영감을 계속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그렇군요. 앞으로 이 소수서원과 소수박물관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가요?
0: 네, 소수서원과 소수박물관은 이제 유교 문화의 상징으로 우리가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와 더불어 소수서원은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통해 체육형 관광으로 발전시키고, 소수박물관은 전시 컨텐츠 다각화를 통해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를 운영하고 유교 전통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0: 그리고 또한 향후 선비세상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요는 특히 영화 왕가 사는 남자로 관심이 높아진 금성대군 신단 등 인근 관광지와 통합 연계하여 수능 권역을 하나로 묶는 관광 컨텐츠를 개발해 체주형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예. 소수서원이 보존해야 할 세계유산이자 또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가서 경험하는 열린 문화공간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오늘은 소수서원 야간 개장 중이라는 소식 들었는데요. 다들 저녁에 나들이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영주시 소수서원 관리사무소 장덕형 행정지원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인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미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인미입니다.
1: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역전했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네. 뭐 충격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봤는데 왜 민주당이 지지율을 역전당했을까요?
3: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1: 네.
3: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앞두고 국민들께서 민주당에게 일종의 경고도 확실하게 보낸 건데 이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당대회만 앞두고 이 책임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저것들이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나 이런 생각도 들고
1: 네.
3: 아무래도 불성사나운 모습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노출이 되었고 이런 것이 저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1: 당 내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사퇴할 필요 없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3: 저는 공개적으로 대표께 이제 사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1: 네.
3: 그 이유는 일단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 8월 17일로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1: 네.
3: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곧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인데 재출마를 고려 중인 당대표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전당대회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설사 연임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대표라는 자리는 책임을 지기 위한 자리잖아요.
1: 네.
3: 그런데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가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져서는 안 될 곳에서의 패배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굉장히 이번 결과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선거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위기 상황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사퇴 요구를 했는데
1: 네.
3: 이게 아마 지도부는 이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지금 언론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갈등이다, 뭐 명청 갈등이다 이렇게 부르곤 있는데 당내에서 체감하는 그 갈등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3: 실제로 당내에서는 그런 갈등이 그렇게 막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1: 네.
3: 어쨌든 간 지지자들과 당원 사이에서 이 당내 이 갈등을 둘러싸고서

0: 심각한 이 뭐랄까 극한의 언사들이 오고 가면서 이게 장기화돼선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을 저희가 좀 갖고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무엇보다도 남아있는 이재명 정부 임기와 맞춰서 어쨌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라는 비전을 그걸 가지고 경쟁해야 하는 전당대회인데
1: 네.
0: 지금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1: 당헌 개정안까지 의결 절차에 들어갔던데 차기 지도부 구성이 어떻게 흘러가야 당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0: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전당대회라는 거는 당의 비전과 정책을 두고서 이렇게 노선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1: 네.
0: 정책 경쟁, 비전 경쟁을 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르게 이 비전 경쟁으로 들어오는 것이 당의 이런 분열 양상을 극복하고 화합으로 나가기 위한 첫 번째 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 비전에 대한 경쟁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자리에 과도하게 계파 갈등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1: 네.
0: 당원들도 이 사실 누구를 찍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뭐 전혀 알고 수 있는 정보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 전당대회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이거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분열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0: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건 정당성 없는 선거 불복이고 거기다가 흔들리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처절한 생존 본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1: 네.
0: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구호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한동훈 의원도 정치 세력의 연명을 위한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네.
0: 당내에서도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재선거 주장이고 또 소청 재선거 소청인 거
1: 네.
0: 아닌가 싶습니다.
1: 지금 당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선거 소청을 재개하기로 해서 내부에서도 또 반발을 사고 있더라고요.
0: 네.
1: 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그러니까 이게 17일까지 소청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의원총회를 하지 않고 최고위에서 그냥 의결을 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0: 최고위 내에서도 반발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소청의 주체가 당대표여서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 소청을 한 그 지역에 왜 이 지역을 소청을 했을까 돌아보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1: 네.
0: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되었던 대구의 동구의 경우는 소청 대상에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광주, 전남, 울산 이런 곳은 소청으로 집어넣고
1: 네.
0: 정작 문제가 이게 뭐 그들의 이유대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 그런 곳을 대상으로 넣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소청 대상지로 넣은 것은 그들의 말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정점식 원내대표가 뭐 전면 재선거 용거 아니다. 근데 또 세게 이 발언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니까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먼저 심사를 해야 재선거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고 또 당내에서도 이게 공감도 얻지 못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도 의원총회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건 무시하고 그냥 긴급 최고위 열어서 결정했으니 당대표
1: 네.
0: 독단이다 뭐 이렇게 발언하는 걸로 봐서 당내 갈등이 오히려 이 문제 가지고 부정투표론자들의 주장이 오히려 당을 뒤덮을까봐 우려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출발하는 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0: 윤상현 의원을 내정했더라고요. 이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1: 저는 그 크기는
0: 네.
1: 그래도 야당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야당이 그것을 맡는 건 맞는데,
0: 네.
1: 문제는 윤상현 의원이 과거 선관이나 부정투표와 관련해서 결코 그 발언이나 행보가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0: 네.
1: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우려는 있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최혁진 의원은 반대 의사를 표했는데,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반대한다기보다는
0: 네.
1: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의견사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에 자신이 했던 부정투표 주장과 그것을 떠나서 이 사태를 공정하게 투기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를 좀 살펴봐야, 좀 지켜봐야
0: 네.
1: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0: 일단 이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고, 위원 18명 중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또 개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 참여하기로 했는데, 위원님도 여기에 참여하시더라고요. 이
1: 제가 참여하는 걸로 발표를 했다가 어제 제가 빠졌습니다.
0: 또 빠지기로 하신
1: 예, 주로
0: 거군요.
1: 행안위 위원들 중심으로 예,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저는 행안위가 아니어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0: 그러면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가장 명백하게 밝혀내야 할 핵심 의혹은 뭐라고 보십니까?
1: 저희는 일단은 이게 보고를 받아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위나 투표용지 인쇄 수량을 산정하는 기준, 그다음에 관련 지침, 뭐 과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립이 되었고 이 과정이 모두 다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0: 네.
1: 무엇보다도 투표용지 부족 사실을 인지한 시점, 그다음에 지휘 보고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사후 대응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과연 적정한 건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특히 그 마지막에 투개표소 집회 및 시위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0: 네.
1: 이것에 대한 선관위가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직무유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0: 네.
1: 이건 분명한 거는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거지. 이거는 부정투표 주장은 좀 단호하게
0: 네.
1: 거리를 두고서 투기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이제 국회에서 45일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부적으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은 후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례를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1: 이거는요, 그전에 선거에서 경선에 불복하거나 뭐 이런 일로 해서 페널티를 한번 받았던 사람이
0: 네.
1: 그 다음에 선거를 했는데 그 페널티가 한번 적용을 받았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러면은, 그 뒤에 국민들로부터 당선이 되었고 의정 활동을 정상적으로 했고 우리 당의 공헌도도 있는데 그 다음 공천에 가면은 또다시 과거에 적용되었던 페널티가
0: 네.
1: 또다시 적용된다는 거는 후보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그렇겠죠.
1: 이거는 우리가 감산을 주는 규정 자체가 당원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후보자 입장에서는 중복된 페널티 적용으로 매번 경선 때마다 억울한 상황이
0: 네.
1: 발생하니까 이거는 구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례를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0: 그렇군요. 이렇게 당내 내홍 또 장외 혼란까지 겹친 혼란한 전국인데요. 경북도당 위원장이자 당의 중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이신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1: 저희가 지금 당장은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좀 상심한 당원들이 많아서
0: 네.
1: 이분들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좀 다시 기운을 내는 일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당이 굉장히 많은 갈등

0: 정말 요소를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0: 이런 것을 저희가 이 갈등을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쓴소리도 좀 마다않고 필요한 발언들을 해나가야 되겠다,
1: 네.
0: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당위원장 경선이 곧 치러집니다. 그래서
1: 네.
0: 도당위원장 경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민주당을 중심으로 당내 분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주간의 굵직한 시사 이슈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잔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써서 간다, 잔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잔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8: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7: 서머 에드피아.
9: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6: ISA는 삼성증권이다.
7: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소.
8: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9: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10: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내일 우리 축구 대표팀이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 나섭니다. 첫 경기 체코전의 짜릿한 승리로 기세를 한껏 끌어올린 만큼 내친김에 32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 짓겠다는 각오인데요. 2002년 4강 신화를 넘어서겠다는 우리 대표팀의 당찬 포부가 내일 그라운드 위에서 시원한 승전보로 이어지길 온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라디오는 오늘의 노래로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띄워드리고요. 안동 MBC 라디오는 지금까지 송나영이었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신영입니다. 동물원 가보면 넓은 우리에 여러 마리 동물이 함께 삽니다. 그런데 곰의 경우에는 생태적으로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이라서 같이 살다 보면 작은 다툼이 생기기도 한데요. 하지만 다행히 곰들의 세계에도 매너가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곰이 다가오는 게 싫으면 혀를 차며 똑똑 소리를 내서 상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러면 상대도 신호를 알아차리고 더는 다가가지 않는 것으로 다툼을 피한다고 합니다. 함께 살려면 서로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곰도 그렇다고요.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3: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0: 있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한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코스피가 사상 처음 9,0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8,000피를 넘긴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앞자리를 바꾼 건데요.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기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 실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코스피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0: 종가 기준 9,063. 코스피가 어제보다 약 200포인트, 2.25% 오르며 9,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장 막바지엔 상승세가 더 가팔라져 한때 9,100도 넘었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상승률은 115%, G20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은 7,400조 원, 세계 7위로 6위인 인도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수 상승을 이끈 건 인공지능 주도주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6.51% 오른 268만 5천 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장중 273만 원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4.62% 오른 36만 2,500원의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109개 종목이 오를 동안 791개 종목이 하락하면서 쏠림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이 연내 금리 인상 기조를 보였지만 코스피는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도체 실적이 뒷받침할 거라는 기대감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못 올릴 거라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은 지지부진해 어제보다 3% 내린 1000.93으로 마감하며 1000스닥을 겨우 지켰습니다. 종전 소식에 1510원대로 떨어졌던 환율은 금리 인상 우려가 불거지자 다시 1527원으로 올랐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1: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락을 보이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자금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하락장에서 손실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은 상장 당시인 지난달 27일 4조 5천억 원에서 지난 12일 9조 6천억 원으로 12거래일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당분간 석유 최고 가격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마무리된 이후 새로운 최고 가격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현행 6차 최고 가격을 유지하면서 7차 최고 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을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라며 종전 진전 여부

0: 여부와 국제유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 최고 가격은 현행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유지됩니다. 금융당국이 회계사와 현직 기자가 연루된 주가 조작 세력 사건과 현직 기자의 선행매매 등 두 건의 부정거래를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은 오늘 주가 조작 세력의 총책인 공인회계사와 특징주 기사를 써서 주식을 선행매매한 현직 기자 등 구속 피의자 2명과 불구속 피의자 5명까지 총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총책인 공인회계사는 2020년 10월쯤 현직 기자 3명과 신규 주가 조작 세력을 조직적으로 결성한 뒤 지난해 6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1,800여 건의 기사를 이용해 85억 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습니다.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전 SBS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사들여 8억 3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직 SBS 재무팀 공시 담당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미공개 정보를 부친에게도 제공해 2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축구대표팀이 내일 공동개최국 멕시코와 북중미 월드컵 조별예선 2차전을 치릅니다. 멕시코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이 예상되지만 홍명보 감독은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1: 체코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첫 걸음을 기분 좋게 시작한 대표팀. 내일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 나섭니다. 피파랭킹 12위로 A조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갖춘 데다 월드컵에서 두 차례 만나 아직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는 상대지만 이번 대회의 유일한 역전승을 거둔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2: 저희 나름대로 또 지금 강한 자신감들이 우리 선수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일 경기장에 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0: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1: 개인기와 침투 능력이 뛰어난 멕시코를 상대로 일주일간 맞춤 전술을 연마한 대표팀은 그동안 조별 예선 2차전에서 승리가 없는 징크스도 이번에 털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3: 두 번째 경기에 모든 집중을 해서 잘 준비를 했다라고 믿고 있어서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결과까지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0: 황인범 축구대표팀 선수입니다.
1: 멕시코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이 예상되는 상황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팀이 나란히 1승씩을 거두고 있어 내일 경기 결과에 따라 조별 예선 통과를 조기에 확정할 수도 있는 상황. 32강 통과를 1차 목표로 내걸었던 대표팀은 그 이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재석 251명 중 찬성 210명, 반대 1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권을 의결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관입니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 부실 여부와 인쇄 배분 등 투표 당일 현장관리 실태, 참정권 침해 실태, 선거관리 인력과 예산 운용 등입니다. 기간은 오는 8월 1일까지 총 45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201건의 소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역단체장 99건, 비례대표 광역의원 46건, 교육감 선거 42건, 선거 불특정 9건 등이 각각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모두 20건입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도 선관위에는 지난 15일까지 기초단체장 10건, 지역구 광역의원 9건, 지역구 기초의원 8건, 비례대표 기초의원 7건 등 모두 34건의 소청이 접수됐습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합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내일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벨기에 공식 방문과 유럽연합 정상회담, 이탈리아 국빈 방문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결과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의 인준안이 현지 시간 17일 미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가결됐으며 우리 정부도 이에 앞서 스틸 후보자에 대해 아그레망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직은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한 골드버그 전 대사가 임한 뒤

0: 2년 6개월째 공석이었으며 그 기간 대사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많은 곳 250mm 이상, 강원 산지와 동해안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에 100mm 이상이 되겠고 수도권은 최대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2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 서울 32도, 대구 31도 등의 분포 가 되겠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4: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2: 뉴스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 순방 귀국 현장에 나가 이른바 폴더 인사를 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지나갔는데요. 선거 결과와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 등을 두고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열린 의원총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3부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당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가 발효됐습니다. 양국 대통령이 당초 일정을 앞당겨 전자 서명을 했는데요. 합의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지 4부의 외교 전문가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4: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한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그

0: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3: 네, 예고해드린 대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오랜만입니다.
3: 오랜만에 뵙습니다. 머리는 네. 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4: 네, 이제는 하산했습니다.
3: 예. 자, 오늘 대통령 순방 귀국했는데요. 순방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4: 일단 다른 무엇보다도 네. G7의 대통령 취임하신 예. 이후로 2년 연속 예. 초청받아서 참석했다는 거, 참여했다는 예. 게 중요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오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예. 남북 평화에 대한 기여를 촉구한 예. 점, 또 교황 레오 14세의 어떤 그 관심을 불러 일으킨 점, 이런 점들이 현재 여러 가지 뭐 우리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지만 예. 그 중에서 특히 안보 불안, 어떤 그 남북 간의 평화의 예. 정착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한 진전. 예. 다른 여러 가지 뭐 성과들도 있습니다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3: 그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모든 뉴스가 오늘 그 공항에 어떤 영접 장면 거기 더 관심이 많이 쏠리는 일이라는데
4: 왜 언론이 그,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3: 언론이요. 네. 그게 언론이 만들어낸 건가요?
4: 그런가요?
3: 정치권이 만들어낸 거겠죠.
4: 아이고 예.
3: 예. 그런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장면?
4: 그냥 뭐 아무튼 나가실 예. 때에 정청래 대표가 잊지 않았던 예. 그 장면이 워낙 회자가 됐고 예. 워낙 주목을 끌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오실 때 예. 성과를 갖고 들어오실 때 당대표가 나가는 건 뭐 예견된 일이고 예. 나갔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폴더 인사 예. 그 점이 좀, 좀 특이했나요?
3: 예. 눈길을 끌었죠.
4: 눈길을
3: 예.
4: 끌었죠. 예. 자연스럽게 그것은 아니었죠. 네. 아무래도
3: 어떻게
4: 각,
3: 네.
4: 각도상으로 볼 때 뭐
3: 돌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가셨습니까?
4: 아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예. 것을 예. 태도로서 보여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 예.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해석하십니까?
4: 대통령이 선거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네. 이기지 못한 곳이 있었다.
3: 예.
4: 아, 그렇다면 성공적인 선거는 아니었다라는 예. 그 워딩이 뭐 정확한 말씀이고 예. 저 역시 새벽 4시까지 보고 나서 예. 아침에 한 2시간 잠을 좀 잤다가
3: 그때
4: 일어나서
3: 그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중에는요 아침에 예. 일어나서 화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예 아침에 그
4: 뭐 제가 예. 느끼는 이상이었을 겁니다. 예. 저는 낙담을 했으니까요.
3: 예 아침에라서 그 황당함과 그 그런데 말입니다.
4: 예.
3: 대통령의 어떤 그 메시지는요 전달을 하시려는 메시지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4: 대통령
3: 예 당대표한테.
4: 신념의 언어라는 예. 표현을 썼고 그 대칭적으로 책임의 언어,
3: 예.
4: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
3: 예.
4: 막스 베버를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쓰신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 특히 거대 여당의 입장에서 신념만 강조하다가 결과를 내지 못하고
3: 예.
4: 결과라는 건 결국 국민의 민생 아니겠습니까?
3: 예.
4: 그런 점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
3: 예.
4: 전에.
3: 예.
4: 대통령 지지 당 지지율이 이제 떨어졌던
3: 예.
4: 첫 번째 여론조사가 나온 직후에 대통령께서 외국에서
3: 예.
4: X에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3: 예.
4: 그러니까 굉장히 송구하다라는 그런 예. 표현을
3: 선거에 대해서요. 결과에
4: 예. 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3: 예.
4: 굉장한 책임감을
3: 예.
4: 느끼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적어도 이번 선거를 총지휘했던 사령탑인 정청래 대표의
3: 예.
4: 표현은 그런 표현은 없었어요.
3: 예.
4: 현재까지도.
3: 예.
4: 그런 점으로 비춰볼 때 대통령께서 느끼시는 선거 결과에 대한
3: 예.
4: 어떤 판단과 평가와 현재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3: 예.
4: 느끼는 것은 다르다.
3: 예.
4: 그 괴리가 있다.
3: 예.
4: 이 괴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그것은 당신은 적어도 신념 윤리에는 철저한지 모르지만
3: 예.
4: 국민의 책임지고 그리고 국민 모두를 포용하고 통합하는
3: 예.
4: 그러한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3: 예.
4: 메시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3: 예. 자, 이게 말입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로 읽히는 거죠?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게 보시는 거죠?
4: 그렇게
3: 예.
4: 봐야 되겠죠. 그 맥락도 어제 말씀인데 정청래
3: 예.
4: 대표

0: 그 본인이 불출마하면 그전 대통령의 소위 당무 개입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표현 아주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무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를 우회해서 한 얘기인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대목은 강력한 재출마, 그러니까 연임 출마에 대한 의지를 밝힌 대목이지만 그러한 소위 일종의 문구의 어떤 문장의 배열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자,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지금 왜냐하면 경청 대표 연임에 도전해가지고 그건 어떤 김민석 총리가 이기건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이기건 누가 이겨 이런 식의 어떤 정면 충돌은요 깊은 여권의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그 누가 이기건요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되나요, 보시게?
0: 한 분이잖아요. 더군다나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원장에 이어서 당대표를 1년 했고 그 기간 중에 소위 윤석열의 탄핵과 윤석열에 대한 그 재판 그리고 엄정한 선고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란청산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내란청산의 공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것이 정청래 대표라는 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는 없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면 모르겠거니.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의 역사적 공이 있다. 당대표를 했잖아요.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어떤 그 민주당 안에서 갖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위치와 김민석 총리가 갖고 있는 마찬가지의 그것과 또 송영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차이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 민주당 안에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가치 지향의 그틀 속에 있는 겁니다. 모두 다 김대중의 후예이고 노무현의 후예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배들입니다. 그런 참 측면에서 이것이 근본적인 무슨 코드와 철학과 지향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야말로 그거는 정말 나쁜 거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전당대회 이후에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도 걱정이 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 당은 항상 다수의 당대표가 있었습니다. 집권 기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연임하는 예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석열 소위 검찰 독재의 그 폭압 같은 탄압을 받을 때에 소위 이 하나의 단일한 지도체제, 일사불란한 지도체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원톱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이 필요했던 거지 지금은 우리가 집권했고 다수당이고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이 큰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느냐라는 것이 그렇게 결정적인 어떤 뭐, 지형의 변화, 뭐 어떤 그것을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노선, 다양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면 정청래 당대표께서 연임 도전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1: 연임 도전을 포기해야 마땅하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0: 같은 표현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의원총회 있었죠?
0: 네.
1: 분위기 어땠습니까?
0: 지금 우리 권수표 앵커께서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 이 이슈를 생각하면 너무나 평화로웠죠.
1: 아, 왜 그렇습니까?
0: 왜냐하면 토론이 없거든요.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공론화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것이 패배한 선거는 아니지만 제가 표현했듯이 실패한 선거거든요. 이길 수 있는 선거였잖아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서울에서 6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이길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일주일 전에 선거 6월 3일 일주일 전에 조승래 사무총장이 접전 지역으로 서울을 꼽았습니다. 그러면 시그널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은 알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점에 대한 워닝, 즉 경고가 부족했고 경고가 있었더라면 모두가 달라붙어서 서울시장 선거에 달라붙었을 텐데 그런 등등이 있죠. 그 평가를 하지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의 분위기가 오늘 의총이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백서로 대체하겠다고 하니 너무 평화롭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1: 이 사안에 대한 좀 논쟁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랄까?
0: 지난번 의총에서 있었죠. 있었지만 오늘 의총에서는 없었습니다.
1: 왜 없을까요? 여기에 대한 경론이 있고 하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0: 저는

0: 해야 되나요?
1: 저는 의원님들의 상당 부분 아니면 대부분이 다 예. 머릿속으로는 예. 가슴 속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0: 아, 그래요?
1: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런데 침묵하시는 오늘 같은 날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어떤 상황인데 예를 들어 이쪽으로 가야 된다든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든가 왜 이 말씀들이 없을까요?
1: 예를 들어서 네. 백서를 담겠다?
0: 예.
1: 백서를 평가하는 라인업을 보면
0: 예.
1: 공동위원장이 다 현 지도부
0: 예.
1: 정성래 대표에 예.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라인업 구성, 백가증명식의 어떤 그 민주당의 어떤 뭐 뭔가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죠.
0: 예.
1: 심지어 선거가 실패했다라고 예. 하는 것에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의 뭐 조성래 총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 기간 중에 뭐 김민석 총리가
0: 예. 그랬었죠. 뭐
1: 나올
0: 예.
1: 수도 있다.
0: 예.
1: 그것은 그냥 썰로서 기사화되는 것이지 예. 그렇다고 그래서 총리직을 무슨 뭐 나태해 예. 가면서 무슨 노골적인 무슨 자기 당권 운동을 했다라는 구체적인 행동 거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0: 예.
1: 행동은.
0: 예.
1: 그런 측면에서 책임의 일단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 얘기, 본인들의 책임 얘기에 솔직하지 않고
0: 예.
1: 뭔가 구색 맞추기로 이것저것 다 끌어들여서 변명을 한다라는 느낌
0: 예.
1: 그런 것들이 소위 공론의 예. 자유화, 공론의 활성화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되는 면이 없잖아요 있는 거.
0: 그러니까 이 공격을 받는 쪽에서는 자기들의 그래서 이해가는데요. 이 당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다른 쪽 의원님들은 왜 조용한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1: 그러니까
0: 네.
1: 벽이 있는 거죠.
0: 예. 네.
1: 아까 제가
0: 공론화의 어떤 장을 만들지 못한 어떤 벽이 있다는
1: 벽이 있는 거죠.
0: 예. 예.
1: 그것은 그 언어의 문제고 태도의 예. 문제가 있는 거죠.
0: 예. 예.
1: 자유롭게 내가 일성이 만약 대통령께서 예. 그때 트위터 X에 올렸던 것 정도로
0: 예.
1: 정성래 대표가 내 책임이 있다.
0: 예.
1: 일정 부분 성공하기도 했지만 예. 실패가 있었고 이것은 아쉽고 내 책임이 있다라고 만약 일성을 했다면
0: 예.
1: 했다면 어느 정도 공론화됐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예. 가져봅니다.
0: 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에 대해서요. 이 백서는요. 전당대회 전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백서가 나와야지 평가가 나와야지 어떤 뭐 이게 있을 것 같아서요.
1: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래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1: 그거는 백서 쓰는 사람들의 문제이긴 한데요.
0: 예. 예.
1: 지금까지 책임으로부터 예. 그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일까?
0: 예.
1: 만약에 그러한 발언을 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 말씀했다고 해서 대통령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0: 예.
1: 대통령
0: 예.
1: 인기가 팍 떨어질 일도 아니잖아요.
0: 예.
1: 솔직하다
0: 예.
1: 하는 그런 평가가 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0: 예.
1: 마찬가지로 정청래 대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0: 예.
1: 의원들 한번 얘기해봐라. 내 책임이 무엇인지.
0: 예.
1: 난 책임을 느낀다.
0: 예.
1: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내 책임이었지만 반대로 이러이러한 측면은 내 공이기도 하다라고
0: 예.
1: 얘기했다면 훨씬 자유롭게 얘기할
0: 그렇군요.
1: 수 있었겠죠.
0: 예. 자, 다른 얘기 좀 여쭤볼까요? 네. 혹시 다 하셨죠?
1: 네네네.
0: 예. 아까 뭐 미진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1: 아닙니다.
0: 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년 6개월 특검이 구형한 거. 이거는 법조인이시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구형량은 뭐 합당한 예. 예. 양이고요. 일단 부인하고 있는 사안이니까 구형하는 특검 입장에서는 뭐 괘씸하다고
0: 예.
1: 생각할 거고 그래서 구형량이 나온 것 같고
0: 예.
1: 전체적으로 뭐 오세훈 시장에 무슨 변명들이 있었죠.
0: 예.
1: 근데 변명의 여지가 뭐 무슨 이제 정치 특검이라는
0: 예.
1: 얘기인데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진 특검에 의해서 정치적 탄압에 의해서 기소된 것이다.
0: 예.
1: 그런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0: 예.
1: 얘기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요. 이게 수사가 특검에 의해서 처음부터 진행된 수사가 아니고
0: 예.
1: 서울중앙지검의 고발 사건에 의해서 시작된 수사였고
0: 예.
1: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취합됐고 특히 명태균 씨가 핵심적인 증인입니다.
0: 예.
1: 제가 나오기 전에도 뭐 통화를 하고 왔는데.
0: 아, 누구랑요?
1: 이명택이
0: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1: 뭐 유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0: 예.
1: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0: 예.
1: 그 소위 물주라고 얘기하는 김한정 씨.
0: 예.
1: 또 부시장이었던 강철 씨.
0: 예.
1: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관련된 어떤 물적 증거나
0: 예.
1: 뭐 진술이라든지 또 더더군다나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도
0: 예.
1: 기소하려고 했는데
0: 예.
1: 서울시장 사표를 내는 거,
0: 예.
1: 사직을 하는 걸 기다렸다. 이런 얘기도
0: 예.
1: 하더라고요.
0: 예. 그러면 이 재판 결과를, 분명히 이 구형에 맞는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1: 예. 유죄 나올 가능성은 예. 있다고 보고요. 유죄가 나오면 형
0: 예.
1: 선고도.
0: 예.
1: 형량도

0: 나오지 않을까. 즉
1: 당선무효형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0: 생각을 합니다.
1: 최종 결론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 건가요 이게?
0: 근데 뭐 제가 네. KTX 오전에 올라오면서 봤더니 예. 당초 정했던 선고일을 또 변경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 점으로
1: 아, 변경했나요?
0: 예, 예. 연기를
1: 했어요. 1심 말씀이시죠.
0: 1심 선고 예. 선고기 예. 변경을 했던데 예. 그것은 또 왜 그런지 하는 것이 있지만 8월달 선고니까 예. 그때는 뭐 선고일 변경이 월을 바꾼 건 아니고 예. 날짜를 바꾼 건 정도니까. 예.
1: 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려면요. 네. 1심, 2심, 3심 다 해야 되는 거
0: 다 해야 되죠.
1: 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
0: 꽤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1: 예. 네. 대법원이 이런 어떤 정치적 사건 서두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 그대로 될까요?
0: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였죠. 예. 예. 다 서둘러라고 했는데. 예. 딱 한 사건만.
1: 그때 엄청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까?
0: 딱 한 사건만 예. 서둘렀고 나머지 사건은 거의 대부분 안 서둘렀죠.
1: 예. 요번에도 그러면.
0: 딱 한 사건이 누구 사건? 이재명.
1: 예. 예. 사건. 그렇습니다. 예. 예. 아주 이례적으로 예. 서둘렀죠.
0: 그러면
1: 예.
0: 이번 사건은, 6333제가 도입이 예. 돼서 이번 8월 달에 선고되면 예. 3개월, 3개월 적어도.
1: 내년 초에.
0: 금년이나 예. 내년 초에는 다 끝나야 예. 되는 사건인데 과연 그럴지.
1: 그 원칙을 지켜질지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0: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지난번에 어떤 그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이례적인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까?
0: 몇십 일 만에.
1: 예. 예. 근데 이번엔 지켜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 원칙이.
0: 선거 지형이 바뀌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제가 통탄하는 이유가.
1: 예.
0: 예. 보수의 준동.
1: 예.
0: 보수도 뭐 합리적이고 건전한 그런 상식 있는 보수라면 모르겠으나 예. 소위 윤 어게인 세력의 준동 그것이 예. 다른 형태로 뭐 조금 뒤에 물으시겠습니다만 예. 다른 형태로 지금 여러 분화돼서
1: 예.
0: 진화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런 것도 우려스러운 일이죠.
1: 예, 시간이 뭘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법사위원장 나, 되십니까 혹시?
0: 아주 뭐 통보받은 거 없고요. 상의한 예. 적도 없고.
1: 예.
0: 잠깐이라도 좀 해보고 싶은데.
1: 예.
0: 모르겠습니다. 이 뭐 저는 법무부 장관을 했기 예. 때문에 우리 당에 좀 된 룰 중에
1: 예.
0: 예외가 다 뭐 장관 하신 분 중에도 법 위원장 하신 분이 여럿 계시지만.
1: 예.
0: 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 했다고 법사위원장 이렇게 피해왔는데.
1: 예.
0: 뭐 저 원내대표께서.
1: 예.
0: 이번에는 글쎄요, 워낙 중요한 때라
1: 예.
0: 해보고는 싶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오른지.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여쭤봐드렸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 요령 기억해 주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스타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경북 지역에 이어서 오늘 서울에도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예년보다 2주 가까이 빠른 기온인데요. 온열 질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월드컵 거리 응원 나가신다면 물 꼭 챙기시고요. 모자나 양산으로 볕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 부산 27도, 목포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이제는 아침에도 서울 22도, 강릉 28도, 대전 30도로 출발을 해서 아침부터 덥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 1순환 고속도로 사고 있습니다. 부천 쪽이고요. 송내 나들목 4차로에 사고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3: 네, 예고드린 대로 국민의힘 김건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3: 예, 의원님. 지금 미국 이란 전쟁 끝났는데요. 이 휴전입니까? 종전입니까? 이 이름은 종전인데요. 뭐 휴전이라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4: 그 합의문 상에는 뭐 종전이란 말, 휴전이란 말 다 나와 있죠.
3: 예.
4: 예, 근데 이제 60일 동안에 협상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종전으로 가는 거니까요.
3: 예.
4: 종전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아직은 종전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4: 그렇죠.
3: 예, 예, 과정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직까지는.
4: 예, 일단은 지금 휴전 상태로 예. 60일을 보내는 거고요.
3: 예.
4: 예.
3: 자, 이대로 근데, 합의가 된다면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로 평가할 수 있나요? 미국 쪽 평가는 안 좋은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4: 뭐, 이게 이제 그, 글로벌 오디언스가 볼 때랑
3: 예.
4: 미국 국내 오디언스랑가 예. 볼 때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3: 예.
4: 그래서 글로벌 오디언스에서 보면 이거는 뭐 이 종전 정말 잘 된 것이고
3: 예.
4: 예, 세계 경제가 지금 사실 위기에 처해 있지 않았습니까?
3: 예.
4: 구름세대 공사가 돼서
3: 예.
4: 그래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지금 내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3: 예.
4: 있는 거고요. 미국 국내 오디언스는 이제 미국이 많은 국력을 들였는데
3: 예.
4: 과연 이제 그만에 상응하는 성과를 얻었느냐 하는
3: 예.
4: 지금 좀 비판들이 일고 있는 건데
3: 예.
4: 제가 봤을 때는 승자는 세계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3: 예.
4: 예.
3: 미국 이란 중에는 누가 승자입니까?
4: 미국 이란 중에는 누가 승자라고 지금 하기가 좀 곤란하죠.
3: 예.
4: 왜냐하면 아직 지금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결론이 맺어질지 지금 60일 동안 협상을 해봐야 하니까
3: 예.
4: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예. 양해 각서 자체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4: 양해 각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재개방해서
3: 예.
4: 이 세계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지금 물가가 올라가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3: 예.
4: 이란은 석유를 수출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3: 예.
4: 그래서 양쪽 경제가 겪은 어려움을 일단 좀 해소시킨 거니까
3: 예.
4: 네, 그런 측면에서의 휴전일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본 게임은. 앞으로 60일 또는 그 이상 하겠다는 그 협상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3: 예. 오바마 당시보다 나아졌습니까?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부분이 있습니까, 보시기에?
4: 그게 이제 60일을 하겠다는 협상의 결과에.
3: 앞으로 해봐야 되니까요. 예.
4: 예. 네. 왜냐하면, 근데 이제 아마 미국 내에서는
3: 예.
4: 바로 지금 그 질문이 계속 나올 겁니다.
3: 예.
4: 이게 전쟁까지 해서 오바마가 했던 JCPOA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은 거냐, 그걸 관심으로 볼 테니까.
3: 예.
4: 아마 이제 협상에서 그게 아마 주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딜보다는 더 좋은 딜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3: 예.
4: 예, 그게 하나의 변수고 또 이제 레바논 문제가 있습니다.
3: 예.
4: 레바논에서 이제 완전 휴전을 했는데
3: 예.
4: 레바논 남부를 지금 이스라엘군이 점령하고 있거든요.
3: 예.
4: 그래서 그 합의 내용에 보면 레바논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한다는 게 있어서
3: 예.
4: 사실은 철군을 해야 되는데
3: 예.
4: 그 철군이 그럼 순조롭게 이루어질까 이런 문제가 있고
3: 예.
4: 또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호르무즈 해협도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조금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3: 이 합의 과정에서 말입니다. 다시 불붙을 네. 가능성 배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4: 뭐 완.

0: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1: 예.
0: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1: 예.
0: 그렇지만 이제 양쪽이 다
1: 예.
0: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휴전해서 종전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1: 예.
0: 이게 잘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변수라든가 뭐 핵 문제의 변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좀 가다가 좀 삐걱거릴 가능성도 있는데
1: 예.
0: 어쨌든 뭐 세계 경제를 위해서 국제사를 위해서도 일단 휴전은 지켜지고
1: 예.
0: 결국은 종전 협상이 뭐 이렇게 디레일 되거나 이런 거 없이 잘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다시 불붙지 않더라도 이 60일 안에 결론이 안 나고 계속 밀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군요.
0: 그런 가능성은 큽니다. 왜냐하면 예. 보통 그 JCPOA 할 때도 한 2년 반 이상 협상하고 그랬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다음에 이 합의문 자체도 60일이라고는 돼 있지만
1: 예.
0: 그것이 이제 뭐 시한이라기보다는 어떤 목표 시점처럼 돼 있습니다.
1: 예.
0: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 예.
0: 뭐 장기화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1: 의원님 보시기에는 다시 호르무즈를 뭐 조이거나 이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0: 그러니까 되도록 그런 상황이 안 오도록 예. 해야 되겠죠. 양쪽 다
1: 예.
0: 그렇게 됐을 때 세계 경제도 위험해지고 그다음에 이란이나 미국 경제도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걸 다 이제 알고서 그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1: 예.
0: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지속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예. 그래서 그런 지속 가능성에 이제를 버팀목으로 해서 무슨 뭐 레바논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더라도 좀 국제사회도 많이 돕고 그래서 이걸 유지를 해가야죠.
1: 예. 재건 비용 3천억 달러 최소요. 동맹국들이 네. 부담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0: 그러니까 합의문상에 보면
1: 예.
0: 미국이 그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이거 하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 예.
0: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걸프 국가들이
1: 예.
0: 많이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그 제네바 합의를 하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1: 예.
0: 북한하고도 그때도 이제 그 자금 조달이 좀 어려우니까 결국은 우리가 EU를 포함시켜서 경수로 지원하는 데는 EU도 참여하도록 만들고 그랬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걸프 국가들하고 미국이 협의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럴 텐데 그게 좀 어렵게 되면 그 이외 지역 유럽이라든가 아시아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한테도 요청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건 이제 요청이 왔을 때
1: 예.
0: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서 저희가 고려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 예.
0: 우리가 뭐 1차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예. 아닌 것 같습니다.
1: 양해각서 중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보신 부분이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보세요?
0: 그거는 당연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죠.
1: 예.
0: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1: 예.
0: 이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국제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연적인 국제수로는 자유 통항을 한다는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이 합의된 내용을 보시면 60일간의 통행료를 안 내는 안전 통항을 한다고 돼 있지
1: 예.
0: 자유 통항 원칙이 원칙으로 되진 않거든요.
1: 예.
0: 또 호르무즈 해협 관리 체제를 만든다고 돼 있고 그런데 거기에 또 그 한쪽에는 또 국제법에 부합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1: 예.
0: 이게 앞으로 어떻게 그 되는 건지 왜냐하면 이건 호르무즈 해협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해상 물류 급소가 뭐 최소한 7곳 이상이 있거든요.
1: 예.
0: 예. 근데 이런 곳에 그 호르무즈가 이렇게 되면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고
1: 예.
0: 그러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한테는 그게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연적인 국제수로의 자유 통항 원칙이라는 것이 최소한 더 지켜지는 한에서 어떤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지도록
1: 예.
0: 하는 것이 저한테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저희도 외교적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우리 문제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0: 네.
1: 이재명 대통령 오늘 G7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하셨는데요.
0: 네네.
1: 순방 평가 좀 해주시죠.
0: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년 연속해서 G7에 초청됐지 않았습니까?
1: 예.
0: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G7이라는 게 이제 세계를 지도하는 국가들이 모여서 주요한 어젠다를 확정하는 그런 회의니까 거기에도
1: 예.
0: 우리가 참여해서 한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염려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국내 언론의 보도 관점은
1: 예.
0: 보통 뭐 여당 대표가 공항에 뭐 추경을
1: 예,
0: 하느냐
1: 예.
0: 마냐 이런 걸로만
1: 예.
0: 돼가지고.
1: 예.
0: 이게 이제 조금 그런 측면으로 한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1: 예.
0: 이번에 이제 이 순방에서 거뒀던 성과에 대해서 아니면 순방의 의미에 대해서는
1: 예.
0: 국민들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특히 그 이번 한 EU 공동 성명하고 그 G7 성명 작년에는 캐나다에서 G7 성명이 못 나왔는데 올해 나왔거든요.
1: 예.
0: 거기에 북한의 완전한

0: 비핵화라는 원칙이 아주 명확하게 재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잘 부각됐으면 좋았는데 관심을 잘 못 받아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완전한 비핵화. 근데 이제 중국은 거꾸로 말입니다. 네. 북한은 실질적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0: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와의 대화나 미국과의 대화에서는 분명히 한반도가 비핵화돼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 아무 변화가 없다.
1: 예.
0: 중국 입장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는 그런 내용이 미국의 백시트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1: 예.
0: 다만 이제 중국은 또 이제 북한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북한하고의 외교에 있어서 이제 그걸 앞세우지 않을 뿐이지 뭐 우리가 꼭 중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제 러시아하고는 좀 다르죠. 러시아는 조금 노골적으로 이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1: 그렇죠. 예.
0: 중국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보다 신중한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예. 자, 우리 대북 관계 말인데요. 미국의 외교적 관심이요. 중동에서 북한으로 갑니까? 이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0: 뭐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이란 딜이 별로 미국 내에서 이제 평가를 못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럴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관심은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는 거니까.
1: 예.
0: 이게 이제 뭐 처음 있던 일은 아니고, 과거 이제 그 아들 부시 대통령 때도.
1: 예.
0: 1기 때 이라크 침공이 어떤 수렁에 빠지게 되니까. 2기 들어서는 그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한과 대화하려는 노력을 했었거든요.
1: 예, 예.
0: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 그때 육자회담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와서 1-3 합의가 됐던 거는 BDA 금융제재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고 싶어 했던 거고.
1: 예.
0: 그다음에 트럼프 1기에서 지금 대화를 위해 나왔던 것도 결국 UN에서 저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 성공 이후에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건데,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이제 뭐 뭔가 원하는 게 지금 없는 상황이라.
1: 예.
0: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미국 대화로 아주 뭐 단시간 내에 간다 이렇게는 좀 보기 힘든 상황 같습니다.
1: 예,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북한이 지금 급한 게 별로 없거든요.
1: 예.
0: 자기들이 원하는 거라든가 없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핵 보유를 인정하면 나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1: 예.
0: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란하고 전쟁까지 벌인 거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핵 확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지금은 또 북한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북한 핵은 인정하겠다 이렇게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1: 예.
0: 네, 그래서 이게 좀 뭐 바로 단기간에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꼭 이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해서 안 될 거냐고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이.
1: 예.
0: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 예.
0: 네, 레거시를 생각하게 되고, 북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이제 임기 말이 될수록 좀 유연한 입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과거에도 이제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말에 대화를 하려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뭐 언젠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대화로 돌아오도록 한 노력을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급속하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시죠, 그러니까.
0: 네네. 그렇습니다.
1: 지금으로서는 예.
0: 네네.
1: 자,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총회 참석하셨습니까 어제?
0: 네네, 했습니다.
1: 예, 장동기 대표 거치 둘러서 격론이 있었다고요.
0: 예예.
1: 예.
0: 지금 뭐 당의 이제 쇄신을 원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어제 의총에서 나온 목소리도 당 지도부에 가감없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 예.
0: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목소리 나온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어떻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시거나 전망하십니까, 혹시?
0: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그 지금의 지도부가 설정했던 노선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소구력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가 이제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밝혀진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당이라는 조직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죠.
1: 그렇습니다. 예.
0: 선거에서 승리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선을 택해야 되고.
1: 예.
0: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확실한 단절이 필요하다. 뭐 그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지도부의 교체 또는 지도 노선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1: 예.
0: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진

0: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지도부의 교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교체가 가능합니까? 어떤 단시일 내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0: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예.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예. 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지금 뭐 상당히 있고 또 더욱더 확산돼 나가리라고 보기 때문에
1: 예.
0: 예, 그래서 뭐 시간을 뭐 특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렇지만 그런 노력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시간을 특정하기는 뭐 물론 어려우실 텐데요. 이게 뭐 내년까지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보십니까?
0: 왜냐하면 지금 어제 나온 많은 목소리가 예. 이제는 우리가 다음 총선을 이제 바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1: 예.
0: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 예.
0: 뭐 그렇게 마냥 뭐 미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1: 예. 대화는 되고 있습니까? 대표랑 의원들과?
0: 뭐 개별 소통이 뭐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1: 아닌 것 같아요.
0: 아닌 것 같지만
1: 예. 예.
0: 이런 많은 목소리들이 직접 전달되지 않습니까? 의원총회 협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1: 예.
0: 그다음에 또 우리 새 원내 지도부가 이제 그런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예.
0: 예,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 나왔던 많은 의견도 총회를 모아서 당직을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 예.
0: 그런 의미에서 뭐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당내 장동혁 대표 체제가 교체되면 대안은 있습니까 혹시 보시기에 대안을 뭐 논의한다는 소식도 들어서요. 어떻습니까?
0: 예, 그 예. 사실은 뭐 누구라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예, 왜냐하면 보수 재건이라는 건 누구라 예. 누가 해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1: 예.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노선으로의 변경이면 되는 것이고
1: 예.
0: 그래서 과거와 단절해서 우리 그 중도층까지 우리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1: 예.
0: 그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해 가는 것 이제 그 노선으로 우리가 들어선다 그러면 당내 예. 많은 분이 이제 거기에 동참하고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보수 재건을 이끌 그런 새로운 리더십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한동훈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0: 한동훈 의원은 이제 우리 보수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자원 중에 하나니까.
1: 예.
0: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복당이 이루어질 거로 보는데.
1: 예.
0: 예, 그 시점을 예단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1: 예.
0: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당의 쇄신과 노선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모두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예, 한동훈 의원 당내 자원이다 이런 규정을 하셨는데요. 당내에서 네. 한동훈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의원님의 해석하는 부분이 다수파입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평가하시기에.
0: 뭐 그런 의견이 이제 점점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 이 보궐선거에서 이제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들이 이제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1: 예.
0: 또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신이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그걸 보여줬고 앞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서도 이런 측면이 당내에서도 잘 인식되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예,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짧게 해주시고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예, 오세훈 시장도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요.
1: 예,
0: 우리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5: 하이엠 솔루텍
3: 1544-8777.
6: 붉은 여우는 자식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사냥해온 먹이를 일부러 숨겨두죠. 자식 스스로 먹이를 찾게 해서 자연스럽게 사냥 기술을 익히게 하는 겁니다. 자식이 자립할 때가 되면 자식들을 자기 영역 밖으로 밀어내는데요. 자식이 스스로 깨닫도록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0: 곁에 두기보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 더 깊은 사랑일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무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귀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2: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3: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2: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4: 내일은 시사인 김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5: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6: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이 불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숙박시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규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거죠. 현행법상 오래전에 지어졌거나 규모가 작은 숙소는 방화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곳일수록 화재에 취약하고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서둘러서 빈틈을 보완해야 합니다. 철저한 안전관리로 생명을 지키는 일, 국가 이미지는 물론 관광산업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7: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8: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2: MBC 8시 뉴스입니다. 전국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이후 온열질환자가 이미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어제까지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 잠정치는 30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1.5배 규모로 성별로는 남성이 69.7%로 여성의 2배가 넘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청년층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과제에 먼저 투입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최근 성명에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미용 성형 요소를 지닌 질환에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80대 여성의 다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0일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와 요양병원 입원 환자 80대 여성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다는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피가 흐르지 않아 괴사한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뒤 의료 폐기물 처리 용기에 버렸으나 청소 직원이 석고 붕대용품으로 오인해 잘못 배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서울 송파구 지하철 9호선 한성백제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도시가스가 유출됐습니다. 가스 유출로 한성백제역 4번 출구에서 방위시장 방향 도로 양방향이 통제됐습니다. 유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도로 통제는 1시간 만인 오후 4시쯤 해제됐습니다. 송파구는 인근 건물 내부의 가스배관에서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9일차 심리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공소권 남용 쟁점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방식이 정적을 죽이기 위한 먼지털이식 수사이자 악의적인 쪼개기 기소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에 제주도로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많은 곳 250mm 이상, 강원 산지와 동해안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에 100mm 이상이 되겠고 수도권은 최대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전국이 17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 25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쇼핑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지난주 집 앞으로 배달된 물건은 몇 개인가요?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뭐든 살 수 있다 보니 쉽게 버리는 물건도 정말 많은데요.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기 위해서 유행이 지난 의류를 새롭게 고쳐 입거나 새 제품 대신 중고 물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물건을 살 당시에 가졌던 마음, 또 그 물건의 장점을 잊지 않는다면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버리기 아까울 땐 나눠 쓰는 마음. 이런 재사용 마음들이 모일 때 지구도 지켜질 겁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어제 오늘의 뉴스 시간에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닌 옥이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옥으로 만든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징성이 마음에 들어서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옥이 불을 상징하고 있었다는데요. 풍수에서는 옥을 지니고 다니면 돈이 새는 것을 막아준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요즘 옥뿐만 아니라 네잎클로버나 액마귀, 명태, 거북이 장식품 등등 행운을 상징하는 소품을 구매해서 심리적인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이런 소비자들을 일명 럭키 슈머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 소비학자 교수님은 실제 효능 여부를 떠나서 이런 행운 소품을 볼 때마다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된다는 점이 이들에겐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다니거나 집에 장식해둔 물건 있으신가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월 18일 목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썸타임즈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였습니다. 썸타임즈라는 그룹은 수원에서 활동하던 세 뮤지션이 결성한 팀인데요. 한봉우, 성필, 로이 씨가 함께한 그런 팀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이제 옥 이야기 어제 전해드린 거 있었죠. 옥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인 이유가 상징성이 마음에 들어서라고 하는데 다름 아닌 불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7190님. 옥이 불을 상징한다니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옥반지가 있는데 잘 간직해야겠습니다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고 0451님은 2달러 지폐 가지고 다녀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요. 오, 맞아요. 2달러 지폐가 행운을 상징한다고 하죠. 그래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있고 신지연님은 저는 현관문에 종 달아놓았어요. 아, 현관문에 종을 달아놓는 것도 뭐 그런 의미가 있나 봐요. 1741님, 저는 식물을 좋아하는 식집사인데요. 미신도 믿는 편이라서 집 입구에 보거 있고요. 현관에 해바라기 사진, 식물들 중에 돈나무가 많은데 이번에 그중 한 그루가 꽃을 피웠어요. 금전수가 꽃 피우기 쉽지 않다던데 올해 하반기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오, 보거에 해바라기 사진에 돈나무까지 또 꽃이 피었다고 하네요. 1741님,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9387님은 어머나 제가 오늘 행운목을 산 걸 어떻게 아시고 오프닝 멘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딸이 시험 합격했으면 하고 사봤어요. 오늘 마침 또 행운목을 구입하신 9387님도 계시고 그리고 김미금님은 저는요 두 여동생이 환갑 선물로 황금 돼지 팔찌를 사줬어요. 비록 차고 있지는 못하지만 카드 지갑에 넣고 다녀요. 가게에서는 위생 때문에 못 차요. 황금 돼지 팔찌, 와, 여동생 분들이 또 환갑 기념이라고 또 이렇게 요즘 금 되게 비싸, 아, 좀 떨어졌나? 금값이? 아무튼 되게 비쌌잖아요. 근데 또 우리 언니를 위해서 이렇게 황금 돼지 팔찌까지 선물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각자 이런 아이템들이 또 있나 봐요. 안 그래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채은 작가님도 그 휴대전화 위에 아주 귀여운 거북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거북이 모양의 그런 작은 그런 접착제로 이렇게 붙이셨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냥 보기에도 귀여운 그런 예쁜 거북이인데 그렇게 이렇게 달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어쨌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꼭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이 가득한 그런 하루 또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릴게요. 오당지에서 오늘은 여러분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공유해 주시고요.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 3, 4부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 준비돼 있어요. 여러분의 신청곡을 최고로 많이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는데요.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싶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3, 4부에서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미리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노래 있다 하신 분들 문자 미니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우리 ENL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본 컴퍼니,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기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어제 영남 지역에 이어서 오늘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건 올해 처음이고요. 지난해보다 12일 빠르게 발효됐습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되는데요. 올해 벌써 3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5배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30대가 많았는데 65세 이상 고령자도 전체 30%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질환별로 살펴보면 열 탈진이 절반 이상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야외 활동 시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면서 한국 증시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올해 초 4,300선이었던 코스피는 불과 6개월 만에 2배 넘게 상승했는데요. 지난달 7,000선과 8,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서 마침내 9,000선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의 새 역사는 역시 반도체 투톱이 주도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고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도 대폭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반도체주 실적 상승에 힘입어서 코스피 만선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일부 반도체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은 여전히 숙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코스피는 28% 넘게 올랐지만 상승한 종목 수는 전체의 11.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내일 오전 10시 개최국 멕시코와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 나섭니다. 서울에서는 광화문과 여의도, 명동 등 도심 세 곳에서 거리 응원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전에 경기가 시작되는 만큼 내일도 거리 응원 장소 인근의 직장인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멕시코가 월드컵에서 만나는 건 내일이 세 번째인데요. 조별리그 1차전에서 나란히 1승을 거둔 두 팀의 대결은 사실상 조 1위 결정전이 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가진 홍명보 감독은 우리 선수들에게 강한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내일 경기장에서 잘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했고요. 2002년에 월드컵 4강에 들었는데 그 기록을 넘어서면 좋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롤링스톤스의 인더스타스 2026 북중미 월드컵 공식 주제가 앨범에서 한 곡 더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주제가들이 다 너무 좋네요. 이재 씨 노래도 그렇고 블랙핑크 리사가 함께한 노래도 그렇고 이렇게 오늘 북중미 월드컵 공식 주제가 소식도 전해드렸고 내일 경기 소식도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내일 드디어 멕시코와의 경기, 2차전 경기 있습니다. 다들 어디서 보실 계획이신가요? 내일 또 6775님은 젠디 지난번 아들 생일 축하한다고 통화했던 강릉 오이농장 이경상입니다.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감사 감사 정말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내일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에 힘을 불어넣어봅니다. 좋은 일이 있겠죠. 국대 파이팅 응원합니다. 오당제 청취자분들 모두 응원에 힘을 실어주세요 하셨고 김경선님은 저는 직장 동료들과 내일 축구 경기 승부 예측 내기 하면서 퇴근했어요. 아, 또 이런 재미가 있죠. 내일 누가 이길 것 같아? 이러면서 맛있는 커피 사기 내기 이런 거.

내려졌다고 하고, 진짜 홈 경기라서 내일 경기가 정말 엄청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이 될것 같은데, 우리가 멀리 있긴 하지만, 그럼 선수들에게 닿을 만큼 열심히 또 응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내일 거리 응원이 열리는데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마침 날씨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더웠다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정은상님, 청주는 너무 더워요. 신수희님, 마산도 엄청 더워요. 바람이 없어요. 김영훈님, 부산은 내일 저녁부터 비 소식이 있어서인지 너무너무너무 습식 사우나처럼 느껴졌습니다. 벌써 이러니 올 여름 걱정이네요. 박종희님도 오늘 너무 더워서 입맛이 없네요. 움직이기만 해도 땀이 나고 불쾌지수가 높네요 하셨어요. 진짜 오늘 많이 더웠죠.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그래도 내일 비 소식이 있어요. 내일부터 주말까지 곳곳에 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그렇고, 서울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서울 같은 경우에 전국에 비 소식이 있긴 한데 서울은 그래도 기온은 여전히 높아서 습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도 더울 것으로 예상돼서 내일 혹시 거리 응원 가시는 분들은 대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네요. 축구 이야기도 차차 나눠보기로 하고요. 노래 한곡 들을 건데요. 1156님이 서울 정릉골에서 오늘도 당신 편 애청자 이종배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퇴근 중인데 미니로 끝까지 함께 할게요 하면서 엄정화의 페스티벌 신청해 주셨어요. 같이 듣고 올게요.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이재은입니다.
1: 5단계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0 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9988님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려고 수강 신청했어요. 1년 반 후에 나올 결과를 기다리며 7월부터 수업 들어요. 이제 막 수강 신청을 한 거라서 시험 보시고 이제 결과까지 나오는데 1년 반 정도 기간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7월부터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 사이에 마음 단단히 잘 먹고 이렇게 열심히 수업 들어야지. 이렇게 워밍업도 잘 하시고 7월부터 수업 열심히 잘 들으셔서 꼭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1784님은 식사 후 걷기 1시간째 하고 있어요. 땀이 살짝 나네요. 여기는 제천이에요. 화이팅 하세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제 식사하시고 이렇게 걷기 운동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밥 먹고 바로 걸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예전에는 했었는데 요즘은 좀 소화되는 정도 가볍게 걷는 정도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화에도 그렇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나서 한 뭐 10분 20분 너무 오래 1시간 걸으셨다고 하셨는데 적당한 시간 정도 걸어주면은 갑자기 막 혈당 오르는 것도 막아주고 도움이 된다고 하고 소화에도 당연히 뭐 더부룩하고 이런 증상들 많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좀 틈틈이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 시간엔 좀 괜찮을까요? 오늘 낮에 아까 덥다고 많이들 올려주셨는데 그 물도 잘 챙겨 드시면서 걸어야겠습니다. 8536님 다이어트 중인 우리 남편 저녁 먹고 황토끼로 운동하자는 제 말에 운동이 너무 싫었는지 마트로 끌고 와서 마트 안에서 운동 중입니다. 운동은 땀이 나서 싫다고 하는 남편 덕분에 남편 차로 이동하면서부터 라디오 듣고 있어요. 오, 지금 듣고 계시려나요? 남편분이랑 같이. 마트에서 운동하는 거 진짜 운동 많이 되잖아요. 이 마트가 워낙 크고 넓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뭐 찾으러 가고 가져오고 구경하고 막 하는데 아 그쵸 우리 작가님이 혜영 작가님이 시식하면은 아무 소용없다 점점점 하셨는데 시식 코너는 좀 그 유혹을 뿌리치고 지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남편분이 그래서 가신 건가 혹시 시식을 빌미로 좀 드시려고. 5333님 우리 딸 방문에도 액막이 명태가 걸려 있어요. 누구한테 선물 받았다네요 하면서 사진 공유해 주셨어요. 오 요즘에 이렇게 귀여운 좀 붕어같이 생겼어요. 그 주황색 명태 사진 인증해 주셨는데 너무 귀엽네요. 요즘 이런 게 좀 유행인가 봐요. 많이들 여기저기 뭐 편집샵이나 보면은 많이 팔더라고요.

0: 1761님이 집에 화분이 80개 정도 됩니다. 반려식물 키우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어제 제 생일이었는데 사랑꾼 남편이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년 생일날 끓여준답니다. 와, 화분 80개 키우고 계신 우리 1761님도 남편분 자랑까지 깨알 자랑해주셨는데 오늘 이분과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서울에 살고 있는 제기동 최순란입니다.
0: 아, 서울에 사시는 우리 순란님 반갑습니다.
1: 네.
0: 아, 목소리가 너무 활기차고 밝으셔서 제 기분까지 막 좋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하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1: 아, 일하다가요.
0: 아, 일하고 계세요?
1: 네네.
0: 무슨 일하고 계세요?
1: 아, 저기, 봉제, 저기, 속옷이에요.
0: 속옷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와,
1: 네.
0: 너무 멋지신데, 그럼 어디, 일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1: 제기동에서,
0: 제기동에.
1: 예, 집에서
0: 아,
1: 해요, 집에서.
0: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1: 네.
0: 와, 그러시군요. 언제까지, 그럼 몇 시까지 작업하세요?
1: 젠디님과 같이 시작, 아니, 저기, 밤에 밥 먹고 젠디님과 시작해가지고,
0: 네.
1: 10시, 젠디님보다 제가 조금 더 해요.
0: 아, 정말요? 한 10시 조금
1: 네.
0: 넘어서까지
1: 예,
0: 일하시는군요. 순아님, 어제 생일이셨다고 들었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너무
0: 아,
1: 행복했어요.
0: 진짜요? 즐거운 생일 보내셨어요?
1: 네네네.
0: 어떠셨어요?
1: 너무 뭐, 지인들도 전화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신랑이 꼭, 지금 결혼한 지 40년이 됐는데요.
0: 네.
1: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미역국 끓이고 갈비하고
0: 와.
1: 잡채하고 안 고르고 그렇게 해줘서 항상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사랑꾼, 사랑꾼.
0: 와, 남편분이 그거를 뭐 갈비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1: 네네네네. 그리고
0: 해마다.
1: 지금 밥도 그냥 밥은 아예 자기가 나를 해서 줘요, 우리 신랑이.
0: 매번이요?
1: 네네, 매일,
0: 와.
1: 한 2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0: 와, 진짜 자랑하실 만 하시네요.
1: 네.
0: 진짜 사랑꾼이시고, 제기동 최수종이라고 불러야 될것 같은데.
1: 맞아요. 우리 애들이 아빠 사랑꾼이라고 맨날 그래요.
0: 와, 너무 멋지시다. 혹시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 순라님? 어떻게 하면 남편이 이렇게.
1: 그게 사랑을, 이게 그 대신에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0: 아, 우리 순라님 열심히 일하시고, 또
1: 그렇죠.
0: 남편분이, 우리 순라님
1: 서포트 해주는
0: 위해서.
1: 거죠, 그러니까.
0: 아, 그러시구나. 아니.
1: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게 항상 행복해요.
0: 아니, 그럼에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죠?
1: 글쎄,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일을 시켜도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
0: 그럼요.
1: 예. 근데 우리 신랑은 변함없이 아침에도 꼭 주스 갈고 아침에 야채해서, 그렇게 나를 꼭 먹여야 된다, 그냥.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0: 와, 진짜 자랑하실 만 하네요, 남편분이.
1: 예, 저는, 예, 아침에 눈 뜨면 저는 화장만 하고 딱 내려오면 끝인데, 우리 신랑은 모든 거를 다 해가지고 저를 그렇게, 예, 생각을 해줘요.
0: 와, 대단하시네요, 남편분. 주변에서도 진짜
1: 네.
0: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1: 막 사랑이 막 넘치지요? 한마디로?
0: 어떻게 그렇게 남편분이 근데 우리 순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실까?
1: 글쎄요, 뭐, 엄청 예쁘다고, 항상 고생한다고, 고생해서 항상 미안하다고.
0: 엄청 예뻐하시는구나, 우리
1: 예,
0: 순나님을.
1: 미안하다고, 이렇게 나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하는 게, 그런 거라도 자기가 했어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더라고, 그렇게 정성 들어서 해줘요.
0: 와, 미안하다, 사랑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1: 예,
0: 와,
1: 항상
0: 그러면은,
1: 미안하다, 사랑한다.
0: 뭐 싸우지도 않으세요, 두 분?
1: 예, 싸울 일이 없지요.
0: 한 번도 싸운 적 없으세요? 그럼 단한 번도?
1: 아니, 이제 일하면서, 이제, 제가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0: 네.
1: 뭐, 돈도 벌만치 벌고, 이제, 이래 놓으니까, 뭐, 이제, 지금은, 초년에는 이제 막돈 벌려고, 막, 그렇게 막, 욕심 너무 많으면 싸우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내려놓고, 이제, 돈도 벌만치 벌고, 건물도 올렸으니까, 예,
0: 와,
1: 이제는.
0: 건물까지 올리셨어요, 순나님?
1: 네,
0: 와,
1: 열심히 살아갖고
0: 대단하시네.
1: 건물까지 올렸어요.
0: 건물 주셨구나. 그러면 남편분이 그렇게 매번 주스도 갈아주시고 밥도 해주실 만 하네요.
1: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예뻐라 해주셔요.
0: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으면.
1: 글쎄요, 우리 딸들이 대한민국에서 아마 손꼽아야 된다고 그런.
0: 그 정도로. 와,
1: 네네.
0: 멋지십니다. 아니, 순나님이랑 통화하는 동안 지금 많은

0: 사람들이 글을 남겨주셔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1: 네.
0: 김경주님이 와우 남편 자랑 돈 내고 하셔야 되는데 생신도 축하 축하드려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
1: 아, 감사합니다.
0: 아, 돈 안 내셔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1: 네, 그냥 그 일은 하되 그냥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0: 그러니까.
1: 예, 아니, 사람이 기술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0: 아, 진짜 행복이 느껴집니다. 순나님 목소리에서. 그리고 1001님은 듣다 보니 샘나네요. 40년 넘어도 미역국 한 그릇 못 얻어먹었는데 행복하세요 하셨고.
1: 그래요?
0: 신은혜님은 엄마야 갑자기 일하다 화가 나네요. 옆에 있는 남편한테 한번 째려봅니다. 이렇게.
1: 아, 그래요? 아유, 맞아요. 그 진짜 그거는 자랑할 만하지요.
0: 마음껏 자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그래, 예. 아, 그냥 음식도 이렇게, 뭐, 저기, 뭐야, 뭐, 네. 어려운 것도 잘해요, 뭐.
0: 맛있어요?
1: 네.
0: 맛도 있고.
1: 맛도 있고, 그냥. 그냥 저는 치킨을 아예 아직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봤어요.
0: 아 진짜?
1: 네네네.
0: 아니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다음번에 우리 순나님 남편분이랑 한번 전화 통화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1: 아까도 있었는데 네. 웃고 가더라고요.
0: 아 그러셨어요?
1: 네네네.
0: 아니 지금 집집마다 난리가 났어요. 안은경님은 지금 아, 옆에 네. 남편한테 잔소리 중이에요. 당신은 뭐냐고.
1: 아
0: 남편분들이 지금 라디오 끄실 것 같은데 듣다가
1: 아 그러게요. 아, 아, 너무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은데.
0: 아예 아닙니다. 자랑 많이 아, 해주시고요. 그리고 순나님 네. 네. 화분을 80개나 지금
1: 네네네네. 또 그 일을 하면서도 걔네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니까요.
0: 와.
1: 네 계단에다 키우고 옥상에다 키우고 거실에다도 키우고 막 그래요.
0: 아. 아니
1: 너무 예뻐요.
0: 뭘 하든 행복하신 것 같아요. 순나님이 일단 마음이 그렇게
1: 아, 예, 예.
0: 좋은 분이셔서
1: 긍정적으로 행복 그냥 행복. 이게 마음먹기 달려 있고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나는 힘들다 생각하면은 계속 힘들어요. 그러니까 행복합니다 하고 MBC 딱 틀어놓고 시작해서 나는 끝까지 MBC 듣고 일을 하거든요.
0: 그래요.
1: 예.
0: 아니, 문득 제가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순나님 너튜브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1: 다들 그렇게 말은 하시죠.
0: 너튜브 네. 하시면 당장 구독할 것 같아요. 행복 전도사 이런 느낌으로
1: 네,
0: 남편분도
1: 네,
0: 좀
1: 네,
0: 나오시고. 네.
1: 너무 왜 이제 인생 사는 게 뭐 그닥 그렇게 뭐 별 저기가 없이 행복하다 생각하면 그냥 행복해요 그냥.
0: 아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한 네. 거죠, 그죠?
1: 네.
0: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기동 최수종 남편님한테 한 말씀 이렇게 전화 연결됐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음악 깔아드릴게요.
1: 네. 우리 남편 여보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건강만 챙기면서 우리 행복하게 뭐 지금도 행복하지만은 남은 인생 더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여보 사랑합니다.
0: 와 정말 멋진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화 통화하면서 저도 너무 기분 행복해졌는데 그러면은 네.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저희 들려드릴게요.
1: 네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요.
0: 오 남편을 위한 선곡인가요?
1: 네
0: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1: 네. 네
0: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남편분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두 분 앞으로도 남편분이랑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예. 오당제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1: 아우 예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통화연이
1: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수고하세요.

서울 제기동에서 사랑받고 사시는 최순란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듣고 왔어요. 이종훈님이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지네요 하셨고 6605님 죄송합니다. 목소리에 행복이 가득하네요. 부러워요 하셨어요. 6316님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지금도 혼나고 있을 세상의 모든 남편들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아마 지금 남편분들이 들으시면서 어떻게 막 빨리 라디오를 꺼야 되나 라디오 소리를 낮춰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남편 자랑을 이렇게 순라님이 너무 환한 목소리로 해주시니까 두 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시는지 정말 잘 느껴졌고 들으면서도 괜히 저까지 미소가 지어지고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남편분 덕분에 매일매일 더 든든하고 행복하실 것 같아요. 남편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순라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하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밥도 해주시고 이렇게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너무 아무튼 즐거운 오늘 전화 연결이었습니다. 감사드려요. 7062님 윤도현의 나는 나비 신청합니다. 훨훨 나는 기분이에요 하셨어요. 이 노래 같이 듣고 와서 굿뉴스 퀴즈 풀어볼게요.

0: 은행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우리 사회의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부산 영산대학교에 다니는 스리랑카 유학생들이 길에서 넘어진 어르신을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보건소에 다녀오시던 어르신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면서 이마를 다치셨는데요. 마침 근처를 지나던 영산대 유학생 한산희 학생과 타쉬미 학생이 곧바로 달려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곁을 지키면서 도왔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지 못한 게 마음에 남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학교에 학생들을 꼭 찾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학교 측은 수소문 끝에 두 학생을 찾아서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지금도 종종 이것을 이용해서 스리랑카어로 학생들에게 잘 지내니 하고 안부를 전한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어르신은 무엇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안부를 물었을까요? 1번 번역기, 2번 확성기, 3번 뻥튀기. 자, 보기 중에 외국인 학생과 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번역기, 2번 확성기, 3번 뻥튀기.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4: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작년보다 6단계 오른 2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전경제부는 올해 IMD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이 70개국 중 21위로 지난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작년에는 비상계엄 여파로 7단계 떨어진 27위를 기록했지만 1년 만에 6단계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윈헌드레드 레이블 대표 차가원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재차 반려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차 씨에 대해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차 씨의 범죄 구성 요건 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달 초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미 한 차례 반려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6.3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힘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정우 의원과 인사를 나누며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의 이런 언급은 당 안팎에서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 주목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유조선 세척이 현지 시간 18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블룸버그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4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뒤 사우디의 초대형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샤덴, 자함, 아우타드 등 유조선 세척은 각각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지난 16일 사우디 라스타누라 항구를 출발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나 5만 해를 항해 중입니다. 특히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은 이들 세척 가운데 아우타드호의 목적지가 울산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의 명물인 관광마차에서 10대 관광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오후 3시쯤 4명이 태우고 있던 마차의 말이 갑자기 질주하면서 18살 청소년 등 최소 2명이 말 밖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많은 곳 250mm 이상, 강원 산지와 동해안 많은 곳 12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에 100mm 이상이 되겠고 수도권은 최대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 17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 25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최근 국내 곳곳에 특별한 체육시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수영장이죠. 방수 기능이 있는 수중 휠체어를 갖춘 데다가 진입로가 넓고 완만해서 수영장에 드나들기 쉽습니다. 또한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수영장보다 레인의 폭이 넓고요. 계단과 문턱을 없애서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체육시설,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어르신이 자신을 도와준 외국인 유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은 무엇일까요? 0570님이 1번 번역기.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는 착한 청년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참 살만한 세상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셨어요. 오늘 당첨자 0570님 축하드립니다. 오당재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바로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낯선 타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여준 따뜻한 선행을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하고요. 두 학생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어르신이 건강하게 회복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웰템, 삼성증권,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워킥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텐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 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비서.
5: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6: 길을 잃어버린 지도 벌써 몇 시간째.
5: 목요일 밤 우리만의 음악 여행.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 오늘도 추억이 있는 노래, 요즘 매일 듣는 노래, 노래방 애창곡 등등 지금 이 순간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은요, 천하경님이 걱정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퇴근하고 쉬는 게 아니라서 괴로워요. 흑흑 소란의 목소리 신청합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요즘 걱정할 일들이 많으신가 봐요. 하경님, 이 노래 나가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좀 걱정 좀 잊으시고 노래에 집중하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란의 목소리 전해드릴게요.

시원한 목소리 듣고 왔고요. 김연수님이 015B의 수필과 자동차 신청합니다. 오늘 문득 생각난 노래입니다. 오, 좋아요. 이런 신청곡 여러분 보내주세요. 오늘 문득 듣고 싶었던 노래, 갑자기 생각난 노래, 지금도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015B의 수필과 자동차, 연수님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이님, 연수님, 늘 감사합니다. 노래 찾아서 듣는 것도 좋지만 오당제에서 나오면 두 배, 세 배로 좋아요 하셨어요. 5145님은 엄청 청순하고 샤방에서 좋아했던 메이비. 노래방에서 메이비 노래를 부르면 제가 다 이온 음료가 되는 느낌이었네요. 습도 100%, 청량감 100%로 만들어줄 메이비의 I Wish 신청합니다. 오, 안 그래도 오늘 날씨 습하고 덥다고 많이들 글 남겨주셨는데 청량하게 한번 이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메이비의 I Wish.

김혜진님, 메이비씨 예전에 라디오 할 때 많이 들었는데 노래 듣다 보니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김현아님, 젠디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요즘이네요. 그래도 여름하면 바다 생각이 빠질 수 없죠. 시원한 바닷바람이 느껴지는 노래 신청합니다. 딱쓰리에 다시 여기 바닷가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현아님 저랑 마음이 통하신 것 같아요. 저 이 노래 진짜 듣고 싶었거든요. 유재석씨, 이효리씨, 비이씨가 함께한 싹쓰리 다시 여기 바닷가 같이 들을게요.

김현아님, 젠디 저랑 통했네요. 더우니까 생각났어요. 노래 감사합니다. 저도 현아님 덕분에 이 노래 신나게 들었습니다. 조영호님, 갑자기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노래가 듣고 싶어요. 이 노래 갑자기 듣고 싶어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같이 듣겠습니다.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김민재님은요, 조용필의 바운스 듣고 싶어요. 시험 일주일 남아서 전혀 바운스하지가 않아요. 점점. 아, 어떡해요, 민재님. 시험 일주일 남았으면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조용필의 바운스 들려드릴게요.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잔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혜원님, 샤이니의 산소 같은 너 신청합니다. 샤이니가 활동했던 노래 중에 이 곡을 가장 좋아했어요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오늘 저랑 마음 통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저도 샤이니 노래 듣고 싶었거든요. 최근에 또 신곡을 냈죠, 샤이니가. 이혜원님이 가장 좋아하는 산소 같은 너 샤이니 노래 듣고 올게요.

샤이니의 산소 같은 너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에서도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계속됩니다. 혹시 아직 신청곡 안 보내주신 분 계신가요?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못 들어드리면 내일 모레 주말에라도 들려드리니까요. 용기 내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 1794님이 태극전사들이여, 3차전 남아공전은 신경 안 쓸게. 트리온다 축구공이 멕시코 골문으로 시원하게 세 골만 들어가주길 바라면서 시아의 샹들리에 조심스레 신청해봅니다. 젠디 하셨어요. 아, 내일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태극전사들 힘내서 좋은 경기 펼치기를 다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1794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시아의 샹들리에.

5348님, 안녕하세요 젠디. 오늘은 특히 더 좋은 노래가 선곡되는 목요일입니다. 산책 시간도 오늘만큼은 9시로 바꿔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듣고 있어요. 근데 목요일이 너무 빨리 와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이렇게라도 외치면 시간이 멈춰질까요? 해자다의 타임 신청합니다. 오, 센스 있는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벌써 내일이 금요일이네요. 그래도 금요일 지나면 또 주말이 오는 거니까 신나는 마음으로 내일 금요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5348님의 신청곡 태사자의 타임 듣고 올게요.

박성남님, 젠디, 주얼리에 젠디가 참 좋아 신청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오당제가 좋아서 신청하는 거예요. 주얼리에 니가 참 좋아 말씀하시는 거죠, 성남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 노래 같이 드릴게요.

강희님, 주얼리 이 노래 정말 좋네요. 예전 생각납니다. 주현정님, 왜 옛날 노래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나고 좋잖아요. 하셨네요. 4357님, 제 삶에 힘을 주는 노래입니다. 파이팅 할 수 있게 틀어주세요. 이승철의 아마추어. 감사합니다. 이승철의 아마추어. 우리 4357님과 함께 들을게요.

이혜연님, 잔디, 그런 날이 있잖아요. 별거 아닌 일을 지치고 불쾌지수 높은 날. 오늘이 그렇네요.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신승훈의 어느 멋진 날. 오늘 좀 다들 지치고 힘드셨죠. 혜연님도 그렇고. 내일은 이 노래 제목처럼 어느 멋진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신승훈의 어느 멋진 날 들려드릴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잠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3, 4부 잔디 이 노래 선곡 대다요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죠? 정성껏 신청곡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쉽게 오늘 다 들려드리지 못한 노래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신청곡 잘 간직해뒀다가 내일 또 주말에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굿뉴스 퀴즈 오늘의 당첨자 0570님이 골라주신 끝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0570님이 어머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신청곡 SG 워너비의 라라라 듣고 싶어요. 어느 날 남편이 이 노래 좋다고 들어보라고 하면서 당신을 생각하는 내 마음이라며 깨톡으로 보내줘서 처음 알게 된 노래랍니다. 그때부터 저의 최애곡 중에 하나가 됐어요. 와 오늘 진짜 뭐 남편 자랑 데이인 것 같아요. 남편 자랑의 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훈훈한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재밌고 신나는 시간이었고요. SG 워너비의 라라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0: 가난에 묶여 꿈조차 꾸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1: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0시 뉴스입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에 따른 차등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한 결과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입니다.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 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종원 초대 사장은 공사가 에너지와 조선처럼 양국이 합의한 전략산업 분야에서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지난해 한미관세합의를 토대로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앞으로 2천억 달러 현금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 투자를 위한 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용을 맡게 됩니다. 오는 9월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기 전 선순위 보증금과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비롯해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9월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대출금 연체 여부를 보고 선순위 보증금을 주택 시세와 비교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따져볼 수 있게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로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을 협상 시한으로 제시하며 야당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원구성은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배치된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기 위해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네타냐후 총리 측근 등 이스라엘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레바논 주둔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미국과 끈질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한 당국자의 말도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많은 곳 250mm 이상, 강원 산지와 동해안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에 100mm 이상이 되겠고 수도권은 최대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 22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4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쇼핑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지난주 집 앞으로 배달된 물건은 몇 개인가요?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뭐든 살 수 있다 보니 쉽게 버리는 물건도 정말 많은데요.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기 위해서 유행이 지난 의류를 새롭게 고쳐 입거나 새 제품 대신 중고 물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물건을 살 당시에 가졌던 마음, 또 그 물건의 장점을 잊지 않는다면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버리기 아까울 땐 나눠 쓰는 마음. 이런 재사용 마음들이 모일 때 지구도 지켜질 겁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혈액 한 방울로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전이 무색하게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날로 더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 곳곳에서 뇌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위험들이 소리 없이 다가온다는 점인데요. 지금 당장은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막상 발현되기 시작하면 치료비로만 한 해 수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하루라도 빨리 발견해서 일상의 습관을 바꾸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일 텐데요. 치매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뭘지 잠시 후 무기니 서울대 의대 치매융합연구센터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백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백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6: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가능 및 투자자 규서.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치매, 늦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무기니 서울대 의대 치매융합연구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무기니입니다.
3: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25년 뒤면 노인 3명 중 1명이 치매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치매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단순 고령화 때문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치매 위험 요인들도 더 높아진 건지 이거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4: 네,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나이입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요. 저희가 재작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65세 인구가 20%를 네.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의 증가 속도가 베이비부머 시대와 맞닥뜨리면서 예. 나라에서는 노인 인구의 속도가 점점점 그 늘어나고 있는데요.

0: 2050년이 되면 노인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평균 수명이 85세에서 90세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노인 중에 현재도 그냥 생각하기 65세 이상의 노인 중 10%가 치매 환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오. 현재 치매 환자 수를 어림자와 100만 명 예. 이렇게 잡고 있는데 2050년에는 예. 300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 300만 명이요?
0: 예. 그러니까 오.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2: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머지않은 시점에 치매 증상을 보일 사람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300만 명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있다고 하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국가나 사회가 치러야 될 비용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0: 현재 1인당 드는 비용을 아주 작게 계산을 해봐도 1인당 1년에 3천만 원이 들고 예. 있습니다. 근데 현재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이면 30조고요. 예. 300만 명으로 되면은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 뭐 사회 경제적 부담이 엄청난데 그거 플러스 이제 개인도 경제 생활을 못 하게 되니까 예. 너무 힘들어져서 이거를 그 돌봄에 쓰기보다는 그 앞쪽에 막을 수 있는 진단이나 치료제 개발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렇네요. 진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치러야 될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0: 네. 거기에다가 플러스 예. 예전에는 65세 이상에서 주로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요즘은 또 나이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세, 50세에도 초록이 치매라고 해서 예. 그전에는 안 나타나던 그런 치매 환자들이 젊은 나이에도 나타나고 있어서 예. 그게 이제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고요.
2: 네.
0: 또 보통 평균 수명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높잖아요.
2: 예.
0: 그런데 이 치매는 이상하게 여성이 남성보다 걸릴 확률이 두 배 높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 수가 뒤로 갈수록 점점점 많아질 수밖에 예.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이거 몇 가지 추가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0: 네.
2: 일단 치매가 나이대가 앞당겨지고 있는 것도 특이한 현상이고 여성이 걸릴 확률이 높은 것도 이런 것들이 다 연구나 이런 걸로 다 이유가 확인이 되고 있나요?
0: 네.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매년 2년에 한 번씩 란셋이라는 유명한 그 학술지에
2: 네.
0: 그 모든 그동안 나왔던 치매 관련 데이터를 메타 데이터 어널리시스 예. 해갖고 그럼 위험 요소가 뭔지 하는 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올해 또 나올 건데요.
2: 예.
0: 2024년에 나온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가지 위험 인자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전에는 노년기의 위험 인자들을 주로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청장년기의 위험 인자들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2: 예.
0: 그래서 8가지가 청장년기의 그 위험 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 뭔가요?
0: 그 중에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고지혈증,
2: 예.
0: 뭐 운동 부족 그런 것도 있고 특이한 게 청각 소실입니다.
2: 청각 소실이요?
0: 예, 그게 그 8%라는 높은 위험 요소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이어폰 많이 끼잖아요.
2: 예.
0: 예, 그게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혼자서 이제 집에 박혀서 게임을 한다거나
2: 네.
0: 아니면은 이런 소통 같은 거를 그냥 문자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대화나 직접 얼굴을 마주대는 걸 많이들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요. 이런
2: 네.
0: 것도 사회적 고립을 또 유발할 수가 있고 또 그 식생활이 좋아지다 보니까 비만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2: 네.
0: 그래서 비만, 당뇨, 고지혈 이런 게 치매를 유발하는 여러 위험인자 중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2: 예.
0: 그러니까 그 나이가 65세에서 이제 점점 앞쪽으로 당겨지고 있습니다.
2: 네. 야, 이거 진짜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0: 네.
2: 그러면 말씀하신 위험인자 중에서
0: 네.
2: 저는 의외인 게 있는 게
0: 네.
2: 저는 사실 시력이 조금 감퇴되는 게 치매에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청력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0: 시력은 이제 노년기에 중요한 위험인자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2: 예.
0: 청력의 경우에는 이제 잘 안 들리잖아요.
2: 예.
0: 그러면은 그거를 들으려고 뇌 안에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그런 위치를 해야 되는 해마에 그 잘 작용을 해야 되는 게 다 청각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런 기억과 학습에

0: 능력이 이렇게 떨어져서 나타나게 네. 되는 겁니다.
1: 자, 그러면 치매가 여러 시기에 걸쳐서 여러 위험 요인들로 인해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이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때부터 좀 치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 치매도 마치 정기 검진 받는 것처럼 정례적으로 뭐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0: 다른 질병과 다르게 치매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알츠하이머병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알츠하이머병은 증상이 나타나기 10년 혹은 20년 전부터 뇌에 나쁜 독성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게 신경세포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1: 예.
0: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은 이미 신경세포도 많이 죽었고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소리 없이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10년에서 20년 전이니까 근데 정상인 사람이 내가 치매 검사 받아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1: 예, 그렇죠.
0: 그러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해서 빨리 그 환자를 가려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조기 진단 방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1: 예.
0: 우리나라에도 곧 도입될 예정입니다.
1: 아, 우리나라에도 곧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 우리가 그냥 직장인들은 어디 그 회사에서 반강제적으로 정기 검진 받아 가지 않습니까? 거기 그 여러 가지 뭐 받을 건지 체크하는데 지금 치매 진단은 없나요?
0: 없습니다.
1: 아이고.
0: 예.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면 건망증도 일어나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인지기능 검사를 무료로 해줍니다.
1: 예.
0: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동네 보건소 가서 이렇게 검사도 하고 그러시는데 뭐 젊은 분들이 절대 그러시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기 때문에 예, 이분들한테는 이렇게 나라에서 시스템으로 좀 정기검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츠하이머 말고도 다른 종류 치매가 많다는 얘기네요.
0: 네, 치매는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고요.
1: 예.
0: 질환명은 아닙니다.
1: 네.
0: 질환으로 들어가면 크게는 100가지, 아니 10가지,
1: 예.
0: 또 자세히는 100가지까지 예.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에 알츠하이머병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혈관성 치매가 20%, 루이소테성 치매가 10%, 그다음 알코올성 치매, 약물 중독성 치매 등등 다양한 치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이제 세 가지를
1: 네.
0: 특징을 설명해 드리면
1: 네.
0: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기억과 학습의 중요한 해마 부분에 그 독성 물질이 집중 쌓이면서 신경세포가 확 죽어서
1: 예.
0: 기억과 학습 능력이 두드러지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요. 그다음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많이 아시죠?
1: 예.
0: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그렇게 됐을 때 뇌혈관이 별로 안 좋아졌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게 이제 치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1: 예.
0: 루이소체 치매는 알파시누클린이라는 독성 단백질이
1: 네.
0: 뇌 속에 그 흑질이라는 부분에 뇌 간에 그 가서 막 쌓이게 되는데 그 부위에 뭐가 있냐면은 도파민성 뉴런이 많아서 운동 기능을
1: 네.
0: 상실하게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파킨슨성 치매랑 조금 헷갈리는데 이 루이소체 치매는 그 뇌 흑질뿐이 아니라 대뇌 피질 전체에 쌓이게 됩니다.
1: 아.
0: 그래서 성격이 많이 변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 갑자기 화를 심하게 낸다거나
1: 아.
0: 뭐 이상한 그 변덕스러운 행동을 한다거나
1: 예.
0: 이런 분들은 전 측두엽이 많이 망가지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해서 병원에 꼭 가보셔야 되는데 이런 루이소체 치매의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전 측두엽성 치매도 많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그럼 하나씩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0: 네.
1: 우리가 부모님들 중에서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치매가 있다 그러면 야 너도 치매 조심하라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0: 네, 네.
1: 그럼 이 지금 열거해 주신 것들 중에서 유전적인 요소가 전부 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중에 특정 치매 질환들이 더 있는 건가요?
0: 다른 질환들은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돼야 하는데 아직 많이 진행이 안 됐고요.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연구가 비교적 많이 돼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는 그 가족력을 봐라 하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꼭 유전은 아니에요.
1: 예, 예.
0: 그런데 유전성 가족성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전체 치매 환자의 5% 아주
1: 예.
0: 적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가구 정도 밖에 없고요. 예. 근데 이 경우는 그 뇌머리 속의 지우개 이런 영화같이 아, 20세에 발병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예. 그거는

0: 그 APP, PS1, PS2라는 특정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나오는 질병이라서 그 경우는 그 돌연변이가 있으면
1: 100%예요?
0: 10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근데 위험인자 중에 강력한 위험인자로 아포지 단백질 E4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E2, E3, E4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E3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E4를 가지신 분들이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왜냐하면 다두 개씩인데,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받고,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E4라면은, 그 E4를 갖지 않은 분에 비해서 한 다섯 배 정도 그 치매,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만약에 두 개다. E4, E4다. 그러면은 15배.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서 이게 강력한 위험 인자라서 가족력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마 이 아포지 E4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 E4라는 게 부모한테서 물려받는 유전 인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다고 꼭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인 인자는 아니지만 위험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E4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꼭 걸리지는 않습니다. 확률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예방하고 관리를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1: 그리고 혈관성 치매와 루이소체 치매 같은 경우도 우리 예를 들어서 집에서 풍 맞으시거나 혈관 질환 자주 걸리시는 집안들도 있긴 있거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럼 이런 것도 유전적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까?
0: 그 경우는 고지혈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혈액 검사하면서 고지혈 지표가 나타나잖아요. LDL 수치라든지 그런 게 나타나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약물 치료만 열심히 받으시면 그 고지혈증이 좋아지고 당뇨도 좋아지고 그래서 혈관성 치매까지 갈 확률은 많이 없는데 보통 그것도 소리 없이 찾아오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기검진,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검진, 그게 와도 잘안 합니다. 또 그거를 받으셔서 위험인자는 꼭 관리를 하시면 혈관성 치매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치매가 자주 걸리는 민족 또는 뭐 인종 이런 게 있고 그러지 않은 민족, 인종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하다고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치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0: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비교하는 이제 치매 환자 지도가 나왔어요. 전 세계 지도. 그거를 보면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경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나이라는 요소라서 그거를 보면은 이제 개발도상 국가나 저개발국은 평균 연령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치매가 발병하기 전에 돌아가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 인구는 많은데 그만큼 또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많은 거라서 머리를 많이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그에 비해서 또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그 치매를 걸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또 아주 하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게 서로 그
1: 나쁜 영향을 주는
0: 효과를,
1: 거군요.
0: 그렇게 상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자, 이렇게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치매라는 게 결국은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0: 그렇죠.
1: 그러면 치매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면 실제로 그 효과는 뭐 어느 정도입니까? 결국 사망할 때까지 치매를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되나요?
0: 그건 아니지만 보통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1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오랜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기 진단을 하게 되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확 늦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가족도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조기 예방을 하면 또 지금 원인 치료제가 나왔는데 이 원인 치료제도 조기 환자한테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 발병이 돼서 진행된 속도를 많이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 조기 진단을 하셔서 그 발병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그런

0: 그 영상을 보면서 당신은 알츠하이머성 환자예요. 이렇게 증상이 없는데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1: 예.
0: 그게 한 가지 방법인데 비용이 우리나라는 싼 편인데 150만 원에서 200만 원.
1: 그 치료가 그러면 한 번 받는데요?
0: 아, 치료가 아니라 그건 진단을
1: 받는데?
0: 예예.
1: 어휴, 진단 받는데도 비싸네요.
0: 예, 그런데 돈이 많다고 가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 네.
0: 왜냐하면 아밀로이드 PET을 할 수 있는 병원이 그렇게 전국에 많지 않아서 이제 진짜 해야 될 환자도 줄 서 있는데
1: 네.
0: 나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진단받기가 쉽지 않고 두 번째 방법이 뇌 척수액에서
1: 예.
0: 베타아밀로이드랑 타우 단백질을 이제 생화학적 방법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뇌 척수액에 아주 굵은 바늘을 꽂아갖고
1: 네.
0: 뺀 다음에 한 4시간에서 8시간은 못 움직여요.
1: 네.
0: 그 위험에서.
1: 네.
0: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 받는 게 쉽지 않고요.
1: 예.
0: 그다음에 그걸 누가 뽑았느냐 누가 측정했느냐에 따라 또 결과가 막 흔들려요. 그래서 그거는 잘 권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진짜 획기적인 방법인데
1: 네.
0: 피 한 방울로.
1: 피 한 방울로.
0: 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2025년 5월에
1: 예.
0: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1: 이야.
0: 그거는 피 안에 있는 타우 단백질, 그러니까 타우 단백질의 인산화가 된 특정 부분을 인지하는 걸로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아, 뇌 안에 그 베타밀로이드가 얼만큼 쌓였다, 얼만큼 진행됐다, 그거를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방법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올 거고요.
1: 네.
0: 이거는 환자한테 직접 뭐를 주사하거나 그런 침습적인 게 아니라 피 한 방울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나라에서도 임상 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1: 네.
0: 그게 우리나라 환자한테서 똑같이 나온다. 그럼 바로 도입이 될 거고요. 훨씬 잘 만들잖아요.
1: 네,
0: 나라
1: 네.
0: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싸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뭐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55세 이상 전 국민이 그 건강 검진 받을 때 좀 넣었으면 좋겠다.
1: 그렇네.
0: 그런 거를 막 희망하고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1: 네.
0: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해봐야지
1: 예.
0: 똑같은 지표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거라서 곧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AI가 요새 많이 발전했잖아요.
1: 예.
0: 예전에는 MRI를 찍으면은 6개월 후에 해마가 얼만큼 유출됐는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럼 두 번을 가서 찍어야 돼요.
1: 예.
0: 그리고 보통 노화에 의한 해마의 위축은 상당히 천천히 일어나는데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의 경우는 빨리 일어납니다.
1: 예.
0: 그래서 줄어드는 그 속도를 갖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요새는 AI가 나와서 그동안 MRI 찍은 환자들 너무 많잖아요.
1: 네.
0: 그 환자 데이터를 다 넣어서 머신러닝을 시킵니다.
1: 아.
0: 그래서 한 번만 찍어도 이 환자가 어디다 그리고 이렇게 예측을 해주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MRI는 그래도 각 병원에 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쉽게 그런 진단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우리가 몰랐던 치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치매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1부에서 치매 증상에 대한 기초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 저희에게 아주 쉽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요즘 안타까운 게 제가 정말 좋아했던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 브루스 윌리스 치매 네. 때문에 아예 활동을 중단했다고도 들었고요. 또 영화 배우인 크리스 햄스워스도 뭐 치매 고위험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활동을 중단했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1: 네.
0: 그런 사람들은 그럼 활동 중단하고 뭐 어떻게 치료를 받는 건지 어떻게 또 진단을 받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1: 네. 말씀하신 크리스 햄스워스 네. 경우는 A4E4를 가진 걸 본인이 알게 됐어요.
0: 네.
1: 그런데 A4E4가 있다고 꼭 치매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면 치매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 E4를 가졌다는 게 본인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이제 자기 생활을 돌아보니까 너무 자기를 돌보지 않았고 가족도 같이 한 시간이 너무 적었던 거예요.
0: 예.
1: 그래서 그 시간을 좀 가지면서 자기를 어떻게 건강한 생활 패턴으로 만들까 이런 고민과 함께 가족과 같이 하면서 이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느라고 잠시 중단한 것이지
0: 네.
1: 치매 환자는 아니고요. 이제 브루스 윌리스 같은 경우는 전두 측두엽
0: 네.
1: 치매라고 생각이 드는데
0: 예.
1: 이 사람은 점점 그 성격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막 안 하던 나쁜 말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0: 힘들게
1: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현실적인 그런 활동은 힘들겠다 해갖고 중단했는데 이제 거기서는 많이 또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
0: 네.
1: 이제 좋은 치료를 받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런데요. 저도 주변에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어떨 때는 정말 옛날 기억을 아주 또렷이 생각을 해내세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게 꼭 나빠지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든.
1: 아, 그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해마가 집중적으로 소실이 됩니다.
0: 예.
1: 해마의 역할이 단기 기억입니다.
0: 예.
1: 그래서 어떤 정보를 받으면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반복을 한다거나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게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0: 예.
1: 근데 그 알츠하이머성 환자는 해마가 그 소실이 됐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말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너 몇 살이니? 그리고 조금 있다가 너 몇 살이니?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0: 네.
1: 이 경우는 이제 그 해마가 소실돼서 그런데 그 전에 해마가 괜찮을 때 저장됐던 게 다른 데 뇌로 막 퍼져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그 퍼져 있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 오는데 그 끄집어 올 때 많은 것들이 기억이 사라지고 있는데 감정과 연결된
0: 네.
1: 기억들은 남아 있어요.
0: 아.
1: 그게 제일 끝에 없어집니다.
0: 예.
1: 그래서 자기가 제일 그 마음에 그 깊었던 일, 예를 들어서 나 큰 애를 낳았을 때 너무 기뻐서 그런 큰 애에 관한 거는 다 기억을 하는 거고요. 또 거꾸로 섭섭했던 것도 그 편도체에 강하게 입력이 되어 있어서 왜 막 욕하고 그러시는
0: 예.
1: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기억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 가족의 경우는 가면 그 아들 이름만 부르고 딸 이름을 잊어버리고 막 이러면 섭섭해할 수도
0: 네.
1: 있고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억이란 것이 항상 기억이 될 때 감정이 같이 들어가면 더 강력하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0: 네, 그렇군요.
1: 그렇게 해서 그런 현상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현상이요. 어떤 분이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치매 증상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또 어떤 분은 되게 느릿느릿하게 전개되는 것 같아요.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1: 그게 뉴욕의 수녀원에서 돌아가신 수녀님들의 뇌를 기증해 주셨어요.
0: 예.
1: 그래서 그 뇌를 쭉 이제 부검을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너무 정상적인 그 수녀님 활동을 하신 분들인데 봤더니 알츠하이머병 환자였어요. 뇌에 너무나 큰 병변이 있는 거였어요.
0: 예.
1: 근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상으로 활동할 수 있었을까 봤더니 신경은 많이 죽었는데 그 살아있는 신경세포에서 가지를 엄청 많이 뻗은 거예요. 그래서 시냅스라고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이어지는
0: 네.
1: 그 시냅스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너무 많이 내고 있어서 죽은 세포에

0: 그 기능까지 그게 다 커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보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시냅스 수는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인지 예비능이라고 하는데요. 예. 인지 예비능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많이 받아도 이제 그건 저절로 생기는 거고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이렇게 뇌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예. 뇌를 많이 쓰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많이 권하는 게 사회적 소통. 막 얘기를 하게 예. 되고 어떤 동호회에 들어간다거나 어떤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항상 생각을 하고 그 어떤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뇌를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소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취미 그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시냅스가 막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못해봤는데 해보고 싶었던 거 예를 들면 피아노를 친다거나 네. 그럼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그거는 뇌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손하고 뇌는 바로 연결이 돼 있어서 예. 그래서 피아노를 치게 되면 악보도 봐야죠. 또 뭐 그 왼손 오른손도 맞춰야죠. 막 이러니까 뇌 기능이 활성화가 막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독서를 한다거나 이제 일기 쓰는 것도 너무 좋고요. 네. 그다음 그런 게 그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시다면 지하철 노선도를 외워 보신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뇌를 예. 많이 쓰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하는 게 다 뇌의 근육을 내가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뇌 그러니까 인지 예비능을 키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짜 적용할 수 있는 바로 팁들도 주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자 이제 뭐 정말 돌이킬 수 없어서 이제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치매 치료제 이것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현재 나와 있는 그러니까 FDA 승인받은 건 세 개인데 네. 하나는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단종이 됐고요. 두 개가 현재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 환자한테 처방되는 건 지금은 하나인데 내년에 하나가 더 늘 겁니다. 예. 이 두 가지가 다 베타 아밀로이드를 뇌에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맥 주사를 4주에 한 번씩 가서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예. 노인을 모시고 대형 병원에 가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려서 정맥 주사를 맞고 그러고 돌아오는데 이게 완치가 아니라 이 치매가 진전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보기는 그리고 한 번에 맞는데 250만 원이 3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3천만 원이 넘죠. 예. 그런데 확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 그 지금 속도에서 조금씩 그 나빠지는 거가 느껴지지 않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거니까 예.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더 그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조기 환자만 가능합니다.
1: 조기 환자.
0: 그리고 조기 진단을 받은 사람만 이게 그 치료제를 쓸 수 있고요. 예. 아 정말 이상해요. 그리고 병원 가신 분은 아직 그 완치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보통 임상 시험이라는 걸 해요. 약이 나오려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임상 1상, 2상, 3상을 하는데 3상에 가 있는 게 현재 50개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베타아밀로이드만 줄이는 게 아니라 타우도 줄이고 다른 기전이에요. 예. 그래서 뭐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좋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이렇게 각각 타겟을 해갖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5년 안에 나올 확률이 뭐 다 성공은 못할지라도 한 10분의 1이라도 성공을 하면 다섯 개잖아요.
1: 그렇네.
0: 그러면 시장에 나와서 이게 경쟁을 하게 되면 가격도 좀 낮아질 것 같고 그다음 요거를 단독으로 썼을 때 좋아지는 게 한 30% 정도 좋아져요. 베타아밀로이드를 네. 80% 이상 없애는데 그 말은 다른 원인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원인을 가진 다른 치료제를 이렇게 칵테일로 병용 요법을 쓰면은 더 효과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환자한테 처방되는 레켄비나 키슨라 같은 이 두 가지는 값도 비싸지만 네. 부작용이 있습니다.
1: 어떤 건가요?
0: 뇌 부종이라고 뇌에 혈관이 붓거나 터지거나 근데 그게 초기에 나타나요. 예. 그래서 초기에는 맞음과 동시에 MRI를 엄청 많이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늘어나고 예. 본인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뇌 부종이 안 나는 분야 안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고 중간에 드롭하시는 분들도 생기게 돼서 이제 부작용이 적은 다양한 이제 경구나 네. 피하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훨씬 쉽잖아요.

0: 네요. 근데 지금 정맥 주사라서 너무 힘들고 너무 비싸고 부작용도 걱정되고 또이 효과도 아주 조기에만 나타나고 적고 그래서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알츠하이머 병 연구에 많은 이제 국가적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많은 치료제가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진짜 그래야겠네요. 왜냐하면 멀지 않은 시점에 전 국민의 300만 명 가까이가 이런 증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니 진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응과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자, 그런데 우리 이제는 비만도요. 뭐 주사 맞으면 비만도 치료되는 이 경지까지 왔는데
0: 네.
1: 치매 치료제 개발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0: 그동안 치매 치료제를 다국적 회사에서 엄청 많이들 하셨어요.
1: 예.
0: 왜냐하면 시장이 크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거는 블루오션이다 그러고 막 했는데 다 실패를 했었어요. 과거 2021년, 2023년까지도 많이 실패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임상시험을 하는 대상자가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모아서 임상시험을 했어요.
1: 네.
0: 근데 봤더니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신경세포가 많이 죽은 이후에요.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인 상태였거든요.
1: 네.
0: 근데 2018년에 미국 NIA라는 곳에서 증상이 없어도 뇌에 아밀로이드가 몇 퍼센트 이상 쌓이면 치매 환자라고 진단하자.
1: 네.
0: 그 진단 기준을 생체 지표로 바꾼 첫 케이스입니다.
1: 예.
0: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이제 그런 환자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들한테 임상시험을 하니까 성공률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률이 그렇게 높아진 이유가 임상시험 자체 디자인이 진단의 기준이 바뀌면서 좋아졌다는 거 하나하고요.
1: 네.
0: 지금도 풀지 못한 두 번째 문제가 뇌 혈관 장벽이라고 있어요.
1: 네.
0: BBB라고 하는데 이뇌 혈관 장벽은 뇌는 너무 중요한 곳이라서 창조주가 만드실 때 뇌에는 아무것도 못 들어간다를 꽉 막아놨어요. 독성 물질이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치료제 약물이 들어가도 못 들어가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약물 개발을 할때 제일 큰 문제가 이 BBB를 통과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게 제일 큰그 장벽이었고
1: 예.
0: 지금도 장벽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잘 통과하게 하는 게 지금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금 환자한테 쓰고 있는 항체 치료제도 주사 맞은 거에 0.1%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0.1%가 들어가서 효과를 내려면 고용량을 투여해야 하는
1: 예.
0: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몸으로 퍼질 텐데,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비싸고. 근데 만약에 혈관 장벽을 확 뚫고 들어가면 저용량만 해도 되고, 부작용도 적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연구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지 교수님께서는 약물을 장으로 넣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것 좀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세요.
0: 사실 뇌하고 장은 떨어져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이두 개가 서로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1: 오.
0: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를 저는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말로 모든 질병은 장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뇌 과학자인 저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죠. 무슨 말이야. 뇌가 얼마나 중요한데 몰라서 그 당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보다 했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자폐 환자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장의 환경을 변화시키니까 자폐 증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자폐도 뇌의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고 막 사람들이 이제 장하고 뇌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가 이제 제일 그 두드러지는데 전조 증상의 변비입니다. 그래서 변비랑 파킨슨병은 뇌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관계야?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알츠하이머병 환자도 쭉 보면은 그 뇌가 아닌 장에, 장염증을 앓았다거나 아니면 변비가 있었다거나 아니 맹장염이 있었다거나 등등의 장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알츠하이머병으로 갈 확률이 100%에서 200%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분명히 무슨 관계가 있을 텐데 예. 이게

0: 무슨 관계인지 안 알려져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그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하는 건 힘들어서 치매 쥐를 가지고
1: 예.
0: 이제 연구를 했더니 벌써 치매 쥐가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장에 장벽도 다 망가져 있고요. 장에서 나쁜 물질들이 막 밖으로 뿜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고 뇌에는 그 베타 아밀로이드 쌓이고 타우도 쌓이고 신경세포도 죽고 막 인지 기능도 나빠지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7개월 때.
1: 네.
0: 그래서 오 그러면은 장이 정말 중요하다면 장에 환경을 바꿔주면 어떨까? 그래갖고 정상 쥐의 변을 4개월 동안 치매 쥐한테 매일매일 먹였습니다.
1: 예.
0: 그러고 봤더니 장내 세균이 다 정상군으로 바뀌었고
1: 예.
0: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서 장벽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성 물질이 바깥으로 있어도 안 나가고 적게 나오고.
1: 예.
0: 그러고 나서 뇌를 봤더니 뇌의 병변도 많이 사라지고
1: 야.
0: 뇌의 기능도 좋아지는 거예요.
1: 신기하네.
0: 예, 그래서 오, 이게 장하고 뇌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1: 네.
0: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돼 있지? 그거를 보려니까 이제 혈액을 타고 가는 흐름이 하나 있고 하나는 미주신경이
1: 네.
0: 장하고 뇌하고 직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미주신경이 그런가 보다 해갖고 그 치매쥐의 미주신경을 한번 잘라봤습니다.
1: 네.
0: 그랬더니 뇌에 타우나 뭐 베타아밀로이드가 덜 쌓이는 거예요. 그거는 장에서 올라가는 게못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통로를 지금 막아버렸으니까.
1: 네.
0: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 미주신경을 통해서 올라가나 보다 했고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미주신경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 혈액에서부터 그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장도 만들고 미주신경도 만들고 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 개를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봤더니 장에 있는 타우나 베타아밀로이드가 진짜 미주신경을 타고 뇌로
1: 올라가요?
0: 가는 거예요.
1: 와.
0: 예, 그래서 너무 놀랬고, 근데 봤더니 이 미주신경이 뇌에 가서 닿는 곳에 BBB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1: 통과가 가는 거네요.
0: 나쁜 물질도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물질을 못 올라가게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루트를 따라서 약을 전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루트로 만약에 약물을 개발해서 갈수 있다면 정말 그, 뭐, 알츠하이머병뿐이 아니라 모든 뇌질환에 약물 전달이 쉬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1: 네.
0: 근데 이제 거기엔 여러 가지 관건이 있는데, 먹어서 장까지 살아서 가야 되고, 독성이 있으면 안 되고, 장에서 미주신경에 잘 붙어서 올라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1: 예. 만약에 진짜 그런 연구가 일정 수준 이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0: 네.
1: 오히려 구강투여가 될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뇌와 관련된 각종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초기에 좀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0: 네,
1: 바람도
0: 저도 열심히
1: 있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예. 자, 이번에는 좀 질문을 가볍게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약국 가면 무슨 뇌에 좋은 영양제들 팔더라고요. 그럼 요즘
0: 네.
1: 치매가 다 걱정이니까 그런 거라도 사 먹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 효과가 있습니까?
0: 아, 저는 많이 걱정도 되고, 그런데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
1: 네.
0: 게, 또 그거 개발하시는 회사가 있고, 또
1: 예.
0: 사 드시는 분이 있고 한데, 사실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BBB를 통과해서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약이든 많이 먹으면 다 간으로 갔다가 신장으로 돼서
1: 그렇죠.
0: 배설이 되는데 그래서 간과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라서 저는 의사 선생님이 권해주시는 약을 드시는 거를 권하고요.
1: 네.
0: 이렇게 좋은 거다 먹고 나도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검증된 거
1: 네.
0: 그리고 간이나 신장에 좀 영향을 덜줄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약을 찾지 마시고
1: 예.
0: 좋은 음식을 드시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 예.
0: 좋은 음식이라 하면은 등푸른 생선,
1: 예.
0: 그다음에 신선한 채소, 그다음에 이제 견과류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신선한 채소 같은 경우는 아까 장례축을 말씀드렸는데 장을 환경을 좋게 하려면은 이제 좋은 유익균이 자라야 되잖아요. 네.

0: 유익균이 자라려면 채소에 파이버가 필요합니다. 섬유질이 필요해갖고 신선한 채소를 많이 드셔야지 그런 유익균이 막 자라서 장벽도 튼튼하게 하고 뇌에도 좋은 물질을 전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영양제 찾지 마시고 예, 신선한 채소를 매일매일 좀 드실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공부 한참 열심히 해야 될때 견과류 엄청
0: 아,
1: 챙겨주셨거든요.
0: 네, 그
1: 그건 왜 도움이 됩니까?
0: 견과류에는 그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뇌의 기능을 좋게 하는 비타민 E, 뭐또 다른 여러 뇌의 기능을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견과류 노인들한테도 좋고요. 그골 관절에도 좋고 뇌의 기능에도 좋고 해서 견과류 너무 좋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예.
1: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뇌 과학도 점점 진일보한 수준으로 발달하다 보면 또 치매 치료제도 이제 더 훨씬 획기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 우리 이럴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약이 A라는 어떤 목적으로 개발했다가 B나 C로 쓰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결국 이게 뇌 기능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건데
0: 네.
1: 이러다가 우리 멀쩡한 사람이 이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어떤 약을 먹으면 머리가 더 좋아진다든가, 기억이 더잘 된다든가, 이런 경지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겁니까?
0: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새 비만이나 당뇨 치료제로 나오는 그 GLP-1 관련 약제가 만병통치약이로 라고 알고 있습니다.
1: 다
0: 그래서
1: 좋다고 뭐
0: 네, 뭐
1: 그래요.
0: 심장에도 좋고 뭐 뇌에도 좋고 막 그래서 그거를 만든 회사를 제가 올해 초에 그쪽에서 이제 학회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알츠하이머병에 좋을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전 세계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학회였어요. 다 너무 두근두근. 만약 그게 효과가 있다면 비만과 당뇨도 치료되고
1: 그렇죠.
0: 알츠하이머병도 치료되고 너무 좋잖아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또 엄청 그 시장이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임상시험을 많이 했는데 그날 발표한 결과는 효과가 없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병통치는 아니고 이제 그거는 비만과 당뇨를 치료하는데 집중을 하고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는 약은 또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타고난 기질보다 훨씬 더 머리를 잘쓸수 있는 그런 뭐 증강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까요?
0: 지금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다양한 그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론적으로도 맞다 생각하는 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게 되면 뇌에도 혈액이 다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 개선제 같은 거는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기능 강화를 시키는 걸로 뇌에서 인지기능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걸로 아세틸콜린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의 기능을 좀더 좋게 해주는 약들도 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도 이제 좀 인지 기능을 좋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 뭐든지 과한 건안 좋은 겁니다. 지금 정상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그걸 과하게 했을 때는 또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병이 아니라면 그냥 일상생활의 예방 방법들을 좀 실천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덕분에 일상에서 치매 위험을 낮추는 여러 가지 힌트들을 좀 얻었어요. 많은 걸 배웠는데, 그런데 이런 의구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건망증하고 치매,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0: 나이가 드시면 뇌가 조금씩 조금씩 위축이 됩니다. 1에서 5% 정도 매년 이렇게 위축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위축이 일어나는 거고, 치매 환자는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소실이 일어나는 것에서 완전 다른데, 그거를 일상에서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제일 심한 게, 그 리모컨을 어디다 뒀는지, 그걸 모르시고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내 어떤 분은 막 전화하시면서 내 핸드폰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 막 그러세요. 그런 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옆에 사람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부엌 다녀오셨잖아요. 그럼 왔다. 내가 부엌에 가서 그걸 두고 왔지. 그러고 이제 부엌에 가보면 네. 거기 리모컨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치매 환자

0: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내가 언제 부엌을 가? 뭐 이렇게 아. 완전히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건망증 환자는 환자가 아니라 건망증이신 분은 그거를 좀 극복하려고 미리 그 이렇게 밖에 나가시기 전에 문 앞에다가 꼭 가져 나가야 될 거 갖다 놓고
1: 네네.
0: 그다음에 그 메모를 적어 놓고 오늘 해야 될 거 이렇게 하고 그걸 미리미리 이제 예방을 하려고 합니다.
1: 네.
0: 치매 환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1: 아.
0: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금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은요, 오늘 배운 의료 지식은 전 국민이 꼭 알아야 될 지식인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긴희 서울대 의대 치매융합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썩어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 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국내 정유 4사의 유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 HD현대 오해뱅크 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 오해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0: 수사를 열었습니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까지 정유 4사가 중동발 위기를 틈타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와 석유 제품의 가격을 같이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근직인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장들이 한 달에 하루꼴로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5년 17개 시도 선관위원장들의 출근일은 연평균 14.2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 선관위로 한 달에 약 1.2일 출근한 셈인데 올해의 경우 시도 선관위원장의 평균 출근일수는 11.4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저녁 8시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식당 창고에서 불이 나 약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4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옥상으로 대피한 30대 남성 등 2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쯤에는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 있는 1층짜리 음식점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직원과 손님 등 27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충남 보령시 천북면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돼지 1,950여 마리를 사육하던 건물 2층이 대부분 불에 타 소방당국이 가축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사육동 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 이후 테슬라와의 초대형 합병설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7일 뉴욕타임스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이끄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합병해 4조 달러, 약 6,080조 원 규모의 거대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가 두 회사의 최고 경영자이자 최대 주주인 만큼 합병이 성사되면 스페이스X의 로켓 위성 인터넷 사업과 테슬라의 전기차, 인공지능, 로봇 사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묶이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많은 곳 250mm 이상, 강원 산지와 동해안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에 100mm 이상이 되겠고 수도권은 최대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 17도에서 22도의 최저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 전국 25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흔히 늦깎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어서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을 뜻하죠. 늦깎이로 시작한 연기 생활이 쉽지 않았다처럼요. 다른 뜻도 있는데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승려가 된 사람도 늦깎이고 남보다 늦게 사리를 깨치는 사람도 과일이나 채소가 늦게 익은 것도 늦깎이라고 합니다. 곡식이나 열매가 제철보다 늦게 맺은 건 늦매지라고 하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일 때마다 그 시기를 함께하는 공식 주제가가 있는데요. 예전에도 월드컵을 기념하는 음악들이 있었지만 FIFA에서 공식 주제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서 체계적으로 제작과 홍보를 하기 시작한 건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부터였습니다. 당시 이 노래는 세계적인 프로듀서 조지오 모로더가 만들었고 이탈리아어 버전을 비롯해 영어와 스페인어로도 발표가 됐죠. 또 개막식 공연과 공식 홍보 영상에도 주제가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이후로 FIFA에서는 매 대회마다 공식 주제가를 지정했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조지오 모로더 프로젝트입니다. To be number one.

0: 6월 18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예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조지 오모로더 프로젝트 To Be No. 1이었습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공식 주제가였는데요. 김요아님이 월드컵 주제가 특집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셨고요. 범진호님은 월드컵 특집 해주시면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주제곡 To Be No. 1 꼭 부탁해요. 역대 월드컵 주제곡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곡이에요 하셨거든요. 자, 오늘 이 노래를 가장 먼저 들려드린 이유 알고 계시겠죠?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에는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 주제 특집이 있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 역대 FIFA 월드컵 공식 주제가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1990년 이전에도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특히 자국에서 어떤 공식 음원이나 응원가를 발표를 해가지고 그 월드컵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들이 있었는데 FIFA에서 완벽하게 이제 오피셜 송으로 해서 공식 주제가라고 발표를 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제작과 홍보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걸 1990년부터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공식 주제가를 오늘 가장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이탈리아어 버전으로는 Un estate italiana, 이탈리아의 여름이라는 뜻인데요. 그런 제목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제 영어 버전으로 To Be No. 1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었죠. 사실 그 월드컵 공식 주제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뭐 제목이나 가사가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은 가능하면 영어 버전으로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공식 주제가가 있고 그러니까 오피셜 송이 있고 오피셜 앤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앤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연주 음악들이 조금 더 많아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왜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과 스코어상을 따로 주잖아요. 앤썸은 스코어에 좀 더 가깝고 주제가는 송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앤썸 중에도 이제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기도 한데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식 앤썸이 DNA라는 가사가 있는 노래죠.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이제 오피셜 송을 중심으로 노래들을 들어볼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하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비서.
5: 더위에 지친 작업 편.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역대 FIFA 월드컵 공식 주제가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은 데릴 홀의 Sons of Blackness의 Glory Land였는데요. 1994년 미국 월드컵 주제가였어요. 앞서서 들은 이탈리아 월드컵 주제가였던 To Be Number One이나 지금 들으신 이 Glory Land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웅장한 느낌이 있죠. 뭐라 그럴까요? 그 월드컵을 막 응원하는 열기보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제가 이제 개최됩니다 하고 크게 이렇게 탁 알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월드컵 주제가하고 올림픽 주제가하고 그런 느낌이 약간 좀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그 스포츠 경기의 어떤 공식 주제가의 느낌을 확 바꾼 음악이 있었습니다. 바로 94년 미국 월드컵 이후 4년 뒤에 열린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공식 주제가였는데요. 그때 나온 노래가 리키 마틴의 The Cup of Life였죠. 완벽한 라틴 음악이 그때 당시에 이제 90년대 말에 워낙 라틴 음악 전성기이기도 했거니와 그 축

축구라는 그 스포츠 경기하고의 느낌하고 너무 잘 맞아서 그전에는 이렇게 막좀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 리키 마틴 주제가부터는 즐기자. 딱 모토가 그걸로 응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월드컵 공식 주제가들 중에서도 이 리키 마틴의 더 컵 오브 라이프를 하나의 음악적 전환점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이 많고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워낙 잘 됐었죠.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스포츠의 문외한이기도 하고 그다지 관심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별로 막 스포츠 경기 보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런 저도 리키 마틴의 더 컵 오브 라이프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들었고 어딜 가나 흘렀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잘하는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안다면 모두가 다 아는 거다라고 할수 있을 만큼 굉장한 성공을 거둔 음악이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 98년 프랑스 월드컵 공식 주제가였던 리키 마틴의 The Cup of Life,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주제가였던 아나스타샤의 Boom, 이렇게 두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사실 2002년에는 오필승 코리아가 우리 모두를 사로잡았던 게 사실이지만, 공식 주제가는 이 노래였어요. 아나스타샤의 Boom. 먼저 리키 마틴의 목소리부터 만나보시죠.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역대 FIFA 월드컵 공식 주제가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음악은 2006년 독일 월드컵 주제가였어요. 독일의 크로스오버 그룹이죠. 일 디보가 토니 브렉스턴과 함께한 음악이었습니다. The Time of Our Lives였어요. 앞에서 그 리키 마틴 음악과 아나스타샤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월드컵 공식 주제가가 이렇게 좀 신나는 그리고 응원하기 좋은 그런 팝음악의 분위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독일 월드컵 주제가가 거의 유일하게 예, 이런 좀 웅장한 발라드 분위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다시 예, 그 리키 마틴 느낌의 좀 신나고 응원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약간 좀 독특하면서도 그래서 더

우리한테 신선하게 들리는 주제가였어요. Il Divo featuring Tony Braxton, The Time of Our Lives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으로 갈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샤키라가 등장을 하죠. 샤키라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주제가를 불렀는데 이때 이제 샤키라가 등장을 하면서 남아공 월드컵 주제가 와카 와카 역시 이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This Time for Africa라는 부제가 있었죠.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그룹이에요. Freshly Ground가 피처링을 하면서 남아공 월드컵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이 월드컵 주제가가 가지고 있는 열정, 에너지, 이 분위기를 다시 한번 우리한테 각인을 시켰던 그런 음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도 라틴 가수들이 이 월드컵 주제가에서 항상 좀 환영을 받았었어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쿠바계 미국인이죠. 라틴 억양의 랩을 구사하는 핏불이 이제 We Are One, 올레 올라라는 주제가를 불렀고요. 여기에는 또 라틴 팝 가수들인 제니퍼 로페즈, 클라우디아 레이트도 참여를 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역시 미국의 라틴팝, 레게톤 가수인 니키 제미, Live It Up이라는 주제가를 불렀어요. 윌 스미스, 그리고 코스보 출신의 알바니아 가수인 에라 이스트레피가 피처링을 했는데요. 라틴 계열 가수들이 이 월드컵에서 환영받는 이유, 아무래도 신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공식 주제가 Waka Waka, This Time for Africa, 2014년 브라질 월드컵 We Are One, Ole Ola, 그리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주제가였던 Live It Up까지 이어서 만나보시죠.

지금 들으신 노래 세 곡,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주제가 샤키라 피처링 프레시리 그라운드의 와카 와카, This Time for Africa.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주제곡 People featuring Jennifer Lopez, Claudia Leite의 We Are One, Olé, Olá. 마지막으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주제곡 Nicky Jam featuring Will Smith, Era Istrefi의 Live It Up 이었습니다. 자, 점점 이제 최근으로 다가오고 있죠. 4년 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 BTS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여기에서 이제 공식 주제가를 맡으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정국 그리고 카타르의 가수이자 프로듀서인 파이드 알 쿠바이시가 피처링을 하면서 이 드리머스라는 노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앞서서 라틴팝 가수들이 이 월드컵 공식 주제가에서 굉장히 좀 환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 월드컵 주제가에도 K-팝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해줬죠. 그리고 이번에 그 공식 앤썸의 DNA라는 노래에 가수이자 작곡가 이재 씨가 이제 참여를 하면서 또 그 노래에 한국어 가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자, 월드컵에도 K-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알려준 정국 피처링 파하드 알쿠바이시 드리머스예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역대 FIFA 월드컵 공식 주제가를 들어봤습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공식 주제가부터 해서 4년 단위로 뛰어왔죠. 미국, 프랑스, 한일 월드컵, 독일, 남아공, 브라질, 러시아, 카타르까지 왔고요. 2026년 현재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 중이죠. 이번에는요, 공식 주제가 샤키라가 다시 한번 등판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와카와카를 불렀었던 샤키라가 이번에는 버나보이와 함께 다이다이라는 노래로 돌아왔습니다. 이 다이가 이탈리아어로 가자? Go for it. 이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언어라고 하는데요. 세계인의 축제인 만큼 노래 제목은 이탈리아어, 그리고 가수는 콜롬비아 출신의 샤키라, 그리고 나이지리아 출신의 버나보이. 그러면서 라틴 팝의 느낌을 집어넣었고요. 그냥 결과적으로 월드컵 주제가는 신나면 되고 에너지가 넘치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다이다이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 공식 주제가뿐만 아니라 2026년 북중미 공식 앤썸인 안드레아 보첼리, 데이빗 게타, 이제 메간 디 스탈리온이 함께한 DNA More Than a Game, 이 노래도 좀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재 씨가 참여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말이 가사에 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오피셜 송을 중심으로 노래를 들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노래 한 곡 정도밖에는 들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샤키라, 버나보이, 다이다이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청취자 정일범님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입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봐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도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상 설명 전체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큐레큐.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0: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 기능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여기는 가요 1999.

상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뭔가를 살 때 돈을 내는 걸 결제라고 하는데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을 뜻하는 말이 결제입니다. 모음 어 이를 쓰죠. 그러면 모음 아 이를 쓰는 결제는 어떨까요? 결제는 결정한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해 허가하거나 승인함을 뜻하는 말로 서류를 결제하다, 상관에게 결제를 받다처럼 씁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W S F 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펜스 미국 부통령이 60일간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이 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미국과의 합의 결과를 조건부로 승인한다면서도 향후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했지만 5년째로 접어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시 위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을 감행하자 러시아도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1: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며 9000피 시대를 열었습니다. 미국의 연내 금리 상승 기조 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 등 AI 주도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2: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전 10시부터 개최국 멕시코와 북중미 월드컵 2차전을 치릅니다. 앞서 같은 조의 체코와 남아공이 1대1 무승부를 거둬 우리가 멕시코를 이기면 조 1위로 32강 진출을 확정합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6월 19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 우리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2: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115%로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먼저 김민영 기자입니다.
3: 미국 금리 소식에 불안하게 상승 출발한 코스피. 오후 들어 가파르게 치솟더니 한때 9100마저 돌파했습니다. 결국 약 200포인트, 2% 넘게 오른 9063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4: 코스피 지수가 9000을 넘은 건 종가 기준으로 8000을 돌파한 지 불과 3주 만입니다.
3: 지수 5000을 돌파한 지 5달 만에 미국 이란 전쟁과 고유가 같은 악재를 넘어 달성한 숫자입니다. 아침에는 팔던 외국인도 지수가 9000을 넘어서자 매수로 돌아서 1조 원 넘게 쓸어 담았습니다. 삼성전자는 36만 원대, SK하이닉스는 268만 원대를 넘어 두 종목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주주 환원 기대감에 더해 차세대 AI용 신제품 소식까지 전해지며 주가에 불이 붙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시가총액 차이도 200조 원까지 좁혔습니다. 미국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했는데도 반도체 질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5: ADR 상장이라든지 또 자사주 소각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좀 작용한 것들이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에 비해서 하이닉스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3: 올해 들어 코스피 상승률은 115%로 전 세계 압도적인 1위입니다. 2위 일본의 3배, 7위 미국 S&P 500 지수의 13배가 넘습니다. 시가총액도 7,400조 원이 넘어 세계 6위 인도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6: 결국에 현재 증시를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은 폭발적인 이익 성장에 있거든요.
3: 이제 지수 1만까지는 10% 남짓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1: 이제 코스피 만 시대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건은 증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의 힘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미국이 실제로 금리를 인상할지입니다. 이어서 구민지 기자입니다.
7: 코스피 지수가 9000을 넘으면서 1만 시대는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관심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어디까지 시장을 끌고 가게 될지에 모아집니다. 당장 다음 달 초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사들은 이미 영업이익 전망치를 90조 원 안팎으로 올려잡았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숫자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8: 실적이 워낙 견조하기 때문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매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고.
7: 하지만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증시는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달 초 브로드컴도 실적은 좋았지만 향후 전망을 높이지 않으면서 주가가 12% 폭락했고 그 여파는 전 세계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또 반도체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 정점을 통과해 3분기에 변곡점을 맞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9: 3분기 반도체 가격 변화율이 좀 둔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상승 기울기라든지 상승 모멘텀이 약간 둔화되는 데 따른 주가 반응을 좀 지켜보자.
7: 미국이 실제로 금리 인상에 나설지도 변수입니다. 말로는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물가 상승 우려가 해소되면 실제로는 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 에너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유가가 지금 한 달 만에 100달러에서 70달러로 낮아지다 보니까 유가 레벨에

0: 사회적 부담들이 그 완화가 됐잖아요.
1: 전문가들은 단기 과열 우려로 변동성은 이어지겠지만 빠르면 다음 달 코스피가 만 포인트에 도달할 수도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2: 60일로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비핵화와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여전히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돌발 행동 역시 변수로 남아 있어서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3: 벤스 미국 부통령은 60일간 예정된 이란과의 후속 협상에 대해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미 해군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했다면서도 이란의 경제적 보상은 약속이 이행될 때만 가능하다며 미국은 잃을 게 없다는 취지로 거듭 강조했습니다.
4: 이란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미국 국민과 대통령의 승리인 것입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의 말입니다.
3: 협상 기간이 개시됐다고는 하지만 실제 양국 대표단이 얼굴을 맞댈 일정은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당초 현지 시간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양국 대통령이 이미 원격 서명을 마쳐 행사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도 자신은 원칙적으로 의견이 달랐으나 대통령이 의지와 책임을 보인 만큼 양해각서를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 전개될 협상에서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전했습니다.
4: 향후 이뤄질 대면 협상이 적의 견해를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모스타바 하멘의 이란 최고지도 말입니다.
3: 협상이 진행될 60일 동안만 무료 개방되는 호르무즈 해협 갈등에 당장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내고 60일간 사전 요청을 한 선박의 수수료는 이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밝혀 협상 이후 비용 부과를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유가 하락과 증시 상승을 앞세우며 종전 합의를 큰 성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이란의 승전으로 결론내고 트럼프를 앞다퉈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은 종전에 합의했지만 5년째로 접어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시 위기를 맞는 분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을 감행했고 러시아는 보복에 나섰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5: 화염에 휩싸인 정유공장의 지붕이 폭발과 함께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은 곳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의 대형 석유시설입니다. 모스크바 지역에서 소비되는 연료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불길이 선명하게 보이고 인근 상공은 짙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화재 진압이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부근 도로를 차량들이 위태롭게 지납니다. 한때 차량에 검은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파트로 보이는 고층 건물 상단부에 드론으로 보이는 비행체가 충돌합니다. 폭발과 함께 3개 층 이상이 부서졌고 잔해가 사방으로 흩어져 내렸습니다.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이번 드론 공격은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러시아군과 지역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드론 550대가 격추됐고 이 중 200대가 모스크바를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스크바의 주요 인프라가 타깃이 되자 인근 공항 4곳에서 500편 넘는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공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외교전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 유럽 등의 지원을 재확인하면서 대러시아 압박 강화에 나선 것으로도 보입니다. 크렘린궁에서 불과 16km 떨어진 지역까지 우크라이나가 위협하고 나서자 러시아는 즉각적인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북동부 수미 지역에선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한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무력 충돌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5년째로 접어든 전쟁이 또다시 위기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계기로 지지부진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협상도 재개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 운항이 정상화될 거란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보합권에서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배럴당 76.6영 달러로 전장 대비 0.3%

0: 10% 하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걸프 산유국 원유 수출이 7월 말까지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생산량은 10월까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너지 수급 우려가 덜어진 가운데 반도체 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에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14% 오른 51,564.7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전장보다 1.91% 오른 26,517.93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HD현대 오일뱅크 임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HD현대 오일뱅크 임직원 2명 중 김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직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3월 중동 위기 확대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시장을 과점하는 HD 현대 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담합해 국내 기름값을 끌어올렸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늑장 감사 의혹이 제기된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감사원 간부 손모 씨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다툼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단 실무를 총괄했던 손 씨는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 평택 가재동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7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11명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 은행이 현지 시간 18일 통화정책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75%로 유지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잉글랜드 은행은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밤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일부, 대구, 경북 등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수도권, 충청, 경상권 최대 80mm, 전라권 최대 100mm입니다.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0: 캠핑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와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릅니다. 1차전 체코와의 경기 결과가 좋아서 이번 경기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게 될 텐데요. 이번 월드컵은 참가국이 32개에서 48개 나라로 많이 늘어나서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32강전에 나서게 되죠. 조별리그를 통과하더라도 어떤 순위인지에 따라서 앞에 놓인 길이 꽃길일 수도 또 가시밭길일 수도 있다는데 어떤 경우의 수들이 있을지 잠시 후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3도, 부산 23도, 대구 23도고요. 대전 22도, 광주 23도, 강릉 21도, 제주 2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습도도 높겠다네요. 비 소식도 있는데요.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호남에,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소개된 분께 세차용품 보내드릴게요.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치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 지우개 모뉴먼트.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입니다.
3: 6월 19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인터넷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는 요양병원에 있는 80대 여성의 다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지난 10일 발견된 신체 일부와 요양병원 입원 환자 A씨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다는 소견을 받았는데요. 앞서 인천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신체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해당 보도를 접한 요양병원 측이 배출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괴사한 환자 다리를 절단한 뒤 규정에 따라 의료 폐기물로 버렸으나 청소 직원이 이를 오인해 잘못 배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0일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됐고 경찰이 100여 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치매를 앓는 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딸과 범행을 방조한 사위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지난 1월 20일 A씨는 인천의 자택에서 90대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뒤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A씨는 평소 쌓인 감정과 불만으로 폭행했고 B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조하고 증거를

0: 인멸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즉시 치료를 받았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 직원용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용인의 한 어린이집 직원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12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곳으로 A씨는 차량 운전기사로 이곳에서 함께 근무했는데요. 카메라를 발견한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려 했음에도 A씨는 이를 방해했고 카메라와 SD카드 등 회귀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에는 궁금한 스포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우리나라가 오늘 오전 10시 멕시코를 상대로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1차전 체코전 승리 기세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1: 네, 체코전에서 아주 기분 좋은 역전승으로 승점 3점을 땄고 게다가 내용과 결과가 모두 훌륭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멕시코의 경기도 좀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만약 오늘 경기도 우리가 승리한다면 우리가 조 1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이기는 네.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순위 결정 방식에서 승점 다음으로 승자승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10시부터 있을 멕시코전을 이긴다면 승점 6점이 되고요. 혹시 멕시코와 체코가 승점 6점을 따더라도 우리가 두 팀을 모두 이겼으니 승자승 원칙에서 우리가 조 1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오늘 새벽 1시에 남아공과 체코의 경기가 열렸고 두 팀이 1대1로 비겼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팀은 이제 승점 6점이 될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죠. 예. 이 승점이 1점씩밖에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체코가 마지막 경기를 이긴다 해도 승점 예. 4점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멕시코를 만약 이긴다면 승점 6점이 되고 멕시코가 3차전에서 체코를 상대로 승리해서 역시 승점 6점이 돼도 네. 여기에 승자승 원칙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멕시코를 이긴다는 전제 하에 네. 조 1위 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오늘 이제 10시부터 있을 멕시코전은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는 조 1위로 32강을 확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0: 네, 조 1위가 참 됐으면 좋겠는데 네. 결국에는 이 조 1위 싸움이라고 봐야겠군요.
1: 네, 멕시코 역시도 손흥민을 필두로 해외파들이 많은 우리 대표팀을 경계할 수밖에는 없을 텐데요. 네. 우리 대표팀의 베이스 캠프에는 드론이 하늘에 떴었다고 합니다. 신혼 미상의 남성 두 명이 한국의 훈련을 염탐하기 위해서 주변 주택가에서 띄운 드론이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어디에서 어느 이 주체가 어딘지를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예.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예. 근데 다행히 이제 본격적인 전술 훈련에 돌입하기 앞서서 준비 운동을 할 때 벌어졌고 격추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전력 노출은 없었다고 하지만
0: 불법 사실상, 아닌가요?
1: 그렇죠. 불법이죠. 그래서 예. 사실상 조 1위 결정전인 한국과 멕시코 경기를 앞두고 현지에서 어떤 긴장된 분위기 관심도를 좀 엿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멕시코는 홈팀인데다가 자국리그 선수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뭐 이 선수들은 고지대 적응이 필요가 없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기 소집이 돼서 손발을 맞춘 시간도 길었고요. 네. 첫 경기 상대 남아공이 A조에서 가장 수월한 상대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멕시코가 첫 경기였고 이런 부분에서 집중력 차원이라고 본다면 과연 멕시코가 완전히 집중한 그 진면목이 나왔을까? 그렇다면 두 번째 경기인 이 멕시코 이 우리나라의 경기에서는 네. 멕시코의 조직력이 더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원래 강팀들은 조별리그를 치르면 치를수록 조직력이 네. 더 탄탄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수비진이 히메네스, 키뉴네스 이 남아공에서 골을 넣었던 이 두 선수의 공격포를 얼마나 잘 틀어막을지 네. 또 우리 역시도 체코전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공격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지가 승패를 가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근데 멕시코에서는 주전 센터백이 빠진다고 하던데 이게 우리한테 뭐 호재로 좀

0: 작용할 수 있을까요?
1: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멕시코 수비진의 핵심인 세사르 몬테스라는 선수가 남아온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퇴장을 당하면 다음 경기는 일단은 무조건 못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는데 네. 왜 제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냐면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민재 선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2: 그렇군요.
1: 이제 물론 한국 입장에서 분명히 호재인 건 맞는데 네. 그러면 대체 선수가 누구냐도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선수는 에드손 알바레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조금 베테랑이에요. 그래서 안정된 수비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계를 네. 늦출 수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전반적인 평가는 지난 시즌 부상으로 장기 결장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실점 감각에는 조금 물음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기는 합니다.
2: 네.
1: 근데 반면에 우리는 재활 중이던 센터백 김태현 선수가 이제 출전할 정도의 몸 상태가 됐다고 하고요.
2: 네.
1: 부상 중이던 배준호 선수도 팀 훈련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멕시코전을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2: 예.
1: 홍명보 감독이 쓸 수 있는 카드 그러니까 옵션이 좀 더 다양해졌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2: 네, 어쨌든 체코전 잘 치러서 홍명보 감독도 칭찬을 좀 많이 받던데
1: 네, 맞습니다. 네,
2: 여론이 좀 많이 급격하게 움직이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네, 근데 이제 체코하고 멕시코는 축구 색깔이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선발진 변화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을 찾기 위해서 홍명보 감독이 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가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2: 네.
1: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는 손흥민, 오현규 동반 선발 출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 예.
1: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뭐 득점력에 뭐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좀 아쉽다 하더라도 그라운드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 상대 선수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선수잖아요.
2: 하죠. 위압감이라는 게
1: 그럼요.
2: 있죠.
1: 그래서 그런 존재이다 보니까 좀 빼긴 어려울 것 같고요.
2: 예.
1: 그런데 좀 오현규 선수의 경기 감각이 아주 좋은 상태니까 두 선수를 동시에 선발로 나서게 하는 전술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2: 네.
1: 만약에 손흥민과 오현규 두 선수가 같이 나선다면
2: 네.
1: 오현규 선수가 원톱으로 나서게 될 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어 여기는 원래 손흥민 선수의 주 포지션이 이제 왼쪽 윙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갈 것 같고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가 있으니까 양쪽 날개로 두 선수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전술이 될 것 같고요.
2: 네.
1: 이제 윙어였던 이재성 선수가 중앙으로 내려와서 황인범 선수와 중원을 함께 꾸리게 돼서 아마 중원이 좀 더 두터워질 수 있는 또 공격적이 될 수 있는 이런 그런 전술이 될 것 같은데
2: 네.
1: 홍명보 감독이 결정을 했을 겁니다. 이미 네. 경기가 네. 10시니까요.
2: 네.
1: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고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을지 아침 10시. 잠시 후에 될 텐데 이 경기가 네. 궁금해집니다.
2: 네. 그리고 B조 경기도 있었어요.
1: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경기들입니다. 우리가 조 1위로 만약에 멕시코를 이기고 통과를 한다면
2: 네.
1: 사실은 이제 월드컵을 치를 때 개최국 이점이라는 것이
2: 네.
1: 개최국이 일찍 떨어지면 흥행에 좀 영향이 있을 수
2: 그렇죠.
1: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동거리라든지 여러 부분을 개최국 이점을 좀 주기 마련이거든요.
2: 네.
1: 근데 이게 멕시코에 좀 맞춰져서 지금 A조 같은 경우는 짜져 있을 텐데
2: 네.
1: 우리가 만약에 조 1위를 한다면
2: 네.
1: 멕시코에 깔려있는 꽃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거든요.
2: 아, 그래서 아까 꽃길을 걸을 수도 있다고
1: 네,
2: 하셨던 거군요.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 2위를 하면 가시밭길을 걸을까 했는데
2: 예.
1: B조의 상황이
2: 예.
1: 이게 좀 수월한 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A조 2위를 해도
2: 네.
1: 해볼만하다. 네, 예를 들면 우리는 B조 2위와 이제 우리가 A조 2위를 하면 B조 2위와 32강에 맞붙는데
2: 네.
1: LA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국으로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2: 예.
1: 그리고 B조 팀들이 제법 아까 말씀드렸던 해볼만해요. B조가 1차전에서 스위스와 카타르 1-1, 캐나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모두 1-1. 그래서 네. 일단 혼전으로 시작을 했고요. 오늘 새벽에 2차전 중 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전
2: 네.
1: 4시부터 스위스 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 두 팀의 경기는 그렇게 골문이 열리지 않다가
2: 네.
1: 경기 한 70분이 지나고 나서 스위스의 첫 골이 나오더니 스위스의 4-1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2: 갑자기 그러니까 골이 막 쏟았네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스위스가 1위로 좀 치고 나가는 분위기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잠시 후 오전 7시부터 캐나다 대 카타르 경기가 열리는데
2: 네.
1: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2위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될 거라 우리로서는 이 경기도 좀 지켜볼 필요가 네네.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월드컵 전체로 보면은 굉장히 좀 생소한 나라가 화제가 됐습니다.
1: 네.
2: 이 무적한데 스페인을 이긴 카보베르데. 네.

0: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보지니아 선수 같은 경우는 월드컵 스타로 단연 떠오르게 됐고요. 네. 경기장에서 모자 상봉도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이 미국 정부가 이 카보베르데 등 일부 국가 시민 관광 비자를 이제 그 신청할 때 좀 네. 예치금을 좀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선수의 어머니가 미국행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연이 알려지니까 미국 정계가 곧바로 도움을 주기로 하면서 네. 이 결국 보지니아 선수의 어머니가 미국 비자를 받고요. 네. 2차전 우루과이전은 경기장에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또 화제가 되고 있고.
1: 다행이네요.
0: 이번 월드컵은 좀 이변도 또 많은데 네. 이 지금 카보베르데와 스페인의 무승부도 이변이잖아요. 네. 근데 메시와 호날두의 활약도 좀 비교되는 1차전이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메시의 해트트릭의 활약에 힘입어서 알제리를 3-0으로 이기고 기분 좋은 출발을 했는데 네. 포르투갈은 콩고 민주공화국에 1-1로 비겼거든요. 근데 호날두가 유효 슈팅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 죽음의 조 F조를 우리는 일본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네덜란드와 2-1로 비겼고요. F조는 스웨덴이 투니지를 5-1로 이겼는데 튀니지가 대패를 했잖아요. 네. 곧바로 감독을 경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르나르라는 감독을 선임을 했고요. 네. 21일 일본과 튀니지의 경기가 있는데 그래서 더 주목을 받고 있고.
1: 튀니지는 신임 감독이랑 경기를 하겠군요.
0: 네. 우리로서는 이 F조 3위도 우리가 조 1위로 32강에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상대 후보군이거든요. 네. 만약에 일본이 F조 3위가 된다면 예. 우리와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32강 전에 지금 이제 경기를 다 치러봐야 되지만 네. 그래서 이 경기도 주목해 봐야 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지금 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장기화가 돼서 이 펜싱 대표 선수들이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뭐 장비를 뭐 빌려서 나왔다 이런 네.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0: 그러니까 선수들이 개인 장비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대한 펜싱협회 사무실에 보관이 돼 있었는데 네. 이제 들어가질 못하니까 네. 여러 장비들을 좀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 선수들이 직접 다른 장비를 구해서 뭐 출국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예. 본인이 뭐 또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있었을 테니까
1: 네, 원래 쓰던 장비들은 있었을 것인데 네. 새 장비가 협회에 그렇죠. 있었던 근데 거죠.
0: 근데 이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새 장비들을 어떤 대회를 통해서 아시아 선수권에서 좀 이렇게 테스트해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런 네. 기회를 갖지 못한 것들이 좀 아쉽고요. 대한체육회가 네. 지금 공권력 지원까지 요청할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펜싱 대표팀만 있는 게 아니고 산악, 당구 뭐 이런 종목들 다 입주해 네. 있거든요. 근데 봉쇄가 이어지면 지금 22일에 인천에서 핀수영대회도 있고 24일에 여자 핸드볼 세계 주니어 선수권대회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0: 맞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그리고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나서 어제 오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 환영 행사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나갔는데 이번에는 뭐 좀 많이 설왕설래가 있군요.
1: 네, 맞습니다. 화제를 많이 모았는데요. 어제 성남 서울공항 김민석 국무총리만이 아니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여러 지도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0: 네.
1: 눈길을 끌었던 건 정청래 대표의 인사였는데요. 정 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90도 가까이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했고요.
0: 네.
1: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에게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 네.
1: 김민석 총리도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만 뭐 큰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0: 네.
1: 대통령 출국 당시에는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서 당천 갈등이라는 해석이 많이 나왔었는데
0: 네.
1: 이번 귀국 행사에서는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나란히 대통령을 맞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일단 시그널은 여권 내부 갈등을 봉합하려는 쪽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0: 네.
1: 또 어제 행사 분위기가 이렇게 화기애애하지도 않았거든요.
0: 네, 맞아요.
1: 맞아요. 좀 앙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0: 네, 뭐 정 대표한테만 그런 건 아닌데요. 대통령이 그냥 휙 지나갔니 뭐 평소보다 정 대표가 더 고개를 많이 숙였니 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뭐 그게 크게 뭐 의미를 둘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크게 불거지는 거죠. 만약에
0: 그렇겠죠.
1: 당청 관계가 무난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뭐
0: 예.
1: 허리를 굽히는 각도가 어땠고 뭐 악수를 몇 초를 했고 이런 게 화제가 안 될 텐데
0: 네.
1: 워낙 당청 사이가 아 기류가 안 좋다 보니까 여기에도 혹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해석이
0: 네.
1: 계속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후에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네, 맞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 말을 한 건데요. 이 말은 도정환 전 의원의 흔들리지 않는 꽃, 요 시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도정환
0: 네.
1: 전 의원이 어쨌든 뭐 유명한 시인이기도 하지만 또 어쨌든 친문계 정치인으로서 활동해왔기 때문에요.
0: 맞아요.
1: 정청래 대표의 이런 언급이 당 일각에서 계속 거취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거기 때문에 어? 그럼 이것도 흔들리고 졌지만 계속 가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있고요.
0: 네.
1: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대해서 어제 정청래 대표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 풍모를 10분 발휘했다라고 했고
0: 네.
1: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장시간 환담을 나눈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외교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이다. 이번 순방에 백미 중 백미라고도 했습니다.
0: 네.
1: 이어 당정청이 똘똘 뭉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라고 했고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합심, 단결, 이 합심에 대한 노력을 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0: 네. 뭐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은 또 월드클래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안에서는 이 연임 도전을 만류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와요.
1: 네. 사실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죠.
0: 네.
1: 어제는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이 김종배 시선집 중에서 이 정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에 당원과 국민이 달려있다? 이거는 한가한 이야기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0: 예.
1: 여당 당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지 못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엄중한 상황에 대한 자기 인식과 자기 확신이라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정 대표가 사실 계속 당원 주권론을 최근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는 거죠. 정 대표가 연임에 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자 이 연임 도전을 하지 말라고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0: 네.
1: 특히 정 대표가 이재명 정부 성공의 적임자인지 스스로 깊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의 귀국 행사를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비판을 내놨습니다.
1: 네. 최보현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 지도부 참석 명단을 청와대가 사전에 공지했던 것 자체를 두고 치졸하고 조잡한 임기응변식 의전정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출국길에는 여당 지도부를 철저히 배제해놓고 당청 갈등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을 하자 부랴부랴 공항 환영식 쇼로 수습에 나선 꼴이다라면서 대통령은 공소취소 논란이나 부동산 문제 같은 국정운영 전반을 성찰해야 한다. 이 보여주기식 의전으로 꼬집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0: 네.
1: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대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놓고 또다시 좀 공개적으로 충돌이 벌어졌군요.
0: 네, 그러니까 양당 대표들이 지금 모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1: 예.
0: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어제 우리 지도부가 선관위 사태가 좀 마무리되는데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렇게 해야 일단 선관위 사태를 지금 지도부가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이용한다. 이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당력도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1: 네.
0: 그러면서 지방선거 기간 지도부의 미국 출장 문제를 거론을 네. 하면서 어떤 비용으로 간 건지 어떤 목적으로 간 건지 아직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도 꼬집었습니다.
1: 네.
0: 그러자 장동혁 대표 측의 조광은 최고위원은 요즘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맞바라는데요.
1: 외계어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장 대표가 재선거 소청이라는 법적 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고 최근에 정당 지지율의 골든크로스도 지도부의 결단과 투쟁 방향에 대한 국민의 평가다. 즉 그러니까 장 대표 물러나면 안 된다라고 방어를 한 겁니다.
1: 네.
0: 이를 두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는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지도부에 정제된 의견이 나가는 자리라면서
1: 네.
0: 공개 발언을 이렇게 당의 난맥상에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가 됐지만 정작 장동혁 대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0: 어제 오전 최고위원회 참석을 했는데
1: 네.
0: 오후 본회의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오후에 그러면 장동혁 대표랑 한동훈 의원이 드디어 만나는 건가 했는데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1: 네.
0: 불참 사유가 뭐였냐. 건강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과로 증세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서 입원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입원한 거였네요?
0: 네. 그러니까 장 대표가 일단 지방선거 기간에 단식을 했던 후유증이 좀 있고 그 강행군을 계속 이어 온데다가 선거 이후에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대응과 맞서서 이 잠실 개표소 현장 방문이라든가 재선거 소총 문제까지 여러 사안들이 겹쳤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한계에 이른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당에서 해명서에서 나왔습니다.
1: 잠실도 계속 갔었으니까요.
0: 맞습니다. 현장도 계속 갔었죠.
1: 네.
0: 장 대표가 병원에 입원해 있기는 하지만 지도부 거치노라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뭐 당안에서 이제 장 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배현진 의원이 또 공개 비판했습니다.
0: 네, 배현진 의원은 언론사 유튜브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면서
1: 네.
0: 극 애견남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제 애견남 태토남 네. 그 표현을 쓴 건데
1: 네.
0: 의원총회장에서도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사퇴 요구가 나왔고 재선거론도 결국 청년과 시민들의 애국심의 편승에 정치적인 연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도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사태 대응에 대해서 장 대표가 전선에 서고 있지만 이 체제 괜찮은 거냐 당내 공개 비판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중론을 내놨다는데 어떤 얘기였나요?
0: 네,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의원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예.
0: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도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는 점 자체는 거리를 두지 않았지만
1: 네.
0: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될 일도 안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좀 복당을 둘러싼 당내 반발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장동욱 지도부와의 갈등을 감안하게 되면
1: 네.
0: 지금 무리하게 복당을 하려하기보다는
1: 네.
0: 시기와 명분을 차분히 쌓고 이후에 지도부가 교체된다라든가 다른 시점에 들어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해석이 되는데
1: 네.
0: 이게 또 오세훈 시장이 네. 마냥 선의로 했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후에 사실상 잠재적인 차기 대권 경쟁자로서 견제구를 던진 거냐 해석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1: 네,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장동혁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한동훈 의원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런 공통점이 있죠.
0: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연대 전선을 펼 텐데
1: 네.
0: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물러나고 나면 그때도 연대가 유지될지는 봐야겠죠.
1: 네. 자, 그리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됐다고 이제 전해드렸는데 내용을 좀 자세히 볼까요?
0: 네,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조사 대상은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즉 청와대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1: 네.
0: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했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위위원장은 5선의 국민 윤상현 의원이 맡았는데 윤상현 의원이 맡은 걸 두고 사실 뭐 민주당 여기서 약간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
1: 네.
0: 부정선거론에 혹시 연루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일단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하면서 민주당은 9명, 국민의힘은 7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2명은 각각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가져가서 모두 18명이 되었습니다.
1: 네.
0: 결국 이번 국조는 투표용지 산정, 배분 과정, 투표소 현장 대응, 보고 체계, 책임 소재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고요. 일단 어제 첫 회의를 열고 개문발차는 했는데
1: 예.
0: 앞으로 남은 쟁점이 일단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시군구 관계자들을 어디까지 증인으로 채택해 부를 것인가 이 부분을 두고 당분간은 좀 여야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리고 이 잠실투표소의 투표록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0: 네. 국정조사가 시작을 하면서 여러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송파구 잠실 2동 6투표소와 7동 2투표소 투표록이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상당히 좀 현장의 혼란이 비교적 상세하게 남아있었는데요.
1: 네.
0: 2동의 6투표소 같은 거 보게 되면 투표용지가 소진된 후 지침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받지 못했고 전화를 다시 준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음이라고 했고요. 그 위에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 50매를 배달하면서 곱하기 있어 있고 100매를 수령했다고 하는데
1: 예.
0: 수기기재용지 오류 다수 발견. 투표관리관 도장 누락. 그래서 이 교부된 사실을 몇 분간 지속된 이후에야 알아차렸다. 이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1: 혼란스러웠네요.
0: 네. 7동 2투표소도 마찬가지인데 3시 30분쯤에 투표용지가 220매만 남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매를 요청을 했지만 받지 못해서 결국 4시 46분 투표를 일시 중단을 하고 유권자들에게 대기표를 배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 네.
0: 5시 39분부터 추가 투표용지를 수령을 해서 일련번호를 수기로 적으며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1: 네.
0: 투표록에는 대기표를 받고도 오후까지 돌아오지 않은 인원이 17명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숫자에는 더 쓴 흔적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제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에 다녀온 이 세 번의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가 동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금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됐느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문화일보 보도였습니다. 2022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임을 하면서 세 차례 국외 출장을 갔고 모두 배우자가 동행을 했고요.
1: 네.
0: 항공비와 숙박비, 배우자의 몫까지 선관위 예산으로 지불이 됐는데 정작 사후 보고서에는 부부 동반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을 때는 모두 7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고 덴마크와 스웨덴을 갔을 때는 9천여만 원이 소요가 됐다고 하고요. 또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서도 역시 배우자가 동반을 했는데 이것도 국민 세금으로 당연히 간 거였습니다.
1: 네.
0: 아, 선관위의 설명은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 편성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건데 중선관위는 이제 오부 요인이니까요.
1: 네.
0: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지금 선관위가 이렇게 불신이 큰데 해외 출장에 배우자까지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 네, 보고서에 이 부부 동반 사실이 기재 안 된 거는 또 이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어서였다는데 예산은 또 편성하고 참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0: 네, 정말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보고서에도 쓰지 않았겠나 싶긴
1: 네,
0: 합니다.
1: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신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6: 한인제약
7: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느낄 때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1: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돼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 기상청 연결할게요. 연민주 리포터 날씨 전해주세요.
6: 네, 어제는 경북에 이어 서울, 경기 곳곳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은 흐리지만 낮 기온 서울 33도, 대구 32도, 광주 31도로 여전히 덥겠고요.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호남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구름이 다가오기 전에도 중부지방과 경북은 낮 동안 소나기 지나는 곳 있겠고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 수도권 등 내륙에도 최고 80mm의 적지 않은 양이 내리겠고 특히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예보돼 있어서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 오늘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 대한민국 대 멕시코의 경기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면서 미니로 이법성님이 청해 주신 노래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법성님께 세차용품 보내드립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작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땅속에 배관을 교체하던 60대 노동자가 토사에 파묻혀 숨진 건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흙을 받치는 구조물을 세워야 했지만 현장에는 관련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올해 그림자처럼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죠.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하수관을 정비하던 60대 노동자가 토사 붕괴로 사망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흙막이 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문제를 고치지 않는 안전 불감증, 끝없는 비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5: 라디오,
6: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7시 7시 뉴스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의 지원을 확인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공세에 나서고 러시아가 보복을 경고하면서 5년째 접어든 전쟁이 또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0: 28일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공격에 크렘린궁에서 16km 떨어진 정유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소비되는 연료 3분의 1 이상을 생산하는 곳인데 500편 넘는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러시아의 보복 경고에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60일간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개시됐다고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최제했다면서도 경제적 보상은 약속이 이행될 때만 가능하다며 미국은 잃을 게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원칙적으로 의견이 달랐지만 이란 대통령이 권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양해각서를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향후 협상에서 미국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60일간 사전 요청을 한 선박 수수료는 이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밝혀 협상 이후 비용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 중 김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직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늑장 감사 의혹이 제기된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감사원 간부 손모 씨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다툼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단 실무를 총괄했던 손 씨는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과 같은 A조에 속한 체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체코와 남아공이 각각 승점 1점씩을 확보하는 데 그치면서 우리 대표팀은 오전 10시 멕시코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경우 일찌감치 조 1위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밤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일부, 대구, 경북 등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수도권, 충청, 경상권 최대 80mm, 전라권 최대 100mm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소아치과 의사 주기훈입니다. 치료를 잘 받아준 게 기특해서 헤어질 때 작은 선물을 주곤 하는데요. 온통 보라색으로 치장한 여자아이한테 울타쿠나 보라반지를 건넸더니 핑크로 달라는 거예요. 또 어떤 남자아이는 반지를 고르길래 왜일까 했는데 여자친구들 주겠다며 세 개를 가져가는 겁니다. 아이들의 마음 조금은 안다고 자부했는데 한 길 입속은 알아도 열 길 아이 마음속은 모르겠으니 함부로 넘겨주지 말고 아이들의 마음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김종배 앵커를 대신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재석 기자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요즘 화제죠. 예, 여기에 등장하는 가상의 조직 교권보호국. 특전사 출신의 감독관을 교육 현장에 파견한다는 설정을 갖고 있죠. 물론 그 폭력적인 대응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지만 현실판 교권보호국 신설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한 사람. 예,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죠. 2부에 만나보겠습니다. 3부에는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만나는데요. 가을 전까지 장동혁 지도부 총사퇴를 공개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영양제 나방엔 인식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식피오. 신젠타코리아.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1위로 타! 기업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상 설명 점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도,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8: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9: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8: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9: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8: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9: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8: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0: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1: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12: 예, JB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더 막내 작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어서
13: 네.
12: 오십시오.
13: 안녕하세요. 더 막가입니다.
12: 네.
13: 이가이님이 이재석 앵커님 찐팬입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핑크 루비 엔젤님. 잉?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재석 기자님 왜 여기 계세요?
12: 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왜 그 김종배 앵커가 가끔 이 코너를 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주저하시는 모습을 종종 보이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13: 그래요?
12: 지금 저도. 예,
13: 그러면
12: 훅 들어오니까
13: 관련한 질문 하나 더 있는데 그거 잠깐 네. 아껴두고 라디오 헤드님, 오 이재석 기자 광고 전에 카메라 보는 샷 괜찮은데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도 하다 보니까 라디오 말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광고 전에 카메라 보는 샷 괜찮다.

0: 예.
1: 얼굴 한번 들어서 보여주세요.
0: 네,
1: 윙크도 한번
0: 알겠습니다.
1: 해주시고.
0: 예, 저기 카메라가 있네요. 카메라 옆에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제 마이크가 켜졌다 혹은 꺼졌다를 알려주는 그 사인이 있잖아요.
1: 네.
0: 예, 그거를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KBS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1: 네. 그게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약간 촌철님들과의 눈 맞춤이라고 생각할 수도
0: 아하,
1: 있으니까.
0: 예, 그럴
1: 네, 인터뷰 하시면서도 가끔씩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예.
1: 3941님. 까탈스러운 질문, 집요한 질문은 삐딱선이고 삐딱선은 시선 집중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촌철들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JS 잘하고 있어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0: 아, 예.
1: 칭찬에 당황하십니까?
0: 그 삐딱선 정신이 중요하죠. 예. 그 김종배 앵커도 그렇고 그 전에 손석희 앵커도 그랬고 시선 집중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잖아요. 예, 제가 그거를 뭐 조금이라도 구현해 보고 가면 다행이고요. 예, 잘 구현 못하면 제 능력의 부족이고요.
1: 네, 네. 잘하고 계신다는 촌철님 드립들 네. 전해드렸고요. 서기형님, 비가 온다니 좋은 아침입니다. 종배 형이 휴가 가면 꼭 대형 사건이 터진다고 하던데 오늘 멕시코전 대승할까요?
0: 어허.
1: 종배 매직 기대합니다.
0: 예, 긍정적인 맥락에서 예, 대형 사고 한번 터졌으면 좋겠네요.
1: 네, 제이비의 예. 매직을 기대하면서 제가 아껴둔 질문은 이겁니다. 어제 아침 방송 대타 진행 하루 하셨잖아요. 하루 만에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셨다고요?
0: 그건 또 왜 방송 시작 전에 한 그 사담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예. 아침 방송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가를 제작진을 통해서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예. 김종배 앵커도 그렇고 김종배 앵커 매우 오래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1: 그쵸,
0: 얼마나 그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든가.
1: 그쵸.
0: 그거를 제가 하루 이틀 만에도 이렇게 느낄 정도인데 존경스럽다. 예, 제작진도 그렇고 앵커도 그렇고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사담 나눌 때랑 매우 다르죠. 저도
1: 네.
0: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하니까.
1: 낯서네요.
0: 예.
1: 네 아무튼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0: 네.
1: 이제 본격적으로 삐딱선 정신 입각해서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0: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죠. 이번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도착해서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과 짧게 악수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에게 허리를 크게 숙여서 인사를 했고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네,
1: 네.
0: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1: 네. 대통령과 마중 나온 사람들 사이에 별다른 대화도 없이 짧게 만나고 끝났어요?
0: 예. 그 짧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루 종일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공항에서의 그 모습을 풀이하고 해석하느라 분주했잖아요. 대통령과 마중 나온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불과 10여 초의 그 짧은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의 인사 각도가 몇 도였느냐. 대통령 넥타이 색깔에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대통령 표정은 뭔가 냉랭해 보이던데 이거 어떤 거냐 등등 예, 하루 종일 그렇게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대통령의 그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분위기 해석까지도 해야 할 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또 순방 결과를 과거의 어떤 관행이랄까요? 관행처럼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공유하지 않고 직접 그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한다는 것도 혹시 뭐 정청래 대표를 마주하기가 예, 껄끄럽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1: 맞습니다. 다양한 분석들이 나왔고요. 상모 광명님은 표정이 다 말해 주었지요. 이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을지 궁금하고 데이지님은 근데 많은 언론이 90도 인사라고 쓰던데 제가 보기에 90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0: 80도입니까? 예.
1: 한동훈 전 대표가 90도였지요. 라고 또 비교해 주시는 너무 댓글 보내주셨고 왕거미님이 공항 대기는 길 그리고 악수는 짧다.
0: 그러네요.
1: 라고 올려주셨는데
0: 예.
1: 정청래 대표는 자기 심경을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한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 장면 어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0: 예.
2: 요새 힘드시죠?
3: 힘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2: 아,
3: 힘들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0: 이게 이제 어제 의원총회가 민주당에서 있었거든요. 그
1: 네.
0: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하고 인사하면서 한 말인데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인용한 거라고 해요. 흔들리며 피는 꽃? 그렇죠. 제목.

0: 이게 그렇다고 하는데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표현한 거라고 지금도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지금 대표에 대한 거취 압박이 있죠. 예, 어찌 보면 그런데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상황이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복잡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1: 왜 그런가요?
0: 예,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느냐 마느냐, 만약에 물러나면 이른바 보수 재건을 이야기하면 되죠. 물론 그게 결과적으로 성공할지는 미지수지만 설령 장 대표가 또 임기를 채운다고 해도 내년 8월이 끝이라서 총선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그때 또 뭐 보수 재건 얘기를 하겠죠.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 이번에 출마해도 혹은 출마를 안 해도 출마해서 연임에 성공해도 혹은 패배해서 성공하지 않아도 어떤 선택지건 간에 어떤 결과건 간에 상처와 후유증이 진영 내에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어제 김영진 의원을 인터뷰하면서 이재석 예. 앵커가 네 분이라고 단어를 썼더니 김영진 의원이 네 분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전대에는 치열하게 경쟁해도 누군가가 당선이 되면 이후에는 또 하나로 뭉쳐가는 게 민주당의 전통이라는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와 후유증은 좀 오래 갈 것 같다.
0: 아니 의원들만 보면 김영진 네. 의원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강하게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워낙에 지금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 다수의 의원들은 좀 관망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의원들만 놓고 보면은 김영진 의원 말대로 네 분이라는 단어가 좀 야박한 말일 수도 있고 좀 과장된 말일 수도 있지만 지지층? 당원? 여기에서의 어떤 분위기? 이걸 보면은 사실 네 분이라는 단어가 꼭 그렇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1: 네.
0: 김영진 의원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1: 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인용을 해서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흔들리며 네. 피는 꽃이라고 했으니 그 꽃은 그럼 본인이 당대표인가요?
0: 아, 예. 또 그렇게 뭐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 본인을 꽃이라고 표현한 거니까. 예.
1: 네. 아무튼 연임 도전 선언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초심마음님, 인사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겠죠. 라고 또 꼬집어 주셨는데요. 오늘 대통령의 순방 브리핑을 있잖아요.
0: 네.
1: 어떤 얘기 할지 좀 궁금합니다. 계속 시선 집중하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천을 돌파했잖아요. 올해 코스피 상승률이 115%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코스피 만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이맘때, 그러니까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코스피 지수가 한 2,70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거였습니다. 예.
1: 네. 김혜진 님이 흔들리며 피는 꽃은 주식이라던데 주식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0: 예.
1: 지금 반도체주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0: 네. 삼성전자 주가가 올해만 3배, SK하이닉스는 올해만 4배 넘게 올랐고 두 종목의 비중이 전체 시총의 절반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라고 하죠. 물론 반도체 쏠림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코스피 9천 돌파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좋은 소식이고 정부의 성과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 반도체 업계 주도주를 빼면은 코스피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이 부분도 대통령이 언급을 한 바가 있죠. 그런데 이쯤에서 하나 정도는 좀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금투세라는 단어. 이거는 한번 좀 떠올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네. 도입 예정이었다가 폐지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0: 예,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으면 그 수익의 20% 정도를 과세하는 걸 말하죠. 계속 유예되고 유예되다가 결국에 2024년 말에 여야 합의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로 유예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우리 코스피가 한 4천대를 가면 금투세 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때 되면은 사람들이 금투세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4천대가 아니라 지금은 9천대잖아요. 감세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그렇다 쳐도 민주당은 왜 금투세 얘기를 어떻게 보면 종부세보다도 더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읽혀요. 왜 그럴까? 그리고 이 분위기는 언제쯤 좀 바뀔까? 예, 이런 생각도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재정경제부가 7월 말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논의가

0: 될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1: 안 될 것 같아요.
0: 네, 아닌 것 같아요. 구윤철 부총리가 이미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 검토할 과제라면서 선을 딱 그었더라고요.
1: 그러게요. 네.
0: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1: 선관위 속보 안 다룰 수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연일 그 관련 소식이 보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행태를 지적하는 보도죠.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동반 위수성 출장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0: 네.
1: 날마다 언론사들의 단독 고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원실과 협업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먼저 한겨레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지방선거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도 일부 투표소에서 추가 투표용지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췄다가 이 사달이 난 거죠. 그다음 JTBC. 이번 지방선거 때 본투표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때도 용지가 모자라서 투표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0: 어디에서 그런 겁니까?
1: 서울 서초구의 투표소인데요. 인쇄기에 넣을 그 사전투표는 빈 용지 넣어서 지지직 지지직 인쇄하잖아요.
0: 맞아요.
1: 예, 인쇄기에 넣을 그 빈 용지가 동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쇄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자들 대기줄이 길어졌고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있었고 결국 서초구 선관위에서 부랴부랴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그 빈 용지를 보내서 투표 마감 시각 45분 전에야 용지가 또 도착했다. 이런 보도예요.
0: 네, 근데 사전투표 때도 이런 용지 부족 사태를 겪고도 본투표에도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본투표 때 투표용지 부족에 불안을 느낀 서초구 공무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이 다 함께 있는 단톡방에 상황을 알려도 답이 없자 직접 인근 투표소로 뛰어가서 용지를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이종덕 전국 공무원 노조 서초구 지부장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2: 유권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옆 투표소까지 뛰어가서 투표용지를 갖고 왔다. 이런 적이 없어서 선관위도 지침이 없었다. 자기네 업무에 대한 지침도 없는데
0: 네.
2: 그러면 그거를 관리하는 지방직 공무원 투표관리관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과연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지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1: 이번 사태를 보면 진두지휘가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면 그 애시당초 보고했던 시점과 최종 결론을 내린 시점 사이에 몇 시간이나 흐르고 그랬거든요.
0: 맞아요.
1: 예. 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용지 부족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 올해 지방선거 이렇게 3년 동안 투개표 기기 고장이 각각 460건, 542건, 621건으로 해마다 늘었다고 합니다.
0: 네.
1: 서울신문 보도, 전국 17개 시도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장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출근을 안 하니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 해에도 이런 행태가 반복되었다는 보도입니다.
0: 네, 네 문봉철 님이 이건 진짜 코미디예요. 라고 올려주셨고 이인수 님은 학습 효과도 없었군요. 기가 찹니다. 울트라 왕당근 님 선관위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호수 님 선관위 세금으로 간 휴가 다 토해내세요. 라고 좀 분노의 댓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국정조사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앙선관위가 꾸린 진상규명위원회 있잖아요.
1: 네.
0: 거기가 열흘간의 활동을 마치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책임자에 대한 수사 의뢰 그리고 징계 의결 요구까지 담길 거라 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여기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1: 그리고 예산 문제도 아무튼 이번에 그 출장 예, 부부동반 출장 몰디브 출장 코타키나발루 출장 등등등 지금 출장이 특히나 많은 분노를 사고 있잖아요. 국회가 예산을 좀 꼼꼼히 예, 점검해서 예, 선관위 이런 식의 외유성 출장이 더 이상 없도록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선관위에만 준다는 그 특별 정려금이요.
1: 네.
0: 다른 부처에는 없다는.
1: 네.
0: 그것도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아침에 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민주지수나 이런 거가 훨씬 낮고 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한 네팔에도 배우겠다며 또 갔더라고요. 연수를.
1: 네.
0: 출장을. 이런 것들 좀 하나하나 따져서 문제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JB타임즈 JS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1: 가벼운 소식 좀 하죠. 예, 가볍다고만 볼 수

0: 수는 없으려나요? 관심이 워낙에 높으니까. 오늘 월드컵 한국 대표팀 조별 예선 경기 멕시코와 맞붙잖아요. 예, 이거 좀 얘기를 해보죠. 이제 낮 시간에 경기를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에서 오늘도 아마 그럴 텐데 금요일이니까요. 수업 시간에 이제 단체로 시청을 할 거냐 말 거냐로 논란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맞습니다. 오전 10시 경기니까요.
0: 네. 그래서 학교 강당에 단체로 모여서 응원봉을 들고 적극적으로 단체 시청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은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은 보고 모여서 보기 싫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수업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어제 MBC 그 취재를 보니까 서울 용산고 금홍여고가 이렇게 분리해서 볼 사람은 보고 보기 싫은 사람은 보지 말아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학생의 육성을 좀 듣고 올까요?
2: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되게 추억으로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 내신 공부나 수능 공부를 하기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회성을 기르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0: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단체 관람을 하도록 한 교사에게 책임을 학교장이 물으려고 했다가 학생들 반발을 산 곳도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고등학교인데. 예, 최근에 보도가 됐죠. 학생들이 네. 성명서를 내면서까지 학교장을 비판을 했죠.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교사와 학생이 정서적인 유대를 쌓는 살아있는 교육인데 왜 우리 선생님을 뭐라 하느냐? 예, 이렇게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1: 네, 떠돌이 사냥꾼님이 단체 시청합시다. 우리도 다 봤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다 해봤다. 라는 얘기고, 대바람님은 이것도 공동체 함양의 중요한 공부 아니겠습니까? 같이 봅시다. 무쇠소년단님도 단결심 고취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반면에 이런 고민을 전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권우수님인데요. 월드컵 본다고 2주 연속 아프다고 직원이 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아.
1: 진짜 아픈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월드컵 기간만큼은 조금 약간은 우리가 좀 여유롭게 좀 생활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곳곳에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1: 네.
0: 개인적으로 잠깐 이거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번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물 먹는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전반에 한 번,
1: 후반에 한 번,
0: 후반에 한 번. 그러다 보니까 전반 후반전이 아니라 약간 쿼터제처럼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이렇게 되는 꼴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뭐냐 좀 이상하다 이런 말을 하는 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네.
0: 여기서 마무리하죠. 더마카였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예, 요즘 드라마 참교육이

0: 당선인께서 교권보호국 같은 거를 신설하면 신설할지 말지를 논의를 해보자. 그런데 언급을 하실 때 특수부대 해병대 출신 교사들을 또 뭐 위기학교에 투입할 수 있다는 언급을 덧붙이셔서 논란을 더 산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좀 취지를 설명해 주신다면. 네.
1: 교사들을 지키겠다는 이제 저희 의지가 과하게 표현된 측면에 있지만요. 폭력적 응징을 하게 되면은 교사들은 처벌을 받고 그 처벌의 수위가 징역형이에요. 예. 아동보호법 때문에.
0: 네.
1: 뭐 그렇게 드라마 상규역처럼 응징을 하겠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0: 예, 대전제죠. 예.
1: 그래서 이제 그건 문제 본질이 아니고요. 제가 20, 30대의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또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40대, 50대 정치를 하면서 5선 동안에 최장수 교육위원회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정치를 관둔다면 이제 UC버클리 가가지고 AI 교육을 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특히 지난 대선 때, 대선 캠퍼에서 제가 정책을 총괄했어요. 교육 정책을. 저의 결론, 대한민국 교육은 무너졌다. 총체적 위기다. AI 시대를 맞아서 낡은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 대전환이라는 슬로건을 저희 대선 캠프에서 만들었어요.
0: 예.
1: 교육 대전환 크게 제대로. 그 첫 단추가 교권 회복이다.
0: 네.
1: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인데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권 보호국에 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지난해 대선 캠프에 정책 제안서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0: 예, 이름이 무엇이 되었건.
1: 그럼요.
0: 예.
1: 그리고 제가 이번 선거에 나와서도 제가 유세장에서 그렇게 외쳤어요.
0: 네.
1: 선생님들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지키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그 의지가 제가 확고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는 와중에 참교육 드라마가 이렇게 흥행이 돼버린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참교육을 보고서 이 아이들을 얻은 건 아니고 어쩌면 참교육이 제 아이들을 빌려가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0: 아무튼 제작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그 한 번만 더 질문 드리면
1: 네.
0: 어찌 됐건 그 특수부대 해병대 공수부대 출신 얘기를 하셔서
1: 네, 네.
0: 말하자면 그들이 직접 아이들을 뭐 때린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덩치가 크고 좀 몸집이 큰 그런 교사들을 배치하면 어느 정도 관리와 감독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을 담으신 걸로는 보여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은 뭐 시민단체 중에서 안민석 당선인을 지지했던 진보 성향의 학부모 단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경기지부도 비판 성명을 냈고 또 정치하는 엄마들도 이 부분이 너무 군사주의적이고 남성 중심적 교육관을 좀 담은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제기했는데 네. 네, 어떻게
1: 그분들하고는 그 오해가 풀렸고요.
0: 네. 네,
1: 오해가 풀렸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교육감 되면은 이제 경기 소통위원회를 열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모을 생각이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저의 그런 그 이제 표현을 두고서 이제 어떤 서울 교육감님 같은 분은 뭐 파시즘 즉 뭐 발상이라는 말씀하셨는데
0: 예,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예,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예, 파시즘적인 정책이다.
1: 뭐 지나친 저 과잉 해석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은 현장을 모르시거든요. 학교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줄을 왜 교권이 회복돼야 되는지는 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이에요. 현장을 모르시니까는요.
0: 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현장을 모른다.
1: 아, 그분은 현장을 모르시죠. 어떻게 그분이 현장을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폭력적 응징 수단은 아동법 위반이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이제 교권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을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다음 주 국회에서 현장 전문가들이랑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좀 설계도가 그려질 겁니다.
0: 예. 네. 근데 방금 전에 같은 진보 계열 후보로 꼽

0: 뽑혔던 정근식은 서울시 교육감 후보 가운데 진보 계열.
1: 그분이
0: 안민석은 경기도 교육감 후보 가운데 진보 계열인데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셔서 물론 나중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의 반론을 우리가 들어보긴 해야겠으나 왜 정근식 교육감이 현장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1: 현장 경험이 없고 그분은 평생 대학 교수를 하셨는데
0: 대학 현장 경험이 없다는 거는 안 당선인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요. 예.
1: 왜요? 저는 이제 20대 30대를 현장에서 예. 아이들을 가르쳤고
0: 예, 예.
1: 저는 국회 오선하는 동안에 교육위원회 활동을 대부분 하면서 제가 방문한 학교가 한 1000군데가 넘어요. 지금도 당선 이후에도 경기도 전체를 돌면서 경기도가 얼마나 넓습니까? 선생님들 만나고 학부모들 만나면서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저도 이제 배우고 있거든요. 교육은요. 교문 현답입니다. 교문 현답이요. 교육의 문제는 현장 속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현장과 소통을 해왔고 국정감사할 때도 교육의 국정감사하면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장관에게 교육감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20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한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단순한 교육자도 아니고 저는 교육정치가로서 저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0: 예.
1: 에듀팔리티션이라고 제 스스로 칭하고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현장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듣고 그래서 현장에 이해되고 높으니까 현장이 무너졌고 따라서 교권 회복이게 없이는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모르시죠.
0: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대안이 미흡하다.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
1: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0: 예, 마찬가지겠지만.
1: 실효성이 없어요.
0: 네.
1: 그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권 오법이 생겨가지고 나름의 새로운 제도들이 생겼는데 선생님들의 80%는 효용이 없다.
0: 예.
1: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다.
0: 예.
1: 여전히 교육청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전과 똑같이 교사들에게 책임을 맡긴다.
0: 그래서 제가 어제 현직 교사들을 또 인터뷰를 다른 방송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권 보호국 신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은 교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의 조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도교육청에.
1: 네, 네,
0: 그
1: 네.
0: 이름이 뭐 교육보호센터인가요? 교권보호센터인가요? 네, 뭐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네.
0: 그런데 그게 이제 유명무실해서.
1: 사고 나면은 이제 수습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이제 역할인데.
0: 예.
1: 그것마저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0: 예. 예,
1: 이런 문제는 이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되고 그다음에 또 뭐 화해나 갈등 조정도 해주고 그런 역할까지 제가 이후에 구상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0: 그럼 그게 이제 갇힌 교권보호국이 되면 좀 더 이제 권한도
1: 교권보호국보다는 저는 표현을 오히려 교육활동보호국.
0: 예, 예.
1: 그래서 교권과 학권을 동시에 지켜주는.
0: 예. 예.
1: 그래서 저는 하늘이 두쪽 나도 선생님들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들이
0: 예.
1: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0: 네네.
1: 교육감들이 나 몰라 하고 뭐 뒤침지고 법 핑계나 대고 계시고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기존의 교육감님들도 이 무너진 교육에 대해서 저는 1차적인 책임을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별로 그런 책임의식이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0: 예. 그 교육활동보호국이 생기면 없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으나 그 현직 교사 어제 제가 인터뷰했을 때 들어보니까 그게 핵심이라기보다는 지금 교사단체에서 아동보호법이요. 그걸 좀 개정해야 하는 게 급선무다라는 주장들을 줄기차게 하더라고요.
1: 아니 물론요.
0: 예, 그래서 이거 약간만 뭐 청취자들 네네.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네. 그 아동보호법 안에 그 교사들도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뭐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을 때 처벌하는 거예요. 뭐 당연하고요. 그런데 방임이라든가 정서학대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게 고소고발은 막 난무하는데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되고 방임과 정서학대라는 게 또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항목 때문에 교사들이 매우 시달린다. 그래서 아동보호법에서 이 항목들을 좀 뺀다든가 아무튼 개정이 필요하고 이게 가장 급선무다라고 얘기를
1: 하거든요.
0: 동의해요.
1: 예. 네, 동의하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그 법을 국회가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 역시도 현장을 잘 아는 교육감들이 국회 가가지고 그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의원들을 설득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0: 예.
1: 제가 국회의원 20년 해봤지만은 국회의원들은 현장을 몰라요. 특히 교육 현장을 잘 몰라요.
0: 네.
1: 그러면은 교육감들이 선생님들의 입장을 대변해 줘야 되는 거죠. 아동학대법이.

0: 지금 아이들이 교실에서 떠들어요. 또 선생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면 애들을 갖다가 벌 주거나 혼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순간 그 선생님은 아동 학대로
1: 전수 학대 예.
0: 고소가 돼요.
1: 네.
0: 경찰에 조사 받아야 돼요. 재판 받아야 돼요.
1: 예.
0: 어떻게 교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법이 바뀌어져야 되죠.
1: 예.
0: 법도 바꾸고 또 근데 법 바꾸는 건 국회가 하는 일이에요.
1: 예.
0: 이것은 또 교육감들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만 핑계 대서는 안 되죠.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1: 예.
0: 교육감이 내가 하늘이 두쪽나도 선생님들 지켜주겠다라는 의지만 가지면은 거기 따른 교육청 내부의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1: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교육활동보호국 같은 그렇죠. 걸 신설한다든가.
0: 예. 그다음에 거죠. 교육감의 예. 의지로
1: 예.
0: 뭐 민원. 저 같은 게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민원을 선생님들에게 직접 하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1: 받지 못하도록.
0: 네, 그럼요. 아니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1: 네.
0: 학부모가 직접 교사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1: 예.
0: 교육청에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119 콜센터도 만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활동보호국도 교육감 직할로 좀 두려고 해요.
1: 예.
0: 그래서 정말 교육감이 선생님들을 지켜주려는 의지가 분명하구나. 그것을 전달해 주고
1: 네.
0: 실질적으로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선생님들을 지켜주는 이 일을 의지와 시스템으로 제가 하려고 하고요.
1: 그럼
0: 할 수 있겠느냐.
1: 예.
0: 경기도에서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경기도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시도가 좀 잘 좀 따라하실 수 있는.
1: 그럼 그 교육활동보호국에 제가 자꾸 이거 언급해서 죄송한데요. 특수부대 해병대 출신을 꼭 넣자는 건 아니죠?
0: 과잉 해석을 네.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1: 알겠습니다.
0: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것인가
1: 예.
0: 거기에 대한 그 논의를 현장 전문가들이 다음 주 그 목요일날입니다. 국회에서 이제 하면은
1: 네.
0: 예, 거기서 구체적인 그 설계가 나올 것이고요.
1: 예.
0: 지금 뭐 다수의 오해가 있는 그런 부분은 그냥 오해 불가능하지
1: 알겠습니다.
0: 오산하지 마시라.
1: 예.
0: 예, 제 지역구가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
1: 아니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아재 개그를 이렇게 또 예. 하셔서 아 근데 제가 질문 드릴 게 더 있는데
0: 아무튼 이 문제는
1: 예 알겠습니다.
0: 진보 보수 따지지 말고
1: 알겠습니다. 예, 제가 투트랙으로 이해가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법 개정대로 좀 예, 교육감들이 나서야 된다.
0: 제가 났을 거예요.
1: 교육활동보호국은 예, 경기도 예.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겠다.
0: 법 개정 제가 났을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반기 1호 법안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겁니다. 면책권하고 예. 학교 밖 교사 정치권하고
1: 예.
0: 묶어서
1: 그리고 지금 당선인께서 강조하시는 게 짧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자면 스마트폰 프리스쿨. 예,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0: 제가 정치 간두고 1년 동안 미국 UC버클리 가서 AI 교육을 공부를 하러 했어요. UC버클리 대학 근처에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생들은 AI 시대에 어떻게 교육을 받을까 해서 이제 자주 학교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찰을 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핸드폰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미국의 50개 중에서 40개 주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1: 예.
0: 고등학교까지 못 쓰게 하는 거. 유럽을 살펴보니까 유럽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1: 예.
0: 호주 같은 경우에는 16세 이하 SNS도 금지를 지금 시키고 있어요.
1: 예, 호주 그렇죠.
0: 예. 왜 그럴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이들 스마트폰 구매율 1위가 대한민국이고
1: 네.
0: 아이들 스마트폰 의존율이 세계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1: 네.
0: 그런데 대한민국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을 아주 그 관대하게 허용하는 나라가 또 없어요.
1: 예.
0: 그래서 집집마다 학교마다 난리가 아닙니다. 스마트폰과의 전쟁이에요.
1: 지금도 수업 시간에 못 쓰는 걸로 알고
0: 아니죠. 왜 못 씁니까? 스마트폰을 수거할 수도 있다.
1: 예.
0: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1: 아, 그렇게만.
0: 작년
1: 예,
0: 9월 달에
1: 예.
0: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1: 예.
0: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1: 예.
0: 이걸 왜 교육감들이 그대로 방치합니까?
1: 그러니까 교사들이 그냥 그 현장에서 좀 꺼내지 마라 이 정도 수준이다.
0: 참교육이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무서워해요.
1: 네.
0: 지난해에도 스마트폰 못 쓰게 한다고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1: 예.
0: 아이들 큰 남학생들한테요. 선생님들이 함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권이 무너져 있는데 예. 아이들 말 안 들어요. 스마트폰 마음대로 쓰더라도 선생님들이 제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1: 그러면은 이 학교에 와서 스마트폰을 말하자면 사물함에 넣어

0: 넣도록 이렇게 이제 경기도
1: 파우치를 지급해서 파우치 안에 집어넣고 잠금 장치하고 학교할 때 가지고 가는 거죠. 예.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0: 그렇게 하고 예. 그거는 그 경기도 교육감의 지침만으로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1: 할 수 있죠.
0: 예.
1: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 거는 비급하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은 아이들이 책을 열게 펼치게 되고.
0: 네.
1: 또 뛰어나가서 운동을 하게 되고 예. 친구들과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한 변화는 여러 가지 그 연구 사례들이 뭐 차고 넘쳐요.
0: 근데 그 공감하시는 학부모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1: 꽤가 아니라 절대적이고요. 예. 선생님들도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감으로서의 이거는 1차적인 그런 행정
0: 예.
1: 지시사항이라 그럴까요?
0: 예.
1: 그러나 이제 결정은 학교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 자체라는 게 있습니다.
0: 예.
1: 아이들에게 왜 이게 내게 나쁜지 미국 같은 경우는 대마초보다 더 해로운 것이라고
0: 알겠습니다.
1: 저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예.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학생 자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0: 네.
1: 학생과 교사들을 한번 믿어봅시다.
0: 제가 마지막 질문 준비한 게 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할까요? 30초 내에 답변을 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30초.
1: 네.
0: 최근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이른바 당청 갈등에 대해서 오선 의원도 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을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을 하나 주시겠습니까?
1: 저는 지금 당직이 없고요.
0: 네.
1: 예.
0: 오선을 하셨으니까.
1: 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노 코멘트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과 인터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0: 아, 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하고 이란 대통령이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희 그 토요일마다 만나보는 분이죠. 그 분쟁 지역 취재 전문가죠. 예, 김영미 PD, 김영미 다큐 앤드 뉴스 코리아 대표. 잠시 연결해서, 예, 내용 짚어보고 또 토요일에도 저희가 추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미 대표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PD입니다.
0: 예, 우리가 내용은 또, 내일 짚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MOU라서 이게 과연 그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3: 네, MOU라는 게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란과 미국이 지금 신뢰가 돈독하다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명을 하지만 안 지켜도 된다는 걸 사실 깔고 이렇게 서명을 하는 거라 사실 불안불안한 건 맞지만
0: 예.
3: 그래도 이 전쟁에 뭔가 종지부를 찍기 위한 전 단계 행동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양해각서라는 게 뭐 전 단계긴 전 단계죠. 예, 그런데 이제 참 가봐야 아는 거니까 예, 불안감이 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이번 그 합의안에 대해서 아무튼 미국이 사실상 다 내준 거다. 그래서 글쎄요, 뭐 일각에서는 뭐 항복문서나 다름없다 이렇게 표현까지 쓰던데 예, 김 대표께서는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3: 그렇죠. 미국이 그 전쟁을 벌이면서 쓴 비용에 비해서 얻은 것이 너무 없고
0: 네.
3: 이란에 많은 걸 내주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서명과 동시에 이란 항구에 대한 해군 봉쇄 풀고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 유예해주고 동결 자금 해제 거기다 심지어는 이제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0: 네.
3: 그렇게 판단 그렇게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 예.
3: 그러나 이것도 MOU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3: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까지 겪어왔듯이 뭔가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MOU라고 판단하기에는 그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전개할지는 사실 지나봐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예.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좀 관심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하고 재건 기금에 우리가 동참할 것이냐, 우리도 돈을 내놓을 것이냐 이 두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 어떻게 보세요?
3: 일단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어떻게든지 빨리 풀어줘야지 되는 게 이제 전

0: 전세계가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1: 예.
0: 거의 하루하루에 돈이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소비자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빨리 풀어줘야 된다는 것은 다들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압력으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MOU라는 것을 서명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게 만약에 이제 재건기금에 미국 쪽이 한국 정부에 요구를 한다면 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1: 예.
0: 그렇지만 이게 이란 정부가 앞으로 어떤 식의 이제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전쟁 나기 이전처럼 대국민적인 어떤 포괄적인 정치, 신정 정치의 어떤 가장 호갑한 그런 정치를 했을 때 이것도 또 우리 정부로서는 약간 이걸 재건기금으로 해서 이런 이란의 국제를 도와줘야 되는가, 여기엔 또 딜레마가
1: 알겠습니다.
0: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내일 또 이야기 나눠보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김영미 대표였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내 앞에. 우리 금융그룹.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2: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0: 그러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 예,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5: 그러게.
4: 그린 일급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5: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자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4: 엔진은 그린 일급 보링 공장이래.
6: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7: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8: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예, 시선 집중 3부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어 오늘도 김종배 앵커를 대신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재석입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연민주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2: 네, 오늘 멕시코전 거리 응원 나서신다면 완전 땡볕은 아니겠습니다. 하늘 대체로 구름 많거나 차차 흐려지겠고요.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호남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서 대부분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그치겠습니다. 강수량 내륙에 최고 80mm, 남해안은 120, 제주 산지엔 250mm 이상 쏟아지는 곳이 있을 정도니까 주의하시고요. 비구름 올라오기 전에도 중부지방과 경북은 낮 동안 소나기 쏟아지는 곳 있겠습니다. 경북과 수도권 일부엔 폭염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0: 네, 오늘도 최강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높이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2: 지방선거 종료와 함께 우리 지도부 역할이 다 했다는 점,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필요하다면 재출마를 해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지도부가 선관위 사태가 좀 마무리되는 때,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장도연 대표님 정말 열심히 돕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3: 요즘 우리 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이크 잡는 게 참 몹시 부끄럽긴 합니다.
4: 예,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한 장면을 들려드렸습니다. 예, 우재준 최고위원, 조강환 최고위원의 발언을 각각 들으신 건데요. 지금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우재준 최고위원 오늘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십니까.
4: 예. 외계어라고 하네요.
5: 한국말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그 최고위원회 끝나고 조강한 최고위원과 뭐 악수라도 하셨어요?
5: 아, 안 하시더라고.
4: 아, 그냥 훅 나가시던가요? 예. 뭐 왜 외계어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될 텐데.
5: 뭐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지난 일주일 전에는 저한테 뭐 철없는 뭐 소리, 뭐 그다음에 뭐 어린 놈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시고 하셨는데, 뭐 어제 외계어라는 표현도 그렇고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 네.
5: 저도 조금 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4: 예. 네. 그 철없는 소리라는 말을 그 조 최고위원이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5: 네.
4: 지금 실례지만 몇 년생이시죠?
5: 제가 88년생이고 예. 만으로 38입니다.
4: 예, 곧 이제 40인데 네. 예, 철없는 소리를 할 나이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청년 최고위원이시고 지금 장동혁 대표 어제 입원했잖아요. 뭐 몸 상태가 어떻다고 하던가요?
5: 제가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어제 전에 들었는데 기사로 처음에 이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걱정도 좀 많이 되고 좀 약간 미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최고위에서 저렇게 좀 지도부의 뭐 이런 거취에 사퇴? 대해서 네.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장동혁 대표님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말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또 뭐 오후에 입원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4: 예.
5: 또 그 원인이 뭐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되게 저도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해서 걱정도 많이 되고 해서 오늘은 좀 이따 전화를 좀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4: 아, 몸 상태가 어떻다는 건 아직은 모르시고?
5: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4: 예. 지금도 병원에 이제 있는 거잖아요.
5: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예.
5: 옛날에 그 장동혁 대표님은 되게 밝은 분이셨어요. 처음에 그 우리 22대 국회가 처음에 구성됐을 때 저도 처음에 뵀을 때는 참 밝고 여러 가지 뭐 술자리에서 농담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저도 정말 너무 좋아하는 선배였는데 최근에 이렇게 뭐 지도부를 하시고 하시면서는 되게 이제 웃음도 많이 없어지시고 뭐 되게 늘 보면 되게 엄청 신경 쓰고 있으시구나.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뭐 지난번에 단식도 하시고 이럴 때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게 또 이렇게 본인의 몸에는 너무 무리를 준 것 같아서 사실은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하고
4: 네.
5: 좀 마음이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4: 예. 이렇게 서론을 주셨기 때문에
5: 네.
4: 제가 그냥 편하게 그래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고 계시니까
5: 예.
4: 그 질문을 안 할 수는 없고 지도부 총사퇴라 하면 장동혁 대표를 포함하여
5: 네.
4: 우재준 최고위원도 포함하여 다 물러나자 이거잖아요.
5: 네.
4: 왜 그래야 합니까?
5: 저는 일단은 우리 지도부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사실상 저는 종료된 거라고 생각해요.
4: 예.
5: 원래 정당의 지도부는 큰 선거를 기점으로 큰 선거를 준비하는 걸 뭐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선거가 끝나면 임기를 종료하고 그리고 다음 주요 선거를 위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와야 합니다. 원래 우리 지도부의 실질적인 임기는 저는 지방선거 때였다고 생각해요. 원래 그전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 2년의 임기를 보장받아 있긴 하지만 그건 사실은 지난번 한동훈 지도부가 탄핵으로 인해

0: 조기 그 사퇴하면서 이렇게 일어난 것 때문이지 사실상 진짜로 임기를 뭐 내년 6월까지 보장받은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지도부가 진짜로 임기가 2년이라고 해서 내년 6월까지 임기를 채워버리면 그 다음 지도부는 총선을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년 8월까지 우리가 임기를 하고 그 다음 총선은 그 다음 해 4월인데 그러면 실질적인 공천은 2월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6개월밖에 시간이 없어요.
1: 예.
0: 6개월밖에 시간이 없으면 인재를 발굴하고 정책도 개발하고 조직도 정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도부가 총선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도부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길을 열어줘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단지 뭐 어떤 분들은 지방선거를 뭐 참패했으니까 뭐 어떻게 물러나야 한다. 아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선방했으니까 왜 참패냐. 책임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또는 그 와중에 우리 지도부의 적절한 역할이 있었냐 아니냐 뭐 오히려 더 부담을 줬냐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논쟁들은 있습니다.
1: 그런데 예.
0: 그런 논쟁들을 차치하고라도 그냥 지방선거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1: 네.
0: 우리 지도부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종료했다고 봐야 되고 혹시나 만약에 우리 지도부가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차라리 재출마를 해서 다시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다시 총선을 준비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1: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재출마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0: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런데 지금은 물러나는 게 순리다.
0: 맞습니다.
1: 그런데 아까 차치하고라도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이번 선거 결과와 연동시켜서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럼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선거는 참패입니까? 아니면 나름 선방입니까? 뭡니까?
0: 원칙적으로는 패가 맞습니다.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12대 4조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들,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요소를 포함해서 평가를 받아야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핵 대선 이후에 특히 정권 임기 초에 이뤄진 그런 지방선거에서 12대 3면 선전했다라는 평가도 저는 뭐 꽤나 일리 있는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다만 그런 정치적 고려를 넣는다면 반대로 그 세부적으로 각 지역별로 우리 지도부의 역할은 어땠는가라는 부분도 같이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이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1: 네.
0: 사실상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지도부와 완전 분리되는 노선을 그 선택함으로써 승리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1: 예.
0: 반대로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도부가 한동훈 뭐 지금 의원과 너무 많은 각을 세우다 보니까
1: 예.
0: 그게 시장 선거까지 부담을 줘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또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이 저는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 지도부가 이 선방이라는 결과에도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너무 과하게 뭐 지도부가 기여가 많이 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이 거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뭐 전망들은 엇갈리고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국회의원이 한 110명 정도 되잖아요.
0: 네.
1: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여론이 더 많다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또 원내대표 선거는 또 이른바 친윤으로 언론에서 분류되는 분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여론이 또 그렇게 뭐 반장동혁은 아니다. 이런 분석들도 많잖아요.
0: 근데 일단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1: 예.
0: 제가 다른 의원분들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1: 알 수 없죠, 물론. 예.
0: 근데 제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부분을 고려하면 일단은 사퇴해야 한다가 다수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각자 약간씩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정말 지방선거와 참패라고 진단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일단은 12대 4라는 숫자가 나온 거에 대해서 결과 책임을 져줘야 한다. 거기에 장동혁 대표님이 정말 열심히 했고 잘하더라도 그게 정치의 순리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리고 뭐 저처럼 그냥 사실상의 임기가 종료했다. 다음 총선 준비를 위해서 다시 길을 열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은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1: 예.
0: 장동혁 대표님의 역할에 대해서 또는 그 뭐 얼마나 그 뭐 기여에 대해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약간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결론이 결국에는 그래도 뭐 내년 진짜 뭐 8월까지 임기를 다 채우는 거는 의미도 없고 이건 적절하지 않다. 적절한 시기에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데 있어서는 크게 저는 공감.

0: 대가 있는 상황 아닌가.
1: 근데 그게 크게 공감대가 있고 다수라면 왜 원내대표 결과는 그렇게 나왔을까요?
0: 일단은 정전식 대표님도 저는 무조건 장동현 대표님이 뭐 내년 8월까지 인기를 채운다라는 입장은 꼭 그걸 뭐 강요하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1: 입장을 이거다 저거다 밝힌 바는 없죠.
0: 네, 맞습니다. 예. 오히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조금 명예롭게 장동현 대표님이 한번 물러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런 예.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의원들의 그 입장과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 명예롭게라 함은 일종의 퇴로를 얘기합니까?
0: 맞습니다.
1: 가령 어떤 게 있을까요?
0: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최고위에서 말씀드렸던 선관위 사태를 좀 종료하고 예. 임기를 종료하는 걸로 하자. 우리 임기의 사태라는 표현보다도 실질적으로 지도부의 임기를 종료하는 걸로 하자.
1: 근데 장동현 대표가 그거를 일종의 퇴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0: 그게 아니더라도 그러면 사실 본인이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지도부를 운영할 건지 그럼 언제까지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좀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앞으로 지도부의 임기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이 되면 그런 뭐 이후에 그 방식으로 갈 수는 있겠죠.
1: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만약에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네.
1: 그 선출직 최고위원이 다섯 분 계신데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양양자 그리고 우재준 최고위원 이렇게 다섯 명인데 그 가운데 이제 네 명이 사퇴해야만 그 비대위로 가잖아요.
0: 네.
1: 자동적으로 당 지도부가 해산되고 그런데 이 가운데 양양자, 우재준 이 두 분만 지금 사퇴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끝까지 본인의 입장을 고수하면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지도부를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언론에서 궁금해하는 거는 나머지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중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궁금해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 가운데 혹시 뭐 지금 마음은 어떨까? 마음이 혹시 바뀌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 같긴 한데.
0: 저도 마찬가지로 두 분의 생각을 함부로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되게 곤란한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그래도 거의 매일 보시니까.
0: 저도 뭐 제가 이렇게 외부에 지금 지도부 사태를 이야기하는 뭐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저한테도 본인들의 생각을 다 이야기해 주시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1: 예.
0: 근데 다만 두 분도 아마 우리 당의 그 적절한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려를 많이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예. 다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지도부 4명이 사퇴해서 이렇게 뭐 우리 지도부가 무너지는 당대표가 사실상 뭐 사퇴당하는 이런 모습이 꼭 좋지는 않거든요.
1: 예.
0: 꼭 좋지는 않으니까 그런 점들까지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뭐 적절한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최근에 그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과는 좀 이렇게 얘기를 사석에서 해본 적은 없습니까?
0: 조금씩은 하는데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1: 그래요? 뭐 내비치는 분위기도 없습니까?
0: 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아, 예. 우진 최고위원께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그 퇴로요. 그러니까 선관위 사태, 지금 이제 국정조사 시작하잖아요. 8월 1일까지잖아요. 그게 뭐 연장될 수도 있고, 그럼 대략 뭐 9월, 10월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가을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0: 네.
1: 가을쯤에 이제 지도부가 좀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정리를 밟아가는 수순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이거를, 글쎄요, 장동혁 대표나, 다른 최고위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좀 얘기를 이것도 좀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0: 아직까지는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제가 각자의 역할이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있는데 지도부 내에서 저는 좀 공개적으로 지금 지도부 사퇴론에 대해서 좀 공론화를 시키는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또 그 안에서는 뭐 본인의 입장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적절한 조율의 역할을 하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도 들으시고 여론도 좀 보시고 총 의원들의 이야기도 들으시고 해서 중간에 적절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도부 사퇴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본인께서는 판단하신다. 그리고 정정식 원내대표 부분도 설명하셨고요. 그런데 어제 보면은 경기 지역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0: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또 돌연 보류를 하고 취소했어요. 그게 이제 안철수, 김은혜 의원이 불참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에는 우 최고위원이 설명하시는 것과는 좀 배치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1: 근데 여러 가지 일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두 분이 어떤 생각을 하신 건지, 그게 왜 잡혔다가 굳이 다시 취소되고 했는지 그 경위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0: 예.
1: 다만 우리 당에는 지도부의 현재 거취와는 별개로, 거취 여부와 별개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이끌어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0: 네.
1: 조금 더 너무 거친 방법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지도부의 명예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0: 예.
1: 그리고 일의 선후에 있어서도 지금은 정말로 선관위 사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을 좀 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0: 차이로
1: 있으세요. 특히 뭐 김은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선관위 사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결정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0: 예, 오늘 오전 10시죠? 예, 10시에 월드컵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열리는데요. 지난번 체코전에서 이겨서 응원 열기가 확실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사실상 조 1위 결정전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 치킨집을 운영 중인 사장님 한 분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볼 텐데, 이곳이 정말 많이 모이나 봐요. 사람, 그 손님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오전부터 그렇게 단체 관람을 하신다고 합니다. 연결을 해서 한번 좀 분위기 들어보죠. 예, 선생님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아주 좀 힘차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성함하고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거는 조금 공개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사장님, 선생님 이렇게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3: 네, 네.
0: 네. 을지로에서 지금 치킨집을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요.
3: 네, 네, 맞습니다.
0: 예, 오늘도 새벽부터 막 준비하시느라 분주하셨다고요?
3: 네, 네, 너무 바쁩니다. 네, 네.
0: 예, 벌써 막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요? 지금이 뭐 아직 9시도 안 돼가지고.
3: 아니, 미리 와서 앉아 계시는 분도 있고요.
0: 예.
3: 네, 네. 또 다른 팀들도 막 와 있고 그래요.
0: 아, 벌써요?
3: 뭐 사진 찍고 막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0: 예, 뭘 찍는다고요?
3: 사진, 내부에 사진도 찍고요.
0: 예.
3: 네, 또 포장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0: 예, 거기 그 좌석이 자리가 몇 석이나 있는데요?
3: 저예요, 100석이 넘어요.
0: 아, 예, 크군요.
3: 네, 네, 네.
0: 예, 그럼 지금 한 어느 정도 찼습니까?
3: 아니, 지금 이제 오셔갖고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0: 네, 네.
3: 네, 9시부터 이제 저기 들어오기 때문에.
0: 네.
3: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0: 예.
3: 보시고, 매장도 보시고, 네네.
0: 그러면 한 몇 시쯤 꽉 찰까요? 꽉 들어 찰 것을 기대하십니까?
3: 아, 네. 그럼요. 저희가 이미 다, 저기, 다 꽉 차 있습니다.
0: 예약이?
3: 인원, 예약이 다 꽉 차 있습니다.
0: 아, 네네. 예약을 이미 다 걸어놨어요. 10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3: 아우, 100분만 오시는 게 아니고요. 예약이 거의 한 3배 이상 들어와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3배 이상 들어오면 300명을 어떻게 받습니까? 100명
3: 받으면. 아니, 못 받으니까요. 이제 딱 네. 일일이 인사하고 다음에 또 뵐려고 뵙자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죠.
0: 예. 아,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꽉꽉 차니까.
3: 아, 네. 기분도 좋고요. 월드컵이 지금 뜨거우니까요.
0: 네.
3: 네.
0: 지난주는 어땠습니까?
3: 아, 지난주는 너무 저기 상상외로 너무 그때는 지금도 더 열기가 뜨겁고요. 그때도 엄청 났어요.
0: 그때도 꽉 찼었나요?
3: 그때도 말도 못했어요. 짧은 시간에
0: 예.
3: 너무 손님들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죠.
0: 예.
3: 들어왔었죠. 네.
0: 그러면 을지로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을지로에 그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점포 말고 다른 집도 다 지금 문 열고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합니까?
3: 그럼요. 전체가 다 저기 지금 월드컵 뭐 열기가 지금 뜨거워서요.
0: 예.
3: 어느 집을 막론하고 많습니다, 지금.
0: 넥타이 메고 온 직장인들

0: 많나요?
1: 네, 너무 많죠.
0: 그러면 뭐, 그, 오전에 뭐 연차를 낸 건가요? 뭐 어떻게 된 거지?
1: 아, 뭐, 연차도 합치고요.
0: 예.
1: 또, 예, 또 식사 시간에 또 이제 오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0: 예. 근데 정작 선생님은 이렇게 손님들 응대해 주시느라고 경기는 세세하게 못 보시겠네요.
1: 경기를 못 봐줘요. 그냥 손님들 그 반응에 뭐아뭐 골이 들어갔구나 뭐 하고 막 지난번에는 막 이렇게 알고 있었죠.
0: 예. 가장 좀 신경 쓰시는 부분은 뭡니까? 이렇게 손님들 이렇게 단체 관람하실 때.
1: 단체 관람하실 때요.
0: 네.
1: 아니 저희가 이제 뭐또 이럴 때또 신경 써갖고 잘 해드려야 되는데 또 이제 응대할 때 그런 거를 편안하게 못 해드려서. 그래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다들 또, 저기, 그 열기가 뜨거우니까.
0: 네.
1: 네, 뭐, 다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뭐, 더 맛있게 드시고. 아무튼 분위기가 지난번에 너무 좋았어요. 오늘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이제 치킨이 좀 늦게 나오겠네요. 응대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그거죠? 워낙에 많이들 주문하고 이러니까, 예.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1: 네.
0: 다들 기분이 좋으셔서, 아, 괜찮다, 괜찮다 하시나 보죠?
1: 아, 그러셨죠. 이거
0: 예.
1: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사했어요. 네.
0: 그렇군요. 혹시 거기 그 을지로니까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은데, 뭐 혹시 뭐 와서 같이 축구 경기 보고 그런 외국인들도 있나요? 아, 여보세요? 예, 사장님, 연결이 지금 끊겼나요, 혹시? 예, 지금 연결 상태가 지금, 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한참 말씀을 주시다가, 을지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신다는 사장님과 제가 통화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예, 한번 저희가 제작진이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들리시나요?
1: 네, 들립니다.
0: 예. 아,
1: 네네네.
0: 그 혹시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도 혹시 이렇게 을지로에 많이 오니까
1: 네네.
0: 와서 축구 경기 보거나 하는 일은 없나요?
1: 이분들이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웨이팅해서 출입구에서 이제 저기 그 브라운 TV가 있으니까
0: 네.
1: 저 TV 그 출입구에서 다 서서 보셨어요. 웨이팅하시고.
0: 예. 그 요즘 그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번 월드컵이 그래도 우리 대표팀이 선전하고 있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1: 그럼요. 저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지금 힘드신 자영업자들 좀 힘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0: 네.
1: 일단은 오늘도 좀 파이팅해서 축구가 좀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한테도 서로 다 좋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그러면은 우리 대표팀이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둬야 사장님께서 더 기분이 좋으시려나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많이 와야 될 텐데.
1: 네, 아니, 꼭 이겨야 되죠.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0: 네.
1: 어찌됐든, 대한민국 꼭 이겨야죠.
0: 네.
1: 꼭 이기게끔 응원하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네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0: 서울 을지로에서 예,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선생님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쏙쏙쏙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인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 요령 기억해 주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실업수당을 받은 3명 중 2명은 실업수당 받는 기간 전체를 모두 소진하면서 끝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재취업을 일찍 할수록 수급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야 이런 현상이 좀 개선되겠다는 지적이 함께 나옵니다. 요즘 자금이 필요한 글로벌 기업들이 저렴한 이자를 쫓아서 중국으로 몰리고 있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세계 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위상도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네요. 중국의 화장품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0년쯤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기술 배워가기에 바빴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시장을 직접 공략하고 있기도 하답니다. 화장품 업계 소식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0: 대해서 네. 3명 중에 2명은 우리나라가 아마 실업급여를 짧게는 4개월, 길게는 9개월 정도까지 주는 것 같은데 아무튼 끝까지 네. 다 받더라.
1: 그렇습니다. 예. 그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사람들 중에서 예. 약 65%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끝까지 다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그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예.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낸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이제 보통 실직 전 평균 임금이 60% 정도 되고요.
0: 상한선은 있죠.
1: 예. 예.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0: 4개월 내지는 9개월.
1: 네. 예. 그런데 이제 실업급여 수급 종류자 가운데서 정해진 급여 일수를 다 채운 사람이 65%를 넘었다는 건 이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해서 중간에 그만 받은 사람보다 정해진 기간을 꽉 채워서 받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뜻이잖아요.
0: 3명 중에 1명만 다 안 받고 조기 취업하고
1: 그렇죠.
0: 두 명은 끝까지 실업급여를 다 받더라는 얘기죠?
1: 맞습니다. 근데 실업급여 제도의 원래 목적은 실직자의 생계를 잠깐 동안 받쳐주면서 빨리 새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건데
0: 예.
1: 받는 사람 상당수가 수급기간을 끝까지 채워 받다 보니까 이 실업급여 자체가 구직기간을 늘리는 유인으로 좀 작용한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국과 비교해도 좀 높은 편인데요.
0: 다른 나라들?
1: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정규 실업보험 소진율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40% 안팎이고 캐나다도 2024년에서 2025년 기준 34% 수준입니다.
0: 그 말은 실업급여 받기 시작한 분들 중에 끝까지 다 받는 비중이 캐나다는 한 3분의 1,
1: 네.
0: 미국은 한 40%,
1: 네.
0: 우리가 이제 거의 70% 육박하는데.
1: 그렇습니다. 예. 이제 프랑스는 한 20% 정도 되고요. 물론 이제 나라마다 계산 방식과 제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0: 혹시 다른 나라는 실업급여를 한 7년 정도 주니까 한 2년 정도 받고 취업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는 기껏해야 뭐 9개월 대충 한 5, 6개월 정도 받으니까 뭐 5, 6개월 가지고 어떻게 취업을 준비를 합니까? 이거 다 채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아닌가 싶어서 저도 얼핏 봤더니
1: 네.
0: 프랑스가 조금 길기는 기네요. 한 최대 3년까지도 주니까
1: 네. 근데
0: 미국은 한 6개월 안파, 일본도 뭐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니까 우리랑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비율은 좀 다르네요.
1: 그렇죠.
0: 왜 우리나라 실업자들은 끝까지 실업급여 받으면서 중간에 취업 못하는 분들이 많을까?
1: 네.
0: 뭐 원인 분석 추정이 좀 있습니까?
1: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실업급여 하한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너무 적으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0: 예.
1: 정부는 최저 지급액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0: 예.
1: 최저임금의 80%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달에 한 200만 원 좀 안 되는 정도고요.
0: 예.
1: 근데 문제는 이게 조금 높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에 따르면 평균 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이 한국이 41.9%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OECD 평균은 19.9% 정도고요.
0: 예.
1: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 임금이 낮았던 특히나 이제 근로장 입장에서는 다시 취업해서 버는 돈과 실업급여로 받는 돈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근데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떼고 나면 오히려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손에 쥐는 돈이 더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0: 근데 고소득 근로자는 취업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은데
1: 네.
0: 월급 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받는 분들이야 실업급여 한 200만 원 받아서 어떡하냐 빨리 취업해야지인데
1: 네.
0: 취업을 해도 200만 원 대를 받는 분들은
1: 그렇죠.
0: 취업해서 받는 거나 실업급여 받는 거나 오히려 실업급여가 더 많네. 4대 보험 안 떼니까.
1: 그렇죠.
0: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군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취업하느니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나서 일자리를 찾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0: 그렇다고
1: 없고요.
0: 그런 비율에 맞춰서 지난번에 월급이 한 300만 원 되셨던 분들은 실업급여는 한 10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3분의 1만 드리는 게 기준이에요.
1: 네.
0: 안 그랬더니 계속 실업급여에 의존하십니다.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는 이제 생계가 안 되니까 또 안 된다 그 얘기군요.
1: 그렇죠. 근데 물론 이런 문제를 단순히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로만 몰아붙일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도 있잖아요.
0: 예.
1: 특히 이제 중장년층이나 지방 구직자, 경력 단절 이후에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구직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았다고 해서 모두 일부러 취업을 밀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려운데요.
0: 알기는 어려운데.
1: 네. 다만 이제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서두르게 하는 장치라기보다 구직 시기를 늦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0: 우려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생계 지원은 유지하되 빨리 취업하는 사람에게 더 확실한 보상을 주자 이런 의견에 이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1: 빨리 취업하면 확실한 보상을 더 줄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취업해도 250만 원,
0: 네.
1: 취업 안 해도 200만 원, 4대 보험 떼고 나면 뭐 비슷한 거면. 뭐 어떤 제도를 운영해도 저라도 끝까지 그냥 실업급여 받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이제 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제 해외 주요국들은 실업급여를 오래 받는 것보다 빨리 일자리로 돌아가는 쪽이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인 일자리에 빨리 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하는데요.
1: 예.
0: 급여일수가 3분의 2 이상 남아있으면 남은 급여의 70%, 3분의 1 이상 남아있으면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빨리 취업하세요. 끝까지 다 기다리지 말고
0: 말씀하세요.
1: 남은 거에 절반 이상은 저희가 그냥 드릴게요.
0: 네.
1: 그런 거군요.
0: 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수급 초기에 개입하는 방식인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한 사람 중에서 장기 실업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일찍 가려내고
1: 예.
0: 이들을 대상으로 구직 상담이나 직업 알선, 재취업 프로그램을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구직 활동을 관리해서 장기 실업으로 가는 흐름을 줄이려는 거고요. 프랑스는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전체 보상기간을 줄일 수 있고요. 반대로 고용시장이 나쁘면 보호를 더 두텁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똑같은 기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의 여건에 맞춰서 제도를 움직이는 겁니다.
1: 아,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이분이 취업 못 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면 조금 좀 여유롭게 해드리고
0: 네.
1: 경기 좋은데 이분은 왜 취업 안 하셔? 그럼 좀 냉정하게 하고
0: 네.
1: 프랑스는.
0: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도 결국 이런 방향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단순히 실업급여를 깎자는 논의로 가면 실직자의 생계 불안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지금 같은 구조를 그대로 두면 또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유인이 약해지고 고용보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1: 예.
0: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학계와 노사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실업급여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실업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면서 원활한 재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1: 우리나라도 실업급여를 빨리 조기 재취업해서 실업급여를 다 안 타가면
0: 네.
1: 남는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경우에는 남은 거에 반은 주는 제도가 있긴 있던데.
0: 맞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고
1: 예, 뭐
0: 합니다.
1: 새로 취업한 데가 12개월 이상 먹고 또 꼭 다녀야 나중에 그거 확인하고 주고 그렇긴 한데 야 이거 어떻게 풀죠? 그러니까 그 밖에 나가서 벌 수 있는 최저임금과 실업급여로 정해져 있는 돈이 너무 비슷하니까
0: 네.
1: 밖에 나가도 최저임금 받는 거 그냥 실업급여 받을랜다라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계산인데
0: 그렇죠.
1: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낮출 수는 없으니 실업급여를 낮춰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생계가 또 불안한 분들도 있으니 굳이 풀자면 실업급여 받는 분의 재산을 조사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실업급여 안 드려도 먹고 살 재산은 있는 분은 실업급여를 깎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좀 복잡은 하겠습니다만
0: 네.
1: 우리가 실업급여를 시중에 최저임금 비슷하게 주는 이유는 아, 이분 자칫하면 큰일 나시겠다. 생계비가 없으시네.
0: 네.
1: 그런 때문이니까 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고 아니면 그거는 찾아서 이건 저희가 빨리 취업하시라고 너무 좀 깎아드리는 거예요. 뭐 재산 좀 있으시니까 그걸로 좀 하세요라고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이거 그냥 두면 계속 이럴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희수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N캐리 트레이드가 아니라 위안 캐리 트레이드 나올 것 같다. 위안화를 그렇게 활용하는 투자자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네. 중국 상황이 옛날 일본 상황이랑 비슷하네. 뭐 그런 얘기인가 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외국 정부와 글로벌 금융사들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요즘 중국 채권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2: 해외 기관이 중국 본토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 채권을 흔히 판다 본드라고 하거든요.
1: 예.
2: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인 판다의 이름을 붙여 채권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원화 채권을 김치 본드라 부르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판다 본드 시장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고 해요.
1: 그러니까 중국인들한테 돈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2: 네, 맞습니다.
1: 위안화로.
2: 네, 맞습니다.
1: 예.
2: 외신에 따르면 올해 6월 둘째 주까지 발행된 판다본드 규모는 1,371억 위안에 달합니다. 이건 원화로 따지면 약 31조 원 규모인데요.
1: 예.
2: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80.4%나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1: 예.
2: 네, 바로 지난달인 5월 발행액도 266억 4천만 위안으로 한 달 기준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제 카자흐스탄이나 파키스탄 같은 외국 정부는 물론

0: 글로벌 금융사인 모건스탠리, 다국적 기업인 폭스바겐 등이 판다본드 발행에 나서고 있어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현재 추세대로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발행량도 가뿐히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 판다본드.
0: 네.
1: 그러니까 위안화 표시로 위안화를 빌리는 건데 그냥.
0: 네, 맞습니다.
1: 예를 들면 파키스탄 정부가 위안화를 빌리면 그 돈 가지고 가서 뭘 어떻게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테니.
0: 네.
1: 위안화를 다시 달러로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중국의 외환시장에서.
0: 네네.
1: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위안화의 이자가 싸든가 뭐 조건이 좀 괜찮은 모양이네요.
0: 네. 그러니까 세계 금융시장에서 중국 위안화가 예.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는 통화네? 이렇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격차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연준은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연내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매파송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1: 네.
0: 결국 미국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거죠. 자연히 미국 채권금리도 계속 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달러로 돈을 빌릴 때 감당해야 하는 이자가 계속 비싸지고 있는 거죠.
1: 10년물이면 미국 국채가 요즘 한 4% 좀 넘으니까.
0: 네, 맞습니다.
1: 예. 근데
0: 반면 중국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외국은행이 판다본드를 발행해 위안화로 돈을 빌리면 연 2%대 저금리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저도 그래서 10년물 국채를 중국 위안화로 빌리면 즉 위안화 10년물 국채가 얼마쯤 되나 봤더니 이의가 안 되더라고요.
0: 네, 네, 1%
1: 후반인데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일본이랑 비슷해요.
0: 네, 맞습니다. 근데 달러 시장에선 연 4.5% 혹은 뭐 5.5% 수준의 높은 금리를 부담을 해야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비교가 되겠죠. 또 수천억 원이나 수조 원을 움직이는 글로벌 큰 손들 입장에선 위안화로 빌리면 이자 비용을 2에서 3%포인트는 아낄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여서 이 판다본드 인기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진 않습니다.
1: 세상에. 조금 길게 잡아서 5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큰 네. 나라 중에는 경제성장률 제일 높고
0: 맞습니다.
1: 경제성장률 높으니까 이자도 높고 뭐든지 다 높은
0: 맞습니다.
1: 그런 나라였는데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 됐어요. 중국이 저성장의 대명사인 일본이랑 금리가 비슷해지고.
0: 네, 그렇습니다.
1: 와. 그러니까 이제 위안 캐리 트레이드도 할만하다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원래 글로벌 금융시장에선 일본 엔화가 대표적인 저금리 통화였거든요. 일본 기준금리가 오랜 기간 0%대에 머물러 있었던 영향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엔화를 싸게 빌려서 금리가 비싼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 캐리 트레이드를 하고는 했어요. 금리 차익과 환차익을 노렸던 건데요. 근데 일본 중앙은행도 최근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긴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1: 예.
0: 이것도 결국 위안화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또 중국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안에서 위안화를 싸게 조달해도 그 돈을 해외로 가져가기가 어려웠거든요.
1: 중국의 외환 통제 때문에.
0: 네, 맞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본 유출을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1: 예.
0: 정작 중국 밖에선 쓰기가 어려우니까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기업들 위주로만 제한적으로 판다본드를 이용하곤 했어요.
1: 중국에서 쓸 위안화가 필요하면 그건 빌리는데.
0: 네, 네.
1: 해외에서 돈 좀 필요하면 위안화로 빌려봐야 그 돈 못 갖고 나가니까 환전을
0: 맞습니다.
1: 못하게 하니까.
0: 네네. 그러니까 중국 안에 공장 짓고 사업할 때만 쓴 거죠.
1: 근데 이제는 환전할 수 있게 해줘요?
0: 중국 정부가 최근 이 자본 규제를 굉장히 완화하는 중입니다. 당장 지난 17일 중국 인민은행이 해외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가 중국 채권을 담보로 위안화 유동성을 조달하는 걸 더욱 쉽게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위안화를 해외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이거를 그래서 위안화의 국제화.
0: 네.를
1: 위해서 중국이 이제 조금 리스크도 감소하고
0: 네.
1: 그러고 있다.
0: 네, 네,
1: 그렇게 해석하더군요.
0: 세계 금융시장이 사실 달러 중심 체제이지 않습니까?
1: 예.
0: 국제 무역 결제도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지고요. 중국은 위안화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미국 중심의 국제 송금망인 스위프트 대신 중국식 결제망을 키우고 있기도 하고요. 원유나 원자재를 거래할 때 있어서도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의
1: 예.
0: 존재감을 계속 키우려는 거죠. 네, 물론 당연히 아직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이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환 보유액을 보면 달러랑 유로화가 아직도 압도적으로 많고 위안화는 좀 엔화보다도 적게 갖고 있거든요.
1: 예.
0: 게다가 또 중국은 정부 규제가 워낙 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순간에 혹시 갑작스럽게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
1: 환전 금지 그러면 바보 되는 거니까
0: 네.
1: 또
0: 자본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금리 격차가 또 어느 순간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도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1: 그런데 예를 들면 위안화로 돈 빌리면 이자가 싸요. 그건 확인됐으니까.
0: 네네.
1: 그런데 문제는 위안화로 갚아야 되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돈 쓰고 한 3년 돈 쓰든 5년을 쓰든 뭐 10년을 쓰든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위안화가 그동안 비싸졌네 올라갔네 그러면
0: 맞습니다.
1: 이자는 싼데 이런 원금이 부풀러서 올라가 원금을 맞습니다. 더 갚아야 되는 네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고민일 텐데 네. 최근에 위안화는 한 1년간 꽤 많이 절상이 되고 비싸졌는데 말이죠.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위안에 한 226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100만 위안을 빌린다 이렇게 가정하면 한 2억 2,600만 원 빚을 내는 거예요. 예예. 원금이.
1: 예.
0: 근데 나중에 돈 갚을 시기에 만약에 그러니까 1위안이 뭐 한 300원으로 뛴다면요. 같은 100만 위안을 갚더라도 3억 원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약간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들을 좀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엔화로 돈 빌려서 쓴 분들은 요즘 아주 신났겠어요.
0: 네.
1: 이자도 뭐 비싸지 않았는데 요즘 엔화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갚아도 되잖아요. 막 만 원 빌렸는데 나 8천 원만 갚을게 뭐 이래도 되는 거니까.
0: 네네.
1: 반대로 위안화는 좀 비싸지는 상황인데.
0: 네네.
1: 많이 올랐으니까 위안화도 내리겠지.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 보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런 거가 이제 판다본드라고 부르는군요.
0: 네.
1: 정지석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화장품 업종 이야기인데
0: 네.
1: 얼마 전만 해도 중국인들이 한국 화장품 그게 뭐 좋다고 하여튼 뭐 보따리에 가득 쌓고 가면서 한국 화장품 좋다 좋다.
0: K-뷰티.
1: K-뷰티라고 해서 네. 우리도 좀 뿌듯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중국인들이 그 정도는 우리도 만들어 이제. C-뷰티라고 불러줘.
0: 아, 진짜요?
1: 뭐 그러는 네. 모양입니다.
0: 네, 맞습니다. 그 작년에 글로벌 1위 화장품 기업인 프랑스 로레알조차 중국 토종 브랜드를 한 두 개 정도 그 지분을 일부 인수한 게 있어요.
1: 예.
0: 그 사실은 예전에는 생각해보면 중국 브랜드는 이제 누군가를 추격하는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아, 투자를 해도 되는 대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중국 화장품이 되게 갑자기 성장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준비를 한 결과예요. 이 2010년대 중반에 중국 화장품 업체들이 한국 화장품 기업 연구원과 마케팅 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뭐 한국의 설아수나 후나 이니스프리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가 중국 시장을 정말로 휩쓸었던 때인데 이 지금 중국 업체들은 단순히 연구원 한두 명을 데려간 게 아니라 아예 연구소 단위로 영입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뭐 연봉도 두 배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뭐 연구소장, 연구개발 인력, 마케팅 담당자 그러니까 통째로 다 스카우트 한 거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갔던 한국 화장품 핵심 인력들만 한 10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국이 이제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 한국 화장품이 어떻게 제품을 기획을 하고 어떤 성분을 쓰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까지 통째로 흡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은 중국의 화장품 상당 부분이 굉장히 품질이 우수해졌고 이제 그런 것들이 K-뷰티에 버금가게 됐다. 그래서 로레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중국 화장품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인수하기 시작한 거죠.
1: 사실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기술 개발이라는 게 할 게 별로는 없긴 없다고 하긴 하던데
0: 네.
1: 그렇다고 저보고 만들어보라고 하면 저는 못 만들죠.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넘어야 할 산은 얕은 산이지만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아예 그냥 통째로 데리고 가서 다 배웠군요.
0: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 화장품이 중국으로 수출된다 이 이야기만 하다가 요즘에는 반대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게 작년에 한국에서 중국 화장품을 수입한 게 천억 원을 넘어섰어요. 이게 전년이랑 비교하면 84%나 급증한 역대 최대 규모인데
1: 예.
0: 눈에 띄는 건 이제 단순히 수입액만 늘어난 게 아니라 중국 브랜드들이 실제로 한국 소비자의 접점을 굉장히 넓히고 있고요. 뭐 팝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비자들이 진짜로 써보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1: 대표적인 뭐 브랜드가 중국 브랜드가 뭡니까? 저는
0: 플라워 노즈라고 예. 있는데 작년에 성수동에서 2주간 팝업을 했을 때 굉장히 인기를 많이
1: 플라워
0: 끌었고
1: 플라워 노즈.
0: 네, 플라워 노즈. 그래서
1: 꽃은 안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0: 네, 예. 그렇네요. 중국 브랜드 화장품으로는 처음으로 무신사가 그래서 브랜드를 입점을 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이런 중국 브랜드들이 강한 이유는 조금 의외인데 우리나라 같은 K-뷰티는 기능성 그리고 한창 로드샵 붐이 일면서 가성비를 내세웠다면
1: 예.
0: 최근에 C-뷰티는 디자인과 이 아이돌 마케팅할 때 이야기하는 세계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플라워도즈만 같은 경우에도 18세기 프랑스 귀족 문화에서 유래했던 로코코풍의 디자인을 이용해서 뭔가 진주도 붙이고 파스텔톤의 아기자기한 컨셉을 유지를 하면서 사고 싶어하는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킨다고
1: 스토리가
0: 합니다.
1: 스토리가 있다
0: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중국 브랜드가 또 제품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 1년 가까이 걸리는 신제품도 뚝딱뚝딱 몇 달 단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소비자 취향을 즉각적으로 반영을 한다. 이게 굉장히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중국 화장품이 더욱 저가의 대체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자국 브랜드 점유율이 이미 57% 넘어섰고요. 한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보면 2020년 이후에 중국 화장품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18%인데 우리나라가 한 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 화장품은 싸지만 품질이 좀 떨어

0: 떨어진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뭐 가격, 뭐 디자인, 품질 다 좋다라는 평가가 늘고 있는 거죠.
1: 예. 우리나라 화장품은 실제로는 화장품 만들어 파는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0: 네.
1: 화장품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성분 넣어주세요 하면 알아서 만들어주는 화장품 만들어주는 전문 업체가 있고
0: 맞아요.
1: 마치 반도체에서 TSMC처럼 네. 설계도 갖다 주면 그대로 잘 만들어주는
0: 네.
1: 설계도 사실상 해주는.
0: 맞아요. ODM이라고 하죠.
1: 네.
0: 그러니까 화장품 대신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까지 해주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코스맥스와 한국 콜마가 예, 있는데요. 예. 최근에 중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앞세워서 한국 ODM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한국 기술만 배우는 단계가 아니라 뭐 지금 국내 화장품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8천 곳 가운데 자체 연구소나 생산시설 를 갖춘 곳이 정말 극소수거든요.
1: 네, 중국 브랜드들이 네. 한국에 말씀하신 그런 코스맥스나 콜마한테 부탁해서
0: 네.
1: 요청해서
0: 네.
1: 제품 좀 만들어줘 한 후에
0: 네.
1: 본인들이 팔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붙이고
0: 그렇죠.
1: 그 대신 브랜드는 중국 거고.
0: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K-뷰티가 살아남으려면 가격 경쟁하는 시대는 끝났고 앞으로 더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1: 근데 기술은 이 만드는 회사가 있지 마케팅하는 회사야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마케팅으로 이른바 그냥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때우다가
0: 네.
1: 그거를 추격당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로.
0: 네.
1: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텐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에세이 작가 김수연이 쓴 경험담인데요. 대학 시절 친구 자취방에 화장실 물때를 보고 어떻게 집 화장실에 물때가 있지? 하고 놀란 적이 있답니다. 놀란 이유는 내가 화장실 청소를 잘해서가 아니라 해본 적이 없어서. 늘 엄마가 물때가 생기기 전에 청소를 해둔 덕분이었죠. 작가는 사는 건 이렇게 일상을 돌보는 일이라고 썼습니다. 피곤을 견디며 출근하고 가족을 살피고 아이를 키우고 그래놓고 아무것도 해낸 게 없다고 말하지 말자. 버티는 것만으로도 엄청

0: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9시 뉴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과 같은 A조에 속한 체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체코와 남아공이 각각 승점 1점씩을 확보하는 데 그치면서 우리 대표팀은 멕시코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경우 일찌감치 조 1위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HD 현대 오일뱅크 임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HD 현대 오일뱅크 임직원 2명 중 김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정책 우선순위 가운데 매우 높은 위치에 두고 있다고 미국 당국자가 현지 시간 18일 밝혔습니다. 국무부 데이비드 윌레졸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논의는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도 양국이 북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G7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도 비핵화 약속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늑장 감사 의혹이 제기된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